0: That was Sweet Disposition by The Temper Trap.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It's time now for our news coverage.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news coverage 시작합니다. Ray, what's the title?
1: Ooh, the title is...
0: AI?
1: There it is. I can't find it.
0: 네, 제가 타이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 chatbot helps a $100 thrift store painting sell for over $250,000. 중고품점에서 산 100달러짜리 그림이 AI 챗봇 덕분에 25만 달러 이상에 팔리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기사는 미국의 한 88세 할머니가 과거 젊은 시절에 중고품점을 갔다가 왠지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던 한 그림이 얼마 전 경매에 출품돼서 25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3억 원 이상에 팔린 사연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고가에 팔릴 수 있었던 이유가 AI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Ray?
1: 60 years ago, Helen Plotkin was perusing a thrift store in White Plains, New York, when a painting nestled among several others caught her eye. Plotkin, who was an undergraduate, who has an undergraduate degree in art, found herself mesmerized by the artwork's bursts of color and its bold brushwork, which evoked the Fauvist style she loved. In the painting, a woman dressed in black sits in a domestic setting, dashed with bright blue and orange hues. Plotkin remembers paying less than $100 for it.
0: 60년 전 헬렌 플로트킨은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의 한 중고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점의 그림 사이에 자리 잡은 한 작품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미술 학사 학위를 가진 헬렌 플로트킨은 유독 이 그림이 내뿜는 색채와 대담한 붓터치에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특히 좋아하던 그 포비즘, 야수파 양식을 연상시켰다고 말했는데요. 이 그림은 밝은 파란색과 주황색 색조를 띠는 그 가정의 실내 배경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앉아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플로트킨은 이 그림을 당시에 1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Alright, well here's our keyword. Perusing. Helen Plotkin was perusing a thrift store. Was she looking carefully or...
1: I don't think so. I think she was just browsing.
0: Browsing,
1: so
0: yeah.
1: In the modern meaning of this word, and this is how I use this word and this is how I've always used it, it just means to browse in a store. You just kind of peruse, you look through things, not very carefully. You're just kind of killing time, or some people like to window shop or just go into a store. I like to do that.
0: Yeah.
1: I like to peruse clothing stores. It can also be when you're looking at reading something, you're not reading it carefully, you're just kind of skimming it, or think of like a menu. You just kind of peruse the menu. Maybe you're waiting for your friend to show up at the restaurant. But the traditional meaning is, and you'll see this in a dictionary, it's the exact opposite. It's to read something very carefully and thoroughly, like a lawyer going through a contract. But in normal conversation nowadays, you can just use it as a slightly fancier word for browsing or skimming something when it comes to reading it.
0: It's fascinating
1: that
0: one word can start off with one meaning and then end up having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자, 이 peruse라는 단어가요. 일단 스펠링은 P-E-R-U-S-E, peruse. 전통적인 의미는 꼼꼼히 살펴보다, 정독하다, 자세히 살펴보다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요즘에 와서는 현대의 의미로는 대충 훑어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So I guess it really depends on the context.
1: Yeah, it really does. Yeah. Maybe who's like, is it something newer you're looking at or something older? Like I'll be perfectly honest.

0: 이번 디스커버지 시간에는 중고품점에서 저렴하게 산 그림 한 점이 알고 보니 진짜 유럽 하단의 한 화가가 그린 진품임을 AI 챗봇의 도움으로 알게 돼 경매에서 큰 돈을 얻게 된 어느 할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기사 속 주인공 헬렌 플롯킨의 아들 바리는 당시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AI 챗봇에 물어봤을 때 그린 화가는 물론이고 그 화가가 속한 미술 사조도 그림의 종류와 모델까지 술술 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모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단계 지침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 들어볼까요? 레이?
1: On top of delivering that great news, Gemini directed Barry to consult the back of the painting. There, he and his mother found an auction marking, a canvas stamp, and a processing date. Gemini recommended next steps for verification, including contacting an auction house and a professional art appraiser. The AI assistant suggested the specialists.

0: 뉴욕 교회의 중고품점까지 가게 됐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카델의 명명 방식을 따라서 스트랭과 커너는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내, 검은 옷을 입은 여인. 과거에 플럿킨은 미술 교사였고 자신의 그림을 남들에게 선물하기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번에 받게 된 거액의 낙찰금은 아들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나는 한 푼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애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라는 거는 그저 구매자가 이 작품을 가끔씩 대중에게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럿킨은 그럴 때 혹시라도 손주들이 그 그림을 보고 와, 우리 할머니 그림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Alright, so it wound up, I guess, in New York.
1: Somehow.
0: Yeah.
1: Yeah, and she was saying she has no idea. This person saying she has no idea how it wound up there.
0: Yeah.
1: So, wind up, this phrase means to end up in a specific place, as in this case, or you can end up in a certain situation. And usually it's like, it's unplanned, it's unexpected, or it's the result of a long chain of events.
0: 그래요.
1: So it can be used in several ways. So you might say someone wound up in the hospital after the accident. They ended up being in the hospital. They didn't plan that, obviously. You might say someone, I hated this person originally when we were rivals in sports or at school, but you know what? We wound up becoming best friends. It just happened. It wasn't planned. And you can also use it to warn someone of something too. Like you might say to someone, like, if you don't start saving money now, you could wind up facing serious financial trouble later. You could end up in that situation. Or if you don't start exercising, you could wind up with some serious health problems.
0: 그래요.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you wind up 어떻게 아니면 어디 라고 표현을 합니다. No one knows how it wound up in New York, but the picture got there and it ended up in Plotkin's hands and now Plotkin has sold it for a lot of money.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자,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 복습해 보겠습니다. The first one, 샅샅이 살펴보다도 되고 대충 훑어보다도 되는 흥미로운 단어, peruse.
1: I perused the menu while waiting for my friend.
0: 대충 본다는 뜻이죠. 난 친구 기다리는 동안에 식당에서 메뉴를 한번 그냥 쭉 훑어봤어요.
1: I'm casually reading it.
0: 그렇죠?
1: I'm just taking a look. I'm not studying it.
0: 자, 그 다음에 가보, family heirloom.
1: This ring is a family heirloom.
0: 네, 이 반지는요, 가보예요. 자, 다음에 무언가의 소재다, a fodder for something.
1: Politicians are always good fodder for comedians.
0: 정치인들은 개그맨들에게, 코미디언들에게 항상 좋은 소재거리입니다. 소재예요. 자, 그 다음에는 hassle.
1: Commuting during rush hour is such a hassle.
0: 이렇게 굉장히 그 교통체증이 심한 그 시간대에 출퇴근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다. 번거로운 일이다. 굉장히 내가 하기 싫은 일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다라고 할 때 on top of something.
1: On top of being late, I missed the meeting.
0: 늦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회의를 놓쳐버렸어요.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Think about stacking things on top of each other.
0: Exactly.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Now on to the quiz. Who is not a painter? Jackson Pollock, Edvard Munch, or Elon Musk?
1: Elon Musk.
0: Of course, of course. 자, 그래요. 3번 Elon Musk가 정답이죠. 네,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네, 확인해 주시고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혹시 당첨자는 나중에 발표가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All right. Well, let's listen to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17세의 피아니스트와 15세의 첼리스트가 만족스럽게 연주를 끝낸 뒤 조금 쑥스럽게 서로를 얼싸안습니다. 4년 전 피아니스트 이민찬과 그의 오랜 단짝인 첼리스트 한재민이 파지스의 첼로 소나타 4개의 도시를 협연했던 무대였는데요. 이민찬과 한재민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한예종에 나란히 입학한 동기이자 10대 시절부터 서로

저에게 큰 자극이 되어준 동료입니다. 한재민은 두 살 형인 이민찬을 두고 배울 게 많은 존경스러운 형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민찬은 반클라이번 콩쿨 우승 인터뷰 때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는데요. 과거의 거장들이 동시대 연주자들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음악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한국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두 젊은 연주자의 아름다운 동행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6월 17일 수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플랑크의 사랑의 길 한재민의 첼로 조나단 웨어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이민찬과 한재민의 듀오 리사이틀 소식에 클래식 애호가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공연이 올해도 아니고 내년 12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2027년이 오긴 올까? 어떻게 하면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조바심 나는 분들 많으시죠?

전까지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좀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홀로 대한민국 대표 주자가 돼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슈퍼 히어로 팀을 가진 느낌이랄까요? 실력 있는 우리 연주자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 음악계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정클클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음악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6월부터 수요 최대 세계 작은 변화가 생겼죠. 전부 다 조금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석희님,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나오는 바이올린의 선율이 듣기 좋습니다. 네, 바이올린 좋아하시는군요. 2부 수요 최대 속도 기대해 주십시오. 8103님, 날씨는 우중충, 그러나 정클클로 인해 상큼 하나로 시작 보내주셨습니다. 와, 지금 8103님이 선인장에 핀 꽃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딱 나와 있는데요. 선인장 꽃이 저렇게 예쁘군요. 와, 8103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눈 정화가 됩니다. 하영님, 수요 초대석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요 초대석, 제가 방금 2부라고 얘기했는데 1부 중간부터 수요 초대석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일찍 시작된 수요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하영님처럼 미리부터 기다려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바순이라는 악기가 그 어떤 악기보다 화려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곡이 있습니다.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의 유머가 바순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경쾌하게 드러나는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로시니의 바순 협주곡 중 3악장 론도, 캐런 게이건의 바순, 잔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휴대전화 뒷번호 4008 쓰시는 분입니다. 우연히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앙드레 류가 진행하는 공연 실황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연에서 앙드레 류는 엠마 콕이라는 15살의 소녀 싱어를 소개합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던 소녀라고 하던데 꿈꾸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잊힐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엠마 콕이 부른 부알라를 듣고 싶습니다. 네, 부알라는 프랑스어로 여기 있다 라는 뜻인데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모습까지 숨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엠마 콕은 네덜란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가수인데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청취자 4008님도 그 감동을 정클클과 나누고 싶어서 신청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함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볼까요? 바르바라 프라비의 부알라, 엠마 콕의 노래, 앙드레 류가 지휘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라바라 프라비의 Voila, 엠마 콕의 노래, 앙드레 류가 지휘하는 유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앙드레 류는 클래식 음악에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 음악가들에게 무대를 또 제공하고 이 기회를 주는 그야말로 큰 열정과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진 어른이고요. 멋진 음악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곡명만 적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셀님 신청곡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신청곡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소개되기 때문에 음악을 감상할 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라이브 연주도 청해 듣고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요,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라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던 분입니다. 또 오늘의 K클래식을 든든하게 이끌고 있는 분이죠.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입니다.
0: 아,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1: 네,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의 출연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경의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입니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서 굉장히 정경 선생님과도 시간을 맞춰보고 하다가 이제 뭐 여러 이유로 제가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출연이.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기대하고 또 많은 좋은 이야기 나누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와, 고맙습니다. 오늘 협연회에서 피아니스트 박영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오랜만입니다.
2: 네, 잘 지내셨죠?
0: 와,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한일종 동문이시죠?
1: 네, 선후배 관계.
0: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미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내셨겠네요.
1: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실내악 수업으로 처음에 네. 만나게 되어서 이제 실내악 팀을 꾸리게 되는 어떤 주축 멤버로 의해서 사실 저희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트리오도 하고 퀸트 콰르텟 많이 하면서 이제 사실상 지금 이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 둘이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것 같은데 이제 뭐 학부 생활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제 너무 많은 연주들을 함께 반주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같이 연주한 지 10년 넘었죠. 네.
0: 그냥 뭐 이제는 호흡이 착착 맞는.
1: 그렇죠. 이제 제가 믿고 맡기는.
0: 아, 그렇군요. 2024년에 더 바이올리니스트 공연에서도 협연 같이 하셨더라고요.
1: 네, 저희 뭐 사실 꼽을 수 없을 만큼.
0: 아, 너무 많습니까?
1: 네, 진짜 너무너무 많고. 이제 아마 박영성 선생님만큼 바이올린 레퍼투어를 정말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정도로 하는 분은 거의 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한국에.
0: 저 처음 듣습니다. 자판기.
1: 네, 자판기.
0: 와, 이게 누르면 나오는군요.
1: 네, 누르면 나오는.
0: 그 방대한 레퍼투어가.
1: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셨어요? 막 이미 한 10번 해보셨고. 와. 오히려 제가 배울 때도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2023년 28 나이에 연세대학 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당시에 큰 화제였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1: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0: 아, 자 이제 교수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1: 뭐 어떻게 불러도 뭐 교수님, 선생님, 뭐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는 더 나이가 한살한살 들수록 뭐 네. 사실 뭐 호칭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맞는 어쨌든 제가 쭉 어쨌든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들의 뭐 선배 그냥 편안한 선배가 돼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바이올린 이런 걸 떠나서 조금 그래도 몇 년이라도 조금 더 살아온 인생에 뭐 그냥 언니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많은 이제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네, 제 뜻을 잘 알아주고 있는지는 네,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또 이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임지영 이 교수 임용이 이슈여가지고 네. 클래식계에서는 저는 네. 당연히 스카우트 네. 특채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1: 전혀 아니고 네. 공채로 제가 다 이제 처음부터 네, 서류 뭐 이렇게 서류 면접 뭐 실제 강의 오디션까지 해서 굉장히 긴

0: 프로세스를 거쳐서 모두와 네, 모든 탁과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힘든 공채 과정을 지나서 네, 안 가게 된 자리입니다.
1: 총한 4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장

0: 맞는 연준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살아오다가 이제 뭔가 내가 자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게 거의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쿨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그 지원서를 쓰면서 막 제가 너무 막 와, 내 인생에 또 지원서를 쓸 날이 오다니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학교에 오디션을 봤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확실히 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굉장히 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1: 자, 저는 그 임지영 하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대형 솔리스트 아닙니까? 아, 누가 보더라도 그냥 솔리스트 오브 솔리스트인데 네. 강단에 서겠다는 생각이 조금 이른 선택 아니었을까 그런 고민도 스스로 해봤을 것 같아요.
0: 사실 시기적인 문제에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네. 이제 저도 아무래도 뭐 조금 일찍 솔리스트 커리어를 시작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만 20살 때부터 이제 연주를 하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막 너무나도 많은 연주 기회 감사하게 얻었지만 연주의 횟수나 이런 거에는 제가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연주, 내가 필요한 연주,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그런 곡들을 위주로 제가 항상 연주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연주들을 소화했었어야만 했고 그 시간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뭐 한 5, 6년 이더라도 저한테는 체감 한 두 배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이미 연주를 한 5, 6년 차에도 한 10년 이상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그때 딱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뭔가 연주 말고 또 내가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할지언정 내가 또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일을 찾다 보니 이제 티칭이라는 어떤 또 다른 세계를 제가 접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되게 운명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제가 임용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의 강점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역에서 연주를 하고 아직도 연주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할 때 그런 노하우나 어떤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또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0: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저는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가지 않았나.
1: 네. 더 긍정적인 생각이 많았군요.
0: 네, 네.
1: 그리고 좀 그 말씀도 인상적입니다. 그 연주 경력이 그 사이에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0: 네.
1: 두 배 이상 한 것처럼 네. 정말 많이 했고
0: 네.
1: 그래서 살짝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 병행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셨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로는 제가 뭐 그때 20대 뭐 중후반이었지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보다는 어떤 숫자적인 나이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으로 되게 호기롭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제가 그 연주회 끝나고 찍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0: 네.
1: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0: 네, 네. 맞아요.
1: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가 학생입니까?
0: 아,
1: 학생들이 저 미워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네. 방금 언니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에이. 이렇게 젊은 스승이라서 당연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혹시 뭐 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0: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이게 견해인데 이제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학생들도 이제 모르겠어요. 또 연륜이 이렇게 좀 지긋하시고 좀 그런 학생들한테 배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떤 뭐 꼭 이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인격적으로든
1: 네.
0: 경험의 어떤 뭐 이 방대함 이런 것은 어쨌든 또 이 세월의 역사는 또 제가 뭐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또 이제 저보다 훨씬 오래 일을 하셨던 교수님들에 대한 저는 굉장히 리스펙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런 것을 만약에 선호한다면 저는 그것도 그 나름의 존중을 해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한테 와서 배우는 친구들은 좀 더 생생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건 것 같은데 저 스스로는 이제 글쎄요. 이제 아직 저 스스로의 어떤 삶의 경험이 아주 많지. 아직 제가 이제 그래봐야 30초반이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이제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냐 고민도 항상

0: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노장 교수님들을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런 것 말고는 네, 다뭐 아직까진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학생들 요즘 보면은
0: 네. 네.
1: 예전에 학창 시절의 임지원과는 또 다른 부분도 발견하게 되죠.
0: 그럼요.
1: 어때요?
0: 이게 제가 학창 시절인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
1: 네.
0: 10여 년? 근데 이게 세대가 정말 몇 번이나 바뀌었구나. 요즘은 굉장히 예민하고 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민감 되게 굉장히 빠르게 이게 큰 변화가 알아차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친구들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거리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굉장히 그 본인들의 의견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런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 때 하물며 대학생 때도 이제 뭐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방향을 내어주시면 정말 그게 법인 줄 알고 되게 순진한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본인들의 견해를 일단 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약간 같이 맞춰 나가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한마디로 도제식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확실히 도래한 것 같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0: 네.
1: 방금 선생님 언급을 하셨는데 한예종에서 김남윤 교수님께 배우셨죠? 벌써 이제 임용된 지 4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 사사한 김남윤 교수님 생각도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많이 나고 되게 문득 제가 선생님의 모습에 되게 가깝다는 것을 그냥 정말 순간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냥 혼자서 그냥 푹 하고 이렇게 웃음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게 거창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선생님의 어떤 그런 명성과 어떤 뭐 그런 것에 아직 새 발의 피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자그마한 어떤 선생님의 뭐 말씨라든지 학생들한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의도한 게 아닌데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지 하는 거 하다 보면은 그게 선생님이 나한테 되게 강조하셨던 되게 중요한 핵심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어쨌든 잘 이렇게 간직하고 또 그런 것으로 통해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제가 되게 무의식 중에 학생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레거시가 아닌가. 그래서 되게 그런 면을 이렇게 문득문득 발견할 때, 이게 정말 네, 선생님의 그런 참교육이 생각이 나죠. 네, 자꾸.
1: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아까 잠깐 세대가 빨리 바뀌어서 이 도제식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닌가라고 하셨지만 지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받으셨던 철학들, 선생님께 받은 철학들이 우리 제자분들한테 전달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0: 맞습니다.
1: 해봅니다. 정은숙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파이널리스트 임지영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주 다정다감, 편안한 입담 너무나 매력 있으세요. 친근감이 훅 느껴지네요. 보이는 라디오를 켜고 함께합니다. 30대 초반 성숙한 내면의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지영님, 앞으로의 건강한 행보 항상 응원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0: 네.
1: 다정합니다.
0: 그러시네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1: 예, 지금 인터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0: 네.
1: 벌써 우리 임지영 교수님에 대한 이 느낌을 바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드디어 첫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첫 번째 곡은 차이콥스키의 멜로디라는 곡인데요.
1: 네.
0: 이제 이 곡은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소중한 곳의 추억 이런 이제 직역을 하자면 제목을 갖고 있고 이제 세 개의 악장, 세 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주한 멜로디는 그 중에 세 번째 마무리를 이제 하는 곡의 마무리를 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약간의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회상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차이콥스키 특유의 그 우아한 좀 그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묻어 있는 곡인데 제가 오늘 이 전경의 클래식을 나오면서 또이 소중한 시간을 나중에 언젠가 추억하게 될또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0: 같이 공유드리고 싶어서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와, 만약에 제 방송이 저녁이었다면 아마 일확장을 해줄 수도 있는데.
0: 아, 그렇죠. 이제 그런 메디테이션.
1: 오전이라.
0: 네, 너무 아침이에요.
1: 오전이라 사막장을.
0: 네네.
1: 아,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준비하신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가운데 한입니다. 결혼 실패와 정신적 위기를 겪었던 차이콥스키는 스위스의 한 휴양지에서 머물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보낸 평온한 시간과 아름다운 추억을 이 작품에 담아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음곡은 명상곡, 스케르초, 멜로디 이렇게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인 세 번째 곡, 멜로디를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중 사막장 멜로디, 임지영의 바이올린, 박영성의 피아노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0: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작품으로 42종 3악장 멜로디, 임지영의 바이올린, 박영성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선생님, 바로 앞에 있었는데 숨을 잘 못 쉬겠습니다. 행여나 제가 신경 쓰이실까 봐 피해드릴까 했는데 어떻게 좀 피해가 됐나요?
1: 너무 앞에 계셔.
0: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선생님이 좀 뭐랄까 시선에 있구나가 느껴져서 절로 갈까 하다가 절로 가면은 더 신경 쓰실까 봐.
1: 하지만 너무 전혀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0: 예, 방해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와, 박영 선생님.
2: 네.
0: 연주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 절대 그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피아노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 세심하게 살펴주시는군요. 제 그 눈빛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2: 아니 뭐 워낙 이제 어떻게 하는지 웬만하면 다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안 쳐다봐도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임정선님, 저는 그 마지막 이제 피날레 부분에 그 여린 선율로 또 가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스튜디오가 극장처럼 이렇게 아쿠스틱이 잘 울리지는 않으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솔직히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스튜디오에서도 피아니시모의 그 부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 제가 이 눈여겨 이게 감사한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아니, 원래 이게 정말 이게 점점 더 좀 느껴지는 게 그 크게 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작고 더 여린 음악으로 사람들이 감동시킨 게 진짜 어렵잖아요. 원래.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그래서 제가 꼭 언급을 해야겠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적어놨습니다.
1: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은정님, 화분에 물 주느라 하마터면 연주를 놓칠 뻔했어요. 팬입니다. 멋진 연주 늘 잘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에스터 1585님, 두 분 호흡이 믿고 보는 박피아니스트.
1: 박피아니스트.
0: 와. 그 오늘 그 임정선이 말씀해 주셨죠. 앞으로 박피아니스트는 박자판기로 불러주십시오. 박자판기. 아, 어떤 곡이든 누르면 나온다. 이거 이상의 극찬이 있습니까?
1: 네, 정말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0: 보증까지 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보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너무 좋습니다. 수요 초대에서 오늘은 바이올리스트 임지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류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펠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겨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 최초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아닙니까?
1: 네.
0: 최종 수상자 발표의 순간 어땠습니까?
1: 그날은 정말 경황이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에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6일에 걸쳐서 이제 12명의 파이널리스트가 두 명씩 이제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11번째 연주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첫 번째 연주를 하고 이제 너무 콩쿨 기간도 길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 지쳐 있어서 이제 뭐 끝났고 일단 집에 간다. 내일이면 집에 간다. 이거 이 생각에 막 너무 막 들떠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이제 그땐 더 어렸으니까 이제 뭐 대견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잘 끝냈다는 어떤 후련함 그런 것들에 되게 이제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상식을 바로 끝나자마자 진행을 하는데 이제 보통 콩쿨 어느 대회든 그렇지만 이제 뭐 6등부터 준다면 6, 5, 4, 3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이제
0: 그렇죠.
1: 1등을 제일
0: 그렇죠.
1: 마지막에 주는데. 네, 전 사실 그것도 몰랐어요.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뭐 받으실 분이 받으시고 뭐
0: 받으실 분이 받으시고
1: 뭐 마실 분 마시겠지.
0: 아, 네.
1: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백스테이지에 12명의 파이널리스트 이렇게 다 이렇게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0: 이제 그 벨기에 네덜란드어를 쓰니까 그 네덜란드어 이제 프랑스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국의 언어로 이제 진행을 해서 되게 이렇게 뭔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1: 네.
0: 어차피 저는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뭐 아직 집에 간다 집에 가서 뭐부터 먹지 이제 뭐뭐 뭐, 누구부터 만날까 친구들 누구부터 만나서 놀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first prize winner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뭐 받으실 분이 근데 저를 딱 부르시고 저는 뭐 나를 왜 부르지? 그래서 일단 나가라고 막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우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정말 뭐 이렇게 그런 승리의 어떤 감격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일어난 정말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1: 와.
0: 떨떠름하고 막 뭐지 이러다가 이제 선생님 그 심사위원분들이 막 축하해 주시고 이제 상 파악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몇 초. 이제 그러고 나서는 막 갑자기 막 울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진짜 사실 지금 같았으면 좀더 예쁘게 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열을 했거든요, 무대에서. 그걸 조금 인지했으면 좀잘 울었을 텐데.
1: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0: 네.
1: 1등 욕심이 별로 없었군요.
0: 정말 욕심도 없고 뭐 그러니까
1: 와.
0: 아예 그뭐 예를 들어서 보통 콩쿠르 나가는 참가자들이 좀 욕심이 있고 내가 뭐 입상을 할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등 하면은 뭐 부상이 뭐고 뭐 상금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전혀 그런 것도 몰랐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받으실 분이 어련히 잘하셔서 받으시겠지.
1: 아니, 그러면 6등, 5등, 4등, 3등, 2등 발표하잖아요. 그럼 본인 이름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0: 아 근데 1등부터 불렀다니까요.
1: 아,
0: 1등,
1: 1등.
0: 2등. 그러니까 더 그냥 확
1: 제가
0: 들어가서.
1: 잘못했습니다. 밑에 순서부터 부른 게 아니라 1등부터. 그럼 시작하자마자 불렀군요.
0: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1등이야? 뭐 6등이야? 뭐.
1: 와.
0: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놀란 것도 아니라 어안이 벙벙하다? 딱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1: 근데 퀸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하는군요. 보통 다른 콩쿠르들은 밑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연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0: 아니요. 그래서
1: 와,
0: 더
1: 네.
0: 믿을 수 없었다.
1: 그렇군요. 자, 하지만 쏟아지는 관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갓 스물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이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쵸. 이제
1: 예.
0: 아무래도 너무나도 이제 큰 대회에서 우승을 갑자기 하면서 정말 그 다음날부터 너무 많은 스케줄들과 뭐 연주는 뭐 물론이거니와 뭐 인터뷰, 방송 뭐 하다못해 뭐 무슨 촬영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는 조금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1: 네.
0: 부담을 느끼고 뭐할 새도 없이 매일매일이 또 실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 또 시간이 흐르고 근데 굉장히 그 항상 그큰 타이틀에 걸맞는 그리고 그 기대에 항상 부응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에 어찌 보면 그걸로 열심히 살았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열심히 연주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살았었구나 좀 그런 생각 이제 들어요 이제
1: 그렇군요. 이제야 뭔가 좀 정리가 됐군요.
0: 네 10년이 흐르니
1: 아, 그렇군요. 자, 이 나를 지탱하게 해준 힘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연주 자체도 더 많아졌잖아요. 연습 시간이 좀준 상태에서 그 전에 비해서 연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0: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외적인 활동하다 보면
1: 예.
0: 그 연습의 시간은 아무래도 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또좀 되게 용감했던 게 이렇게 연주가 보통 들어오면 보통은 내가 제일 잘하고 자신 있는 곡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저는 좀 이렇게 그때는 더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곡, 안 해봤던 곡, 해보고 싶었던 곡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전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연습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주최 측에 어머 그곡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후회를 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1: 해보자는 레퍼토리를 하겠다고
0: 근데
1: 하고.
0: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정말

0: 그때는 막 공항에서도 연습하고 뭐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건다 줄이고 뭐 정말 호텔 가서도 그냥 밤새도록 연습하고 그래서 너무 준비가 가끔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혹시 천재지변이 일어나진 않을까 내일
1: 공연이 취소될 수 있도록.
0: 에, 뭐 혹시 비행기가 결항되진 않을까 극단적인 때는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또 어떻게 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런 도전을 했던 게 되게 큰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니면 절대 할수 없었던
1: 아,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생한 이야기 벌써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종 교수와 함께하는 수요초대석 더 많은 이야기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1부 끝곡은 2015년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할 당시 결선에서 연주한 곡 연주 실황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적분호 77종 3악장 알레그로 조코소 만원 트로퍼 비바체 임정의 바이올린, 마리 나이소비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민요를 품은 현악 앙상블, 인디팝, 서정적인 포크송, 신나는 팝펑크 사운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좀 더 특별해집니다. 국악 클래식 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상과 함께하는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오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021년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의 유일한 클래식 연주자로 이름 올렸던 분입니다. 수요 초대서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강을 했죠?
1: 네, 개강. 예. 아, 이제 종강을
0: 했죠.
1: 네.
0: 아, 종강이죠.
1: 네, 이제 시간이 진짜 훅훅 가서 이제 이번 주에 종강을 합니다.
0: 아, 아직 안 했군요. 네. 기말고사 기간이군요.
1: 이제 기말고사 실기 네. 시험은 저번 주에 끝났고 이제 네. 또 그 외에 뭐 졸업 연주 뭐 이런 건 되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네.
0: 자, 그런데 이 수업이 없는 날이나 방학에도 매일 연구실에 출근한다는 소문이 아, 네. 있습니다.
1: 아, 이게 연구실이 연구 뭐 물론 뭐 이름은 연구실이지만 약간 저한테는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연습도 하고 뭐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고 그냥 할 거 없으면 연구실 나가서 그냥 거기서 다 해요. 저는 그게 좋아요.
0: 그렇습니까?
1: 네.
0: 그냥 거기서 사는군요.
1: 네, 약간 제 방처럼. 네. 물론 이제 뭐. 물론 학교에 있다 보면 이렇게 물론 집처럼 편하게는 있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렇게 뭐 학생들도 오다가 다 만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뭔가 되게 안락하고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나의 딱 시공간에 들어간 느낌?
0: 네.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매일 간다라는 소문과 또 하나 소문이 있는데 인테리어부터 가구 소품까지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썼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1: 네, 사실 그렇게 세심한 제가 더 세심하려고 그러면 학교에 아마 컴플레인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0: 한번 교수실 연구실을 이제 배정 받으면 이제 꽤나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1: 예.
0: 이제 좀 아무래도 제가 제 안에 있는 소녀 감성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그냥 깔끔하게 했는데 되게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1: 그렇군요. 이 제보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박영선님, 어떻게,
2: 아.
1: 예, 황해 가서 연수, 연구실 가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0: 거의 매일
2: 네,
0: 사시죠.
2: 거의 이제 학기 중엔 거의 매일 가는 것 같고.
1: 예.
2: 근데 되게 깔끔해요.
1: 그렇습니까?
2: 깔끔하고, 네.
0: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공간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로 그냥 최소한의 것들로 그냥 연습하고 아이들 레슨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꾸며놨는데 되게 그거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 맨날 봐서 아마 별 감흥이
2: 아니,
0: 없으실
2: 저는
1: 감흥이 없으신 겁니까?
0: 네.
2: 아무런 네.
1: 아무런
2: 감흥이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 끝나고
0: 네.
1: 이제 종강을 하면 방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0: 네.
1: 방학 때는 학기 중에 소화하지 못했던 아무래도 연주 일정들이
0: 네.
1: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이번 여름방학에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있을까요?
0: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제 한국에서 좀 이렇게 지방에서 연주가 좀 있는데,
1: 네.
0: 사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콘서트홀에서 일요일이 21일일 거예요. 21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과 함께 이번에 창단 60주년이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비발디의 사계를 협연하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7월 1일에 또 부산에 있는 고은 사진미술관이라는 곳에서 또 박영선 선생님과 같이 리사이틀 하고 또 7월 4일에는 부산 앙상블과 함께 피아졸라와 또 비발디의 사계 연주 하게 되고요. 그리고 8월에는 또 대구죠. 네,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솔라시안 오케스트라 그리고 또 성시연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코른골드의 협주곡도 협연하게 되었고 또그 다음 주에는 뭐 부산에서 또 생상스 3번 협주곡 3번을 또 협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와,
0: 네, 그거 맞네요.
1: 그러고 보면 방학이 끝나네요.
0: 네, 그러고 또몇 개가 또 있는데 뭐 하다 보면은 네. 방학은 사실 쉬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밀어놨던 연주 좀더 하고
1: 밀어놨던 연주를 몰아서 하는
0: 네
1: 시간이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바빠요.
1: 아, 알겠습니다. 자, 한두 곳을 꼽기 힘들 만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보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꾸준히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고르긴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연주를 앞두고 이 가장 설렜거나 기억에 남는 무대 혹시 있을까요?
0: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퀸 엘리자베스 우승하고 나서 한 달여간 이제 그 유럽 투어를 이제 벨기에와 그 근방에서 이제 유럽 투어를 돌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콩쿨이 사실 6월 초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7월 초까지 연주를 이제 그 콩쿨 측에서 잡아놓은 이제 위너 콘서트를 다 하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이제 그간 얼마나 서울에서 막 정말 그 난리가 났었겠어요. 이제 막 정말 어찌 보면 무명의 제가 그때 아직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학생이 갑자기 뭐 한국인 최초로 바이올린 뭐 우승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연주 섭외가 정말 계속 들어오고 제가 유럽에 있는데도 계속 막뭐 정말 갓까지 뭐 신문사 뭐 잡지사 막 계속 인터뷰 요청도 오고 이제 그게 그렇게 한달 동안 어쨌든 올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와서 연주를 하는데 되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연주라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 뭐 잘해도 못해도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타이틀을 안고 뭐 연주를 저희가 리사이틀에서 그때 금호아트홀 광화문에 있을 시절에 이제
1: 네.
0: 했는데 정말 막그 연주가 열리자마자 막 거의 다 매진 바로 매진되고 뭐 굉장히 금호아트홀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또 이제 막 이제 치열했어요 티켓을 구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연주를 이제 앞두고 나서 뭔가 이 기대 이 어떻게 부응을 해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지 그냥 나는 똑같은 나인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긴장도 되고 오히려 콩쿨 때보다 더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1: 이퀸 엘리자베스 콩쿨 이후
0: 네.
1: 한달 동안 유럽 투어를 마친 뒤에

0: 귀국해서 들어가는 연주가 가장
1: 네, 그러니까 뭔가
0: 예
1: 궁금증을 증폭시켜 놨다가
0: 아
1: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0: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달 정도 이렇게 예열을
1: 아, 제가
0: 시켜놨다가
1: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0: 네.
1: 되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0: 자, 이렇게 솔리스트로서 협연 제안을 계속 많이 받게 될 텐데 이 날짜가 겹칠 때도 있고 또이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할 수는 솔직히 물리적으로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택을 할때 최우선을 고려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1: 우선 저는 딱세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0: 네.
1: 내가 이 연주를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연주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피아니스트면 피아니스트, 뭐 지휘자 선생님, 지휘자 선생님, 이제 뭐 아니면 단체,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곡인가? 내가 뭐 배우고 싶었던 곡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랜만에 이 곡을 연주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그리고 사실 그 연주할 땐그두 개만이 제일 큰 이제 제가 연주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취지와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도 어쨌든 적지 않게 해왔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또 그냥 그 연주회가 갖는 의미나 취지가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아무런 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 취지가 맞으면 제가 거기에 동의하고 뭔가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무대가 될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되게 요즘은 많이 연주하게 되더라고요.
0: 아, 알겠습니다. 연주하는 사람, 그다음 레파토아, 이제는 가치로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도 오늘 가져오셨어요. 어떤 곡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1: 슈만의 어린이 전경의 이제 1번 미지의 세계와 사람으로부터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제가 바이올린스트다 보니까 바이올린 음악 물론 거의 제일 많이 듣겠죠. 근데 요즘은 좀 다른 악기를 음악을 듣는 거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온전히 내가 음악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바이올린은 자꾸 이렇게 일처럼 이렇게 뭔가 분석하게 되고
0: 온전히 감상이 안 되죠.
1: 온전히 감상이 안 돼요. 자꾸 뭔가 여기 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좋든 안 좋든 그런 뭔가 자꾸 촉이 쓰다 보니까. 근데 다른 악기는 조금 더 릴렉스해서 그냥 음악 그 자체로 제가 인조이 할수 있어서 피아노 많이 듣는데 사실 여기가 EBS
0: 네.
1: 방송이잖아요. 제가 오늘 EBS 첫 출연이에요. 제가
0: 예.
1: 그래도 이 그간에 이제 뭐 KBS 뭐 SBS 뭐 이런 뭐 방송들에는 몇 차례 출연을 했는데 EBS는 처음이고 또 이제 6월 딱 이제 6월이면 1년의 반이 벌써 지나고 또 1년의 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약간 리프레시하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또 이제 이 하반기를 살아나가자 그런 좀 뜻에서 이 어린이의 전경의 1번 미지의 세계와 사람으로부터 뭐 이런 곡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임정 교수의 추천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으로 15종 제1곡 미지의 나라들과 사람들 마르타 하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슈만의 어린이 정경 작품으로 15종 제1곡 미지의 나라들과 사람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대기실에서 아까 아레리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1: 맞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0: 의도한 게 아닌데 네. 나오고 저는 또 지금 이 슈만의 곡을 들으면서 우리 박영선 선생님 소리와 아레리치 소리가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극찬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예, 전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1: 겸손.
0: 아니, 예, 다시 겸손 모드로 오셨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손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병원의 정보영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당시 우승을 안겨준 곡이 브람스였죠?
1: 네.
0: 이 임지영에게 브람스는 어떻습니까? 특별합니까?
1: 그렇죠. 특별한 존재이고 또 그만큼 이제 콩쿠르 이후에는 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오. 되게 약간 어떤 건드릴 수 없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더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20살이었으니까 20살이 하는 브람스가 지금 보면 굉장히 색다르고 또 되게 풋풋한 좀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또 지금 느끼는 브람스는 조금 더 달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브람스는 어찌 보면은 또 약간 필연적으로 내가 연주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좀 더 잘 풀어내고 싶은 좀 그런 곡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함부로 연주를 못하고 정말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아끼고 내가 정말 원할 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두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고 또 사실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제가 또 이걸로 콩쿠르 우승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 네, 제가 잘할 수 있을 아주 잘할 수 있을 때만 네.
0: 여러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지영이 브람스를 연주할 때는 이렇게 아주 고심 끝에
1: 네,
0: 준비를 많이 해서 한 거니까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바흐와 이자이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1: 네.
0: 자, 어떻게 이런 도전이라 생각하시나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생에 걸쳐서 결국 해나가야 되는 숙제 같은 이제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보통은 정말 이제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장들도 이제 커리어 막 한 30년, 40년 이렇게 하시고 막 거의 50대, 60대 이때쯤 많이들 이제 물론 그분들이 이전부터 너무나도 많은 연주를 해 오셨지만 그 곡을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결과물로 이렇게 뭐 CD라든지 뭐 이렇게 딱 뭐 무반주 연주회 이런 식으로 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저는 조금 실험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딱 증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어차피 저는 조금 일찍 연주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20대에 느끼는 나의 어떤 시각이나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풀어나면 오히려 더 흥미롭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기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코로나 이제 시절이었을 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좀 많았고 연주가 다 취소되면서 그래서 뭔가 이 프로젝트 되게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잘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유일한 시간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용기 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 정말 몇 시간 4, 5시간 정도

0: 알죠.
1: 오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0: 맞아요.
1: 이 레파토리를 선택을 했군요.
0: 네, 그러니까 늘
1: 와.
0: 생각은 있었는데 뭐, 뭐 다음 주에 뭐 차이콥스키도 다음 주에 브람스에도 이러면은 사실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쩌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네.
1: 이 상황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임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연주 장소도 좀 특별했어요. 예, 음악 전용 콘서트를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이 모험이었을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0: 이제 그때도 이제 곡이 워낙 많고 이제 분량이 길다 보니까 뭐 콘서트 홀이 아닌 곳이면 어디가 좋을까 이제 그런 좀 고심을 한 끝에 이제 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과 이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 있는 콘솔레이션 홀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2회 나눠서 연주를 했는데 이제 공간이 주는 어떤 힘도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성당에서의 그때는 이제 그 바흐랑 이사이랑 같이 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바흐가 종교 음악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근본부터 들어가 보는 취지에서 그런 공간 사실 그 교회나 성당에서 연주한 게 제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같이 일치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뜻에서 했고 또그 콘솔레이션 홀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뻔한 콘서트 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이 프로젝트에 특별하게 좀 장식할 수 있는 좀 그런 곳이 어딜까 굉장히 고심했었던 결과물인데 되게 만족이 되었던 것 같아요. 크 하고 나서 특별한 연주로 좀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작곡가의 특성에 따라, 예, 또이 극장 자체를 교회와 성당으로 한 부분이 만족스러웠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느덧 두 번째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이번에 연주할 곡은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의 4악장, 마지막 악장인데요. 이 4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크가 당대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유젠 이사이에게 이제 결혼 선물로 이제 이사이의 결혼식 때 이제 선물로 준 건데 사실 프랑크 소나타 뭐 다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많이 연주하시고도 많이 연주 들어보셨겠지만 곡이 갖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굉장히 어둡고 좀 짙은 좀 그런 감성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악장이 갖고 있는 어떤 되게 순결함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특별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곡이 처음에 만들어지던 어떤 취지도 그 정말 그 결혼 선물로 줄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네, 사악장을 선곡해 봤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로 이동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르 프랑크는 19세기 낭만주의 프랑스 작곡가이지만 프랑스적 색채와 동시에 독일 전통의 형식주의적 면모 또한 짙게 나타나는 작곡가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2장조는 프랑크의 대표작이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2장조 중 4악장 알레그레토 퍼코모소, 임정의 바이올린, 박영성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저는 보니까 선생님 이 기획력도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차이콥스키의 네. 아까 3악장을 딱 들어놓고 슈만으로 다시 리셋 시켜놓고 뭔가 다시 프랑크로 마무리하는 이 미장센이 네. 의도하신 거죠.
1: 빌드업이 좀 느껴졌네요.
0: 아, 빌드업이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대비가 확실히 되니까 야, 네. 이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 안에서도 임지영을 제대로 보여주는 아, 정용진님 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감동을 받아서 메시지를 보낸 타이밍이 다들 조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 신영아님, 저만을 위한 연주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가요? 아주 스페셜해진 기분이에요. 이것도 임정의 장점 아닙니까? 야, 김민혜님, 오늘도 푹 빠질 수 있는 두 분의 멋진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리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 감사합니다. 자,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일 수 있는데요. 올 여름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이 솔아시안, 솔은 태양, 네. 그리고 아시안은 이제 아시아의 이제 대표하는 그런 합성어죠. 이제 솔아시안, 솔라시안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한 100여 명의 젊은 음악가들을 선발해서 이제 각 파트, 각 악기별로 파트에는 이제 해외, 국내외 이제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시는 현역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멘토로 이제 또 교육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사실 잘 없는 기회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솔리스트 그리고 너무 훌륭하신 지휘자 선생님 그리고 각 악기 파트마다의 어떤 현역에 계시는 선생님들까지 해서 이런 무대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 오케스트라 연주하면 뭐 이미 만들어진 단체가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하루 정도 리허설하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일주일이나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부터 배우는 거는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같이 연주하면서 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는 기대를 하며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까 말씀하신 이 가치적인 부분에서
1: 네, 맞습니다.
0: 선택한 네, 딱 연주군요. 그런, 네. 이렇게 늘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보니까 목마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획 중인 또 새로운 도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사실 기획을 하고 있다기보다 기획은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기획의 연속이고 이제 제가 어쨌든 연주야 이제 계속 뭐 여러 다양한 연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쯤에 아마 제가 이제 또 음반이 발매가 될 것 같아요.
0: 네.
1: 두 번째 음반이 그래서 이제 그 녹음은 이미 저번 달에 맞춰놓은 상태고
0: 네.
1: 또 이제 그 녹음한 것이 이제 음반 결과물로 나오면 이제 또 리사이틀 투어를 돌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뭐 또 어떻게 이거를 잘 프레젠트 할 수 있을지 좀 그거에 기획 구상에 요즘 되게 이렇게 항상 머릿속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어떤 레퍼토리 물어봐도 될까요?
1: 네. 이제 뭐 바이올린 소품곡들이 굉장히 많고 한 네. 6, 7곡 정도 되고 그리고 4회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또 녹음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제 프렌치 작곡가들의 곡이 좀 많더라고요. 4회의 생상, 드비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 어디서 쉽게 들어 한 번은 들어봤으나 아주 쉽게 들어보지 못한 되게 보석 같은 그런 곡들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곡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되게 특별한 소품곡집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곡들을 선별해서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 나 이 곡 알아. 제목은 모르지만 알아. 이런 곡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곡들로 해서 내년 이제 이제 리사이틀 투어 이제 그 프로젝트까지 좀 기획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음반은 정확히 다음 달 언제 나오죠?
1: 내년이요.
0: 아, 내년입니까?
1: 네, 내년.
0: 그러면 내년?
1: 내년쯤 네. 아직 발매 확정은 안 났고요.
0: 아,
1: 그러니까 정말 예. 이제 녹음이 완료된 지가 며칠 안 돼. 그러니까 몇 주 안 됐어요.
0: 아, 저는 녹음이 이제 끝났다고 해서 네. 마스터링 마치면
1: 네, 바로 나오지
0: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내년이면

0: 아직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0: 아,
1: 알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구상 단계.
0: 잘 알겠습니다. 자, 제2의 임지영을 꿈꾸는 어린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미래 예술가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1: 이게 되게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어쨌든 제가 이 커리어를 쌓았던 그리고 지금 쌓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2의 누구를 이제는 롤모델로 하기보다는 정말 각자의 강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아 내가 몰랐는데 난 평생 동안 그냥 바이올린만 하고 난 피아노만 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굉장히 경영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뭔가 뭐 사람들이 설득시키는 재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악이라는 거 안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은 아 나는 그냥 이거가 다인가 봐 이런 식으로 한계를 좀 느끼는 부분이 대학에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더군다나 뭐 사실 바이올린을 잘한다고 해도 바이올린으로서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창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악기만 잘한다고 해서 뭐 솔리스트가 돼. 이거 너무 희박한 확률이고 뭔가 이게 지속 가능한 좀 그런 일을 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제2, 뭐 제3에 누가 나온다고 그게 영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 변해가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에 내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들어맞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바이올린 배울 때만 해도 열심히 하면 다 잘하고 그러면 성공하고 좀 이런 막연한 좀 순수함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자질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전공했으니까 악기로 뭘 해야지. 이거는 좀 오래 가기가 힘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제한하지 말고 되게 여러 가지를 두들겨보는 시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음악 안에서 찰 수도 있고 음악 밖에서도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주저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0: 아,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영역을 확대해서
1: 네.
0: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영역 네. 확대해서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라.
1: 네, 네.
0: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연주 두 곡 라이브 해주셨고요. 또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한 시간 넘게 아주 즐겁게 네.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뭐 수많은 연주 활동 그리고 내년에 발매되는 음반
1: 네.
0: 정크콜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 음반이 나오면 꼭 저희도 소개할 테니까
1: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0: 오늘 협연회에서 시간 내주신 피아니스트 박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2021년 3월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으로 46중 3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임정의 바이올린 데이비드 이가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루후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으로 46중 3악장 안단테 소스테노토, 임정의 바이올린, 데이비드 이가 지휘하는 소이시리 교향악단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 곡,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찬송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얘기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핸델, 와서 왕께 경배하라. 2번 바흐,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제자 요제프 수크의 음악에서 우울한 기질을 발견했던 스승 드보르자크는 수크에게 좀 더 밝고 명랑한 작품을 써보는 게 어떨까 권유를 했고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 세레나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수크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곡 들어볼까요? 요제프 수크의 현우리안 세레나데 작품으로 6종 1악장 안단테 컨모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휴학된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제프 스쿠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으로 6중 1악장 안단테 컨 모토 마리스 얀손스가 취시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단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고은정님,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2번입니다. 보내주셨고요. 3217 쓰시는 분, 2번 정답이에요. 처음 참여하는 애청자입니다. 좋은 음악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2번 바흐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바흐의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으로 645 레바스 레인이 앙상블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정용재님, 오늘 아침부터 귀 호강했습니다. 감사드려요. 보내주셨네요. 용재님, 고맙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아구스틴 마리오스 망고리의 홀리아 플로리다, 데이비드 러스리 키트현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밈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부족주의 내부의 동질감이다. 서로를 비웃고 폄하하며 동시에 비난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는 식의 정서적 봉합이다. 밈의 이용자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비하와 혐오의 대상보다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갈등과 적대에 대한 순화이자 스스로 밑바닥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정서적 평등주의다.

박인성 작가의 책 마스터 플롯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AJR의 번더 하우스 다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지금 장영은님, 함희경님, 못 들었어요. 못 밟고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출처는 오늘 뒤에 2부에 오실 초대석 작가님의 책입니다. 나비클럽에서 나온 문학평론가 박인성 작가의 책, 마스터플롯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언젠가 이책 나오자마자 한번 문장 카페 깔아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박인성 평론가가 북카페 초대석에 오셔서 직접 우리 카페인 분들과 소통하실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롯, 동시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 구조, 거기에 뭔가 어떤 비결이 있는 이유가 뭐지?라고 하는 거 궁금해 하셨다면 오늘 이 잠시 후에 있을 초대석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책 안에 정말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1박 2일이라든지 무한도전 같은 그런 서바이벌 어떤 리얼리티를 살린 예능까지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그 역사가 쫙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작품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아마 카페인 분들 이 책을 보시면 내가 본 작품 혹은 내가 읽었던 작품 이 안에 있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다양한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것을 말랑말랑하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우리가 관통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개념들을 같이 전달을 해주는 그런 단단한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카페인님들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 얘기 참 뭐랄까,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 것 같은데, 흔한 구조인 것 같은데, 약간 뻔한 듯한데 왜난또 홀렸지? 싶은 어떤 이야기, 뭐 소설이든, 뭐 만화든, 뭐 드라마든, 예능이든 다 좋습니다. 영화든. 어떤 서사 구조 중에서, 그게 전 자꾸 요즘에 마음이 가요 하는 게 있으면 그 작품을 한번 이렇게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그 멋진 신세계에

좀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드라마를 정주행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클립 단위로 이렇게 쫙 작게 작게 잘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쇼폼들을 좀 이렇게 보다가 낚이는 순간 이제 뭐랄까 이게 시침질을 쭉 군데군데 하다가 정주행할 때 이제 홈질을 마음먹고 하듯이 그렇게 접근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멋진 신세계가 저를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것 또한 너무나 그냥 익숙한 구조 아닌가? 이 책에 보면 회, 빙, 환, 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회귀, 빙의, 환생물.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장르성인데, 이것 멋진 신세계도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뭔가 묘하게 다르고 재밌더라고요. 왜 묘하게 다르지? 근데 왜또 익숙한 기시감이 있지? 왜 재밌지? 하는 거. 이런 게좀 궁금했었는데, 이책 통해서 좀더 이게 약간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작가님 모시고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페이님들도, 요즘 제가 이 얘기에 꽂혀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사연으로 주시죠. 예능도 좋고요. 아,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웹소설도 보면 그 시대가 원하는 구원서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시대에 많은 사랑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그게 왜 인기 있지를 좀 파고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거죠. 우리는 동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분석하고 만나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카페인분들 어떤 얘기에 꽂혀 있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페스트볼의 You Are On Ocean 그리고 데이비드 최의 We Will Make It Last All Afternoon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속에서 요즘 이렇게 판도가 보이는 느낌이라서 재밌습니다. 참교육 언급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교육도 정주행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십부작이죠. 한 번에 끝까지 다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멈출 수가 없었다고. 7179 쓰시는 카페인님, 악당들을 처단하는 사이다 이야기가 유행이죠. 참교육, 범죄도시 등등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잠시 후에 이제 2부에 작가님 오시면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적 제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이 참교육, 그러니까 뭔가 이 조금 새로운 질서로 이것을 좀 재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요인으로 인기가 있을까를 좀 분석해 보는 것이 우리 동시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기화님은 지금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 빠져 계십니다. 기존에 없던 구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취사병 전설이 되다. 요것도 제가 얼개는 좀 알고 있는데, 살짝 요걸 굳이 이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성장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성장서사 아닐까. 거기서 또 기존에 없던 구조처럼 느끼게 하는 무언가 개성이 있는 거죠. 김지희님은 시간 여행 이동 이런 테마가 나오면 일단 끌리신다고 이걸 좋아하시는 거군요. 과거로 가든 현재로 오든 미래로 가든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여행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빙환도 그렇고요. 이거 좋아하시는 굉장히 많이 오래 사랑받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왜 사랑받는지에 대해서도 책에서 한 챕터를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미경님은 법정물도 좋아요. 인과 구조가 명확한 거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참교육도 그렇긴 하고 법정물은 아니지만 이 법정 드라마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딱 이렇게 한 회에서 일단은 어떤 얘기가 완결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해결하면서 큰 틀로 이제 이어지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맥스 지나면 좀회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런 구성이 묘하게 또 개운함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꼭 법정물만의 얘기는 아니지만요. 최현서님은 팩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에 기반하여 픽션이 가미된 드라마들 알면서도 빠져듭니다. 화성 연쇄살인을 다룬 드라마 허수아비, 분노하며 가슴 아파하며 봤습니다. 현실의 뿌리를 둔 사실의 기반에서 약간 서사를 가미한 그런 이야기들에 또 흔들리시는 최현서님. 아마 이 동시대에 사랑받는 얘기가 무엇인지만큼이나 내가 끌리는 얘기가 무엇인가, 그 장르를 분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좀 알게 하는 그런 또 질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당신의 밤이죠.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낮과 다르게 밤은 시각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밤 산책을 즐겼던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는 수필 밤과 달빛에서 밤의 감각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밤이 되면 두 눈은 반쯤 감기거나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산책자는 후각의 안내를 받는다. 이제 모든 식물과 들판과 숲이 각각의 향을 내뿜는다. 풀밭에선 늪 진달래 향이, 길에선 쑥국화 향이 난다. 소로에게 밤이 후각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었다면 평생 불면에 시달렸던 헤르만 헤세에게 잠 못 드는 밤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샘물 소리, 바람 소리, 삐걱대는 가구 소리,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박자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다. 그러다 다시 침묵이 찾아오면 다시 귀 기울이기를 반복한다. 밤에 민감해지는 것은 우리의 감각만은 아닌가 봅니다. 밤이 되면 불안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낮 동안 잊고 지내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밤이 되면 불쑥 찾아들고 그 생각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죠. 밤에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은 왜일까? 왜 낮보다 밤에 더 불안을 느끼는 걸까? 우선 우리의 생체 리듬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은 각종 업무와 관계를 처리하느라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경이 분산되지만 밤이 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바뀌면서 낮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호르몬도 한몫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는 잠들 준비를 하기 위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을 넘어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밤에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떨치려 할수록 생각은 더 집요하게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차라리 이게 걱정이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헬세가 자신을 괴롭히는 불면증을 원망하기보다 수많은 긴긴 밤을 함께 지새우는 불면증 여신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에도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조금은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적재의 럴러바이 띄워드렸습니다. 밤에는 확실히 정말 모든 감각들이 예민해지죠. 카페인님들도 각각 또 발달된 좀더 신경 쓰는 감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는 소리에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원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이 라디오 소리도 굉장히 볼륨을 많이 낮춰야 켜둘 수가 있더라고요. 음악 같은 것들도 이게 뭔가 예민해서 안 그러면 이게 막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암흑의 소리도 완전히 침묵 상태가 되어야 잠이 들수 있다고 말할 순 없어요. 사실 저는 머리를 대면 자는 사람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 크게 들려요. 낮에 비해서. 이런 것들 아마 카페인 분들도 각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명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또그 침구의 어떤 촉감 같은 것에도 예민하게

불안한 마음을 양말로 부르는 그 약간 규칙이 등장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둔 적이 있는데 양말이라고 하는 게 주는 그 사소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양말로 불렀는데 카페인 분들은 만약에 나의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안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표를 붙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밤을 평안하게 맞는 마음은 명상의 원리와 비슷한 것 같네요. 알아차림과 그렇구나, 이게 불안을 잠재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어떤 것이 잠재우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알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백예린의 레스트 듣고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가 함께 머물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펴낸 켄 리우와 노자의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입니다. 황유원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켄 리우, 천재 SF 소설가로 불리는 분이죠. 켄 리우가 오래된 노자의 말씀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번역하고 거기에 아주 도발적인 해석을 또 덧붙였습니다. 이를테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라. 굉장히 알쏭달쏭한 그런 옛말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왜 사랑받는지 이 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SNS 속그 타인의 시선에 시달리고 경쟁하느라 너무 지친 현대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는 거 굉장히 큰 새로운 출구가 되어주는 거죠. 오늘부터 새로운 도덕경 같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자와 노자가 만났던 유명한 일화 속으로 같이 가보시죠.

재능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경쟁하려는 욕구가 사라진다. 희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탐나는 것을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해진다. 도를 깨달은 자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주며 야망을 약하게 하고 기고를 강하게 하며 백성을 지식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술책이 뛰어난 자도 감히 행위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라. 그러면 되지 않을 일이 없다. 노자가 어떤 인물인지 묘사하기 위해 사마천은 유가의 위대한 성인이자 창시자인 공자와 노자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공자는 수도로 가던 도중 노자에게 들러 가르침을 구했다. 노자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미 뼈가 다 썩어 없어진 죽은 성인들의 말을 가르치고 있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은 말일 뿐이오. 때를 잘 만나면 현자는 궁중의 신하가 되어 마음껏 달릴 공간을 얻은 말처럼 자유로이 뜻을 펼칠 수 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길가의 잡초 더미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소. 내가 듣기로 훌륭한 장사꾼은 보물과 물건을 잘 숨겨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자는 덕을 쌓는 데 힘쓰면서도 겉으로는 어리숙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오. 그대는 교만함과 욕심을 버려야만 하는데 명예와 야망은 그대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오. 내가 그대에게 당부할 말은 이뿐이오. 공자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날 수 있고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으며 짐승은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뛰어다니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화살로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용은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구나. 용은 바람을 타고 구름 사이를 오르니 말이다. 오늘 나는 범부들 사이에서 용을 보았다. 공자와 노자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으며 우화의 형식으로 두 사람이 지닌 철학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더 만나게 될 것이다. 어쩐지 헤로도토스가 나는 그저 들은 것을 받아 적을 뿐이라며 말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사마천은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이는 노자가 160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200세까지 살았다고도 한다. 그의 장수는 돌을 닦아 수양한 결과였다. 또한 사마천은 노자와 그가 남긴 단 한 권의 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전문을 인용

용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았는데 그의 철학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속세에서 물러나 명예를 멀리하라고 일렀다. 주나라의 쇠망이 불가피함을 내다본 그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함곡관에 이르자 그곳 관문을 지키던 윤희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속세를 떠나려 하시니 부디 선생님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노자는 5천여 자로 된 2부짜리 책을 지었다. 그가 함곡관을 지나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왕퇴와 곽점촌에서 발견된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이 바로 도덕경이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블루인 그린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켄 리우와 노자의 길을 찾는 책 도덕경입니다. 공자는 배움을 강조했는데 노자는 물 흐르듯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충돌하나 싶을 정도인데 서로를 알아봅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오늘

구름 사이를 오르는 한 마리의 용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노자의 기록. 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정, 포정에 유명한 우화 읽어드릴게요.

이미 넘쳐 흐르는 그릇에 더 부으면 결국 쏟아지고 만다. 이미 예리한 칼날을 갈면 칼끝이 상하고 휜다. 가득 쌓아올린 보물은 오래 지킬 수 없다. 성공으로 인한 자만은 몰락의 씨앗이 된다. 이를 훌륭히 마친 후에는 물러나는 것이 곧 도다. 솜씨 좋은 백정 포정이 문해군 앞에서 소를 가르고 있었다. 포정은 도살한 소의 몸통 주위를 춤을 추듯 빙빙 돌았다. 소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발은 춤을 추듯 끌고 무릎은 부드럽게 구부리고 어깨는 단단히 힘을 준 채 칼을 이리저리 놀렸다.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뼈와 살을 가르는 칼날의 음악이 허공을 가득 메웠는데 마치 명인이 칠현금을 뜯는 소리와도 같았다. 문해군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대는 어찌 이런 능숙한 기술을 지니게 되었는가? 포정이 동작을 멈추고 문해군을 향해 돌아섰다. 도제 시절에 처음 소를 가르기 시작했을 때는 소 한 마리가 그저 구분되지 않는 한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그 뒤 도제 시절이 끝나자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복잡한 기계의 부품들처럼 조화로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인 경험 덕에 더 이상 눈에 의지하지 않고 손끝으로 느끼며 소를 가릅니다. 몸통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라 칼끝을 움직이며 뼈와 살 사이의 틈과 이음매를 찾고 힘을 들이지 않고서 그 둘을 가르죠. 뼈를 자르기는커녕 힘줄을 자를 일도 없습니다. 평범한 도살업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종종 억지로 뼈를 자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숙련된 도살업자는 살만 자르니 칼을 1년에 한 번만 바꾸면 됩니다. 그대는 어떠한가? 문해군이 물었다. 그대는 칼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가? 저는 이 칼을 19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갈랐지만 칼날은 마지막으로 숫돌에 갈았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예리합니다. 힘줄과 뼈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부위에 이르면 신중히 움직이며 정신을 집중합니다. 아주 작은 틈을 더듬어 찾아 칼끝을 쑤셔 넣고 그럼으로써 틈을 넓힌 다음 그 사이로 칼날을 미끄러지듯 움직여서 이쪽과 저쪽을 분리합니다. 마침내 칼을 뽑으면 흙더미가 무너지듯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러고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닫고 치워버립니다. 고맙네. 왕이 말했다. 이제야 나는 좋은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네.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당신이 마지막 구절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고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닫고 치워버립니다. 포정은 이를 훌륭히 마친 후의 기쁨을 인정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그는 곧장 칼을 닫고 치워버리는데 이는 칼날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끝마친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내 생각에 장자가 이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은 지나치게 적은 주목을 받아온 것 같다.
그 부분이 왕을 포함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을 축하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것이 잠시일 뿐이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 기쁨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물러나는 것이다. 그 순간에 더 머무르려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보름달에게 남은 일은 이지러지는 것뿐이고 산꼭대기에서 갈 곳은 내려가는 길뿐이다.

지하팽팡의 인풀 블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켄리우가 다시 번역하고 황유원 시인이 또 우리말로 번역한 바로 그 책입니다. 윌북에서 편했고요. 오늘 들으시면서 지금 마음이 좀 울림 느끼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현서님, 낭독이 너무 와닿아서 도서관 대출을 신청합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 부분 나눠봤는데 더 좋은 부분들이 책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책으로 직접 만나보시기도 권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책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승현님, 저는 오리고기 가공하는, 저도 일종의 백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요? 저도 언젠간 저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게 지금 문장 기억할래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통 숙련된 백정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칼을 갈 정도인데, 숙련된 백정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19년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예리함을 그대로 이 칼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켄리우가 밑줄 그은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일이 끝나면 딱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싹 넣고 그다음 바로 모두 전환.

하는 거죠. 이 일이 끝남의 기쁨, 그리고 탁탁 손 털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개운함,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은숙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찌찌뿡뿡, 찌찌뿡 이렇게. 네, 청춘 시절부터 찐 애정하는 찐 팬인지라 노자님, 장자님 입문 고서는 늘 곁에 두고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계를 또 단골 카페에서 이렇게 또 목소리로 만나게 되니까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무슨 드라마 이름, 무슨 소설 이름 계속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우리를 홀린 이야기들 많이 고민해 보셨죠? 2부로 건너가서 예고 드린 것처럼 마스터플로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Be Here Now 들으면서 2부로 함께 건너가시죠.

갑자기 아이가 아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한두 번은 겪게 되죠. 더군다나 가족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는 그런 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전문 인력이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필요하다면 센터 내 병동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돌봐주기도 한다는데요. 당일에 연락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진료 결과도 꼼꼼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니 맞벌이 가구가 대부분인 산업도시에 정말 필요했던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내일로 나아가는 첫걸음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다수 대중이 환호하는 이야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동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이야기, 마스터 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읽는 이야기주의자. 소설, 영화, 드라마, 웹소설, 만화, 게임, 인터넷, 밈까지. 대중문화와 서브컬처의 서사를 읽어내고 비평하는 전방위 문학평론가 박인성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인성입니다.
0: 와, 우리 북카페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최근에 라디오 사실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네. 두 번째라서 상당히 낯설고 심지어 생방송은 더더욱
0: 생방송은 처음인가요?
1: 긴장이
0: 그러면?
1: 됩니다 지금.
0: 네, 네 생방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와, 우리 북카페를 통해서 생방 라디오 데뷔하시는 거예요?
1: 네. 아, 엄청나게 영광입니다.
0: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오시는 길 뭔가 마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떨리시다고 하셨는데 살짝.
1: 제가 본가가 그래도 저기 고양시 행신동.
0: 아, 부천에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보통은 항상 서울로 가는 버스를 많이 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오는 버스를 타니까 좀 마음이 낯설면서
0: 그러네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오늘 들고 오신 이 책 마스터 플롯으로 인해서 우리 벌써 1부부터 어떤 얘기에 이제 내가 지금 홀려 있다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질문도 많고요. 오늘 갑자기 질문이 막 갈 수도 있습니다.
1: 아, 네.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 전방위 문학평론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야기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시는 거죠? 뭐 항상 이야기가 찾아오나요? 그러면 작가님을?
1: 좀 강박이거나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제 저는 정보를 중심으로 세상을 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정보와 정보 사이에 네. 존재하는 어떤 흐름 혹은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좀 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죠.
0: 그렇군요. 그게 정말 몸에 배면 이게 약간 강박이라고 하셨는데 놀이처럼

0: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힘들이지 않고도 이야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저한테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네. 좀 다양하다 보니까 문학평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적으로는 네. 소설이나 뭐 것들을 많이 보지만 다른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한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야기라고 하면 소설을 먼저 떠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거든요.
1: 맞습니다.
0: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와, 진짜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고 이야기 듣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능 같은 거죠? 우리의?
1: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안전히 사람이라는 게 이야기를 네. 그냥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0: 네.
1: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0: 그쵸.
1: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하나라고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0: 인지 능력의 하나다.
1: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와 정보를
0: 네.
1: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다른 정보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흐름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거나 또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과
0: 네.
1: 현재의 내 삶을 연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0: 네.
1: 아, 내 삶이 지금 과거에 힘들었지만
0: 네.
1: 지금은 좀 나아졌지라는 식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야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여기 지금 마스터플롯 제목이기도 하고 이 개념이 등장해서 너무너무 매혹적인데 이 마스터플롯 우리 카페인 분들께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신다면
1: 네. 마스터플롯이라는 개념이죠.
0: 네.
1: 이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야기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부터 반복된
0: 네.
1: 이야기 패턴 같은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영웅서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0: 그쵸.
1: 누군가 영웅이 등장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0: 네.
1: 세상에 어떤 평화나 안전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고대 신화 시절부터
0: 맞아요.
1: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책에서 조금 더 마스터플롯 개념을
0: 네.
1: 좀 제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즈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마스터플롯은 변화한다. 갱신한다. 라는 것이고
0: 네.
1: 좀 동시대적인 맥락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마스터플롯이 오늘날에 오게 되면
0: 네.
1: 분명히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0: 와, 이야기의 생존 능력이라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렇게 보면
1: 맞습니다.
0: 시대를 계속 타면서 네. 거기에 딱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저는 이 비유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 마스터 플롯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유적지 발굴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우리 땅 밑에 거대 서사를 지면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지금과 맞춰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찰떡 비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 그 비유를 좀 참고를 한 거는 피터 브룩스라는
0: 네.
1: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프로이트가 사람의 삶을
0: 네.
1: 이제 읽어낼 때 과거 이제 정신분석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0: 네.
1: 이제 피터 브룩스는 그걸 단순히 이 사람이 있었던 과거의 어떤 진짜 삶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역시 이야기의 형태로 복원하는
0: 네.
1: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아이디어가 됐던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마스터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0: 네.
1: 집단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대중 집단의 어떤
0: 네.
1: 무의식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0: 재밌습니다. 하미경 님이 전방위 이야기 평론가님 환영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수식어가 됐습니다. 6270 쓰시는 카페인님, 박인성 작가님 처음 라디오 나오셨던 방송도 재밌게 들었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오늘도 기대되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미덕을 찾아내는 작가님의 시선이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진짜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미덕을 찾아낸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발견해내는 건가요?
1: 바로 사실 즉각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자화자찬인 것 같고
0: 네.
1: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 이야기가
0: 네.
1: 확실히 좀 뜨고

0: 있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도
1: 그쵸.
0: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역사물일 수도 있지만
1: 네.
0: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한 신파의 성공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1: 네.
0: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은
1: 네.
0: 아 이거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좌절 속에서 죽음에서라도 나의 선택,
1: 네.
0: 어떤 존엄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날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와 그러면 소문난 이야기는 무조건 빠르게 좀 또 이렇게 접수하셔야 되겠네요.
0: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직업병 같은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1: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우리 아까 카페인 분들은 참교육 얘기도 하시던데.
0: 아, 참교육 네. 할 말이 많은.
1: 아, 할 말이 많으시군요. 이것도 지금 다 일단 분석하고 계신 거죠.
0: 그렇죠. 지금 이제 머리를 돌리면서.
1: 맞습니다. 이 주제로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제 연재하셨던 것을 묶으신 거죠?
0: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을 배운 지는
1: 네.
0: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서사학을 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서사학, 서사론, 뭐
1: 네.
0: 내로톨로지 부르는 말은 다양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의 형식이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볼까를
1: 네.
0: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언뜻 지나가는 개념이었고 엄청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 이 개념을 정말 좀 더 우리 시대에 적합하게 쓰면
1: 네.
0: 참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텐데라는 생각을 언뜻 했었고 그걸 약간 학술적으로 풀어서 논문을 처음에는 좀 쓰기 시작하다가
1: 네.
0: 그 논문들과 함께 지금 이제 이 책을 출간한 나비클럽 출판사에서 좀 잡지 연재로도
1: 네.
0: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연재와 논문의 내용을 좀 결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1: 이 책을 내고 나서 작가님의 어떤 삶도 좀 바뀌었나요? 책을 내고 나면 뭔가 이렇게 묻고 나면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0: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1: 난 똑같다.
0: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패턴화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마스터 플롯이라는 패턴 하는 거에 좀 끌리지
1: 네.
0: 않았나 싶은데 저는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저 자신의 연구자 혹은 문학 평론 또 이야기를 일하기를 또 다양하게 즐기는
1: 네.
0: 향유자로서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더 패턴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온 그렇죠?
0: 네,
1: 음악을 듣고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어떤 에디션 만들지 소개해드릴게요. 음악은 어떻게 고르셨나요?
0: 저 지금 여름 느낌이
1: 네.
0: 푹푹 나고 오면서도 딱 이 노래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차일디시 감비노의 Feel Like Summer라는 노래인데 참 나른하면서도 나른한 것 안에 있는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노래라서 아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1: 네.
0: 분들한테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마스터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그리실지 결정하셨죠?
1: 사실은 너무 개인적인 취향인데,
0: 네.
1: 제가 좀 액세서리나 옷에서 그 썬더버드라고 하는 아메리칸 네이티브의 시그니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그려볼 생각입니다.
0: 썬더버드를 이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지금도 이그 착장이 좀 범상치 않으시거든요. 멋쟁이세요. 여기 들고 오신 가방도 멋져서 제가 1부 끝나고 나갔다가 잠깐 2부 하기 전에 들어오면서 오 가방 누구 거예요?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취향 자체가 워낙 빈티지,
0: 네.
1: 좀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아서
0: 네.
1: 사실은 뭐 문학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좀 클래식한 것들이
0: 그러네요.
1: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왜 가치를 가질까?
0: 네.
1: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0: 근데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또 그런 소품들은 또 오래 궁금해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1: 실물감이
0: 아,
1: 중요하죠.
0: 실물감이 중요하다. 네, 오늘 그래서 썬더버드 에디션 되겠습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문득 배꼽 빠지게 재밌던 시트콤들이 그리워지네요. 논스톱, 하이킥 시리즈, 또 순풍산부인과 이런 거 LAR이랑부터 시작해서 쫙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런 시트콤이 안 나올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저는 장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이 장르 내외의 어떤 인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트콤이라는 장르에

0: 가장 큰 특징은 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1: 시간이 흐르지
0: 시간이
1: 않는다.
0: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 매화 매화 해프닝이 벌어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공들의 운명이 바뀌는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이제 매화가 시작될 때 이제 저는 소프트 리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 지난 회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번 회차에서는 소프트 리셋이 돼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네. 것인데 오늘날에는 사실 저희가 요즘 뭐 쇼폼 뭐 콘텐츠에도 익숙해져 있고 그렇지만
1: 맞아요.
0: 뭔가가 정지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더 이상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장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가
1: 불안한
0: 없다.
1: 거죠.
0: 그렇죠.
1: 그런 걸 그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0: 약간 이 박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박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정지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옛날에 저희한테는 되게 위안을 줬는데
1: 네.
0: 오늘날에 저희한테는 그게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퇴보되고 있는 거 아닐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위기감 같은 것도 항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기 때문에
1: 네.
0: 인기 있는 장르로서의 경쟁력을 좀 잃어가지 않았나.
1: 그렇구나. 그래서 추억하는 사람들 이제 과거의 그 박제된 장면들 영상들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0: 맞습니다. 예,
1: 약간 복용하듯이 그렇게 이제
0: 정주행하는 미안을. 사람들 많죠.
1: 아, 그렇군요. 아, 이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 참사 이후에 빙의 환생물이 인기가 폭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셨는데 이 책에도 네. 예, 그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0: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빙환 장르에 대한 이제 글을 분석하기도 네. 했는데 아, 이런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년 전 정도에는 이제 약간 유행어로 저희가 밈처럼 말했던 게 이생망, 이번 생은
1: 네.
0: 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면 뭐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지.
1: 아...
0: 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했었는데
1: 네.
0: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최적화되어야 되는가.
1: 네.
0: 삶이 이제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타인과의 경쟁의 영역에서 내가 그 경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 네.
0: 나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고 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다시 써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현재를 살아가고 싶은 이 현대인의 욕망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장르가 이 회빙환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계속 인기가 있겠네요.
0: 당분간은 아마 이제는 회빙환은 장르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웹소설의 그냥 패턴이죠. 첫
1: 패턴?
0: 이야기 패턴.
1: 와.
0: 일단 죽고 시작하자.
1: 아,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뭔가 힌트를 얻어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도 마스터플롯이 좀 이렇게 다르게 통한다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도.
0: 이 책에 사실 마스터플롯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1: 네.
0: 또 다른 중요 키워드는 로컬리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족성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1: 네.
0: 왜냐하면 한국인의 뭐 민족성이 따로 있고 일본인의 민족성이 따로 있다. 이런 거는 검증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다만 문화적으로 전승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인류학적 기억은 있을 수 있다.
1: 네.
0: 그 기억이 우리에게 지금의 삶의 패턴을 뭐 이렇게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뒷부분의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한국은 약간 좀 재난이 터졌을 때
1: 네.
0: 그거를 국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잘 정리해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적었던 거죠. 그러면 항상 이제 그거를 누가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1: 네.
0: 했을 때 국민들이
1: 그러니까 그쵸.
0: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거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1: 네.
0: 이야기를 즐길 때에도 사람들이 뭔가 사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들 사적 제재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게 결국 실패했을 때는 이제 심파
1: 네.
0: 좀 슬픈 멜로드라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게 있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재난에 대하여 매뉴얼화된
1: 네.
0: 대응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 대응 패턴 같은 것들이 국가적
1: 네.
0: 단위에서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인데

0: 반대로 제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에는
1: 네.
0: 신고지라 같은 영화가 2016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국가적 대응의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영화적 주제로서 썼다라는 점에서도 아 여기는 굉장히 그래도 국가가 중요한
1: 네.
0: 나라구나.
1: 약간 그 매뉴얼을 믿고 있었는데
0: 그러니까.
1: 그게 흔들리니까
0: 그게 이제 복원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량이라든지 그 괴물 이런 것들이 또 예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거기서도 보면 우리 정말 이 진짜 장사미사 사람들이 다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얘도 들어주셨지만.
0: 저희가 그렇죠. 항상 이제 국가적 위기가 터지면 저희 네. 이제 IMF 세대이기도 그쵸. 하니까 IMF 때는 국가가 일종의 이제 부도 상태가 됐는데
1: 네.
0: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것을 뭐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1: 맞아요.
0: 같은 거 저희 할머니도 금리빨 빼셨는데
1: 네. 맞아요.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런 식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국뽕을 주죠. 뭔가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나라야라는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국뽕이 되지만
1: 그쵸.
0: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패턴이 좀 지나치게 반복되고 저희한테 좀 만성화되면
1: 네.
0: 아 반대로 우리나라는 대충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1: 아예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0: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나 시스템적인 측면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1: 진짜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지금 한국과 일본만을 예로 들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재난서사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0: 미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국가와 민간이 서로가 서로를 잘 견제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의 미국을 보면 그 견제가 네. 잘 안 돼서 미국 사회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1: 네.
0: 들지만 미국은 건국 당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자들의 자경단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1: 그쵸?
0: 국가를 통제할 수 없는 국가를 국민이 적당히 또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 존재해왔던 것 같고 그게 민간인 전문가라는
1: 네.
0: 형태의 이야기 주인공들로 좀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미국 그런 영화 같은 경우 항상 보면 뭔가 한 건을 다 해결하고 이제 은퇴해서 저기 시골 농장 같은 데 가 있던 전문가를 또 이게 찾아가면서 불러오면서 다시 이 어떤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0: 그게 굉장히 많죠. 90년대에 정말 제가 엄청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라고
1: 네.
0: 이마를 탁 쳤던 영화가
1: 진짜 이마 치셨어요 지금?
0: 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였는데 사실 그거 영화 잘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1: 네.
0: 저희의 일반 상식으로는 나사에 있는 사람들을 굴착 기술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굴착 기술사들을 우주비행사 훈련을 시켜서 보낸단 말이에요.
1: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네. 좀 의아하긴 하네요.
0: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정부 소속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민간인으로서
1: 네.
0: 이 국가적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유기적인 견제와 협력체제 약간 이런 것들이 헐리우드 무비의 특징이 아닌가.
1: 아니 물론 소설 원작이긴 하지만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네. 경우도 보면 거기도 생각해보면 결국 그 일을 해서 우주로 가는 그 존재는 그 국가기관의 소속이 아니라 그냥 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맞네요.
0: 가장 사적인 존재가
1: 네.
0: 가장 공적인 형태의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주에서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1: 그러니까요.
0: 그런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그 영화에서는 근본적으로 아주 잘 그려진.
1: 이 지금 마스터 플롯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제가 또 이 책에서도 다루지만 체인소맨이라는
1: 네.
0: 애니메이션 극장판 영화가 있었는데 그 극장판 영화의 분위기를 아주 잘 담은 삽입곡이 제인도우라는
1: 네.
0: 곡이 있습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마스터 플롯을 쓴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발표할게요. 책 선물 드립니다. 마스터 플롯 썬더버드 에디션으로 그려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 썬더버드 이미지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소 때문에?
1: 사실은 이게 정말 시그니처 이미지인데 네. 제가 썬더버드 하면 이제 아메리칸 네이티브에서는 네. 뭔가 그냥 신성한 어떤 새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멋있는 썬더버드는 멋있게만 하면 멋이 없거든요.
0: 멋있게
1: 제가 좋아하는
0: 멋이
1: 없다. 건 약간 좀 새가 좀 얼빵해 보이는
0: 귀여움인 거죠.
1: 귀엽고 그러면서도 오래되어서 그거 나름대로의 낡은 느낌이 딱 나는. 이런 걸 좋아해서.
0: 그렇게 그려주실 건가요?
1: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0: 자, 강민기 님이 마스터 플롯 이야기 흥미진진하네요. 북카페 에디션 기대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방향숙 님, K-드라마 한때는 단기 기억상실증 같은 패턴도 유행했죠. 총 맞아도 바로 안 죽는 장면들도 떠오르네요. 아, 이거 연기할 때도 막 이렇게 뭐 한국 드라마 유형하면서 흉내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 이런 패턴들 이 카페인 분들도 많이 지금 떠올리시네요. 어떠세요? 이 사연 보면.
1: 사실 이런 패턴들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거를 접근할 때 네. 장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이야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연성을 옛날에는 많이 따졌는데

0: 개연성.
1: 요즘에는 핍진성을 많이 따집니다.
0: 아, 그것도 약간 유행이 있네요. 따지는 것에도.
1: 말이긴 하지만 네. 핍진성은 그럴듯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액션 영화를 보면서 네. 주인공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액션 영화의 핍진성에 어울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의 과거 드라마들, 특히 네.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불렀던 이런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작품들은 고유의 어떠한 형태의 문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낸 유니버스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저는 뭐 그 펜트하우스 했던 네. 김순옥 작가, 김순옥 유니버스 이런 세계관 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시청자들이 안 믿어요. 작가, 네. 이 등장인물이 죽는 장면을 보여줘도 죽을 리가 없다.
0: 꿈일 거야.
1: 뭔가 이거는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
0: 아.
1: 다시 재등장할 거야 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그 세계관의 핍진성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설득이 된 거죠.
0: 아. 그러려면 이제 한 작품만으로는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한 작품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좀 아울러 봤을 때 그 세계관 핍진성이 좀
1: 작가로서의 핍진성도 있고 네. 작품이 가진 핍진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0: 작품 단위로도
1: 그렇죠.
0: 존재하는.
1: 그래서 어떤 장르적인 네.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네. 어떤 그 독자나 시청자의 기대 심리를 장르가 결정을 해주면 그 작품 안에서의 핍진성이라는 거는 허용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액션 영화, 호러 영화 네. 아니면 스릴러 이런 것들 속에서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0: 아, 그 핍진성 이 약간 이야기의 초반에 좀 이거를 잘
1: 그쵸.
0: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1: 그 톤이 딱 결정돼 있으면 이제 설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0: 네.
1: 당신은 이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논리로 굴러가는 세계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네. SF 같은 것도 딱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트랜스포머다. 네. 여기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세계다.
0: 아.
1: 이 장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은 굳이 이 영화를 볼 때 과학적 물리 법칙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0: 네,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1: 그렇죠.
0: 이거 어떻게 구축하는가. 자,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질문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또 창작자가 아닌 예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 마스터 플롯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1: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과
0: 지금
1: 관련된
0: 지금 908쓰시는 카페님이 그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1: 네, 네. 주제의식인데요. 저는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작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0: 네.
1: 오히려 소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작가 역시 지금 우리 동시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나 혹은 어떤 정신세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빠르게 그걸 네. 이제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해낸 것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0: 그렇죠.
1: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마스터 플롯을 이렇게 향유하는 것으로서는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0: 네.
1: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할 수도 있다.
0: 유해할 수도 있다.
1: 예를 들자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스터 플롯 중에 하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0: 아, 음모론.
1: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패턴은 이런 거죠. 대충 누군가가 이 모든 배후에 음모를 꾸몄어.
0: 네.
1: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말이 안 돼 보이는 현상도 사실은 다 누군가의 음모로 이해하면 말이 돼. 라고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0: 네.
1: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엄밀하고 구체성 있는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진짜 무책임한 그러나 영향력은 많이 있을
1: 그렇죠,
0: 수도 있는.
1: 그렇죠. 그렇죠. 많은 네.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형태의 음모론과 같은 마스터 플롯에 대항할 수 있는
0: 네.
1: 사람들에게 조금 더 책임지는 공적 영역에 대한 마스터 플롯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또 함께 즐기고 이러한 것들을 대결하고
0: 네.
1: 또 이겨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 시대의 마스터 플롯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0: 아, 진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찾자면

0: 이것은 이 이야기의 창작자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비자들, 향유하는 이들에게 키가 넘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1: 제 책은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읽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0: 네.
1: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공공의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아, 그것도 너무 울림이 컸어요. 상상력, 공공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자극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1: 공공의 상상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 같은 거를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어떤 걸까? 국민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없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공유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국가라는 시스템, 국민이라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건데, 사실 오늘날에 왜 이런 상상력이 다시 좀 요구가 되냐면, 저희가 너무 핵개인화, 초개인화 되어 있고,
0: 그쵸.
1: 파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정보의 취사 선택이 너무 이제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는 에코체인버 효과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버블 필터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0: 맞아요.
1: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좀 깨고 함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마스플롯이라는 개념을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더 향유자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0: 네. 자, 1899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만 보다 보니 문득 오래 남는 좋은 이야기의 비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벌써 이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에 지친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1: 요즘에 정말 이게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제 수많은 특히 이제 뭐 OTT 중심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 이제 이야기도 점점 숏텀화 되는구나. 아 그렇죠
0: 이야기도
1: 그렇죠. 그래서 1, 2화의 거의 대부분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들 전개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약간 좀 이미 이야기를 다 땡겼었기 때문에 약간 뒷부분으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한 이야기가 너무 이야기 템포가 느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오히려 지루하게 느끼는 이런 경향들도 있다 보니 오래 남는 좋은 이야기의 비밀이라는 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0: 알고 있지만 인기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어떡하지?
1: MSG가 안 들어간 짜장면 같은 느낌인데, 몸에 건강한 건 알고 있지만.
0: 몸에, 이제 이야기에서 몸 건강까지 우리가 비유를 들어야 되다니.
1: 아,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 책에 그 인용하신 부분 중에서 사이다 패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1: 네네.
0: 사이다적인 그 표현과 강렬함과 사이코패스를 결합한. 그래서 이 정말 그 필요한 어떤 갈등 구조조차도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승승장구하기를 사건이 막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셔서 쓰셨는데 그 부분도 좀 아, 이 정도야 싶으면서도 공감이 됐어요.
1: 이게 참 흥미로운 게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허구를 허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구도 현실의 연장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현실에서 이미 이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허구 작품을 읽는 거는 그거 자체로 재밌으니까 스트레스를 뭐 경감시켜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단순한 생각이고 사실은 허구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적당히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요만큼 줘서 그거를 극복하는 쾌감을 이만큼 주는 건데 사실은 요만큼의 스트레스를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0: 더 극복하는 쾌감이 올 텐데도
1: 올
0: 그
1: 텐데도
0: 얄팍한
1: 그걸 기다리는
0: 고쾌감.
1: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장 최적화된 패턴의 사이다 전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와,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든 뭐 드라마든 소설은 다 초반에 일단은 막 몰빵하듯이 가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몰아치는 거죠.
0: 아, 자극이. 자,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이런 대중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좋아하다 보면 현상을 보게 되잖아요. 리센느라는 걸그룹의 인기가 심상치
0: 아, 심상치
1: 않더라고요.
0: 않아요?
1: 심상치 않은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여기에 서울 출신 멤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거제 아니면 뭐 경주 이런 어떤 지역 출신인데 그런 어떤 사투리라던가 지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당당하게 용기 있게 발언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쾌감? 이건
0: 그러네요.
1: 역시 이야기인 거죠. 저희는 리센느를 걸그룹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0: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서울 중심 시대에 어떠한 다른 삶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 걸그룹을 통해서 보면서 좀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센님 네. 이 블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꼽아봤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스터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아, 이주연님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당장 책 주문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1: 감사합니다.
0: 얘기 듣고 너무 이렇게 홀린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예, 윤순일님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서술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게 잘 만들어진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아닐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1: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동시에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욕망과 어떤 무의식이 반영된 그런 이야기일 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 책에 밈 얘기도 나오잖아요.
1: 네네네. 네,
0: 저,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던 것이 막 그 밈이 유행할 때 그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 하지만 빨랐죠 밈 요것도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자막 왜곡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런 게 처음 누군가는 그냥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유행이 되기까지 뭐 한 3명 모이면 유행이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너무 궁금했거든요.
1: 인터넷 문화라는 건 너무 복잡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좀 정리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어그로를 끄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요.
0: 아, 중간에 한번 탁 이렇게 터지게 되는.
1: 혹은 이제 어그로를 끈다라는 건 막 광역으로 사람들을 요즘에는 이제 긁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0: 맞아요.
1: 이제 잘 긁는 애들이 있습니다.
0: 아, 잘 긁는 애들이.
1: 잘 긁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DC 인사이드 같은 곳에 제목 낚시글 같은 거. 미안하다.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0: 지속적으로 뭔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그로를 끄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또 박수를 맞춰서
1: 네.
0: 그거를 이제 또 유포하고 수출하는 네. 이런 친구들이 아. 이제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종의 디지털 사회의 시민권이다. 일종의 이제 여권이고
1: 네.
0: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가 그 밈을 쓰고 있으면 이제 그 밈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에 커뮤니티의 시민이 될 수 있게
1: 그렇겠네요.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밈이라는 게 우리끼리의 결속력,
1: 네.
0: 소속력을 만들어내고 또 동시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외부 세력을 배척하는
1: 네.
0: 이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좀 다양한 효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게 뭐 책, 뭐 드라마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모든 방식의 서사가 다 해당됩니다. 이소아님은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환생, 전생, 다른 세계 등 그런 유행의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행의 어떤 이유를 분석하면서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모두가 그러니까 즐길 뿐이지. 궁금할 뿐이고 근데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인기가 있는가. 아.
0: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지만 이색의 물만 하더라도 일본은 훨씬 더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색의 물들은
1: 네.
0: 더 이상 이제 이색의를 구하지 않아요. 마왕과 아. 싸우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른 이색에
0: 가서 네. 농사짓고 슬로우 라이프 살고
1: 네.
0: 키오스크 활용하고 판타지 세계에서 키오스크를 쓰고
1: 네.
0: 핸드폰을 쓰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나는 현생에서 현재 실제 세계에서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 이 세계에서만이라도 쉬고 싶어 놀고 싶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이 단란한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1: 네.
0: 욕망이 전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도피적인
1: 그렇죠.
0: 욕망이 있다면 한국의 판타지물은 어반 판타지는 여기서는 무조건 이기고
1: 돌아와야 되죠.
0: 최적화되고 돌아올 필요도 없이 그냥 판타지와 현실 세계가 합쳐져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레벨업해서 내가 이 세계관 최강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욕망을 보여주죠.
1: 재밌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깝게 있는 두 국가에서 이렇게 문화권에서 다를 수가 있나? 최현서님, 아 와우, 왜 평론가님이 전방위적인지 방송 들을수록 이해가 갑니다.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0: 아,
1: 하셨습니다.
0: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 이 여기 보면 웹소설의 제목이 긴 거 이것도 정말 이렇게 분석을 해두셨는데 그것도 살짝만 들려주시죠.
0: 웹소설이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문장형 제목이라고
1: 네.
0: 하는데 유행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이 문장형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1: 네.
0: 독자를 당연히 이제 이것도 관심을 끌어가지고 작품을 클릭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1: 네.
0: 뭐 누가 힘을 숨김 뭐 이런 제목이라면
1: 네.
0: 아 굉장히 처음에는 약해 보였던 주인공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 착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1: 네.
0: 그 착각을 깨부수고 정말 어떤 자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쾌감을 전달하겠구나라는
1: 네.
0: 거를 미리 다 예측을 하게 해주는 게 옛날에는 저희가 책 내용을 너무 알게 되면은 별로라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에는 효과적으로 이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독자를 끄는데 도움이 된다.
1: 아, 진짜 이렇게 그냥 예고편처럼 다
0: 그렇죠, 그렇죠.
1: 보여주는
0: 그래서
1: 거.
0: 예측 가능한 맛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1: 예측 가능한 맛을 미리 알려준다. 이게 또 요즘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웹소설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웹소설만 이런 건 아니고
1: 주된 웹소설을, 곳이 이제 그렇긴
0: 그렇죠,
1: 하지만
0: 그렇죠. 네. 웹소설 작품들이 요즘에는 거의 이제 OSMU 다른 어떤 멀티미디어로 완전히 이제 확장력을 가지고
1: 맞아요.
0: 있잖아요. 최근에 뭐 취사병 전설이 되다 같은
1: 그렇죠. 아까도 우리 살짝 언급했었지만
0: 작품이 딱 그 웹소설에서만 가능할 법 했었던 형태의 연출이라던가
1: 네.
0: 그런 방식의 어떤 독자를 설득하는 과장된 표현 방식이 이제는 약간 저희가 OTT의 덕이기도 하지만 뭐 제작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1: 네.
0: 정말 시각화하는 걸 이제 성공해내고 있잖아요. 정신 나간 CG들로.
1: 정신 나간 CG.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또 확장된 어떤 좀 웹소설의 문장형 제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맛이 이제는 좀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여기 와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좀 얘기 나누신
0: 굉장히
1: 시간.
0: 질문을 또 깊이 있게 네. 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도 답변을 고민하는 거가 저 처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핵심적인 정말 핵심을 찌르는
1: 네 깜짝 놀라실 정도로
0: 질문들을 많이 던져 주셔가지고 답변이 술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썬더버드 에디션 6270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899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이소아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 명단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댓글로 바로 책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0: 제가 올해는 뭐 다른 번역서나 연구소도 있어서 네. 조금 일정이 벅차긴 하지만 이제 관련된 책으로는 내년에 네. 이제 이 비슷한 관점으로 서브컬처 장르를 좀 집중 살펴보는
1: 집중? 네. 네,
0: 그런 책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터넷상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엄한 이야기들 좀 하드하고 네. 그렇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1: 그쵸.
0: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들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집중해부해보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책 작업 응원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어도이의 원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덴마크의 코펜하겐. 코펜하겐이 지금 생태실험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심 운하와 항만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띄우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공공장소로 쓰일 인공섬들에 가장 먼저 정착한 건 나무, 야생화, 토착 식물들입니다.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되돌려주자는 뜻에서 계획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파키펠라고, 공원을 뜻하는 파크, 군도를 뜻하는 아키펠라고의 합성어죠. 인공섬들의 크기는 20제곱미터, 약 6평 정도죠. 아담한 크기죠. 이 벌과 나비 같은 수분맥의 곤충에게는 꽃과 먹이를, 사람의 이동이 많은 항구에서 쉴 곳을 잃은 새들에게는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섬의 바닥은 해조류, 조개류, 작은 물고기들이 정착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회 이승열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2000년 Y2K네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듣고 왔습니다. 덴마크의 올센 브라더스의 Smoke Some at Diani School 유성처럼 아름다운 이었습니다. 6평 정도 크기에 그 자료 사진을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사진이고 실제 지금 뭐 그 섬에 사람들이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완공 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9개 섬을 순차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프로젝트 첫 번째 섬이 이제 런칭이 되는 건데요. 항구 도시인 코펜하겐. 그래서 그 부두는 뭐 이런 그 새들이랄지 이런 생물들, 동물들도 같이 그런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주로 뭐 낚시하는 사람들, 카약을 타는 사람들, 뭐 그리고 선박들 관련한 그쪽 뭐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저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말 그대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포함한 뭐 동식물들과 함께 사는. 근데 좀 재밌네요. 나중에 완공될 섬에는 사우나 시설을 세울 수도 있고 작은 어떤 공연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가든은 물론이거니와 드라이빈 패스트푸드점이 요즘 인기인데 여기는 세일 인 카페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카약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둥둥 떠 있는 수상 카페에서 뭘 사나 보네요.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이빙 보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이 둥둥섬 하부에는 이런 조개나 그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게 또 할 것이다 했는데 홍합 양식을 위한 뭐 자연적으로 홍합이 거의 서식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니까 양식은 아니겠네요. 예, 홍합 서식을 위한 그런 farm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양식을 하겠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아무튼 복잡하네요. 얼마 전에 이른 폭염이 한번 있었는데 지난달이었나? 그 제 사는 곳 근처에서 참새인지 작은 새가 여러 마리 이렇게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좀 떠다 줘야 되나? 이렇게 급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주변에 없어가지고 참새들은 어디까지 날아가서 이 물을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도시나 그런 생태계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3729님께서 보라로 보는데 저의 집을 짓고 싶어지는데요 라고 쓰셨습니다. 집 짓고 홍합을 거기서 이렇게 뜯어서 예, 먹는 상상까지 하셨다는데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7108님께서 영상으로 보니까 물 위에 떠있는 나무섬 같다. 섬이라기엔 너무 작은데 이쁘네요. 7108님께서 그 뉴욕주하고 캐나다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 호수와 강의 그 사우젠 아일랜드라고 한 1800여 개의 섬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1800개의 섬 그 군도에 끼려면 수면 위로 한 떠올라가지고 1제곱미터 정도의 사이즈면 섬으로 쳐준대요. 그러니까 20제곱이면 큰 섬이죠. 덴마크의 파르키펠라고 소식 전했고요.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신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입니다. 캐나다의 샬로트 칼당이 부르는 The Way We Touch 그리고 프랑스의 오리아의 Soirée Mondaine 화려한 파티 또는 사교 파티 두 곡 듣고 오죠.

프랑스 아티스트 오리아의 소아해 몬덴 사교 파티. 먼저 들으신 곡은 캐나다의 샬롯 카르댕의 The Way We Touch였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음악인을 만난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Vaffanculo. 1993년 이탈리아 싱어송라이터 마르코 마지니는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의 제목부터 이 반복되는 후렴구까지 Vaffanculo라는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Vaffanculo, 많이 순화해서 빌어먹을 정도로 해석하지만 이탈리아어로 대단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욕설이랍니다. 2년 전인 1991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3위에 입상한 후 마르코 마지니는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덤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그가 이탈리아를 향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팡꿀로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죠. 라디오와 TV 방송국 다수는 이 곡의 방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가요제나 공식 음악 행사 주최 측에서는 마르코 마지니의 무대를 원천 차단했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업계, 특히 음악 평론가들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깐토네의 아름다운 서정성을 파괴했다. 대중의 말초적인 관심을 끌려고 의도적으로 이 욕설을 내세웠다. 마르코 마지니는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은 욕설에만 방점을 찍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 관성에 젖은 기성 음악 산업과 함께 그를 원치 않는 이미지로 고착하는 미디어, 언론에 대한 진지한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절정부에서 이 문제에 욕을 반복해 외치고 있었지만 바팡쿨로의 진짜 감정은 이 강성의 분노가 아닌 체념이었습니다. 나는 가짜 시인의 역할에서 물러난다는 선언에 이 차분히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대신 강력한 낙인이 오래도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에따 또래, 저주를 부르는 자라는 낙인은 이후 마르코 마지니가 극적으로 제기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피렌체 태생의 마르코 마지니가 음악을 택한 계기는 그의 나이 1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느끼던 우울 때문이었습니다. 어렸던 그에게 피아노의 세계를 알려준 어머니였죠. 그 덕분에 그는 유년기부터 악보 없이 청음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을 시작하는 천재성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런 어머니를 잃고서 그는 피아노에만 매달립니다. 훗날 이 시기를 회고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피아노는 나의 심적 고통을 마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학업보다는 밴드 활동에 더 열성을 보였던 그가 이탈리아 대중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1990년 산레모 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였습니다. 이듬해 산레모 가요제 3위에 입상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지만 1년 만에 앞서 말씀드린 욕설 파문으로 음악계와 미디어의 철퇴를 막고 대중마저 외면하는 가운데 록 음악으로 파격을 시도한 앨범까지 실패하자 결국 은퇴를 선언합니다. Vorrei regalarti un cielo d'agosto. 마르코 마지니는 2004년 산레모 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완벽한 부활에 성공합니다. 피아노파 발라드의 선율에 분노와 슬픔에 갈라진 목소리로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했던 청년기를 넘어서 깐소네의 정형까지 탈피하며 거친 기타 사운드를 내세운 이 중반기도 건너온 그는 여전히 모순을 직시하되 포용하는 태도로 인간의 허약함을 관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마지니는 인간 내면의 어둠을 낭만적으로 동시에 사회적 고발 행위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탈리아 청년 세대의 개인적인 울화를 집단적 카타르시스로 끌어올리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율과 메시지는 금기가 된 진실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터뜨려 올리는 폭죽이 되었습니다.

Grazie!

페스티벌 가요제에서 최우수 가사상을 받기도 했고요. 올해 봄에는 또 완벽하게 불완전한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 올해 이탈리아 대도시 순회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오늘 세우맨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스페인의 나탈리아 라쿤자와 기타리카 델라 푸엔테가 함께하는 나나 트리스테, 슬픈 자장가. 이어서 아르헨티나의 클라우디아 브란트의 니 블랑코 니 네그로, 흑백으로 나뉠 수 없는. 스페인의 안토니오 카르모나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이 곡까지 두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마크 라보안이 부르는 Le Train, 기차입니다. 2021년 발표곡.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이 기차에 은유하며 노래한 곡이죠. 낭독하겠습니다.

시간은 흐른다. 이따금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순간들이 우리를 앞질러 가버린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행복한 날들은 조금씩 죽어 사라진다. 밤은 흐르고 어느새 몇 주가 지나 있다. 몇 주는 몇 달, 몇 해가 되어 스쳐가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다가온다. 15분의 저주받은 단위로 지나가다 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난 비로소 한 생이 끝났음을 알게 된다. 인생 그래 참 아름답다. 어쩌다 한번 우연히 아름다워질 때 그럴 땐 인생이 신처럼 느껴지지. 가지마, 날 기다려줘. 내 손을 잡아줘. 그 기차에 타지마. 내 품으로 돌아와. 잠깐이라도 좋으니 안아줘. 오늘 밤 내 곁에 있어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프랑스의 마크 라부안의 2021년 곡 르트컹 기차 이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고요. 이제 1부 마무리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6월 22일 EBS 창사 특집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아옥 1층에 있는 공감 홀에서,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공개 방송을 했잖아요.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현장의 기억을 되살리실 수 있어 좋고, 뭐 일정상 참여 못하신 분은 아쉬움을 조금 달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상 촬영된 것의 편집도 다 완료가 됐고요. 뭐 휴명삼각, 민수, 여유와 설빈, 까치산 이 순서대로 또이 멋진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방송으로 나가고 6월 23일 화요일 오후부터는 EBS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 하죠. 박정용의 월드팝 잠시 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알제리의 수왓 마시의 티리 나라 올라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측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2002년 FIFA 월드컵 오피셜 앤썸이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테마곡이었죠. 그리스 출신의 반젤리스가 작곡한 앤썸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박종룡의 월드팝 바로 시작합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죠.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 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영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축구가 요즘 오전 시간에 네. 이렇게 많이 중계가 되는데
1: 보고 왔습니다.
0: 오늘도 아침에. 축구 보셨나요?
1: 네. 메시의 해트트릭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0: 해트트릭이라 그러면 골을 한 세 골 넣으면 네. 이렇게 부르죠. 네. 그 이 뭐 이런 표현 별로지만 노장이잖아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던데.
1: 40살이니까 예. 축구 선수로는 거의 진짜 노장이죠. 예. 은퇴가 사실 지난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시가 유독 월드컵에서만 성적이 안 좋았다가 지난 월드컵에 아르헨티나 우승을 하고 예. 미국 리그에 가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
0: 미국 리그에서 뛰던
1: 손흥민이랑 같이 지금 미국 리그
0: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 네. 미국이란 나라가 좀 무서운 게 그 이번에 월드컵을 열잖아요. 보통 이제 월드컵

0: 클럽이 자국에서 열리면 원래 축구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뭐 유명한 선수를 데리고 오거나 뭐
1: 예.
0: 감독을 데리고 와서
1: 예.
0: 좋은 성적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 데 보통이
1: 예.
0: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없던 리그를 리그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막그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축구가 인기다 보니까 미국 국가대표팀의 축구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무서운 게 아예 리그 자체를 새로 만들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스포츠 좀 나름 광인데
1: 네.
0: 아, 좀 무서운 나라다.
1: 미국만이 할수 있는 그런 규모
0: 그렇죠.
1: 동원력인가?
0: 네,
1: 자본
0: 그리고 뭐
1: 동원력?
0: 이번에 북중미
1: 예.
0: 월드컵을 하는데 아예 그냥 일찍 한 8년 전부터 이제 그 월드컵이 이제 확정된 시기서부터 아예 리그 자체를
1: 예.
0: 손흥민 데려오고 메시 데려오고 리그 자체를 확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날의 국가대표가 굉장히 좀 성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흥행도 되고
1: 이게 장기 플랜이 있었구나. 8년 전부터 이렇게 또.
0: 그쵸 그걸 어쨌든 다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1: 경기장 규모도 보니까 와, 로마의 콜로세움 뭐그그 위용이던데.
0: 그러니까 이게 이번엔 특히 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는 붐이 거의 아니 없었잖아요. 뭐 국가대표에 대한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근데 정작 월드컵이 딱 시작하니까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1: 첫 경기 참 재밌었고
0: 예, 첫 경기
1: 금요일날
0: 뭐
1: 또두 번째 경기
0: 예,
1: 있잖아요.
0: 다 재밌고 우리나라가 한 것도 재밌지만 나머지 나라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지금 약간 모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1: 저도 약간 홀리고 있어요.
0: 약간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1: 아시아의 뭐 어떤 뭐 위상이 다시 무시만 받던 아시안 축구가 뭐 저평가받는 그런
0: 일본 축구는 진짜 우승 후보라고 할 만한 것 같고요. 자기들이
1: 그렇더라고요.
0: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그거 보면서 예전에는 막 일본 팀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이랬는데 응원하게 되고요, 오히려.
1: 그 정도로.
0: 네, 잘하니까 좋더라고요.
1: 오늘 축구 얘기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마운벨로주가
0: 네.
1: 이제 인테리어 공사와 이런 뭐새 단장을 다 이제 마치셨다고 들었는데 정식 개장은
0: 그
1: 언제예요?
0: 뭐 아직 이게 막 성대하게 짜잔 오픈하는 게 아니어서
1: 영업 개시 뭐일
0: 한뭐
1: 정도.
0: 7월 말 8월 초뭐 여름에 할것 같습니다.
1: 한여름에.
0: 네.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1: 이게 근데 SNS상 정혁 씨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빨리 안 팔리는 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매장에 그 판매 예정 중인 그런 LP들 사진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0: 네.
1: 써주셨는데 뭐예요? 이건 경매라도
0: 아,
1: 붙이는
0: 그건
1: 건가요?
0: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인데요. 그 이제 레코드 샵은 아니지만 레코드를 판매도 하잖아요. 근데 이 중고 레코드라는 게 사실은 요즘은 환율도 너무 오르고 점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이 가격에 만약에 이승열의 뭐 1집을 뭐 3만 원에 팔았다.
1: 1집이라고 하면 빈티지 그러니까 한 22년 된
0: 네,
1: 거네.
0: 22년 된 거. 그걸 3만 원에
1: 23년.
0: 팔았다. 하지만 이거를 다시 3만 원에 뭐 사와서 팔수 있는 음반이 아니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1: 재고를 다시
0: 그쵸.
1: 보충할 수
0: 그
1: 없네.
0: 새 앨범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거는 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시장이어서.
1: 수익 모델이 없네요. 약간 좀.
0: 수익 모델은 없는데, 근데 뭐, 그래도 레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커피도 팔고, 뭐. 네, 그렇습니다.
1: 정식 명칭은
0: 그냥
1: 망원 벨로주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0: 그냥
1: 그냥 벨로주로?
0: 벨로주로,
1: 위치가 이제 망원일 뿐이고 벨로주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걸로. 이제 네달 말이나 8월 초에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는 좀 주제가 약간 비장한데?
0: 네, 진지합니다. 늘
1: 진지하네요.
0: 진지했는데요. 제목을 뭐 시대를 움직인 노래, 그다음에 브라질 앤 미국 편 이렇게 적어봤는데 갑자기 이 주제가 떠오른 건그 저희 승려 씨도 나오셨던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에
1: DMG 피스트레인 오피셜 명이죠.
0: 지난주 갔다가 승려 씨 공연도 보고 아, 분위기 좋더라고요. 아, 그 얘기하셨나요? 혹시 다녀오신
1: 아니요.
0: 거? 아, 얘기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도 얘기 안 하는 걸로.
1: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요 페스티벌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8회차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랐는데 이 정도면 역사와 전통을 지금 확보해가는 중이잖아요.
0: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굳이 평화라는 주제를 음악 페스티벌에 뭐 저는 뭐 처음 시작을 같이 했었지만

0: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1: 네.
0: 근데 사실은 이날 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걸 보면서 뭐 노래가 뭐 세상을 바꾼다거나 네. 이런 생각을 되게 고루해졌는데
1: 네, 네.
0: 여전히 뭐 노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1: 네, 네.
0: 뭔가 거기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 안에서 사람들이 느낀 경험이 충분히 그런 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페스티벌이었고요. 그날 거기서 굉장히 뭐 그 환대와 뭐 연대와 막 사람들 즐거워하면서 전혀 장벽이 없이 막 노는 모습.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이 유독 그렇긴 한데 올해 더 그렇더라고요.
1: 네네. 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문득 이런 주제를 한번
1: 해보고
0: 싶었다 해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1: 저희가 그 지난달 말에 새음행 공개 방송을 하면서 슬로건 하나를 이렇게 걸었는데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거든요.
0: 정확합니다.
1: 네,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 느끼셨다.
0: 뭘 바꾼다가 아니라 네. 어쨌든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경험이 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1: 저도 네. 그런 거 비슷한 거를 그날 네. 저녁 네. 한 50분 동안
0: 그쵸.
1: 이 청중을 바라보면서
0: 네.
1: 그 세대도 다양하고
0: 완전히 다양하고 군인도 있고요. 뭐 네. 할아버지도 있고.
1: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페스티벌에는 이렇게 약간 깃발 같은 거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0: 네.
1: 거기 써놓은 그런 메시지가 약간 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0: 자기 표현이면서도 네.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여는 그런 네. 메시지들이 있죠.
1: 무엇보다 참여한 뮤지션들이 또 전하는 메시지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페스티벌 저는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영희 페스티벌은 어땠어요? 올해 처음 열리는 거예요.
0: 아 같은데. 저는 근데 가진 못했죠. 피스트레인에 가느라고
1: 지켜봤다 그랬는데
0: 이게 겹쳐 있는데 지켜봤죠. 네. 후기들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1: 일요일 날 굳이 노력하면 네. 갈 수도 있었을
0: 갈 수 있는데 제가 네. 네. 저 지은 씨 볼 낯이 없네요.
1: 그러네. 네. 내년에 꼭 다른 데서라도 성사할 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네, 뭐 네. 제가 도움이 된다면 네. 돕고 싶습니다.
1: 어떤 후기들이 또 영희 페스티벌
0: 그 어쨌든 거기에 출연했던 뮤지션들이나 뭐 관객들이나 뭔가 다 울컥해하는 이런 자리가 드디어 네. 뭐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1: 네. 네. 더더욱이 2회도 무사히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0: 지금
1: 드는데
0: 지금 분위기면은 네. 그 지은 씨만 힘을 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게 기획한다는 게 네.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1: 거기서 지치거나 약간 네. 좀 물리면
0: 아 그러니까요.
1: 예. 아무튼 자 그럼 오늘 해볼까요? 첫 네.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오늘은 브라질 노래 하나 그거와 어울리는 미국 노래 미국 네. 노래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그렇게 묶어서 두 곡씩 소개를 할까 하고요.
1: 쌍으로
0: 네. 네. 첫 번째는 제랄드 반드레라는 아티스트의 노래인데요. 이 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노래예요.
1: 네네.
0: 이 노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노래로 따지면 아침 이슬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1968년도에 브라질 국제 음악 축제에서
1: 네.
0: 사실은 뭐 관객들의 가장 큰 환호를 받으면서 1위나 다름이 없었는데 2위를 했고요. 뭐 1위는 뭐 탐 잡임과 치코보아 이렇게 사비아란 노래가 이제 1위를 했는데 그래서 관객이 굉장히 막
1: 분노했어요.
0: 분노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어쨌든 당시에 브라질의 군 사령부가 방송국에 이제 명령을 내려서 상을 받지 못했던 가사가 사실은 이 노래 자체가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뭐 이런 가사 부분 발췌 워낙 길어서 제가 부분 발췌를 했는데 무장했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군인이다. 그러니까 걷고 노래하고 노래를 따라가며 우리는 모두 똑같다.
1: 연대하라
0: 네,
1: 뭐 이런
0: 이제 시간이 됐고 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동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는
1: 선동이라는 뉘앙스가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그 씨앗을 불씨를 땡기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네. 생각.
0: 그러니까 그 당시 어쨌든 브라질에 네. 있는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었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 노래 공개적인 연주를 금지했고 뭐 축제에서 사실 이 노래에 대한 발표가 다 모든 기록이 삭제됐는데
1: 아 그 정도로 네.
0: 이후에도 근데 이 노래가 약간 뭐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뭐 아침 이슬처럼 네. 저항의 상징이 돼서 계속 불러지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이 곡이 제일 처음 떠올랐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또 쌍을 이루어서 듣게 되는 곡은
1: 그 두 곡이 사실은 딱 떠올라서 예. 고민을 했어요. 네네. 일단은 제일 저항가요, 저항음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뭐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도 사실 떠올랐고요. 네. 다른 한 곡이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사실은 네. 검색을 하다가 아, 둘 중에 뭘 고를까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고민하다가 네. 네. 네. 우연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롤링스톤즈에서 네. 2025년에 네. 역대 최고의 저항 노래 100곡을 꼽았는데 네. 네. 이 샘 쿡의 이 노래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0: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딜런의 포지션은 얼마 전에 그 Complete Unknown에서도 느낀 거지만 그쵸? 영화 약간 중립지대에 서 있는 약간 회색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1: 본인이 그 영역에 네.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네. 걸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0: 실제로 네. 그런 인종차별과 어떤 박해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1: 그리고 사실 샘 쿡도 네. 막 그렇게 박해를 막 받는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이 노래 같은 경우도 뭐 샘 쿡의 일행이 그때 루이지애나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그게 흑인들 입장을 거부당했던 사건.
0: 그게 어마어마한 거였잖아요. 그쵸. 불리하지만 평등하다라는 모순적인 논리를 폈잖아요. 맞죠. 미국 네. 사회가.
1: 그러니까 네. 본인도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본인이 각성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샘 쿡은 주로 소울 음악, 사랑 음악 네네.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이 노래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 됐고 이게 흑인 민권 운동의 어떤 네. 이것도 약간 아침 이슬 같은 대표 그렇죠. 노래가 된 그런
0: 대표적인 성가가 됐고 수백 아티스트의 버전이 또 나왔죠. 그 이후로.
1: 그리고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A Change is Gonna Come.
0: 약간 성가 같아요. 이 초반부터 도입부부터.
1: 예. 네.
0: 자, 오늘 정하신 주제로 고르신 시대를 움직인 노래 브라질과 미국 쌍으로 듣습니다. 제랄도 방드리의 브라나옹 지제르케 나옹 팔레이다스 더 있는데 다스까지인가?
1: 플로레스.
0: 예스. 예. 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두 곡 듣고 오죠.

0: 브라질리아 아티스트 제랄두 방드리가 부른 Pra não dizer que não falei das flores, 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 미국의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였습니다. 뭐둘다그 암흑기에 어떤 희망 같은 등대 같은 그런 상징적인 곡이라고 할수 있는 두 곡이었고요. 오늘은 시대를 움직인 노래라는 진지한 주제로 박정영 씨가 선곡해 오신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두 곡으로
1: 다음
0: 넘어가
1: 두 곡으로
0: 볼까요?
1: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두 곡은 까이타노 벨로즈와 밥 딜런입니다. 이두 명의 아티스트를 묶은 건 두명다 아까 승려 씨가 밥 딜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달리 약간 정치적이나 저항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뭐 까이타노 벨로즈도 사실 그렇게 막뭐 저항 가수라고 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부르거나 그럴 만한 아티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부른 노래들이 그런 위치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0: 예언자는 좀 과하고 그냥 그 시대의 변화를 제일 먼저 포착한
1: 포착한,
0: 그
1: 네.
0: 눈을 가지고
1: 맞습니다.
0: 있었다라는
1: 예민한,
0: 점에서
1: 네.
0: 그게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1: 그래서 이 둘을 딱 묶고 또 마침 뭐 까이타노 벨로즈가 브라질의 밥 딜런, 저는 이런 명칭 너무 싫어하지만 브라질의 밥 딜런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니까 되게 어울리는 땅이라고 생각했고, 까이타노 벨로즈는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를 꼽았고요. 이게 1968년도에 발표된 노래고, 이것도 뭐 1967년에 브라질 국가다 뭐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고, 이게 이제 어쨌든 1992년도에 브라질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널리 불려져서 발표된 이후에, 그러면서 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게 어쨌든 브라질의 트로피칼리아 그 브라질 예술 운동의 어떤 선언문 같은 그런 노래로 꼽히는 노래죠. 예.
0: 역사가 굉장히 생명력이 대단한 곡이에요.
1: 그쵸.
0: 그러니까
1: 그리고
0: 뭐
1: 저는 제가 어쨌든 뭐 카페 벨로즈를 운영하고 있지만 벨로즈의 수많은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세곡 중에 꼽히기도 합니다.
0: 까이타노 형님한테 인증은 받으신 거예요?
1: 아, 그 저기 자라섬에 오셨잖아요. 사진을 찍을 뻔했는데 못 찍었고 자라섬 관계자가 막 초대해 준다고 했는데
0: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야지 인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그때 너무 웃겼던 게그 까이타노 벨로즈가 자라섬 내한이 확정돼 그첫 공지가 떴을 때 한 50통 정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축하한다고.
0: 아,
1: 아,
0: 주변인들한테
1: 주변인들이. 예.
0: 이제 공식적인 어떤
1: 공식적으로.
0: 인증을 받을 기회가
1: 네.
0: 있다.
1: 네,
0: 근데 그런 거안
1: 그랬어요.
0: 하셔가지고.
1: 네,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너무 민망해서.
0: 그렇구나. 그래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오실려나? 벨로즈 오겠어?
1: 모르겠습니다. 잘 브라질 넘어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참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0: 이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라는 저희 코너에서 이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는 자세히 또
1: 네.
0: 이 훌륭한 메시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할 노래들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뭐 가사를 다 소개하거나 하진 않는데 검색해서 가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고요.
0: 아니면

0: 저희 이 알레그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또 이거 보실 수
1: 네.
0: 있나? 우리 이런 것도 올려놨나요? 가사도? 나중에 확인해
1: 네. 그리고 이거와
0: 봐야겠다.
1: 같이 이제 듣고 싶은 밥 딜런의 노래는 The Times They Are Changing이란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저는 이 노래도 막 정치적으로 의도해서 쓴 노래는 아닌데 어쨌든 시대의 변화를 포착한 승열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면서 그 굉장히 평가가 이후에 계속 높아지는 노래고요. 저는 이 노래 가사에서 너무 멋있는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인 자가 나중에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성경 그 마가복음에 있는 첫째인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인 자가 첫째가 될 거야라는 이런 구절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한 20대 후반에 막 영어 잘 못하는데 이 노래 가사를 막 검색하고 번역해서 보다가 요 대목을 딱 발견하고 너무 멋있어 막 했던 젊은 혈기에 너무 쿨해 막 이랬던 기억이 막 지금도 되게 선명하거든요.
0: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0: 지금 약간 기득권 위치에 가 있으니까 좀 섬뜩하지 않나요?
1: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야 이거는 영원히 늙지 않고 낫지 않는 가사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밥 딜런을 위대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느꼈던 어떤 어렴풋한 근데 되게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0: 자, 오늘 선곡하신 두 곡, 페어루, 쌍으로 전해드립니다. 브라질의 까이타노 벨로주의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 기쁨, 기쁨 이어서 밥 딜런의 The Times They Are Changing 두 곡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 씨와 함께하는 월드팝입니다. 선곡 테마는 시대를 움직인 노래. 현재 4곡 들어봤고요. 뭐 플라워 제네레이션, 뭐 비트 제네레이션, 미국은 그렇고 이쪽 브라질은 뭐 트로피칼리아 등등 군부 독재 막 이런 키워드 그런 시대의 어떤 모습들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곡들이었죠. 계속해서 두 곡 또 들어볼 텐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두 곡이네요. 그렇죠?
1: 네.
0: 준비하신 마지막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그 치코 부아르케의 노래를 선곡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치코 부아르케의 콘스트라사웅 건설이란 노래죠. 네네. 1971년도에 발표된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상 뭐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곡인데
0: 네.
1: 이 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에 치코가 이탈리아로 망명했다가 브라질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가사 자체는 군사정권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곡을 꼽았던 건 저는 뭔가 이렇게 앞서 밥 딜런이라든지 뭐 시대의 변화를 선언하는 이런 노래보단 약간 개인의 서사에 투영된 그런 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에 대한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연극의 어떤 한 막의 어떤 씬 정도 네. 느낌인 것 같은 네. 느낌도 있어요.
1: 그 개인의 어떤 서사와 삶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나 아픔 같은 거를 투영한 그런 가사여서 이 노래를 딱 골랐고 그러면서 이거랑 어울리는 노래가 뭘까 또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되게 많았는데
0: 네.
1: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을 꼽았습니다.
0: 아, 상당히 감미로운 목소리에
1: 네.
0: 레전드 마빈 게이.
1: 네, 이 앨범은 뭐 어쨌든 마빈 게이가 자신이 프로듀싱한 최초의 앨범이기도 하고 아홉 곡이 되게 가사나 이런 걸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게 그냥 컨셉 앨범이더라고요. 완전히 유기적으로 엮인 컨셉 앨범이고 뭐 흑인 음악 역사상 또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뭐 위대한 앨범으로 많이 꼽히기도 하고요.
0: 네네네.
1: 이 이제 What's Going On 가사를 봐도 좀 개인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서사가 쫙 이어지는 그런 가사거든요.
0: 아 그렇죠. 이, 네. 이 당시 한창 그 베트남전이
1: 네.
0: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던 시기고 징집돼서 젊은이들이 막 사지로 몰려 나갔잖아요. 네.
1: 그리고 이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네. 형제의 어떤 경험담이 투영된
0: 그거 네. 그거더라고요.
1: 네, 그 네. 개인의 이야기죠. 굉장히. 네.
0: 뭐 당연히 상위 군인이었을 거고 뭐 온전히 돌아왔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 사회상을 그렸죠. 그 분위기가 약간 한국에 그런 가요 있었죠.

0: 월남에서 돌아온 김성사. 그거 네. 그거와는 상반되는 그런 굉장히 사실주의잖아.
1: 근데 월남 네. 이야기를 다뤘는데 정말 네. 노래가
0: 뉘앙스가 완전
1: 완전 다르네요.
0: 그게서 그인 네. 느낌이죠. 네.
1: 그 저는 사실 마빈 게이의 이 앨범을 흑인 음악의 어떤 매력이나 이런 거를 아주 막 좋아하기 전에 접했었고 하도 무슨 뭐 아까도 뭐 롤링스톤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네. 걸 막 설명했잖아요. 네. 가장 위대한 앨범으로 막 늘 1위, 2위 막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0: 네, 왜 그럴까?
1: 저는 왜 그럴까 네. 했었어요. 왜 그럴까 네. 했었고 가사를 이렇게 막 검색해서 막 보고 막 봐도 아,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약간 흑인 음악이나 소울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게 되고 나서 그래봐야 20대 후반 30대 넘어서인데 이 앨범이 되게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0: 이게 그러니까 모타운이라는 데서 나온 음악들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가치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대부분 백인 오디언스에게 잘 보여야 잘 되는 입장이었고 마빈 게이 정도의 이 사람이 이제 문화 권력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1: 그렇죠. 네. 뭐 이게
0: 영향력이 네. 아주 어마어마해진.
1: 그 전에 사랑 노래로 인기를 끌다가 뭔가 이제 자기도 아까 앞서 얘기한 그 베트남전 참전했던 형제에 대한 경험담 이런 걸 듣고 아 뭔가 이런 의미 있는 사회적인 노래를
0: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요. 네.
1: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레이블에서는 굉장히 반대했었고 본인이 뭐 돈을 내겠다 뭔가 그런 히스토리가 많아 어렵게 나온 앨범인데 이 앨범이 딱 나오고 나서 완전 다른 위치의 아티스트가 되고. 흑인 음악 자체도 좀 이것 때문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인식이. 네.
1: 인식도 예, 달라지고.
0: 일반 대중의 인식.
1: 그런데 네. 그거를 저는 제가 음악 매니아고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체감을 못했는데 나중에 흑인 음악을 좀 좋아하게 되면서 아 이래서 이 앨범을 그렇게 가장 위대한 앨범이라고 꼽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뒤늦게라도 다른 분들도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가사 같은 걸 좀 검색하시고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저는 저한테도 이 가장 위대한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
0: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벨로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처럼 이런 그의 음악이 세상을 바꿨고 시대를 이끌어갔고 그런 의미가 제일 큰 건가요?
1: 전혀 아니고
0: 그런 아니에요.
1: 저는 저한테 까에타노 벨로주는 네.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 아, 그렇지 않나요?
0: 아, 뭐 사람이 취향이라는
1: 거예요. 아, 저한테는 까에타노 벨로주의 목소리가
0: 누구한테는 한대수 씨의 목소리가 가장 섹시할 수도 있잖아.
1: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너무 섹시한.
0: 어떤 시절에가 가장.
1: 근데 지금도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1960년 70년대랑 목소리 자체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음악 스타일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진짜 넓은
0: 거 너무 방대하죠.
1: 네. 너무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뭐 하여튼
0: 꾸꾸루 꾸꾸 팔로마 이럴 때 가장 섹시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1: 그건 좀 별로예요.
0: 네, 그 노래는 약간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주제로 또 의미 있는 코멘트로 좋은 시간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1: 네.
0: 저도 인사드릴게요. 유튜브 전하면서 브라질의 슈쿠바라키의 콘스루스상 건설 그리고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두 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this is a recording, man.
1: Yeah, brother, like, solid. Right on.

Right now.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2: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3: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4: Ah, it's my turn. Okay, nice to meet you guys. I'm today's guest, Chad. 반갑습니다.
5: Yeah, Chad.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 DJ 라캠든
1: DJ 마카야 임니.
0: 네, 오늘은 첫 곡으로 더 자두의 김밥 듣고 왔고요.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이 예이. 바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1: 맞습니다. 톡 쏘는 목소리가 매력적인 아티스트죠. 가수 자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예이.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아마 우리 캠디막디는 제 노래 네. 알지 방금 들으셨겠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잘 말아줘 자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0: 네, 야. 오늘 손님 또 자두님은요 네. 혼성 듀오 더 자두로 데뷔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개성 넘치는 보이스와 또 유쾌한 에너지를 가진 그는 추억과 현재를 잇는 목소리로 여전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야. 와, 근데 어? 에너지가 제 유쾌하십니다.
2: 그래요? 네. 아, 고맙네요. 이렇게 나와요. 받아줘서. 네. 제가 지금 캔디막드에게 완전히 빠져서 사실은 음악 나가는 동안에도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스몰톡을 많이 네,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오늘 저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당연하죠.
2: 제가 큰 대문자 이에요.
0: 오, 아, 진짜요? 네,
2: 대문자이라서 네. 네. 제가 굉장히 오늘 신날지도 모르는데 이 에너지를 좀 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아닙니다. 저희는 대문자이는 always 환영입니다.
1: 맞아요.
2: 네, 나이스, 좋아요. 저희는, 네.
1: 대문자 is an open door.
2: 오, 네, 좋은데. open door.
1: 예, yeah, 이거지.
2: 아,
1: 아, 감사합니다. 제 음역대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2: 아, 좋습니다.
1: 네, 자두님은 네. 2001년에 데뷔하셨고요. 잘가 그리고 김밥 그리고 네. 대화가 필요해 등의 명곡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네. 활동 후 개인 시간을 보내시다가 최근 한 프로그램 이후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2: 아이구야, 그런가요?
1: 어, 네. 당연하죠.
2: 누리고 있는 거라면 너무 다행인데 제가 먼저 궁금한 거는 캠디 막디님이 네. 혹시 제 노래를 살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1: 어, 전
0: 저 그래도 김밥이라는 네. 노래는 어?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2: 어떻게 맞아, 맞아. 어떻게 들었지?
0: 어. 그래도
1: 저보단 나이가 좀
0: 네,
1: 있어요.
0: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저 딱 2001년생이에요.
2: 제가 2001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1: 맞아요. 네.
2: 그래서 제 어떻게 보면은 제 노래보다 이제 그쵸, 어리다고 네. 하면 어리다고 할 수 있고 제 전성기에 정말이지 태어나지 않았을 테고 네. 그렇죠. 이랬을 거여가지고 궁금해서 네.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이 옛날 노래가 아직까지도 불리고 네.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곡을 부르게 될 줄도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왜 그 땡어게인 있었잖아요. 네, 다시 네, 노래하는 거.
0: 네, 맞아요.
2: 다시 네. 노래하는 거에 나가는 것도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굉장히 망설이다 아, 나갔었는데 아, 네, 네, 네. 그때 나갔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나를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못했거든요. 아, 되게 I was like 되게 뭐라 그럴까 아, 네.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 내 모습이
0: 그쵸.
2: 부끄러웠는데
0: 그쵸. 저도
2: 부끄러웠는데 네. 그거랑 이제 화해하기 위해 나갔는데 그 화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네. 근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 무대들이 마련된 것 같아서 네. 아.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아,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디션 그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나서 혹시 그 전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2: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아마 무대들이 정말 정말 많이 생겨서 네, 정말 네. 바쁘게 지낸 것도 있고 사실은 근데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변화보다 네. 내 인사이드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내가 나랑 화해를 했잖아요. 아~ 나 이전 노래 안 부를 거야. 너무너무 아~ 창피하고 참편. 이전의 모습들 나 어렸을 때 아, 나 진짜 안 하고 난 달라졌어. 네, 난 네, 성숙하고 네. 멋있는 거 할 거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갔다면은 이전에 나를 좀 이렇게 너그럽게 여유롭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사실은 굉장히 다 이제 마음 안에 만족이 있죠. 그러니까 언스테이블 했던 마음이 스테이블해지니까 모든 것들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0: 너무
2: 그게
0: 좋네요.
2: 제일 많이 변했어. 네, 나에게 달려있어.
1: 너무 좋다.
0: 와,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에 데뷔 초와 또 네. 현재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2: 아마 진짜 상상도 못했을 방송 환경이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강하게 자랐습니다.
0: 아, 저,
2: 굉장히
0: 알죠.
2: 강하게 네, 자랐습니다. 네, 예전에, 네. 잠이 먹는 거예요? 뭐예요? 잠이 먹고. 근데 뭐가 좋았냐면 우리 때는 정말 정말 이렇게 하나 된 약간 다 같이 동료다, 친구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제 대기실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0: 우와, 진짜?
2: 다들 다른 가수 대기실에 가 있었어요.
0: 아, 놀러 가거나 하셨구나.
2: 네, 그 정도로 모두가 네. 친했고 와우. 서로가 이제 끝나면은 친한 팀이면 다 같이 기다렸다가 우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 무대가
0: 재밌었네요.
2: 다 끝나면 다 같이 이제 서로의 음악을 틀면서 각자 차에서 이렇게 다 같이 우와, 고속도로를 진짜요. 줄지어 달리기도 하고 한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0: 우와,
2: 우리는 정말 그랬어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놀러 가는 거 같기도 네.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은 환경이 있었다면은 요즘 제가 음방을 한 20년 만에 해봤는데 네, 네. 난 너무 놀랐잖아. 아니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너무 멋진 분들인데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 뭐가 너무 이 스트럭처가 잘 세워진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그거에 제가 당황을 해서 나는 네. 이거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두리번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멋있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되었다라는 마음과 적응을 잘해야겠다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 옛날에 굉장히 모두가 되게 내추럴하게 어울렸던 그런 것들을 아, 요즘 친구들도 맛보면은 더 재밌을 텐데 라는 그쵸. 생각도 들고 여러 마음이 들었어요.
0: 확실히
2: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1: 요즘에는 또 이렇게 딱딱 대기실에 각자 있고
2: 사실
1: 요즘은 또 챌린지가 되게 많잖아요.
2: 깜짝 놀랐어요.
0: 네. 같이 이제
1: 그래서 네. 항상
0: 콜라보레이션 하죠.
1: 항상 모두 뭘 하면서 바쁘더라고요. 대기실에서.
2: 그러게.
0: 맞아요.
2: 네.
1: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또 같이 밥 먹으러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어떻게 낭만인 것 같아요.
2: 진짜 그러니까. 낭만이 있었어요.
1: 저 그 고속도로가 좀 부러워요. 고속도로 이렇게 다 같이 네. 음악 들으면서 달리는 게
2: 기다려줬어요. 저희 다 같이 출발하고 야, 중간에 네. 만나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기다려주고 서로 뭐 차가 고장 나거나 뭐가 있으면 우리 잠깐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애들 좀 태워가죠. 그러면 태워가기도
0: 야,
2: 하고
0: 되게
2: 재밌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 마치 옛날 얘기 같죠? 그랬더랬습니다.
0: 아, 재밌네요.
2: 옛날 옛날에. 네. 네.
1: 아, 그리고 또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까먹으면 안 되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0: 네.
1: 지난 4월 정말 오랜만에 EP 말을 발표하셨습니다.
2: 예! 와 좋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에 미니 앨범 말말말에서 네. 또 전곡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와우.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저희 한국이들을 위해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다섯 곡 미니 앨범을 냈어요. 미니 앨범을 냈고 타이틀곡은 말말말인데
0: 네.
2: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뭐였냐면은 네. 요즘 트렌드에 그래도 좀 맞춰가는 사람이 아. 되어야 되나.
0: 네.
2: 그래서 요즘 친구들처럼 뭔가 그런 어떤 트렌디한 사운드와 아, 그런 예.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나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에 돌아온 거는 아 타겟도 다르고 또 나는 예전부터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가요계 안에서 제가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컨셉이 겹치는 사람이 아~ 한 명도 없었어요.
0: 네네네.
2: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제 장르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장르인지를 몰랐어요.
0: 네.
2: 왜냐면 난 댄스 가수도 아니고
0: 네.
2: 뭔가 락인 것 밴드, 같으면서 랙, 락커도 락? 아니고 네. 밴드라고 하면 밴드인데 또 완전한 밴드도 아니고
0: 아.
2: 뭔가 한국의 코리안 컨트리인가 컨트리 팝인가 나는 뭔가
0: 아.
2: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네. 벗어나고 싶었는데 결국 저는 거기로 돌아왔어요. 다시. 아 나는 그냥 가장 자두가 자두다운 내가 나다운 거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으로
0: 네.
2: 저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게 조금은 이제 일부러 더 한국어로 저는
0: 네.
2: 한국 영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한국어 가사들로만 된 어떤
0: 네.
2: 정말 EBS에 최적화된 거의 뭐 이거 국어 교육에 쓰셔도 됩니다 지금
0: 넘버 원.
2: 네, 제 옛날 곡들이 진짜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거든요.
0: 요,
2: 그 내용이나 서사나 이런 것들이 서정성을 담고 있고
0: 네.
2: 좀 시사성을 띠고 있어서 그랬는데
0: 네.
2: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어떤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가장 이제 제 연령대와 저에게 맞는 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애를 썼고 또 한국말의 재미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오히려 가사를 더 그렇게 신경 써서 제가 썼던 것 같아요.
0: 아, 네. 너무 좋네요.
2: 네.
0: 그러면 혹시 앨범을 작업하시면서
2: 네.
0: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있으신가요?
1: 있죠, 있죠. 이건 무조건 있어.
2: 아, 사실은 열몇 곡을 만들었어요. 열몇 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추린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일단 타이틀곡은 조금 더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곡. 뭔가 그 내용을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애착이 가기도 하고 또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곡이 다르더라고요.
1: 아, 진짜요?
2: 10대에서 20대까지의 친구들은 저의 1번 트랙인 Go Ahead라는 곡이 있어요. Go Ahead라는 곡이 있는데 그냥 이제 밴드곡 기타 치면서 제가 만든 곡인데 그 곡이 가장 시원하고 뭔가 멜로디가 이제 좀 싱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곡이 좋다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많고 메시지나 그런 스토리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트랙 말말말을 좋아하셔서 또 그거 또 그 나름대로 애착이 가고 근데 또 저의 오래된 그 25년 26년 된 팬들 있잖아요.
1: 네, original.
2: 예, 저의 오래된 같이 세월을 보내온 팬분들은 또 마지막 트랙 사슴이라는 곡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예, 그냥 그 이야기가 담긴 곡을 좋아하고. 아 이게 또 달라요. 또 방송에서 뭐 이제 BGM 많이 트시는 분들은 막 골라잡아라는 곡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0: 맞네요. 되게 다양하다. 네,
2: 리모콘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또 음악 연주하는 친구들이 또 좋아하고
1: 아 진짜요?
2: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곡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다 내 새끼들이니까. 네.
0: 근데 이렇게 완벽히 홍보를 하셨어요 방금.
2: 그렇죠. 네. 이걸... 시간을 주신 네, 덕에 제가...
1: 들으면서 밴드 하는 분들은 이 곡을 좋아하는 거 나도 한번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하고 되게 다양했어요. 완벽하네요. 네.
0: 아무튼 수록곡 다섯 곡 다 애착이 가는 곡이신
2: 그럼요,
0: 거죠 그러면. 그럴만하죠 사실.
1: 맞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사실 추린 곡이 그 다섯 곡이니까.
0: 그렇죠.
1: 어떻게 그쵸. 보면 애착곡 다섯 곡을 넣으신
0: 그쵸.
1: 거죠.
0: 그렇죠.
2: 네. 자기 만족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네.
1: 자 아까 짧게 챌린지 얘기 살짝 했는데요. 요즘 또 유행이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되게 뭐 SNS에 이런 챌린지들을 업로드하는 게 유행인데요. 네네. 혹시 자두님도 이번 앨범 챌린지를 하셨는데 여기 에피소드 혹시 있으실까요?
2: 제가 댄스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춤도 못 추고 무슨 챌린지를 어떤 게 챌린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쵸? 쉽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재밌으면서도 어색한 게 약간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그걸 같이 추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뭔가
1: 맞아요.
0: 그게 되게
2: 스케줄의 스케줄의 부분이 되는 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은 챌린지만 8개를 찍기 위해서 8개의 뭐 스케줄이 다 챌린지만 찍는 날이라든지 여기서 이분들이랑 찍고 이동해서 또 이분들이랑 찍고
1: 환경이 다른.
2: 그래서 챌린지가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 하나의... 스케줄의 하나의 어떤 맞아요. 그런 흐름이구나. 이걸 배워서 다음에 한다면 나 진짜 잘할 수 있다. 좀 준비를 하고 좀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진짜 챌린지가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2: 그래요?
0: 챌린지가 거의 무대만큼 중요할 때도 있어요. 거의 진짜. 요즘 챌린지가 그만큼 노출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더 챌린지를 막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신경 쓰는 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2: 그렇구나.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 진짜 궁금한 건 챌린지도 그럼 연습을 하세요?
0: 이제 타 아티스트 챌린지도 저희가 연습을 하고 저희 거 챌린지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놔요.
2: 진짜 저같이 약간 이모 삼촌 또래도 할 수 있는 버전도
0: 그렇죠.
2: 있나요?
0: 모든 연령대가 할 수 있는
2: 챌린지. 이런 걸 제가 좀 배워가야지 어디서 할 텐데. 네.
1: 사실 아이돌 그룹들은 대부분 그 이지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 원래 안무가 있어요. 그럼 원래 안무가 살짝 코러스 파트나 아니면 브릿지 파트 이런 게 각자 고르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지 버전을 만들어서 뭐 춤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지

0: 버전 같이 찍을 때도 있고요.
1: 야, 이걸 진작 배우고 갔어야 돼. 여길 먼저 나온 다음에
2: 아,
1: 내가
2: 그러니까
1: 했어야
2: 좀 일찍 오시지.
1: 되는데. 아, 아쉽다.
0: 근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그 말말말.
1: 네네.
0: 춤 되게 잘 추시던데요?
1: 춤이 아니라 움직임.
0: 움직임.
1: 율동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예, 모두가 할수 있는 좀 움직였죠. 그냥 몸으로 움직였어요.
2: 아, 네. 좋습니다.
1: 아유, 네.
2: 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1: 네.
2: 그럼 이쯤에서 자두님의 통통 튀는 목소리로
0: 청청.
2: 네, 아이돌 한국어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글로벌 항공이들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팔로우 해주세요.
0: 글로벌 항공이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1: 그리고 아이돌 한국어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0: Yes, sir! 네,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
2: 사실 뭔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저희보다 더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시범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네.
3: 와.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캔디입니다.
0: 아, 자신감을 가져야죠, 캔디.
2: 아, 근데
1: 진짜?
2: 사실 뭔가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1: 아, it's okay. 괜찮아요.
2: 근데 우리 자두님의 약간 파워 1을 살리셔서 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짜라란이 있구나, 이게.
2: 네.
1: 네네. 짜라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자두입니다.
0: 와!
1: 잠깐만
0: 와,
1: 퇴근해야 되겠다.
2: 근데
1: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영한 에너지라 제가 다 쓴 것 같아요.
2: 아, 근데 제가 들어본 성공 요정 중에서 진짜 베스트였습니다. 진짜 1등이었습니다.
0: 진짜 야, 노래를 듣고 싶어졌어요.
1: 네. 아 다행이네요.
0: 우리 성곡 요정님
1: 네.
0: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1: 제가 뻔뻔하게도 하지만 자랑스럽게도 제 노래를 들고 왔는데
2: 마구마구.
1: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애착이 가는 곡들 중에 첫 번째 저의 트랙입니다. 고어헤드. 이제
2: Go
1: 제가
2: ahead.
1: 이거를 또 밴드 버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이제 앨범을 준비하느라 여러 장르의 곡들을 만들어 보면서 가사를 막 쓰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되게 노트를 많이 해요. 노트를 많이 해요. 집에 노트가 되게 많은데
2: 네네.
1: 그걸 막 찾아보다가 13년 전에 남편이랑 연애할 때
2: 네.
1: 이제 뭐 썼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 마음이 써있는 일기장 같은 메모를 발견했는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당신을 만나서
2: 어머나.
1: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2: 네.
1: 너는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라는 메모가 있는 걸 보고 갑자기 가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뭔가 울컥하고 남편과의 이제 제가 12년 차거든요. 결혼 13년 차다.
2: 네,
1: 오래됐거든요. 내가 생각이 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뭔가 남편 얼굴을 봤을 때 그때의 감정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하면서 썼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축가로 이걸 요청하시기도 해서 그때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됐구나. 어쨌든 네. 나는 준비됐으니 yeah, go ahead. 그냥 go ahead.
2: 그런 느낌의
1: 예,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0: 그래서 일기를 써야 되는구나.
2: 네. 아. 좋습니다. 그럼 네.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상큼한 DJ 캠디 나캠든과
1: 귀여운 DJ 막디 마카야 그리고
2: 파워풀한 자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네. 자두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네. 빈칸 보고서.
1: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캠든 씨, 오늘 나캠든의 멋짐 지수는 땡땡땡이다.
0: 무한대.
2: 나 박수 치잖아.
1: 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괜찮죠?
2: 좋아요, 네. 좋아요.
0: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바로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2: 그렇죠.
0: 바로 이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하고요.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습니다.
2: 어떡하냐? 네. 제가 남편이 네. 이제 미국 교포 재미 교포 2세라 그랬잖아요.
1: 맞아요.
2: 스몰톡 할 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영계 국어를 써요. 왜냐면은 나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쓰는 네.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네. 설명을 할 때 모든 게 섞여서. 네. 영계 국어가 됐거든요. 아, 지금. 그럼,
0: 뭔지 알아요. 뭔지.
2: 저 지금 이거 지금 야단 네. 났습니다.
1: 근데 이게 또 규칙을 어기면 네. 또 벌칙이 사실 있거든요.
2: 그래요?
1: 뿅망치 등장.
2: 어디서? 어머. 아직. 오, 뿅망치가 있구나. 굉장히 맞아요. 뿅뿅하다.
1: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네.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2: 아, 알겠습니다. 네.
0: 사두님 준비되셨나요?
2: 아이 갑자기 긴장되네. 이거 뭐라고? 이게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 자두님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축제 여신 자두가 초대받고 싶은 축제는 땡땡땡이다.
0: 하나 둘 셋
2: 바로 거기.
1: 바로 거기.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응.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캔디막띠다.
1: 캔디막띠.
2: 잠깐만 이름이잖아. 이름이잖아. 아니 영어.
1: 자, 내가 아이돌 그룹이 된다면 내 포지션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메보.
1: 메보. 스케줄이 없는 날 주로 하는 일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청소.
1: 청소.
2: 아니 이거 뭐라고 이렇게 네. 사람이 궁지에 몰린 듯이.
0: 그러니까 저 압박감이
2: 있죠.
0: 좋습니다. 그럼 자두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축제 여신 자두가 초대받고 싶은 축제는 바로 거기.
2: 네, 바로 거기. 네.
0: 거기가 어딥니까?
2: 여러분이 계신 그곳입니다.
0: 어디든지 네. 달려가겠다.
2: 왜냐면은 제가 네. 진짜 뭐였냐면 오랫동안 제가 26년 차거든요. 26년 네. 동안 활동을 하면서 쉬었던 시간도 많고 내가 도망갔던 시간도 많고 열심히 했던 시간도 있는데 네. 사실은 중간에 그런 어떤 권태기나 공백기나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기회가 찾아오지 않지? 왜 무대가 찾아오지 않지? 하는 네.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생각을 해봤더니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마냥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찾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면 되지 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방송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네. 저 이제 찾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잔치부터 뭐 어르신들 거의 생신까지 네. 시장부터 모든 페스티벌까지
0: 모든 네, 이벤트
2: 제가 이제 어떤 장르가 딱 없는 가수이다 보니까 네. 어떤 연령대가 있는데도 다 갈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신 바로 거기 야. 거기가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바로 거기가 맞습니다.
0: 혹시 네. 기억에 남는 장소 있으신가요?
2: 일단 여러분들 혹시 두 분은 김밥 축제 한국의 김밥 축제 들어보신 적 있어요?
1: 들어는 봤는데
0: 네. 가보질 못했어요.
2: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올해 네네. 열리면 이제 3년 차인 김천에 있는 김밥 축제인데 김천이라는 이제 네. 도시가 있어요.
0: 네, 알아요. 그
2: 도시가
0: 네.
2: 있는데 김천에서 지역의 축제 원래 김천에 또 웃긴 건 특산물이 자두입니다. 네, 자두여서 저는 제 이름이 자두라 김천 자두 축제를 가나 보다 했는데 김밥 축제라고.
0: 김밥
2: 근데 전국에 있는 맛집 김밥 맛집이 다 몰려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시고요.
0: 김밥 네. 맛집이 다 몰려요.
2: 네, 다 와서 전국에 김밥들을 여기 김천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데요? 제가 열심히 김밥을 부르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김밥 맛을 보기도 하고 김밥 많은 행사도 있고 정말 김밥에 대한 모든 게 올해도 갑니다.
1: 저는 야, 진짜요?
2: 네, 올해도 10월 달에 여러분들 김천에서 만날 거고 그래서 잊지 못하고 저 김천시 홍보대사까지 됐거든요.
1: 이야!
2: 김밥이라는 이야. 23년 네. 전에 곡 하나로
1: 네.
2: 그래서 오와. 저에게는 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1: 축제네요.
2: 네, 김밥 축제 많이 와주세요. 에이.
3: 어떻게 보면 약간 자두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 같기도 하네요.
0: 진짜로 모든 게 다 릴레이트 있어요.
2: 너무 감사하죠.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23년 전에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다음 질문으로 또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는 네. 캔디 막디.
1: 캔디 막디.
2: 아, 나 근데 이거 뿅망치마고 맞은 거 좀 억울해. 아니 그럼 두 분의 뭐 한국어 이름이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0: 근데 저희가 한국 이름이 있어요.
2: 아, 네. 앞으로 이런 거 적어주세요. 네.
0: 제가 저는 나두빈이고
2: 예쁘다.
0: 이예준.
1: 이예준입니다.
2: 아, 네. 두 분 다 이름이 네. 이렇게 예쁜데. 그럼 다시 할게요. 나두빈 이예준.
1: 예. 이러면 뿅망치 다시 안 아, 맞는 거죠.
2: 아 그니까요. 네. 하나 이제 좀 킵해주세요.
1: 아, 저희 정말. 또 나두빈이랑 이해준 음악도 랩 하거든요.
0: 네 맞아요. 네.
2: 멋있다.
1: 둘 다 포지션이 래퍼인데
2: 와.
1: 같이 콜라보면 진짜 재밌을 것 네. 같긴 해요.
2: 나중에 무대라도 에너지. 정말 네. 이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안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아이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제 예전 노래를 조금 편곡해가지고 아, 하는 무대를 네. 뭐 이렇게 제안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정말 두 분과 또 한번 만나게 네. 되는 인연이 아, 있으면
1: 너무 좋겠어요.
0: 좋죠. 좋습니다.
2: 네.
1: 그리고 딱 그 아이돌 질문이 나왔는데요.
2: 아, 이런 질문 나올 줄이야 민망하다.
1: 내가 아이돌 네. 그룹이 된다면 내 포지션은 메인 보컬이다라고 하셨는데 아. 메인 보컬이 또 메인 보컬 영어죠. 그래서
2: 아니 뿅망치. 뭐라 그래야 돼?
0: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나는 뭐 팀의 목소리.
1: 목소리
0: 된다.
1: 아니면
0: 고음 뭐 고음 담당.
1: 진짜 한국에 너무 많이 쓰는 외래어가 있어가지고
0: 그렇죠. 어렵긴 해요 사실.
2: 중심에 노래하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1: 그러면 네. 또 이게 또 약간 프로페셔널이 되는 네, 거죠.
2: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다른 걸 떠나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유. 얘기한 거예요. 굳이 아닙니다. 그 안에 껴있다면은 네. 그래도 노래를 하겠지라는 생각인 거죠 이게.
1: 아, 근데 진짜 메인 보컬 네. 하긴 당연히 메인 보컬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 그거밖에
0: 뭔가 진짜 born to be 연예인이신 것 같아요.
1: 네.
2: 뭐
0: 진짜 지금
2: 한
0: 2, 30분 얘기했나요 저희끼리? 네. 근데 진짜 딱 대화하는 것만
2: 아, 저 MC도 보고서. 많이 했었고
1: 그렇죠.
2: DJ도 많이 했고
0: 느껴져요. 느껴져요.
2: 예.
0: 느껴졌을 것 같아요.
2: 예, 정말 많이 안 한 연기도 했고 안 한 거 없죠 사실은. 그 예,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1: 아, 근데 네. 한번 물어보려고 아,
0: 저, 사실 이거 끝나면 바로 가서 물어보려고
2: 아, 그러니까요. 아.
1: 되게 사실 중간중간에 되게 네. 게스트가 된 느낌이에요 저희가.
2: 진짜 그게 아니라 제가 호기심도 네. 많고 네. 이제 너무너무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0: 네.
2: 아니 두 분이 너무 멋지고 그래 두 분 얘기도 아유. 자꾸 듣고 싶다 보니까 제가 주책을 떨었습니다.
1: 멘트가 너무 좋아요.
2: 네. 아, 진짜.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2: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네. 너무 없다. 네.
0: 그러면 마지막 네. 질문 빨리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스케줄이 없는 날 주로 하는 일은 청소다.
2: 오. 어쩔 수 없어요.
1: 청소.
2: 네. 이게 주부이다 보니까 네. 조금이라도 이제 제 손이 다

0: 같이 않으면은 빨래도 쌓이고요. 네. 이것저것 짐도 쌓. 제가 집에 가면 약간 집에 가면서 이제 신발 가지런히 놔두고 가방 정리하고 옷 벗어서 이렇게 놔두는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안 그렇거든. 허물 벗듯이 그냥 다 놔두고.
1: 프리스타일.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케줄이 5일 내내 있으면 5일 동안 전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요. 아. 그럼 5일 만에 쉬는 날 5일치를 정리하고 네. 7일을 모시면 7일치를 정리하고.
2: 어머나. 네.
0: 그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청소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뭐 이제 살기 위해 운동하고
2: 아, 그렇죠.
0: 자전거 요즘 좀 많이 타가지고
2: 오, 네. 자전거 너무
0: 자전거
2: 좋다.
0: 코스 찾아러 다니고 좀 요 정도 하고 있습니다.
2: 아, 되게 라이프가 재밌어 보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0: 가만히 안 있어요. 이야. 시간 그냥 보내는 거 너무 싫어요. 네.
1: 최고다.
0: 네.
1: 좋습니다.
3: 아, 진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끝이 아닙니다.
0: 어허.
3: 질문을 저희가 또 몇 개 더 준비했어요.
2: 네.
3: 네.
2: 자, 이번에도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답해야 오케이. 합니다. 네.
3: 자, 자신감 있게 음악 오케이. 주세요.
2: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음악을 만들 때 땡땡땡에게 영감을 받는다. 하나, 둘, 셋.
0: 일기장.
3: 일기장. 오.
2: 자, 나는 결혼 전, 결혼 후 자두가 변한 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사람됨.
2: 오, 야.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 요즘 내가 제일 아끼는 애착 물건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자전거?
2: 자전거.
0: 오,
2: 자, 다음 질문. 네? 내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습관처럼 하는 행동. 나 뭘? 아!
2: 자, 마지막 질문. 네. 내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건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수어.
3: 수어.
0: 수어.
3: 와. 이번에 각성하셨는데요?
0: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요.
2: 이번에 너무 잘하셨습니다.
3: 좋은데요. 그럼 네. 이번에도 좋은 답변들이 많은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번 질문. 나는 음악을 만들 때 일기장에게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도 사실 그 Go Ahead이라는 곡 예전 일기장을 네. 보고 영감을 받으셨다 하셨잖아요.
0: 네.
3: 일기 맨날 쓰시나요?
0: 그런 메모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도 메모가 수천 개가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뭐 대화하는 도중이라든지 써놓는데
3: 네.
0: 레퍼런스가 없이 곡을 만들다 보니까 주로 메시지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기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 너무 네. 좋아요. 저도 한번 일기장을 한번 네,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0: 오케이.
2: 자, 다음으로는 결혼 전, 결혼 후 자두가 변한 점은 네. 사람됩니다.
0: 네, 인간이 됐습니다.
3: 되게 재밌는 답변인 것 같아요.
0: 네, 고어헤드 가사랑 똑같아요. 남편이 네. 저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만들어준 사람이라
3: 네.
0: 네. 많이 변했죠. 사람.
2: 그 혹시 네. 주얼리의 박정아님은 남편과 네. 갈등이 생기면 수세미 뜨개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0: 아니 언니는 어떻게 정적으로 그렇게 갔대.
2: 혹시 네. 남편과의 갈등을 푸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0: 일단
2: 있을까요?
0: 우리가 말이 잘 안 통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편이 영어권 사람이잖아요.
2: 네네네네.
0: 저는 완전 토종 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선 서로의 언어를 하다 찾고 단어를 찾고 그 뿌리를 찾다가 지쳐요. 체력적으로 딸려요 우리가. 설명하는 게 이제 지겨우니까 약간 오케이.
2: 여기서
0: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만. 오케이.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그래서
3: 오히려 좋네요.
0: 갈등을 좀 예, 체력적으로 피하게 된다.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3: 네. 되게 재밌네요.
0: 아, 피곤해요. 네.
3: 그리고 3번 질문. 요즘 네. 내가 제일 아끼는 애착 물건은 여기서 자전거라고 하셨는데
0: 네.
3: 자전거 근데 일주일에 몇 번 타시나요? 시간이
0: 저
3: 되시나요?
0: 저 차에 제 차 이제 저희 스케줄 하는 차 말고 네. 제 개인 차에 싣고 다니면서 보이면 남는 시간 내내 타요. 접이식 자전거거든요.
3: 너무 좋죠.
0: 그래서 뒤에 바로 이제 신발부터 모든 게 구비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뭐가 보이면 탈 수 있게끔 해놔서
3: 우와.
0: 자전거 타고 달릴 때 굉장히 그 해소되는 것들이 많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제가 물건 애착이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자전거 요즘 가장 네, 붙어 다니죠.
3: 너무 좋은 애착 물건인
2: 네.
3: 것 같아요.
2: 네.
3: 운동도 되고.
0: 맞아요.
2: 또 다음 질문 이거였죠. 내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은 여기서 땡이 나왔습니다.
3: 맞아요.
0: 왜냐면 제 습관이 네. 없어요, 딱히.
3: 그래요?
0: 제가 저도 약간 이렇게 좀 주의가 산만한 보시다시피 어른이지만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 하나를 습관처럼 하는 게 없어요.
2: 네.
0: 뭐 이렇게 관심사도 많고 이거에 꽂히면 이거 하고 지금 또 꽂힌 게 제 주변에서 이제 등산이나 트레킹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3: 네.
0: 약간 관심사가 또 글로 가고 있어서
3: 오.
0: 이건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습관처럼 하는 게 뭐가 있나.
3: 이거는
0: 네.
3: 그러면 헤맬

0: 아니면 못 견뎌서 아. 좀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힘들죠.
1: 아,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0: 네, 피곤하죠. 아우,
1: 재밌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건 땡땡땡이다 라고 하셨는데
0: 수어, 수어라고도 우리가 하죠.
1: 사인 랭귀지.
0: 네. 사인 랭귀지 있잖아요. 네. 저 그거 배우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러시아께서 뭐 좋아요, 지금 우와. 싫어요. 뭐 이런 거를
1: 우와. 벌써 배우고 계시네요.
0: 아니요, 이제 뭔가 좀 배우기 위해 선생님을 아니면은 좀 클래스가 있으면 어디 네. 있는지 좀 네. 찾아보고 싶어서 요즘 도전하고 싶고 정말 관심사가 좀 많이 제가 거기에 지금
2: 네. 아,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1: 너무 멋있어요.
2: 아, 진짜 되게 너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인터랙티브하게 인터랙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힘을 얻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 저는 가사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를 생각하다 네. 보니까 이 사인 랭귀지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예, 왔어요. 왔습니다. 기회가 있거나 혹시 소개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1: 좌두님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3: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두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잠시 쉬어갈까요?
1: 네. 악뮤 소문의 낙원을 듣고 올게요.

0: 아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저렇게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다른 모습의 나를 고민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1: 누군가는 부지런한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여유 있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습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건데요.
0: 자두님의 노래 말말말에도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 말에도 맞춰보고 저 말에도 맞춰봤는데 답은 없어요.
1: 인생이 시험지라면 참 이상하죠. 분명 열심히 풀고 있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항공이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남들의 말에 맞추지 말고 나만의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0: 정답 없는 인생, 그래서 더 특별하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뭐야?
2: 원래 뭐야? 이렇게 감미롭게
3: 네, 원래 여기가 약간 아. 이렇게 감미롭게 갑자기 조금 변해야 돼요.
2: 맞아요. 야, 약간 고막 남친처럼 요즘 이런 말 안 쓰나?
3: 맞아요. 약간,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2: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0: 네, 오늘의 나랑 얘랑은 자두님의 자작곡 말말말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1: 이 노래 가사를 네. 직접 쓰셨잖아요. 네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2: 그니까 말 그대로 되게 제가 이제 직설화법을 좀 좋아하는데 물론 비유와 은유도 좋아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1: 맞아요.
2: 정보도 너무 많고 말이 많은데 정말 좋은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이 말도 좋은 말이고 이 말도 좋은 말이고 근데 그 다 좋은 말들을 모아봤는데 아무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것만 모았는데도 좋지 네.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진짜 이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는 네. 내가 다른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는 나의 목소리와 나의 메시지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에도 따라가고 저 말에도 따라가고 아. 이 말에도 휘둘리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보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아는 내가 나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를 정의하지 않고 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도 아니고 어떻게 네. 보면은 내가 뭐 먹는 것도 내가 아니고 네가 보고 있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있어. 그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쉬운 말로 그러면서도 이제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담기 위해서 제가 이래저래 좀 써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가사를 쓸 때 막 고민하면서 쓰거나 수정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3: 그게 와우. 진짜 좋은
2: 그냥
3: 건데.
2: 한 번에 썼거든요.
3: 네. 잘 풀린.
2: 약간 감정을 배출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그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그렇게 담았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자두를 좋아해 네.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2: 네.
0: 하고 싶은 말을 다섯 글자로 딱 해주신다면
1: 다섯 글자
0: 네, 딱
2: 제가 진짜 답형가에서 다섯 글자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다섯 글자로 하면은 사랑한 자두
0: 사랑한 자두 되게 팬분들한테 잘 쓰시는 말 드세요? 사랑한 자두
2: 제가 뭔가 뭐 감사합니다 자두
0: 반갑습니다
2: 자두 예, 오늘도 예, 정말 네. 잘 먹었습니다 자두 뭐 이렇게 약간 예, 자두로 끝내는데 그래서 사랑합니다를 사랑한 자두
1: 사랑한 자두
0: 너무 귀엽습니다
1: 예, 이런 거 너무 좋네요
0: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한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봐야겠죠 자두의 말말말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아이돌 한국에 자두님의 등장이라니 김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싶잖아.
1: No, but I mean really,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한국인들 sent us. We have collected questions for 자두 through our Idol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0: 네, 자두님.
2: 아유, 네.
0: 저기 첫 번째 신맛 자두님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아니 근데 진짜 자두님 가사를 보면 일상적인 가사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길을 걷다가 혹은 밥 먹다가 갑자기 가사가 떠오른 적 있어요? 바로 대답해드리면 될까요?
3: 네, 맞습니다. 네,
2: 그럼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0: 네.
2: 항상 메모를 해요.
0: 야.
2: 지나가다가 보는 거나 밥을 먹다가 아니면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생각이 네. 나면 제가 뭐를 하고 있으면 그건 SNS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하고 있는 거예요.
0: 메모하고 있는 거.
2: 나중에 어떻게 가사를 서사를 만들까 지금 내가 느낀 감정 어떤 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지 늘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떠오르면 바로 적습니다.
3: 오, 네. 너무 좋네요.
2: 네.
3: 그리고 자두김밥이 궁금해 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자두님이 만약 김밥 재료라면 어떤 재료일 것 같은지 물어보셨는데 저 먼저 한번 가볼까요?
2: 네.
3: 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2: 네.
3: 그 재료를
2: 오케이.
3: 저는 오이로 가겠습니다.
2: 오이?
0: 아, 마카 씨가 오이 아니면
3: 아, 자두님.
0: 아, 자두님.
3: 자두님을 오이로. 왜냐면 제가 오이를 되게 좋아하고요. 일단. 네, 오이를 좋아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에 오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 우와.
3: 오이는 아삭하고요. 네, 일단 식감. 그리고 시원해요.
2: 네. 그렇죠.
3: 그리고 약간 그 오이 맛이 약간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 짠맛이랑 오이 맛을.
2: 그렇죠.
3: 그렇죠. 그래서 오이라고.
4: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 정말?
3: 오이 좋아하세요, 캠든 씨?
4: 저 오이 못 먹어요.
2: 아, 여기는 오이 헤이러?
4: 아! 오늘부터 오이 러버입니다.
3: 오늘부터 오이.
2: 그런 의미로라면은 오이 네. 너무너무 좋고요.
0: 네.
2: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김이라고 생각했어요.
3: 피곤해. 김이.
2: 정말 어떤 재료가 들어가든 제가 잘 말아보겠습니다. 네. 겉에서
0: 저는
2: 잘
0: 밥 드리겠습니다. 밥.
2: 좋아. 그렇죠.
0: 밥 없으면 안 되잖아요.
2: 김밥에 밥 없으면
0: 그쵸.
2: 김이죠, 그냥.
0: 그렇죠.
2: 그렇죠. 아, 좋군요. 네. 오이 밥 다 네. 좋습니다.
0: 아우, 네. 역시 네.
4: 자 다음 분은 네. 말이 많아도 쓸 말이 없네 님께서 아니 네.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3: 오.
2: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0: 네.
2: 남편이 먼저 어디 나갈 준비를 하면은 어디가
3: 어디가 어디가
2: 부부가 아, 부부라도 다 몰라요 서로 어디가
3: 그쵸,
2: 저 나온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운동하러 갔는지 뭐하러 갔는지 우리 남편 모를 수도 있어서 네. 어디가
3: 어디가?
2: 어디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안 나갈 것 같으면

0: 뭐 먹지?
1: 뭐 아, 먹지? 아침으로.
0: 예. 역시 오늘 먹는. 뭐 먹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1: 좋습니다. 그럼 자두님께서 마지막 멘트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유, 뭐,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뭐 보탬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냥 제가 느낀 거는 네. 그냥 주관적이긴 한데, 어떤 시간도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한 시간이나 네. 내지는 좀 정체되고 지체되고 멈춰있던 시간들도 때로는 이제 약간 백워드 하는 것 같더라도 그게 네. 포워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웨이스트 되는 건 없다. 낭비되는 건 없더라. 그러니 모두가 힘내시면 좋겠다.
1: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0: 예, 자기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지나고 네. 나면 길이 있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너무 나누고 싶습니다.
2: Positive mind.
1: 맞아요. 필요하십니다.
2: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 네. 자두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0: 벌써요. 네.
1: 네. 오늘 네. 저희와 이렇게 함께한 시간 네. 어떠셨나요?
0: 야, 아니 정말 네. 어떻게 보면은 세대가 다르다면 다를 수 있고 또 문화가 다르다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질감 없이 이렇게 너무나도 환영해 네. 주시고 잘 네.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네. 그리고 뭐 일단 두 분이 너무 멋지고 잘하시기 때문에 EBS의 미래가 밝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진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곡 더 네. 자두 대화가 필요해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1: 항공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응원해 보셨나요? 어떤 세 명의 축구 팬이 자전거를 타고 아르헨티나를 출발해 미국 캔자스시티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산길과 바닷길을 무려 9개월 반 동안 페달을 밟았다는데요. 오직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 17개국을 거쳤고요. 달린 거리만 17,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팬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우리 조별 경기가 아침에 열린다고요? 흥이 덜 난다고요? 치킨 먹기 애매하다고요? 그럴 땐 이 자전거 삼총사를 떠올리세요. 아, 내가 괜한 불평과 고민을 했구나. 치킨은 원래 오전부터 먹는 거지 하실 겁니다. 네, 자전거 삼총사 못지않은 응원 열기, 열정 우리 선수들에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ason Mraz, Have It All.

0: Good evening, everyone. 6월 17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특별한 축구 팬들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들 힘든 여정을 이렇게 마쳤는데 거기까지 결국 왔대요. 근데 정작 경기 티켓은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경기 입장권 가격이 엄청 올랐대요. 네, 그러나 이 사연이 또 알려지게 되고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나서서 아르헨티나와 알제리 첫 경기 입장권을 또 선물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분들 돌아올 때 어떡하죠? 네. 또 한 9개월 보셔야 될 텐데. 네. 2026 영님이요. 아침부터 치킨으로 든든하게 충전한 후 응원의 에너지를 뿜뿜 해야죠.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자, 탐킴님이요. 치킨은 남은 거, 식은 거 먹어도 괜찮긴 하죠. 잘 아시는 분입니다. 치킨하고 원래 피자는 식은 거 먹어야 돼요. 네. 아무튼 굉장히 배가 고픈 또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또 2시간 함께해 주실 한 분을 모셔야 됩니다. 네. 이분에 대한 이스 청취자분들 팬심도 못지 않거든요. 왠지. 이분을 보기 위해서라면 팬분들이 저 멀리 하와이에서도 카누 타고 3년 6개월을 노져서 올 것 같은 샘, 크리스틴 샘입니다.
1: That was quite the introduction. Thank you so much, Mario-san. Good evening, everyone.
0: Good evening. 아니, 왜냐면
1: canoe
0: 하면서 올 것 같은 게 제 주위에서도 샘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Really?
0: 그래서 어쩔 때 이럴 때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저한테는 뭐 제 사촌이나 가족 쪽에서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아니 크리스틴 쌤이랑 뭐 한다면서 뭐 형 뭐 이러면은 너 어떻게 나는 모르고 이럴 때 있거든요.
1: Oh my goodness.
0: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1: Thank you.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로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이것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주한 Central Bank has delivered another rate hike, lifting its key policy rate by 25 basis points to 1%. That marks a 31-year high, driving home a tightening cycle that's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 and putting pressure on policymakers in South Korea and beyond.
0: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로 인상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 by more than 20% starting next month. As the summer travel season draws near,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and give a fresh boost to pent-up travel demand.
0: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려갑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 부담이 줄면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Cape Verde, a small island nation of just 500,000 people, has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 on their World Cup debut, with a 40-year-old unknown goalkeeper emerging as an early tournament breakout star. With an extraordinary 27-save performance, he instantly captured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 around the world.
0: 인구 50만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40세 무명의 골키퍼가 대회 초반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27개의 슈팅을 막아낸 선방쇼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1: Mr. Beast, the world's biggest YouTuber, has celebrated reaching 500 million subscribers by bringing together every YouTube play button he has earned, from silver and gold to diamond, in one epic lineup.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0: 세계 최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구독자 5억 명 달성을 기념하며 실버부터 골드, 다이아몬드 등 지금까지 받은 모든 어워드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였습니다. 유튜브 역사상 처음 등장한 5억 구독자 상징물까지 포함되며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Japan's central bank has delivered another rate hike, lifting its key policy rate by 25 basis points to 1%. That marks a 31-year high, driving home a tightening cycle that's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 and putting pressure on policymakers in South Korea and beyond.
0: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1%로 인상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래서 긴축 흐름에 다시 또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1: Yeah, it looks like because of this mounting inflationary pressure, they've within 6 months actually raised the interest rate to 0.25 percentage points. Mm-hmm. And so they're now at 1%.
0: Right. 와, 지금 그래서 1%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가 되겠네요.
1: Yeah. So it's kind of like their debate was, okay, so we've got this inflation, and then we also have this economic downturn. Like, what is more important? And so they thought, okay, we're going to go with the inflation and increase the
0: interest
1: rate.
0: 결국에는 interest rate를 올리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네요.
1: Yeah, and this is not only Japan, but inflation is, you know, on the rise around the world.
0: 맞아요. 이게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이죠.
1: That's right. America is at, I think, over 4%.
0: Okay.
1: So with the new Federal Reserve chairman, we don't know. There's even a possibility that they may hike. It's definitely not going to go lower.
0: Right.
1: Yeah.
0: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유사하게 물가 대응을 위해서 금리를 올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추가 결정이 좀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Japan's central bank has delivered another rate hike, lifting its key policy rate by 25 basis points to 1%.
0: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1%로 인상했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Japan's central bank has delivered라고 했는데 delivery는 우리 뭔가 배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를 deliver 했냐면 another rate hike라는 게 나왔습니다. Rate는 아무래도 뭐 interest r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hike는 뭘까요?
1: Well, I mean, think about hiking, going up the mountain.
0: Oh, yes.
1: Right. So it's when you have any kind of hike, it is a sudden increase.
0: 아, okay.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이킹을 가는 것처럼 산을 오르듯이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냥 increase라고 보면 되겠네요.
1: Absolutely.
0: 그렇죠? Okay. So rate hike라고 하는 것을 deliver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at marks a 31-year high, driving home a tightening cycle that's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 and putting pressure on policymakers in South Korea. Korea and beyond.
0: 네,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어 버전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1년 31 year high를 이제 기록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요. driving home a tightening cycle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tightening cycle을 driving home 한다? Yeah. 집으로 운전해서 간다고요?
1: I know. It's an interesting expression. It totally well of course you can drive home literally, but driving home has another meaning. And that is to really kind of make a point very clear.
0: Okay.
1: It comes from the idea of driving a nail all the way home.
0: Okay.
1: That's where it comes from.
0: Ah.
1: So it's like, you know, when you like hammer a nail, you got to do it all the way, right? So that is driving it home.
0: Oh, okay. So 여기서는 운전해서 집으로 간다. 뭐 물론 이제 drive home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아,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서 drive 한다는 거는 이런 망치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home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기보단 저 아래 완전 끝 포인트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drive home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만든다. 확실하게 만든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진짜 뼈저릴 정도로 깨닫게 만드는 거네요.
1: That's right. So it's like impossible to ignore. You drive home that point. Usually we drive home a point.
0: Right.
1: So you want to make it absolutely clear that they understand and don't forget.
0: 아, 오케이. So 여기서는 tightening 되고 있는 그런 cycle를 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떤 사이클인지 또 여기서 나오게 돼요.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 Okay, that's reverberating through global markets라고 했는데요. Reverberate라고 하는 단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So reverberate, Sam, comes from the echoing sound. So the sound that bounces off. So if it reverberates through global markets, that sound is echoing all throughout the markets.
0: Ah, okay.
1: So meaning that it has a kind of effect, it is spreading effect.
0: 뭔가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1: Yes.
0: 뭔가 파급이 있는 그런 느낌, right? 그래서 우리가 사실 ripple effec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물결치는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with that one it's water, this one is sound, but they both do similar things.
0: That's right. 막 울려 퍼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울려 퍼진다 아니면 뭔가의 전반에 영향을 쫙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reverberate through something. 여기서는 through global markets를 통해서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사이클 얘기를 합니다. And putting pressure on policymakers들에게 뭔가 압박을 넣는 거죠. In South Korea에 있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and beyond.
1: Okay. Let's talk about Toy Story.
0: Okay.
1: To infinity and beyond.
0: Oh. 좋아하시는군요. 네.
1: Buzz Lightyear, okay, right? Okay. So and beyond means further.
0: Okay.
1: So we're going to space. And even more further.
0: Ah, okay.
1: So here, Korea and beyond, it doesn't stop at Korea.
0: Okay.
1: It goes further out.
0: Ah, 뭐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될 수도 있고,
1: it could be Asia.
0: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 All right. So 어쩌고 저쩌고 뭔가가 나오고 나서 and beyond.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기타 등등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Japan Central Bank has delivered another rat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 by more than 20% starting next month. As the summer travel season draws near,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and give a fresh boost to pent-up travel demand.
0: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려갑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 부담이 줄면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엔 항공유 가격이 뭐 배럴당 214달러로 정점을 찍었었죠. 근데 지난 5월 유류 할증료는 최고 상한선인 33단계가 적용되기도 했었고요. 먼 지역은 할증료만 뭐 1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7월부터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여행 가야 되나요?
1: You know, I was planning a trip in Korea.
0: Right.
1: But after this news, I'm going to have to think twice.
0: 생각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So as of May this year, fuel charges were at a record high.
0: Right.
1: It was at level 33.
0: Mm-hmm.
1: Now it has dropped to level 19.
0: 19. Okay.
1: Yes. And prices have fallen about 17% month on month.

0: Wow. So it means that a lot of these airlines are going to reduce the cost or the price of their tickets. And at one time, they were charging like fuel surcharges. And they're going to reduce that as well.
1: Okay. 이 항공유 평균가가 뭐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라고 하는데 그게 전월 대비 17%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욕 같은 그런 장거리 기준 왕복 그런 금액이 한 40만 원대 정도 절감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0: Yeah, just a few months ago, I mean, we couldn't even think about going to the U.S. Because of these surcharges.
1: 이제는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죠. 그래서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천 원대 유지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분일 수도 있는데 오늘 기름을 넣었거든요.
0: 근데, oh, you did?
1: 근데 그냥 기분상 좀 뭔가 싸졌나?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0: Like the little thing went a little bit further this way.
1: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yeah, 그냥 기분일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 by more than 20% starting next month.
1: 국제 항공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20% 이상 내려갑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그러니까 국제 항공유 가격이 좀 ease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가벼워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다라는 느낌이겠죠. 근데 그게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라고 했는데 airlines들에게 fuel surcharges를 cut하게끔 prompt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Now, this has become a really popular word in the world of AI.
1: Right.
0: You know, they say like, use this prompt.
1: Prompt.
0: Yes.
1: That's right.
0: Right. And basically what that means actually is to have someone do something or have something like AI do something. So to prompt airlines is to cause them to do something. It's like they're kind of like, come on, let's do it.
1: 시작하자.
0: Let's go. Yeah.
1: Okay. So 거의 cause, 무슨 뭐 trigger 이런 단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만 있는 뭔가가 있었을 때 딱 시작하게 만드는 거.
0: That's it.
1: 아, okay. So prompt는 뭔가를 촉발하는 혹은 뭔가를 하게 만드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As the summer travel season draws near,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and give a fresh boost to pent-up travel demand.
1: 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 부담이 줄면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름 travel season이 draws near 하면서라고 나왔네요. 그냥 coming 정도가 아니에요.
0: Well, it is very similar.
1: Okay.
0: Just like, you know, it's just around the corner. It's fast approaching.
1: Okay.
0: This is just another way
1: something's
0: of saying
1: coming up.
0: Something's coming up.
1: 아, okay. So 그냥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가 draw near 한다는 건 굉장히 임박했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So draw near, 다가오다, 임박하다. 그게 다가오면서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비행기 항공 그 비행기 표 가격에서 sting을 뺀다고요?
0: Yeah, you have to think of a bee sting.
1: Okay.
0: You know, have you ever gotten stung by a bee?
1: I think when I was little.
0: Okay, I got stung by a hornet. Oh, 말벌.
1: Oh no!
0: It was like this big. But, you know, I had to take that sting out. It still hurts, but
1: of
0: if
1: course.
0: You keep it in there, it's going to hurt more.
1: Right.
0: So what this expression means is something hurts, airfares are high.
1: Right.
0: But if it takes some of the sting out, it means it makes it hurt less.
1: 약간 relieve 시킨다라는 뜻이네요.
0: Yes.
1: 아, right. okay. So sting이라고 하는 게 bee sting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침이죠, 침.
0: Yeah.
1: 그래서 침이 들어가 있구나. 말벌 침이 들어가 있구나, 크리스틴 이러면서 팔에서 이걸 딱 빼주면 그나마 좀
0: A little bit.
1: 조금 완화가 되듯이 take the sting ou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로부터 고통이나 뭐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irfares 이런 비행기 가격에서 좀 이렇게 빼주지 않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And give a fresh boost를 준대요. To pent up travel demand라고 했는데.

0: 네, travel demand는 뭔가 여행 수요를 얘기를 하잖아요. Mm-hmm. 근데 pent up 돼 있던 게 어떤 건가요?
1: All right, P-E-N-T hyphen up. Mm-hmm. If something is pent up, it's been kind of growing inside.
0: Okay.
1: And it's the feeling of like things being trapped in there. Mm-hmm. And you need to release it, but you can't. Mm-hmm. So this pent up travel demand means that people have been wanting to travel abroad. And you're like, you know, you're keeping it there.
0: 참고 있었는데.
1: That's right. That's right. And then, bam.
0: 터져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굉장히 suppressed 돼 있고 안에서 쌓이고 있었던 거.
1: So that's why we have pent up frustration.
0: Right.
1: Pent up energy. Like kids have too much energy.
0: Yes,
1: they got to release it, right? Yeah. Pent up.
0: 와, 회화에서도 엄청 많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네요.
1: Oh, yeah, sure.
0: Okay, 그래서 pent up 하고 나서 뒤에다가 단어를 쓰게 되면 뭔가 억눌려 있던, 그렇죠, 쌓여 있던, 뭐 억눌린,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travel 가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 pent up travel demand, 억눌렸던 여행 수요에다가 뭔가 fresh boost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ternational jet fuel prices are easing, prompting airlines to cut fuel surcharges on international tickets by more than 20% starting next month. As the summer travel season draws near, the move is expected to take some of the sting out of airfares and give a fresh boost to pent-up travel demand.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Cape Verde, a small island nation of just 500,000 people, has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 on their World Cup debut. With a 40-year-old unknown goalkeeper emerging as an early tournament breakout star. With an extraordinary 27-save performance, he instantly captured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 around the world.
0: 네, 인구 50만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40세 무명의 골키퍼가 대회 초반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27개의 슈팅을 막아낸 선방쇼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카보베르데 뭐 퀴라소 이름조차 생소했었던 소규모의 섬나라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본선 진출에 이어 엄청난 성과를 또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카보베르데의 월드컵 데뷔전 정말 기적 같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40살 골키퍼가 활약을 엄청나게 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저도 그 하이라이트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거를 잠깐 보다가 처음에 어떤 골키퍼가 있는데 다 막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 막아가지고 아 여기 나라를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더 솔직히. 뭐 여기는 뭐 잘하는 나라인가 보지 하고선 몇 대 몇 써있는데 이제 나라 이름 있잖아요. 뭐라고?
1: Huh?
0: 이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정말 너무 다 막더라고요.
1: I tell you, it is gaining so much attention because they only have a little over 500,000 people.
0: Right.
1: It's a little small African island nation, and it's basically this goalkeeper was kind of the breakout star. Mm-hmm. It was kind of the match, as they describe it, is like David and Goliath. You know, like
0: 그렇죠. 이게 상대가 되긴 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1: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go against, Spain was going to, they're going to have to contend with Spain.
0: Right.
1: And they're such a big powerhouse in the world of soccer.
0: Yes.
1: So their strategy was defense.
0: Wow.
1: You just, get that ball, don't get that ball in the net.
0: 와, 이 스페인이 그러니까 볼 점유율이 70%대 이상 가져가고 슈팅도 27개를 쏟아냈는데 득점을 실패한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쟤 누구야?
1: Who is? I'm sure the players were like, who is that guy?
0: I know, right? 엄청나게 또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1: Yeah.
0: 네, 이미 뭐 유명해졌지만 같은 40대로서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Cape Verde, a small island nation of just 500,000 people, has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 on their first World Cup debut. With a 40-year-old unknown goalkeeper emerging as an early tournament breakout star.
0: 인구 50만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40세 무명의 골키퍼가 대회 초반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0: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이 나라 자체가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Pull off는 다행히도 우리가 이브닝 스페셜에서 많이 다뤘죠. 뭔가를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잘 해내는 거 해냈습니다. 굉장히 근데 뭘 해냈냐면 다른 것도 아니라 stunning upset이요? 누구 화나게 만들었나요?
1: Yes, because we would probably think, oh, I'm upset. You know, I'm really not in a good mood.
0: 어, 기분 상했어.
1: Oh, yeah, that's right. But here it's a noun, used as a noun. And in the world of sports, if there is an upset, it means that you expected this to happen, this right. team to win, but the underdog won.
0: Wow.
1: So it was the outcome was against what if they had thought.
0: 어, 약간 더 stunning이 나오니까 더 충격적인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쵸?
1: So add the word stunning, and it was like shocking almost.
0: So 축구 뭐 이렇게 뭐 경기나 아니면 그런 스포츠에 관련돼서라면 upset이라고 하는 게 살짝 upset stomach처럼 뭔가 갑자기 바뀌는 느낌, right? 뒤틀리는 느낌.
1: Uncomfortable. Oh. That's right.
0: So, upset이라고 하는 거는 아 당연히 이 팀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언더독이 나오더니 비기거나 반대로 그쪽이 이겼어요. 이런 이변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래서
1: yes.
0: stunning upset, 굉장히 충격적인 이변을 해냈습니다.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명의 골키퍼를 breakout star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Yeah. So if you are a breakout star, it is a sudden rise to fame.
0: Right.
1: So usually we say like a breakout actor or breakout performance. It's like nobody knew. Like and then it was like ta-da.
0: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1: Yes, that's right. You broke out.
0: Right. Yeah, 그래서 right? 예전에 우리가 뭐 전쟁 브레이크아웃하거나 그런 것도 발발하다이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벌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breakout star이라고 하면 깜짝 스타,
1: yeah.
0: 새롭게 떠오른 스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0: Right.
1: So like with actors, you know, we can have breakout actors.
0: Oh, that's right.
1: We didn't know who they were, and then they came out and got an Oscar, for example.
0: 갑자기 다음 날 스타가 돼 있어요.
1: Yes.
0: 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With an extraordinary 27-save performance, he instantly captured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 around the world.
0: 무려 27개의 슈팅을 막아낸 선방쇼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단어에서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Extraordinary, right? 굉장히 대단한, 특별한 27개의 save performance와 함께 그는 instantly, 즉시 capture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라고 했는데요.
1: Yeah.
0: 어, 누군가의 attention을 capture 한다고도 쓰네요.
1: Well, yes. I mean, you can say grab someone's attention. But by using the word capture, it's just like instant. Like it just, it's almost like, you know, when you capture a scene with
0: right.
1: a camera. Yeah, it's like, you know, captures your attention. It grabs your attention.
0: 어, 그냥
1: in a very big way.
0: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 갑자기 잡혔다라는 느낌, 단숨에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팔로워가요. 단숨에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 What?
0: 와. 근데 그럴 만해요. 정말
1: yeah.
0: 그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손에 뭐가 달렸나?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Okay, so capture the attention of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관심을 사로잡다. 어, 참고로 capture 대신에 뭐 get이나 grab이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Cape Verde, a small island nation of just 500,000 people, has pulled off a stunning upset against football powerhouse Spain on their World Cup debut, with a 40-year-old unknown goalkeeper emerging as an early tournament breakout star. With an extraordinary 27-save performance, he instantly captured the attention of football fans around the world.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축구 뉴스 했으니까 축구 뉴스를 당연히 드리고 싶네요. 네,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What do you call a shot made with the head in soccer?
1: Number one, heading. Number two, header. Number three, head kick.
0: 어, 굉장히 다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다시 드리겠습니다. What do you call a shot made with the head in soccer?
1: Number one, heading. Number two, header. Number three, head kick.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Love with Steal the Show.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What do you call a shot made with the head in soccer? 축구에서 머리로 하는 슈팅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 Okay, we had a lot of people who sent us another answer. But the actual answer is number two. Header and not heading.
1: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heading, heading 이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right. 근데 정답은 header.
2: Header, header yes. Right?
1: 왠지 header 그러면 문서에 다큐멘트 같은 거 쓸 때 위에 이제 나오는 글이나 그런 거 헤더라고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게 정답이 되겠고요.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세중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522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to you both.
1: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Mr. Beast, the world's biggest YouTuber, has celebrated reaching 500 million subscribers by bringing together every YouTube play button he has earned, from silver and gold to diamond, in one epic lineup.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1: 세계 최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구독자 5억 명 달성을 기념하며 실버부터 골드, 다이아몬드 등 지금까지 받은 모든 어워드를 한 자리에 모아 선보였습니다. 유튜브 역사상 처음 등장한 5억 구독자 상징물까지 포함되며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와, 5만 명도 아니고 500만도 아니고 5억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 것 같고요. 이 개인 크리에이터가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진짜 보여주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튜브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걸 안 만들어놨던 거죠. 야, 큰일 났어. 만들어야 돼.
2: It's true. It's true. Right? They probably made it just for him.
1: I know. 방금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2: Oh, wait a second. We got to make one for 500 million.
1: I know.
2: Okay. So, yeah, he's the first YouTuber to hit the 500 million mark. And so there's a picture of him with all of his trophies and awards. Mm-hmm. You know, they give, I mean, even if you'd get like 1 million, they give you something. He must have so many because he went 100 million, 200 million, 300. It's just like he's in a whole other category of his own, I think.
1: 이제 그런 거는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2: No.

0: 그 미스터 비스트는 막 이걸 쌓아놓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Right.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Mr. Beast, the world's biggest YouTuber, has celebrated reaching 500 million subscribers by bringing together every YouTube play button he has earned, from silver and gold to diamond in one epic lineup.
0: 세계 최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구독자 5억 명 달성을 기념하며 실버부터 골드, 다이아몬드 등 지금까지 받은 모든 어워드를 한 자리에 모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뭐 보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도 알 수가 있고, 근데 또 이런 자선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의미 깊은 일을 하고 subscribers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뭔가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silver, gold, diamond 이런 것들을 주는데요. 그거를 in one epic lineup으로 이렇게 모아놨대요.
2: Okay, so the lineup, if you see in the picture, it's basically he has it set up this way. It goes all the way down. Okay. It's a lineup.
0: All right.
2: The word epic, E-P-I-C, and this was a very popular word at one time, and it was like more of a slang. Uh-huh. Like, oh my God, that's epic. Instead of saying awesome or amazing. Yeah, 대박, right? So basically, epic means that it is really momentous. Mm-hmm. It is like truly remarkable. Remarkable and simply just amazing.
0: Right. 뭔가 epic하다는 게 한때 유행어이기도 할 정도로 뭐 대박인, 엄청난 정도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in one lineup, 이 원래 한 줄로라는 뜻인데 in one epic lineup이라고 했으니까 한 줄로는 한 줄로인데 아주 대단한 한 줄로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bring together 했다. 모아봐서 보여줬다 정도가 되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2: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0: 유튜브 역사상 처음 등장한 5억 구독자 상징물까지 포함되며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5억 구독자 상징물. 이게 뭐가 되었냐면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의 trophy case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latest addition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2: So when we talk about something, the latest whatever, it is the most recent.
0: Yes.
2: Addition simply means add to that.
0: 추가.
2: Yeah.
0: 하나 더.
2: Of his many awards, right?
0: Right?
2: So that is the latest addition.
0: 그래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그 뭐 교재나 이런 데서 in addition to 이런 덩어리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addition 하고 뒤에 to가 나왔네요. Right? 근데 latest니까 여태껏 굉장히 트로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받은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So 기록을 뭔가 깨는 그런 여정에 yet another chapter가 되면서 이렇게 했어요.
2: Yeah, I love this word because it's a word that we use very often in conversation. So literally a chapter, it comes from a chapter in a book. Right? It's that one chapter one, chapter two.
0: 저도 좋아요, 이거.
2: Yeah? Okay. So what we do is whatever it is a journey. So for example, he is on this YouTube journey. So this here, it says another chapter. So, oh, he reached the 500. So it's another phase, another stage in this journey.
0: 아, 마치 책의 비유를 좀 한 느낌이네요.
2: Yeah.
0: Chapter 1,
2: chapter
0: 2,
2: yeah.
0: 이런 식으로.
2: He's on like chapter 100.
0: 많은 챕터를 나갔네요.
2: Yeah.
0: 그래서 adding another chapter to his journey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 another 앞에 yet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another something이 아니라 yet another 이러면 전에 있었는데 또 하나 더 추가 이렇게 강조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2: Sure.
0: 예를 들어서 뭐 남동생이 있는데 걔가 계속 trouble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또 말썽을 부렸어.
2: Oh, yet another accident?
0: Right. Yet another accident. 이렇게 하면은 전에 그랬는데 또 그랬다는

0: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챕터가 많았는데
1: yeah.
0: 그 전에 많았는데 와 또 더하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2: Right. So just to make it more personal, mm-hmm. like in our lives, you know, we have different chapters too,
0: right.
2: career-wise.
0: Uh-huh.
2: So starting evening special mm-hmm. could be a new chapter.
0: Right.
2: If we do it for a while.
0: Mm-hmm.
2: We don't know yet.
0: 그랬으면 좋겠지만.
2: Yeah.
0: 그렇죠. Alright, 다림님이요. 우리 집에도 그 5억 명 중에 한 명이 있네요. 초등 아이들의 우상이라고 했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2: Kids
0: 많이 보나 봐요.
2: Mm.
0: 아, 스케일도 크고 mm-hmm. 재밌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Mm-hmm. 김자애님이요. Mr. Beast 구독자가 5.02억 명인데 방금 제가 가입해서 한 명 늘었어요.
2: Oh, that was... Oh, wow.
0: 잠깐만요. 저도 해야 되나요, 지금?
2: I know. Do we need to follow?
0: Maybe.
2: Okay.
0: 알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Mr. Beast, the world's biggest YouTuber, has celebrated reaching 500 million subscribers by bringing together every YouTube play button he has earned, from silver and gold to diamond, in one epic lineup. The first ever 500 million subscriber award has become the latest addition to his trophy case, adding yet another chapter to his record-breaking journey.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까 축구에서 잠깐 나왔어요. A stunning upset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굴 화나게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upset된 것은 뭔가를 뒤튼다는 느낌. So 이변, right? So 충격적인 이변.
2: I can't believe the stunning upset in the championship game.
0: 결승전에 대이변이 믿기지 않아 이렇게 문장이 나왔고요. 자, another chapter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장, 새로운 단계. 근데 꼭 책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의 챕터가 될 수도 있다.
2: Kristen's new job opened another chapter in her life.
0: New job, huh?
2: Mm-hmm.
0: Evening special?
2: Evening special.
0: Oh, yeah. Mm-hmm. Kristen의 새 직장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 되겠습니다.
2: But maybe that chapter closes.
0: Oh, no.
2: Oh, no.
0: Oh, no. Hey,
2: no.
0: Hey, hey, hey.
2: Okay.
0: 그런 얘기하면 불안해요.
2: Okay.
0: 네. 자, 그리고 rate hike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 요금 인상이었죠?
2: The rate hike made Mayu cancel his gym membership.
0: 요금 인상 때문에 마유는 헬스장 회원권을 취소했어. 살을 빼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더니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Rate hike 올라갔네요.
2: Okay.
0: 자, 그리고 one epic lineup이라고 하는 게 그냥 라인업이 아니라 그냥 한 줄이 아니에요. 엄청난 라인업, 엄청난 한 줄이라는 느낌이죠.
2: Mayu planned a party with one epic lineup of games.
0: 네, 마유는 정말 멋진 게임 구성의 파티를 준비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 포기하고 여기 갔어요. 자, 그리고 drive home이라고 하는 건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은 뭔가를 절실히 깨닫게 하다가 됐죠.
2: The accident drove home the importance of safety.
0: 네, 그 사고는 안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했어.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게 만들었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Take the sting out of something. 고통, 부담을 줄이다.
2: The sale took the sting out of Kristen's expensive purchase.
0: Right. 할인 덕분에 크리스틴 쌤 구매 부담이 줄었어. 그게 이제 스팅을 쭉 빼줬네.
2: Well, you know, I don't buy anything at regular price.
0: Uh-huh.
2: Never.
0: Oh, never.
2: Always a sale.
0: 저도 그래요.
2: Yeah.
0: 네. 자, 그리고 pent up travel demand라고 하는 것은 억눌렸던 여행 욕구 수요가 되겠죠. Pent up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눌려 있던 정도가 되겠죠.
2: Mayu's pent up travel demand led him to book a trip.
0: 네, 마유의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여행 예약으로 이어졌어.
2: Good for you, Mayu.
0: Go, 네, 그렇습니다. Go. 이제 가야죠. 어디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2: Yes.
0: Alright.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2: Al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Fun. It's Carry On.
0: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는 당근은 싫어하는데 당근 케이크는 또 좋아해요. 네, 맛있어요. 네,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케이크. 그 중에서도 지금 뉴욕에서 큰 인기라고 하는 케이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Find the odd one out. 다른 것 고르기 되겠는데요. 크쌤이 드리는 단어들 중 나머지와 전혀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크쌤 준비됐죠?
1: Ready. Here we go.
0: Alright.
1: Sweet, buttery, moist, fluffy. Fishy, rich, creamy, indulgent, caramelized.
0: 뭔가 케이크에서 느낄 수 없는 맛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맛이 들어갔다 케이크에 그것만은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단어들을 드릴 텐데요. 뭔가 이 단어들 중에 그 왠지 케이크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다른 단어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1: I'm going fast this time. Right. Okay. Sweet, buttery, moist, fluffy, fishy, cream, rich, creamy, indulgent, caramelized.
0: Okay. 자, 요거 잘 들으셨죠? 들려드린 단어 중에서 나머지와 다른 하나 골라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What are all those people waiting in line for? Cake in a cup.
0: 그게 뭐길래? 사람들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든 컵케이크 하나. 아니 케이크가 뭐라고 오픈런을 하나요? 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가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름은 닷케이크인데요. 컵에 담긴 케이크 위에 프로스팅하고 논파레일이라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단단한 스프링클을 촘촘히 올린 디저트라고 합니다. 또 우리 작가님께서 사진도 올려주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배고프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좀 맛은 평범하다고 해요. 근데 스프링클이 너무 딱딱하다는 후기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소셜미디어를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기념일 맞춤 주문은 물론 아이스크림과 도넛 심지어 네일 디자인으로까지 확장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사람들을 몇 시간씩 줄 서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기사 일부 내용을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1: People wait for hours in the rain. Some of them cry when it doesn't work out. Online, millions tune into videos for their pretty colors and distinct sounds. The frenzy is all for a few spoonfuls of dessert in a cup known as the dot cake, a simple confection topped with frosting and nonpareil sprinkles exported from Long Island to Butterfield Market locations in New York. It tastes a lot like cake from a mix.
0: 사람들은 비가 와도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끝내 케이크를 사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예쁜 색감과 독특한 소리를 담은 영상에 수백만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닷케이크라는 작은 컵 디저트인데요. 프로스팅과 스프링클을 듬뿍 올린 단순한 케이크로 사실 맛은 우리가 흔히 아는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와 꽤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뭐 또 최근에 뭐 두바이 쫀드 쿠키 해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막 생각이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미국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1: Oh, really?
0: 한국이 정말

0: 촉촉하게 만들고
1: sure.
0: 혹시 그 bun cake?
1: Right? Yeah, bun cake. Cake.
0: You, mm-hmm. you know, yeah. kind of looking like a donut.
1: It, yeah, it
0: like
1: has a hole.
0: Mm-hmm. Yeah. Mm-hmm. 그거 먹고서 아우 이 정도란 말이야? 이랬거든요.
1: You know, I tell you, uh-huh. Reading this article, it right. takes me to my childhood.
0: Okay.
1: Because most American grocery stores, they have this kind of butter cookie mm-hmm. with the sprinkles, right. the nonpareil.
0: Mm-hmm.
1: And Sam, mm. that was my treat. Like as a young girl, Mom, can I buy two cookies?
0: 제가 그 어렸을 때 그것을 너무 막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저의 테이스트에는 좀 그걸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새로 먹게 된 게 뭐가 하나 있었는데 KBB라고 들어보셨어요? KBB?
1: KBB? No.
0: You don't know what it is?
1: No.
0: Oh my. Kristen's Banana Bread라고. KBB.
1: KBB.
0: 와 정말 지금 밖에서도 조연출님이 지금 thumb up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right.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1: Oh my gosh. Okay, we need to talk about this dot cake though.
0: All right. Okay.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Please wait for hours in the rain. People wait for hours in the rain. Some of them cry when it doesn't work out. Online, millions tune into videos for the pretty colors and distinct sounds.
0: 비가 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구하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예쁜 색깔과 독특한 소리를 담은 영상에 수백만 명이 몰려듭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좀 충격적이죠. Some of them cry when it doesn't work out. 여기서 workout은 운동이 아니고요. 뭔가 일이 풀리다, 잘 풀리지 않으면 눈물까지 흘린대요. 결국에 기다렸는데 못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millions가 그 많은 사람들이 tune into videos for the pretty colors and distinct sound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비디오들에 tune into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we hear this all the time, even here in radio.
0: Yes.
1: Because for radio and television, you tune in to a particular program.
0: Okay.
1: It's like you're kind of connecting to that program.
0: Right. 우리가 뭐 라디오나 TV 같은 거 보면 뭐 주파수를 맞춘다 이런 yeah.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채널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tune
1: right.
0: into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yeah.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것에 집중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딴 것을 보다가 거기에 tune in을 한다는 게. 그렇죠?
1: That's right. You're kind of like finding the exact location on the dial and then you're focusing on that.
0: 아, 뭔가에 주의를 딱 맞춰서 집중하는 것. So tune into videos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상에 뭐 접속하다 아니면 집중을 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Al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frenzy is all for a few spoonfuls of dessert in a cup known as the dot cake, a simple confection topped with frosting and nonpareil sprinkles exported from Long Island to Butterfield Market locations in New York. It tastes a lot like cake from a mix.
0: 네, 이 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dot cake라는 컵 디저트인데요. 롱아일랜드에서 만들어져 뉴욕의 Butterfield Market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팅과 논파레일 스프링클을 올린 단순한 케이크로 맛은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와 꽤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은 the frenzy is all for a few spoonfuls of dessert in a cup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enzy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1: A frenzy is when a group of people are kind of like they're so excited that they can't control themselves. So usually you think of like fans.
0: All right.
1: Imagine BTS coming. And they were here at Irsan.
0: Right.
1: There was a frenzy. Oh my gosh, I'm so excited. Oh my God. You
0: know, 열풍이었죠, 열풍.
1: Yeah, that's right. So it is that kind of uncontrolled, wild excitement.
0: 아, 약간 좀 crazy라는 느낌이 이 안에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1: A little bit.
0: Right? 그래서 명사로 하면 사실 craze, C-R-A-Z-E도 열풍이라든가 광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단어로 frenzy, right?
1: Yeah.
0: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1: So like imagine a sale that's like 85% off.
0: Oh.
1: 85% off. Can you imagine the frenzy?
0: 상상할 수 없습니다.
1: At the store?
0: I'm sure you're going to be there.
1: I'll be there.
0: One of those shoppers
1: I would be there.
0: Right?
1: I would be like get out of my way.
0: Okay, 그래서 지금 이 frenzy는요. 이 dot cake이라고 알려져 있는 컵 안에 든 디저트 몇 스푼 먹는 거 그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A simple confection topped with 이렇게 돼 있는데 conf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달

0: 다른 스위트스들을 얘기를 하죠. 단 음식을 얘기를 하는데 뭘로 탑이 돼 있냐면 얹어져 있냐면 topped with frosting and nonpareil sprinkl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frost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 케이크 같은 거 cupcakes 같은 데 보면 설탕으로 된 cover를 이제 해 놓은 것을 얘기를 하죠.
1: It's creamy frosting.
0: 근데
1: yeah.
0: 처음에 frosting을 들으면 이런 요리 쪽에 아예 관심이 없다면은 영어를 배울 때 뭔가를 얼리나?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ah, frosty the snowman.
0: Right.
1: Yeah, okay. That makes sense.
0: 저는 이거는 알고 있는 이유는 저는 먹는 걸 더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so frosting and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sprinkles도 아니라 nonpareil sprinkles입니다.
1: Yeah, it's a very it's a word that we don't use very often.
0: Right?
1: We just say sprinkles actually.
0: Yes.
1: It's just easier. And so basically they're kind of like that real like little dots, like very colorful dots.
0: Okay.
1: And if you taste it, there's not much of a taste. It's just kind of sugary.
0: Right.
1: Yeah, there's not anything exciting.
0: 그냥 아삭아삭한 느낌만 있는 거죠.
1: 그냥
0: 진짜 보여주기 위함이 될
1: yes,
0: 수도 있겠고요.
1: Yes, 그렇죠? Yes.
0: 그래서 사실 nonpareil이라고 하는 것을 뭐 따로 아는 것보다는 그냥 sprinkles라고 하는 게 아 뭔가 이런 장식용 설탕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뭐 굉장히 특별하다기보다는 it tastes a lot like cake from a mix라고 했는데요. 그냥 tastes like가 아니라 a lot like라고 표현을 했네요.
1: So it tastes very much like. In America, they sell these boxes, like cake mix boxes.
0: Okay.
1: All you have to do is put eggs and milk, and then you just bake it, and you get a cake.
0: Right.
1: And so they're saying it tastes just like that.
0: 뭐,
1: Nothing.
0: 거의...
1: Yeah, it's special.
0: Okay.
1: Yeah.
0: So a lot like라고 해서 a lot만 넣어줘도 뭐와 굉장히 매우 비슷한이라는 뜻을 줄 수 있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People wait for hours in the rain. Some of them cry when it doesn't work out. Online, millions tune in to videos for the pretty colors and distinct sounds. The frenzy is all for a few spoonfuls of dessert in a cup known as the dot cake, a simple confection topped with frosting and nonpareil sprinkles exported from Long Island to Butterfield Market locations in New York. It tastes a lot like cake from a mix.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Okay, let's listen to Saja Boys with Soda Pop.

0: K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What are all those people waiting in line for? Cake in a cup. 그게 뭐길래? 사람들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든 컵케이크 하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만든 사람조차 닷케이크가 특별한 비밀을 가진 디저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 그대로 케이크 위에 스프링클을 올린 단순한 디저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인기의 원인은 맛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한 고급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면서 입소문을 탔고요.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제공된 시식용 제품이 화제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은 롱아일랜드에서 한 컵에 $8, 맨하탄에서는 $11 정도. 과연 사람들을 몇 시간씩 줄 서게 만든 이 컵케이크, 그죠? 케이크 한 컵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Those who manage to acquire one are often eager to recreate what has become a dot cake cliche. Running a spoon over the hard, sprinkle-paved surface, oohing at the sound, then digging into the individually portioned desserts, which come in vanilla, chocolate, red velvet, vanilla chocolate chip, and funfetti flavors. They seem tailor-made for the TikTok era, with their tidy circle of colorful packed sprinkles and the teeth-cracking crunch that serves as a kind of ASMR.
0: 네, 닷케이크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정해진 코스 같은 행동을 합니다. 딱딱한 스프링클 표면을 숟가락으로 긁어 소리를 즐긴 뒤 한 입 떠먹는 거죠. 케이크는 바닐라와 초콜릿, 레드벨벳 등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스프링클과 바삭한 소리 덕분에 틱톡 시대에 딱 맞는 디저트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특정 음식을 먹을 때 한 리추얼 같은 게 있죠. 꼭 해야 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스푼 위를 싹 긁어가지고 그거 딱 보면서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이건 마치 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한번 딱 핥아먹어야 되잖아요.
1: 어?
0: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불법이에요.
1: Oh,
0: 네. 그 정도.
1: That is a very important part.
0: Yes.
1: Very important.
0: 그런 뭔가 비주얼한 것에 조금 그리고 소리에 집중을 한 디저트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ose who manage to acquire one are often eager to recreate what has become a dot cake cliche.
0: 운 좋게 닷 케이크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하나의 정해진 코스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왔어요, 그렇죠? Those who manage to acquire one 하나를 여기서 manage to는 쉽게 얻은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겨우 얻은 사람들은요, they are often eager to recreate what has become a dot cake cliche라고 하는 것을 다시 recreate하는 것을 너무 하고 싶어한대요.
1: Okay.
0: Dot cake는 이제 나왔으니까 알겠고요. Mm-hmm. 뒤에 cliche가 나왔습니다.
1: Cliche is a French word,
0: right.
1: And this means that basically, usually we talk about phrases or certain idioms that are kind of overused, and it becomes like a cliche, we say. It's like, oh gosh, it's the same old, it's boring, you know, it's used too often. But it is not just with words, it could be an idea or a kind of style.
0: Okay.
1: And it has a bit of a negative nuance, like, oh, that's such a cliche.
0: Okay.
1: It's like, oh, I already know, don't tell me.
0: 뭔가 뻔한 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겠고 뻔한 그런 뭐 공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clich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만들어진 단어죠. A dot cake, a cliche. 그러면 더 dot cake의 진부한 요소라든가 흔한 공식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Running a spoon over the hard sprinkle paved surface, oohing at the sound, then digging into the individually portioned desserts, which come in vanilla, chocolate, red velvet, vanilla chocolate chip, and funfetti flavors.
0: 네, 딱딱하게 굳은 스프링클 표면 위를 숟가락으로 쓱 긁어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감탄한 뒤 한 입 떠먹는 건데요. 닷케이크는 바닐라, 초콜릿, 레드벨벳, 바닐라 초코칩, 펀패티 등 다양한 맛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스푼으로다가 그렇죠. 그 서피스를 sprinkle paved가 이제 스프링클이 깔린 서피스 표면을 싹 긁으면서 oohing at the sound라고 합니다.
1: Okay, so the

0: the sound ooh actually is becomes a verb.
1: Okay.
0: Like oohing and aahing. We say ooh, ooh ah okay. So we use that as a verb sometimes. Uh-huh. So it's like all of them are doing the same thing. So they're oohing at the sound, and I'm gonna just go right through because it's all the different ones, and they're digging into the desserts. So they all do the same thing, kind of like spooning it. You know, putting that spoon and dig into it.
1: 아, 여기는 진짜 literal sense로 쓴 거네요.
0: Yes, it is literally digging with a spoon.
1: 아, 수저로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0: Yeah, just like you do, you know, you're digging, you know, the ground. And then, yes, so oohing at the sound and digging into the desserts.
1: 와, 이게 뭔가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 우 하는 거가 우 소리를 내다인데 결국엔 감탄하다가 되겠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그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 하면은 뭔가 감탄 좋은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차 잘못하면 한국에서는 우 하게 되면 뭔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우 하면은 특히 좋은 것에 대해서 감탄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ig into는 뭔가에 파고들다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flavors들이 나와요. Vanilla, chocolate, red velvet, 뭐 et cetera. 근데 그것들로 come in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들어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come in 하고 나서 뒤에 맛이 나오게 되면 그런 맛들로 다양하게 이 아이스크림이 뭐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나요? 케이크가 나온다라는 뜻.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된다. So, oh, this cake comes in 뭐 vanilla flavor, vanilla and chocolate flavors. 뭐 이런 식으로 쓴다.
0: It's available in those flavors.
1: That's
0: yes.
1: right.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y seem tailor-made for the TikTok era, with their tidy circle of colorful packed sprinkles and the teeth-cracking crunch that serves as a kind of ASMR.
1: 알록달록한 스프링클이 빽빽하게 올라간 동그란 모양과 이를 깨뜨릴 정도로 바삭하게 씹히는 소리까지 더해져 마치 틱톡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디저트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양하게 여기서 조금 describe를 많이 했는데요. With their tidy circle of colorful packed sprinkles라고 했어요. Tidy circle.
0: Well, when something is tidy, it means it's very neat and orderly. It's nicely well arranged, okay. even with your room being tidy. In this case, it means that the circle, the little dots are like really arranged in a very neat way.
1: 깔끔한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정말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정말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So a tidy circle of something은 깔끔한 원형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Those who manage to acquire one are often eager to recreate what has become a dot cake cliche. Running a spoon over the hard sprinkle-paved surface, oohing at the sound, then digging into the individually portioned desserts, which come in vanilla, chocolate, red velvet, vanilla chocolate chip, and funfetti flavors. They seem tailor-made for the TikTok era with their tidy circle of colorful packed sprinkles and the teeth-cracking crunch that serves as a kind of ASMR.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 다른 단어를 하나 고르는 건데요. 크쌤이 드리는 단어 중에 나머지와 전혀 다른 느낌의 단어 하나 골라주세요.
0: Here we go. Sweet, buttery, moist, fluffy, fishy, rich, creamy, indulgent, caramelized.
1: 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0: Sweet, buttery, moist, fluffy, fishy, rich, creamy, indulgent, caramelized.
1: 오케이. 엄청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Tones and I with Fly Away.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What are all those people waiting in line for? Cake in a cup. 그게 뭐길래 사람들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든 컵케이크 하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Are they worth the hype? 이 컵케이크가 정말 그 정도로 열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가도 꽤 엇갈립니다. 그냥 평범한 케이크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고요. 미국의 유명 케이크 믹스 제품과 뭐 비슷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그럼 또 다른 인기의 비결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There's a little bit of an eye roll element to the fact that this cake went viral, said Carmel Hagen, the founder of the baking ingredient company Supernatural. But it may be traveling widely because it's not tricky to DIY. You don't find that many people making their own cronut, Hagen said.
0: 이 디저트가 화제가 된 것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조가 단순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빠르게 퍼진 이유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크로넛 같은 빵은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이 흔하진 않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혼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1: I think I can make it.
0: Oh yeah, of course you can. You're good at baking stuff, right?
1: Baking is really, all you need for baking really is the right measurement and an oven. That's all you need for baking. So I think I'm gonna get the cake mix. I'm gonna whip up some cream, and I'm gonna get the nonpareil. We're gonna make it for evening special.
0: 닷 케이크 먹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1: I'm gonna make it.
0: 눈물을 좀 닦고 한번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1: here we go. There's a little bit of an eye roll element to the fact that this cake went viral, said Carmel Hagen, the founder of the baking ingredient company Supernatural.
0: 네, 이 디저트가 바이럴된 현상에 대해 한 베이킹 원료 회사의 설립자는 다소 비꼬는 반응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There's a little bit of an eye roll element to the fact that this cake went viral.
0: 이 케이크가 went viral, go viral 한다는 건 진짜 바이러스성으로 퍼지다. 한마디로 바이럴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에 뭔가 eye roll element가 약간 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Okay, this is, I think, the key here in the sentence. An eye roll

0: is basically when you are kind of like annoyed. Mm-hmm. You know how you make that noise like, and you roll your eye?
1: Yes.
0: Yeah, that is an eye roll.
1: 우리가 보통 좀 짜증나거나,
0: yeah.
1: 아, 뭐야, 진짜? 또, 이렇게 할 때.
0: 설렁. You know, when you have that reaction like, oh, here we go again.
1: Oh, my.
0: Yeah.
1: Mm-hmm. 아 그러면은 I roll, 그러니까 roll your eyes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뭔가 짜증을 낸다라든가 yeah. 상대방에 대해서 아 뭐야
0: yeah.
1: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right.
1: 그런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I roll element라고 하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솔직히 좀 있다.
0: That's it. So a lot of people are like this simple cake. Mm-hmm. is going viral.
1: Mm-hmm.
0: This is the reaction like, you know, kind of like,
1: 약간 오바야.
0: Kind of annoyed. yeah, yeah.
1: 아, 지금 유튜브로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그 eye rolling 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0: yeah, that's
1: 이런
0: right.
1: 느낌 아니에요?
0: It's like, ah.
1: 맞습니다. 눈알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it may be traveling widely because it's not tricky to DIY. You don't find that many people making their own cronut, Hagen said.
1: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빠르게 퍼진 이유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단순한 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반대로 크로넛 같은 케이크는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 크로넛이라고 하는 게 그 크로상이랑 그 도넛을 이렇게 합쳐버린 뭐 새로 만들어진 그런 디저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만들기가 굉장히 좀 힘든 편인가 봐요.
0: Sure.
1: 뭐 저는 당연히 안 만들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it may be traveling widely 여기서 travel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0: Mm-hmm.
1: Because it's not tricky to DIY 이기 때문에
0: okay, here
1: 그럼 크로넛이랑은 뭔가 다른가 봐요.
0: Yeah, it is. It's not tricky. Tricky here means not like a magic
1: right.
0: trick, mm-hmm. but tricky means difficult.
1: Okay.
0: It's just another word for difficult. So it's not difficult to do it yourself.
1: Okay.
0: DIY is short for do it yourself.
1: D가 아니네요.
0: No.
1: Right.
0: So anyone can make this at home.
1: Mm-hmm.
0: And I'm going to try.
1: Oh.
0: DIY.
1: Oh, 좋아요.
0: Just get a mix. And just put some sprinkles.
1: 와 진짜 만들어서 나중에 라이브로 여기서 보여주시면.
0: I'm definitely. I promise.
1: 너무 좋습니다. So tricky하다는 거는 뭔가 까다로운, 애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it's not tricky하대요. 뭐하기에 to DIY. 여기서 DIY는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직접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 물론 크로넛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0: Yeah,
1: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0: No donuts.
1: Mm-hmm. okay.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There's a little bit of an eye roll element to the fact that this cake went viral, said Carmel Hagen, the founder of the baking ingredient company Supernatural. But it may be traveling widely because it's not tricky to DIY. You don't find that many people making their own cronut, Hagen said.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Joey Stamper's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0: Deep Dive Daily. What are all those people waiting in line for? Cake in a cup.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닷케이크의 시작은 맛보다 장식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창업자가 부모님의 집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는데요. 점묘법으로 유명한 화가 조르주 쇠라에게 영감을 받아서 다양한 색상의 점 장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작은 장식 하나가 뜻밖의 주인공이 된 거죠. 자, 마지막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The most polarizing aspect of the dot cake may be the type of sprinkle that has catapulted to fame alongside it. It's not the soft sprinkle or jimmy that has graced many an ice cream cone or funfetti cake. It's the nonpareil, the hard, round bauble that was previously a wallflower of the baking aisle.
0: 닷케이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함께 유명해진 스프링클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에 쓰이는 부드러운 스프링클이 아니라 딱딱한 둥근 알갱이 형태의 논파레일인데요. 이 스프링클은 예전에는 베이킹 재료 코너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재료였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 전문가 말로는 이 논파레일이 좋은 스프링클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맛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It's true. It's actually true. There's not much of a taste, but there's something like very satisfying about
0: the crunchy taste.
1: Yeah, there's that nice butter cookie, but then it's got that crunch.
0: 역주행을 했네요.
1: It's really good.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most polarizing aspect of the dot cake may be the type of sprinkle that has catapulted to fame alongside it.
0: 네, 닷케이크에서 가장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함께 유명해진 스프링클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닷케이크의 the most polarizing aspect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닷케이크 얘기를 쓰는데 어려운 단어를 굳이 이렇게 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polarizing aspect라고 했는데 aspect는 일단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polarizing aspect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1: Okay, so polar, if you look at the word polar, kind of like think of like North Pole, South Pole.
0: Right.
1: They'r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right? Both on the other side. So if something is polarizing, it means that there are two extreme sides. There are a very distinct division. Opposing.
0: 완전히 두 개가 있는데 끝에서 끝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So polarize 한다는 것은 양극화하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다른 뉴스 뭐 이렇게 뭐 정치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들을 수

0: 무슨 말일까요?
1: So this nonpareil sprinkle, this boring sprinkle, was catapulted to fame.
0: Right.
1: So you have to know this word catapult.
0: Yes.
1: A catapult is kind of in the Middle Ages. Imagine there's a war. It's a machine where they launch objects into the air.
0: Mm-hmm.
1: They pull back and pyong! Right? A cannon or a fireball. Uh-huh. Right. That's a catapult.
0: Right.
1: Okay. So if it is catapulted to fame, it's like, pyong, you know, like they like rose to fame.
0: 던져버린 거네요.
1: They threw it. Yeah.
0: So catapult라는 거는 저도 미국에서 그 physics class에서 이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투석기라고 하는데 왜 숟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1: Yeah, yeah.
0: 거기다 돌 넣고서 평
1: right.
0: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돌의 무게가 몇이며 어떤 힘으로 던졌을 때 어디에 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1: yeah,
0: 나오는
1: the
0: 게
1: velocity.
0: Right.
1: Yeah, yeah.
0: So catapult는 투석기도 되지만은 갑자기 투석기로 던지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서 catapult to fame 하게 되면 단숨에 유명해지거나 스타덤에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s not the soft sprinkle or jimmy that has graced many an ice cream cone or funfetti cake.
0: 네, 아이스크림 콘이나 펀페티 케이크에 흔히 올라가는 부드러운 스프링클이나 jimmy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Jimmy's 같은 경우에는 길쭉한 그런 스프링클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 That has graced many an ice cream cone 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1: Okay. Now, grace is a kind of literary word. You know, if you grace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ppear, but in a very kind of pleasing way. And usually like we say, oh, thank you for gracing us with your presence. Thank you for coming. It's a very kind of fancy way of saying it. So the writer is using this word just to say that this sprinkle has been on many ice cream cones. It's very common.
0: 그냥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
1: Many, for many times, many times.
0: 근데 그런데 올라갔던 그런 아주 soft한 sprinkle이나 아니면 뭐 jimmy 이런 게 아니다.
1: It's not.
0: 얘는 뭔가 단단한 것이다. So 여기서 grace는 원래 장식하다, 뭐 우아하게 꾸미다 이렇게는 써있지만 그게 grace인데 그냥 올라가 있던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many 뒤에는 그냥 plural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many on ice cream cone이라고 돼 있어요.
1: Yeah.
0: 이런 경우는 보통 poetic한 글이나 뭔가 여기서 더 poetic하게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또 많음과 동시에 강조할 때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s the nonpareil, the hard round bauble that was previously a wallflower of the baking aisle.
0: 그것은 논파레일로 베이킹 재료 코너에서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딱딱하고 둥근 구슬 형태의 스프링클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Hard하고 round한 bubble이라고 했는데요. Bubble이라고 하는 것은 방울 장식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런 베이킹 아일 같은 거 그 뭐 슈퍼마켓에 가면 그런 뭐 이렇게 만드는 재료 파는 아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wallflower이었대요. 벽 꽃이요?
1: Yeah. So just like literally if there is a flower on the wall, you don't really notice it. You can just pass by it.
0: Okay.
1: So basically if you're a wallflower, it could be a person or a thing that goes unnoticed.
0: Oh.
1: It's kind of like usually we describe people who go to a party and they're kind of sitting in the corner, you know, may feel like a wallflower.
0: You mean Mayu, right?
1: No, you are the center of attenti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정말 파티 같은 데 갔는데 구석에서 조용히 인기 없이 서 있는 거.
1: I don't believe it.
0: Okay, so wallflow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존재감이 없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ong 님이요. 저도 지난 2월에 영하 13도 날씨에 뉴욕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MZ들이 그렇게 사가더라고요. 오! 직접 가보셨군요. 네, 맛은 보통, 네, 근데 모양이 특이하긴 했어요. 아, 결국에는 모양이군요.
1: You know, I tell you, our evening special listeners are global. We get like firsthand.
0: 바로 들어옵니다.
1: Firsthand news.
0: Okay.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The most polarizing aspect of the dot cake may be the type of sprinkle that is catapulted to fame alongside it. It's not the soft sprinkle or jimmy that has graced many an ice cream cone or funfetti cake. It's the nonpareil, the hard round bauble that was previously a wallflower of the baking aisle.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타임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0: 미션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와 전혀 다른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요. 정답은요?
1: Number. Well, it's no number. It's just fishy.
0: Fishy. 비린 뭐 맛이 나는 그런 향이 나는이죠. 그게 케이크 들어가 있으면 끔찍합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프란시스 존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3748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0: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Jax's Ring Pop.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닷케이크 줄 봤어? 사람들 해 뜨기 전부터 줄 서더라.
0: 인기가 천장을 뚫더라고. 케이크일 뿐인데 틱톡에서 열광을 하더라고. 이해 불가야. 아니 스프링클 먹겠다고 3시간 기다리는 거 난 절대 사양이야.
1: 두바이 쿠키 먹겠다고 몇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0: 몇 시간 아니라 1박 2일. 네. 참고로 이거는 픽션일 뿐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1: You know what? Me too. I cannot. Whether it's like restaurant or anything, like 30 minutes maximum. I cannot wait.
0: 저는 10분도 못 기다려요.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한때 두쫑구 사랑했던 마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는데요. 두바이 쿠키 먹겠다고 몇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Fantastic expression. Says the guy who waited for hours for a Dubai cookie.
0: What?
1: So, says the person or says the guy.
0: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심지어 이제 어순도 원래 someone 뭐 누구누구 says, the guy says 이래야 될 것 같은데.
1: No, no.
0: 희한하게 says the guy who.
1: That's the pattern. Says the guy. So, it's a sarcastic expression that basically says, oh, you shouldn't talk. You should be the last person saying that.
0: Okay.
1: Because you did exactly that.
0: 진짜 비꼬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 있네요.
1: Totally.
0: Says the guy who 한 다음에 뭐뭐뭐라고 했던 거를 뒤에 넣어주면 아니 이런 말 해놓고 당신이 할 말이야?
1: Yeah.
0: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 This is a very native expression. Like this is like very conversational. Mm-hmm. And if you can manage to use this expression perfectly, people are going to be like, wow, your English is really good.
0: 들으셨죠? 당장 써먹으셔야 됩니다. Yeah.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 여자한테도 says the guy who 이러면 안 되죠.
1: No. Says the girl.
0: 알려주셨어야죠.
1: Yeah, 네,
0: 여자한테는
1: right.
0: 뭐 says the girl who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좀 문화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예를 들어 joke 같은 것도
1: sarcasm이
0: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꼭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갈 때가 많죠.
1: Yeah, that's right. I mean, that's a very big part of, you know, Western humor, like especially British humor, but even in America too. So, you know, don't get offended.
0: Right.
1: Yeah, they're just wanting to play with you.
0: 맞아요. 요즘엔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도 한국에서 많이 또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조금 rude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굉장히 sarcastic한 것도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시더라고요.
1: Okay.
0: 네. 자, 그리고 표현들이 또 좋은 게 은근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기가 천장을 뚫더라고. 자, 인기가 천장을 뚫다. 이거 설마 진짜 천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1: Okay, well, it's close.
0: Okay.
1: It's not the ceiling, but it is the roof. So something is through the roof. And with our news coverage, we do come across this expression a lot. Like the prices are through the roof, or it was like increased through the roof.
0: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그런 ceiling이라고 하는 걸 써서 그러니까 정말 천장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지붕을 얘기를 해서 그런 비슷한 의미를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that's right.
0: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하죠.
1: So basically, it's so high that it goes past the roof and up into the sky.
0: All right, so it's going up really, really high.
1: Right.
0: That means,
1: so I just made a mistake by saying increase through the roof, but you do not use the word increase because that is part of the expression.
0: Okay.
1: So it is through the roof.
0: Through the roof. So something is through the roof, or something goes
1: through the roof.
0: Maybe,
1: yeah, it can also go through the roof.
0: Okay. 자 그렇게 하면 뭔가가 천장을 뚫다, 정말 높이 올라간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유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케이크일 뿐인데 틱톡에서 열광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에 열광한다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How about this one? Eat something up.
0: Eat up. 먹는다고요.
1: Eat something up. So it's not literally well. They could literally eat something up, mm-hmm. but if you eat something up, it means like you're really enthusiastic. You're okay. like absorbing everything.
0: 아니, 좋으니까 먹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eat something up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한다. So it's just cake, but TikTok is eating it up. 뭐 eating it up. 쓸 mm-hmm.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나는 대화 영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Have you seen those dot cake lines? People are lining up before sunrise.
2: Yeah, the hype is through the roof. It's just cake, but TikTok is eating it up. I don't get it. Waiting 3 hours for sprinkles sounds like a hard pass to me.
1: Says the guy who waited for hours for a Dubai cookie. I wouldn't talk.
2: 48 hours, baby.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Sam,
1: yeah.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song for the show. Mm-hmm. It is a song by Plain White Tees. It's Rhythm of Lov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All right,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Bye.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looking at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at the end of the day.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직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Let's get ready to sleep.
0: Let's get ready to sleep 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잘 준비를 합시다 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자, 이제 잘 준비해야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You probably use this expression every day.
1: Well, yeah. It's shower time, it's bedtime, it let's get ready to sleep. These sorts of things.
0: 맞아요. So let's get ready to sleep. 근데 뭐 아이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잘 준비합시다.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let's get ready to sleep 이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면 오늘 밤부터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해야 되겠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Ready, start!
0: Alright,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1: Let's get ready to sleep.
0: Let's get ready to sleep 입니다. 자, 일단 뭐뭐 합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Let's로 시작하죠. Let us를 줄인 표현이긴 한데 상대방에게 어떠어떠한 행동 우리 합시다 라고 제안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Let's. Let's. 자, 그럼 뭘 하자고 하는지 그 제안하는 동사, 행동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준비하다 라고 할 때 Let's get ready.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도 문장으로 쓸 수 있죠. Let's get ready. 우리 준비합시다. 그런데 뭘 할지,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얘기할 때는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get ready, 준비하는 것의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to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to sleep는 잠을 자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Let's get ready to sleep. 우리 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잘 준비합시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돼요. Let's get ready to sleep. Let's get ready to sleep. 자, 그럼 이 문장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1: Let's get ready to sleep.
0: Let's get ready to sleep.
1: Let's get ready to sleep.
0: Let's get ready to sleep. Good job. 자, 그럼 이제 바로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let's get ready to sleep,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word sleep to something else. So let's get ready to 뭐뭐.
0: 네, 그래서 sleep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어떠어떠한 행동을 할 준비를 합시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죠. 뭐 행동을 곧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줄 때 자, 요거 이제 할 시작이에요. 아, 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합시다. Let's get ready to 뭐뭐. When can we use this?
1: Well, here's a common one from especially business settings. Let's get ready to move forward.
0: 네, 비즈니스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멈춰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시다. Let's get ready to move forward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move forward는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1: 네.
0: 네, 좀 비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점진적으로 나아가보자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You can also use it when you're getting ready for a party.
1: Sure.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0: 네, 뭐 파티라거나 집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그럴 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0: 라고 할 수 있죠. Welcome, 맞이하다 라는 뜻이고요. Our guests, 우리의 손님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님들을 환영할 준비를 합시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뭐 의역하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이고요. 손님이 한 명이다. 그럴 때는 guest, S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손님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무조건 guests 라고 해야 합니다.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1: Let's get ready to give it our best.
0: Give it our best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let's get ready to give it our best.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몇 시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곧 수업 시작해요. The class is starting soon.
1: Let's get ready to begin. 시작할 준비하자.
0: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Let's get ready to begin. 시작할 준비를 하자.
1: Another word for begin is start.
0: Ooh, let's get ready to start.
1: Let's get ready to do the presentation.
0: Presentation을 하다라고 할 때는 do the presentation. 여기서는 내가 할 presentation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presentation이라서 the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거죠. Let's get ready to do the presentation.
1: Let's get ready to achieve our goals.
0: 이것도 비즈니스 세팅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Achieve one's goals가 목표를 이루다, 뭐 달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chieve, 스펠링 알려주세요.
1: Achieve is A-C-H-I-E-V-E.
0: 네, achieve, 달성하다. Our, 우리의 goals. 목표들이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합시다. Let's get ready to achieve our goals. 여기도 역시 목표가 딱 하나다. 그러면 goal까지만 mm-hmm. 말하면 되겠지만 여러 개일 때는 꼭 S를 붙여주시고요.
1: Well, here's another one I use almost every day.
0: Mm-hmm.
1: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0: To go to school. 그렇죠.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학교에 갈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go to school이 오면 돼요. Let's get ready to school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1: No.
0: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꼭 동사 원형이 mm-hmm. 나와야 합니다.
1: Let's get ready to travel.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Travel, 여행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할 준비를 합시다. Let's get ready to travel. Where are we going?
1: I don't know.
0: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네.
1: As long as we're ready, we can go anywhere.
0: Of course.
1: Let's get ready to open the shop.
0: Open the shop. 가게를 열다라는 뜻이죠. The shop은 특정 가게, 나의 가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Let's get ready to open the shop. 가게를 문 열 준비를 합시다. Does this mean that you're opening the shop for the first time or can you use it every single day?
1: No, you can use it every day.
0: 그렇죠. 맨 첫날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자, 가게 문 열 시간이네요. 우리 문 열 준비합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1: You could also say, let's get ready to perform.
0: Perform. 연주하다, 뭐 공연하다 mm-hmm. 이런 뜻이죠. 그래서 let's get ready to perform. 우리 공연할 준비합시다. You probably see this often too.
1: Sure.
0: Yeah. 네, 우리 잭쌤은 또 musician이기 때문에 공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를 때 Okay, guys. 밴드 인원들에게 Let's get ready to perfor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북돋을 때도 쓸 수 mm-hmm. 있을 것 같아요. One more.
1: Okay, one more bonus vocabulary word
0: Ooh.
1: Sentence. Let's get ready to disembark.
0: Disembark. Disembark는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So mm-hmm. let's get ready to disembark. 우리 내릴 준비를 합시다. 근데 where are we disembarking from?
1: Probably a huge boat
0: 그쵸.
1: or an airplane.
0: 맞아요. So 좀 큰 탈 것. 예를 mm-hmm. 들어 큰 배나 혹은 비행기가 좀 더 흔하긴 하겠네요. Like a ferry

0: Or right. a plane? 뭐 그런
1: Although,
0: 거.
1: My father would sometimes use this word when we were just in the car.
0: Oh, really?
1: Yeah,
0: 재밌네요.
1: 웃기게.
0: 네. 아, 웃기게 재밌게도. 자, 이제 여행이 끝났습니다. 우리 내리기 준비하십시오. 약간 캡틴처럼 그렇게 네. 말씀하셨나 봐요. 그렇죠? Disembark. 네, 좀 고급 어휘이긴 한데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1: D-I-S-E-M-B-A-R-K.
0: That's 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게요.
1: Let's get ready to move forward.
0: Let's get ready to move forward.
1: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0: Let's get ready to welcome our guests.
1: Let's get ready to give it our best.
0: Let's get ready to give it our best.
1: Let's get ready to begin.
0: Let's get ready to begin.
1: Let's get ready to do the presentation.
0: Let's get ready to do the presentation.
1: Let's get ready to achieve our goals.
0: Let's get ready to achieve our goals.
1: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0: Let's get ready to go to school.
1: Let's get ready to travel.
0: Let's get ready to travel.
1: Let's get ready to open the shop.
0: Let's get ready to open the shop.
1: Let's get ready to perform.
0: Let's get ready to perform.
1: Let's get ready to disembark.
0: Let's get ready to disembark. Good job, everyone. 자, 이제 우리말로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시계를 좀 봐. 9시야.
3: 벌써요? 더 놀고 싶은데.
2: 아니야. 이제 잘 준비를 하자.
3: 알았어요. 먼저 양치하러 갈게요.
0: 아, 딸이 너무 착하네요. 그쵸? 양치도 하고. 자, 일단 아빠가 처음에 시계를 줘봐. 9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계를 좀 봐라고 했는데 우리 벽시계랑 손목시계는 다르거든요.
1: 네.
0: 벽에 거는 거는
1: clock.
0: 손목에 있는 거는
1: watch.
0: 여기서는 벽시계를 사용하시면 돼요. 9시야. 시간을 말할 때도 it's로 시작하죠. 벌써요? 더 놀고 싶은데. 이 말 메이즈가 많이 하죠.
1: 네.
0: 네, 아이들은 자는 게 싫은가 봐요. 더 놀고 싶어서. 자, 여기서 놀다는 그래서 play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이제 잘 준비를 하자. 잘 준비를 하자? 여러분.
1: 아하.
0: 영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잘하셨어요. 우리가 연습했던 그 표현이네요. 알았어요. 먼저 양치하러 갈게요. 라고 했는데, 양치하다. brush 누구누구의 teeth 이죠. 여기서 brush 누구누구의 tooth라고 하면 안 돼요.
1: 네.
0: 이 하나만 우리가 치카치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라기 때문에 복수인 teeth를 써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쓰였는지 영어로 대화를 쭉 들어보고 올게요.
4: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5: Already? I want to play more.
4: No, let's get ready to sleep.
5: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0: 시계를 좀 봐. 9시야.
4: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0: 라임이네요, 그쵸? 자, 시계를 좀 봐.
1: Look at the clock.
0: Look at the clock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뭐뭐를 보다라고 할 때 look at 다음에 보는 사물이나 사람이 오면 되거든요. Look at the clock. 시계를 좀 봐. 몇 시였죠? 9시야.
1: It's 9 o'clock.
0: It's 9 o'clock. 딱 정확하게 정시일 때는 숫자 다음에 o'clock을 쓰면 되죠. What time does Maisie usually go to bed?
1: 9 o'clock. We start getting ready at 8 o'clock.
0: 아, 8시에 네. 준비를 하는군요. 1시간 동안 준비해요?
1: 거의.
0: 거의 1시간 네. 동안. 그렇군요. 자, it's 9 o'clock이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벌써요? 더 놀고 싶은데 라고 했어요.
5: Already? I want to play more.
0: 벌써요?
1: Already?
0: 더 놀고 싶은데.
1: I want to play more.
0: 네, already, 벌써요 라는 뜻이고 더 놀고 싶은데 I want to 다음에 뭐뭐를 쓰면 뭐뭐 하고 싶다 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죠. play가 놀다고 more, 더 라는 뜻이고요.

0: 아, 그리고 already는 한 단어입니다.
1: 네.
0: 다 준비됐어요 라고 할 때는 ALL
1: ready.
0: 띄고 ready죠. 그래서 그 두 개는 구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더 놀고 싶다니까 우리 아빠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이제 잘 준비를 하자.
2: No, let's get ready to sleep.
0: 어, 조금 무섭네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뭐라고 했죠?
1: No, let's get ready to sleep.
0: 안 돼. No, let's get ready to sleep. 아, 요거는 우리가 연습했던 표현이네요. 이제 잘 준비를 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Let's get ready to sleep. 자, 그랬더니 우리 딸, 말을 잘 듣죠? 알았어요. 먼저 양치하러 갈게요.
3: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0: 알았어요.
1: Okay.
0: 먼저 양치하러 갈게요.
1: I'll go brush my teeth first.
0: I'll go brush my teeth first.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I'll go. 나는 가겠습니다. I will go. I will 줄임 표현이고요. Brush my teeth. 나의 치아를 닦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양치하다라는 뜻이고요. First, 먼저라는 표현은 이렇게 맨 뒤에 옵니다.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는데요.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2: Look at the clock. It's 9 o'clock.
3: Already? I want to play more.
2: No, let's get ready to sleep.
3: Okay, I'll go brush my teeth firs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It's time for listen and repeat.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1: Let's get ready to sleep.
0: Let's get ready to sleep. 인데요. 일단 let's 약간 치 발음이 날 듯한 것처럼 끊어주세요. 이때까지는 S로 발음을 연습하긴 했는데 let's 약간 중간 느낌이에요. 자, get 시옷 받침이고요. ready D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되는데요. 그 뒤에 오는 to도 모음 사이에 껴요. 그래서 ready to, ready to 이렇게 리을 발음처럼 두 개를 연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다의 sleep 길게 해주시고요. Let's get ready to sleep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보통 저는 이제 미용실 갔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데 몇 시까지 나가 보셔야 돼요?
1: 아.
0: 네, 이런 질문.
1: So when do you need to leave here by?
0: When do you need to leave here by?
1: Or when do you need to be out of here by?
0: When do you need to be out of here by?
1: 아, 저리 갈 때 get out of here.
0: 네.
1: Get out of here. 그 out of here.
0: 아, 그렇군요.
1: 이런 표현이죠.
0: 밖으로 나가버려 할 때 get out of here.
1: 몇 네. 시에 나가야 돼?
0: 그렇죠.
1: 근데 by 다음에 또 시간이 나와야 돼요.
0: 그렇죠.
1: 대답할 때, 그렇죠? 네. I need to be out of here by 6 o'clock.
0: 그렇습니다.
1: 7 o'clock.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뭐 6 o'clock 혹은 7 o'clock 까지는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몇 시까지는 여기를 나가야 돼요라는
1: right.
0: 말을로 이제 제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1: Right.
0: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해놓고 4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식사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세요.
1: Okay.
2: "안녕하세요. 저기 불평하긴 싫지만 저희가 음식을 거의 40분이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 어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밤 주문이 좀 밀려서요.
2: 바쁘신 건 알지만 저희가 8시에 봐야 할 공연이 있거든요. 여기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정말 나가야 합니다.
3: 아, 네, 잘 이해했습니다. 주문하신 음식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네.
0: 네.
1: 너무나 친절하네요.
0: 네, 자 지금 92쪽을 보시면은 거기 사포화가 이제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1: 아, 그러네요.
0: 네, 직원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버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이 손님의 입장에서도 땀이 삐질삐질 날 수밖에 없는 초조하니까 늦을까 봐.
1: 공연이 8시인데.
0: 그렇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불평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으로.
1: Hi, I hate to complain.
0: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1: I hate to complain.
0: I hate to complain. 와, 이거 어제 나왔던 내용보다 조금 강도가 세진 것 같긴 합니다.
1: 약간.
0: 네, 약간, 어제는 네. sorry to bother you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성가시계에서 바쁘신 거 알겠지만 제가 좀 성가시계에서 죄송하긴 한데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그게 어제 내용이었잖아요.
1: That's right.
0: 근데 내가 불평을 하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내가 나를 좀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hi 여기서 excuse me 대신에 hi라고 말한 다음
1: right.
0: 제가 정말 불평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I hate to complain 그러나 저희가 음식을 거의 40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1: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0: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라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선생님, 이럴 때에도 I hate to complain 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1: I hate to complain. 근데 complain을 할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0: 네.
1: 뭐 대놓고 complain 한다기보다는.
0: 네네.
1: 그런데 여기서 I hate to complain이라는 약간 강도가 높은 표현이 있는 이유가 네. 그만큼 답답하기 때문에.
0: 아.
1: 그렇다 해서 where is our food?
0: 어.
1: Bring out our food.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1: 딱 이 표현만 들어도 아 급하구나, 답답하구나. 빨리 가야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
0: 아, I hate to complain이라고 말할 때에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말할까 싶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네네.
0: 아, 그러니까 내가 complain을 내가 원래 할 사람이 아닌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1: 예,
0: 나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해서 hate라고 하는 강한 뜻의 단어를 씁니다.
1: 솔직히 똑같은 상황에서 네. I'm so sorry, but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0: 근데 보통 그럴 때 이제 따지자면은 내가 sorry 할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1: 근데 여기서는 그 sorry가 또 그 sorry가 아니라는 거.
0: 또 무슨 sorry야? 또 이럴 때는 이거 무슨 sorry야? 이 여기, sorry가 아니라니.
1: 무슨 sorry냐 그냥?
0: 네,
1: 어떤 sorry냐면
0: 네.
1: 여기서 진짜 나 답답한데 네. complain 하고 싶은데 그 이래서 말투가 그 뉘앙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I'm so sorry, but 라기보다는 I'm so sorry, but 약간 무겁게 I'm so sorry, but I hate to complain. 비슷한 뉘앙스예요.
0: 네.
1: But we need to leave soon.
0: Oh yes. 그렇죠.
1: We've been waiting for 40 minutes.
0: 그러니까 이때 yeah. sorry라고 하는 건 미안하다라는 말 뜻보다는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1: Unfortunate.
0: 그렇죠. 네. 이런 말을

0: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 기타 등등한 게 이제 I'm so sorry, but 내가 정말 yes. 미안 안 됐고 하지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I hate to complain, but 자 complain 하면은 불평하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Mm-hmm. 그래서 I hate to complain. 내가 이렇게 complain 하기는 정말 싫다. 근데 이 complain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단어인가 보죠?
1: 그러긴 해요.
0: 네.
1: 웬만하면 complain 안 하잖아요. 조금 이 상황이 심해졌을 때 you're waiting and being patient and then you finally complain. So but here you don't want to complain. 하기 싫지만 I hate to complain but I can't wait anymore.
0: 그렇습니다. 정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나 I hate to complain. 그러니까 이 자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hate to complain but까지 I hate to complain but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40분 전부터 지금까지 40분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We have been waiting. 기다려 오고 있다. Almost 40 minutes. 거의 40분간을 for our food. 우리 음식을 말이죠. 그러니까 wait for our food. 우리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되겠군요.
1: Right.
0: 네.
1: So we ha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네. That is a long time to wait.
0: Very long time to wait.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We've been waiting. 자, 이제까지 기다려오고 있다 내내.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갈런지도 모르고 We've been waiting. We've been waiting. Have been ing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하겠죠.
1: I'm really sorry.
0: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1: I'm so sorry.
0: 그렇죠. 너무 미안해. 근데 오늘 밤 주문이 좀 밀렸다는 말을 또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1: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0: 네, we a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1: Right.
0: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데 backed up. 우리 예전에 그 교통 상황, 교통 체증 얘기할 때 많이 썼던 표현 아닌가요?
1: When there's crazy traffic,
0: yes,
1: right?
0: Yes, that's right.
1: Yeah. So if you're backed up, there's a lot of delay, right? So when an order is backed up, your schedule is backed up, usually it's something that there's so much going on at one time. So there is a serious delay.
0: 그렇군요. Yeah.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전체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
1: right.
0: 이럴 때 backed up. 근데 backed up이라고 하면 그 앞에는 비동사가 나온다는 걸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So we are backed up 하면 우리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그래서 예전에 나왔을 적에는 the road is backed up. 길이 지금 밀렸다 한다든지 traffic is backed up. 교통 체증, 교통 흐름이 밀렸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고 했죠.
1: Right, right.
0: 네, 그래서 orders들이 delayed, 지연되고 있다는 뜻으로 we a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우리가 오늘 밤 약간 좀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네.
1: That's why it's taking more than 40 minutes.
0: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길다.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까지 들어볼까요?
2: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3: I'm really sorry.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0: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이것도 we are a little backed up tonight이지만 쭉 줄일 때 줄이고 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면
1: Right.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0: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이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1: Yes. Mm-hmm.
0: 자, 그랬더니 아, 이제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바쁘신 건 알겠는데 저희가 8시에 꼭 봐야 할 공연이 있거든요.
1: I know you're busy,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o'clock.
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I know you're busy. 대기가 바쁜 건 대결된다. 그 여러분께서 바쁜 건 알겠는데 I know you're busy.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다. 우리가 이걸 해야 할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있다. We have a show. 공연이 일단 잡혀 있는 게 있는데 to catch. 시간에 늦지 않고 가서 봐야 할 to catch. 몇 시에? At 8. 8시에 이런 말이군요.
1: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0: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 선뜻 입에 잘 안 나와요. We have 뭐뭐 to 뭐뭐 하면은 우리는 뭐뭐를 할 뭐뭐가 지금 일정으로 잡혀 있다 이런 말이 돼서
1: right.
0: 뭐 이 제일 많이 나온 게 I have a flight to catch at 12.
1: That's right.
0: 이렇게 말하면
1: flight to catch A train to catch.
0: Train to catch. A bus to catch.
1: A bus to catch.
0: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 딱딱 움직이는 뭐 비행기편, 뭐 항공편, 뭐 비행기편, 뭐 자동차, 버스가 있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타야 돼.

0: 된다. 그게 바로 catch가 되겠습니다.
1: Yes.
0: So we have a train to catch at 7 하면은 7시 차 타러 가야 돼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1: Sometimes you can say you have a movie to catch at 8 o'clock.
0: That's right. Yeah. 맞아요.
1: That's exactly starting at 8. 그렇죠. You have to catch the movie.
0: 여기서도 right. we have a show to catch 하니까
1: right.
0: 공연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To catch at 8. 그러면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정말 여길 나가야 돼요.
1: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0: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여기서
1: yes.
0: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go out, get out라는 실제 움직임을 뜻하는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하게 되면 이미 여길 나가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7시 반까지 늦어도 이때까지는 우리는 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1: Right. 여기서 네. out of here, out of here 완벽한데
0: 네.
1: of here 빼도 상관없어요. We need to be out by 7:30.
0: We need to be out by 7:30.
1: That's also
0: 그렇군요.
1: fine.
0: 네. We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해도 되고 we need to be out by 7:30 해도 되고 왜냐면
1: right.
0: 그 앞에 we have a show to catch at 8라고 했으니까.
1: Yes,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간단히 말할 수 있겠네요.
1: Mm-hmm.
0: 자,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까지 들어보세요.
2: I know you're busy,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0: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그게 너무 mm-hmm. 길다 싶으시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we need to be out by 7:30.
1: Perfect.
0: 네, really 빼고 뭐 of here 이런 거 빼고 네, 그죠?
1: We need to be out by 7:30.
0: 네, we need to be out by 7:30.
1: That also works.
0: 빨리 말해야 되나? We need to be out by 7:30.
1: We need to go.
0: 네, 그만큼 좀 바쁘니까요.
1: That's right.
0: 자, 그 말을 듣고 이 직원은 네,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1: I understand completely.
0: 네, 자, 이때도 I see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I understand completely 좀 더 professional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여기서 그냥 아 그렇군요. I 네. see.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0: 네.
1: I see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어.
1: 아유 그러시구나.
0: 어.
1: I understand.
0: 네.
1: 아, 여기서 좀 더 understand를 강조하기 위해서 I understand completely.
0: I understand completely.
1: 네.
0: 또 여기도 completely가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네. 일일일 completely가 되네. 여기서도.
1: Yeah, we learned completely many times this past week.
0: Oh yes, 그렇죠.
1: It's a good review.
0: 네, yeah. I understand completely. 제가 완벽히 그 손님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I understand completely. 자, 그러면서 주문하신 음식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1: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0: 네. 우리말보다 지금 영문이 훨씬 더 짧아요. 보시면은 지금 I'll check on your order.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I'll check on your order 그다음에 당장 right now가 될 텐데요.
1: Mm-hmm.
0: 이 check는 기억나십니까? Let me check with the staff with the staff member 이런 표현도 있었고 let me check the receipt라고 할 적에도 check가 있었고요.
1: Mm-hmm.
0: 이런 경우는 check on your order라고 하니까 당신이 한 주문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지금 당장 알아보겠다고 하는군요.
1: Yes,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0: 네, 그렇습니다.
1: Or right away.
0: Right away도 좋고요. 우리 mm-hmm. 엊그저께는 right away 했었잖아요.
1: That's right.
0: Real
1: That's
0: quick right. 이런 말도 있었고.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보세요.
3: I understand completely.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0: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제가 지금 바로 주문한 음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까지였습니다.
1: You can say I'll or let me. Oh, let me check on your order right
0: 그렇죠.
1: now.
0: 그렇죠. 네, 제가 바로 가서 해보겠다라고 할 때 let me 역시 좋겠네요.
1: Let me check.
0: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3: I'm really sorry.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2: I know you're busy,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3: I understand completely.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I hate you. 막 이렇게 뭐 10대 청소년 자

0: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I hate you 막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yeah. 보통 보는 경우가 있는데
1: I hate you, mom.
0: 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부모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당황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Hate가 그만큼 강한 뜻이라는 얘기를
1: That's right.
0: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1: It's a very strong term.
0: 네. Yeah. 그러니까 I hate to complain 하게 되면 자기가 complain을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지를 강조하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 표현들 입에 착 붙여보겠습니다.
1: Let's go!
0: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불평하긴 싫은데 저희가 음식을 거의 40분이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2: Hi, I hate to complain,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40 minutes for our food.
0: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I'm really sorry.
2: I'm really sorry.
0: 저희가 오늘 밤 주문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2: We're a little backed up tonight.
0: 아,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 I know you're busy.
2: I know you're busy.
0: 하지만 저희가 8시에 꼭 봐야 할 공연이 있거든요.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2: But we have a show to catch at 8.
0: 그래서 여기서 늦어도 7시 반에는 정말 나가야 돼요.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2: We really need to be out of here by 7:30.
0: 아, 그러시구나. 그 상황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I understand completely.
2: I understand completely.
0: 그럼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주문하신 음식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죠.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2: I'll check on your order right now.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1: Alright.
0: 네, 자 I hate to do something. 뭐뭐를 하기가 정말 싫지만 이걸 좀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꺼내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 탁자 아직도 여전히 너무 더러워요.라고 한다면
2: I hate to bring this up. But the table is still dirty.
0: 네, 그 청소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 더러운데? The table is still dirty. 근데 이런 말을 내가 이렇게 꺼내서 안 됐지만 I hate to bring this up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right. 그냥 뭐 나 이런 말해서 좀 안 됐는데 저희가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2: I hate to say this,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an hour.
0: 네, I hate to say this, but we've been waiting almost an hour 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1: That's right.
0: 자, I hate to complain, I hate to say this, I hate to bring this up 등등 표현 많이 쓰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이런 표현들 입에 정말 착 붙도록 많이 연습해보세요.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cale, 뜻은 오르다, 등반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Two renowned Nepali Sherpas, known as Everest Man and Mountain Queen, have shattered their own gender category world records for the most summits of Mount Everest after scaling the world's tallest peak for the 32nd and 11th time respectively.
3: 여기서 scale이라는 표현은 높은 산이나 가파른 곳을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climbers scaled the mountain safely.
3: 등반가들은 그 산을 안전하게 올랐습니다. 뉴스에서 scale a peak, scale a mountai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높은 곳을 올라갔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Scale
3: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밈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부족주의 내부의 동질감이다. 서로를 비웃고 폄하하며 동시에 비난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는 식의 정서적 봉합이다. 밈의 이용자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비하와 혐오의 대상보다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갈등과 적대에 대한 순화이자 스스로 밑바닥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정서적 평등주의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저곡으로 AJR의 Burn the House Down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지금 장영은님, 하미경님, 못 들었어요. 못 밟고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아, 출처는 오늘 뒤에 2부에 오실 초대석 작가님의 책입니다. 나비클럽에서 나온 문학평론가 박인성 작가의 책 마스터플롯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언젠가 이책 나오자마자 한번 문장카페 깔아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박인성 평론가가 북카페 초대석에 오셔서 직접 우리 카페인 분들과 소통하실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롯, 동시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 구조, 거기에 뭔가 어떤 비결이 있나?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거 궁금해 하셨다면 오늘 이 잠시 후에 있을 초대석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책 안에 정말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1박 2일이라든지 무한도전 같은 어떤 리얼리티를 살린 예능까지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그 역사가 쫙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작품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아마 카페인 분들 이 책을 보시면 내가 본 작품 혹은 내가 읽었던 작품 이 안에 있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다양한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것을 말랑말랑하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우리가 관통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개념들을 같이 전달을 해주는 그런 단단한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카페인님들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 얘기 참 뭐랄까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 것 같은데 흔한 구조인 것 같은데 약간 뻔한 듯한데 왜난또 홀렸지 싶은 어떤 이야기 뭐 소설이든 뭐 만화든 뭐 드라마든 예능이든 다 좋습니다. 영화든 어떤 서사 구조 중에서 그게 전 자꾸 요즘에 마음이 가요 하는 게 있으면 그 작품을 한번 이렇게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그 멋진 신세계에 좀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드라마를 정주행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클립 단위로 이렇게 쫙 짧게 잘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쇼폼들에 좀 이렇게 보다가 낚이는 순간 이제 뭐랄까 이게 시침질을 쭉 군데군데 하다가 정주행할 때 이제 홈질을 마음먹고 하듯이 그렇게 접근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멋진 신세계가 저를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것 또한 너무나 그냥 익숙한 구조 아닌가? 이 책에 보면 회빙환, 회귀, 빙의, 환생물.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장르성인데, 이것 멋진 신세계도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뭔가 묘하게 다르고 재밌더라고요. 왜 묘하게 다르지? 근데 왜또 익숙한 기시감이 있지? 왜 재밌지? 하는 거. 이런 게좀 궁금했었는데, 이책 통해서 좀더 이게 약간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작가님 모시고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페이님들도, 요즘 제가 이 얘기에 꽂혀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사연으로 주시죠. 예능도 좋고요. 아,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웹소설도 보면 그 시대가 원하는 구원서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시대에 많은 사랑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그게 왜 인기 있지를 좀 파고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라는 거죠. 우리는 동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분석하고 만나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떤 얘기에 꽂혀 있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페스트볼의 You Are On Ocean 그리고 데이비드 최의 We Will Make It Last All Afternoon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속에서 요즘 이렇게 판도가 보이는 느낌이라서 재밌습니다. 참교육 언급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교육도 정주행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십부작이죠. 한 번에 끝까지 다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멈출 수가 없었다고. 7179 쓰시는 카페인님, 악당들을 처단하는 사이다 이야기가 유행이 참교육, 범죄도시 등등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잠시 후에 이제 2부에 작가님 오시면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적 제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이 참교육, 그러니까 뭔가 이 조금 새로운 질서로 이것을 좀 재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요인으로 인기가 있을까를 좀 분석해 보는 것이 우리 동시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기화님은 지금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 빠져 계십니다. 기존에 없던 구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취사병 전설이 되다. 요것도 제가 얼개는 좀 알고 있는데, 살짝 요거를 굳이 이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성장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성장서사 아닐까. 거기서 또 기존에 없던 구조처럼 느끼게 하는 무언가 개성이 있는 거죠. 김지희님은 시간 여행, 이동 이런 테마가 나오면 일단 끌리신다고 이걸 좋아하시는 거군요. 과거로 가든 현재로 오든 미래로 가든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여행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빙환도 그렇고요. 이거 좋아하시는 굉장히 많이 오래 사랑받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왜 사랑받는지에 대해서도 책에서 한 챕터를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희경님은 법정물도 좋아요. 인과 구조가 명확한 거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정 드라마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한 회에서 일단은 어떤 얘기가 완결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해결하면서 큰 틀로 이제 이어지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맥스 지나면 좀 회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런 구성이 묘하게 또 개운함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꼭 법정물만의 얘기는 아니지만요. 최현서님은 팩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에 기반하여 픽션이 가미된 드라마들 알면서도 빠져듭니다. 화성 연쇄살인을 다룬 드라마 허수아비 분노하며 가슴 아파하며 봤습니다. 현실의 뿌리를 둔 사실에 기반해서 약간 서사를 가미한 그런 이야기들에 또 흔들리시는 최현서님. 아마 이 동시대에 사랑받는 얘기가 무엇인지만큼이나 내가 끌리는 얘기가 무엇인가, 그 장르를 분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좀 알게 하는 그런 또 질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당신의 밤이죠.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낮과 다르게 밤은 시각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밤 산책을 즐겼던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는 수필 밤과 달빛에서 밤의 감각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밤이 되면 두 눈은 반쯤 감기거나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산책자는 후각의 안내를 받는다.

한다. 이제 모든 식물과 들판과 숲이 각각의 향을 내뿜는다. 풀밭에선 늪 진달래 향이, 길에선 쑥국화 향이 난다. 서로에게 밤이 후각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었다면 평생 불면에 시달렸던 헤르만 헤세에게 잠 못 드는 밤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샘물 소리, 바람 소리, 삐걱대는 가구 소리,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박자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다. 그러다 다시 침묵이 찾아오면 다시 귀 기울이기를 반복한다. 밤에 민감해지는 것은 우리의 감각만은 아닌가 봅니다. 밤이 되면 불안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낮 동안 잊고 지내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밤이 되면 불쑥 찾아들고 그 생각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죠. 밤에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은 왜일까? 왜 낮보다 밤에 더 불안을 느끼는 걸까? 우선 우리의 생체 리듬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은 각종 업무와 관계를 처리하느라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경이 분산되지만 밤이 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바뀌면서 낮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호르몬도 한몫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는 잠들 준비를 하기 위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을 넘어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낮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밤에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떨치려 할수록 생각은 더 집요하게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차라리 이게 걱정이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헤세가 자신을 괴롭히는 불면증을 원망하기보다 수많은 긴긴 밤을 함께 지새우는 불면증 여신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에도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조금은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적재의 럴러바이 띄워드렸습니다. 밤에는 확실히 정말 모든 감각들이 예민해지죠. 카페인님들도 각각 또 발달된 좀더 신경 쓰는 감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는 소리에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원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이 라디오 소리도 굉장히 볼륨을 많이 낮춰야 켜둘 수가 있더라고요. 음악 같은 것들도 이게 뭔가 예민해서 안 그러면 이게 막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암흑의 소리도 완전히 침묵 상태가 되어야 잠이 들수 있다고 말할 순 없어요. 사실 저는 머리를 대면 자는 사람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 크게 들려요. 낮에 비해서. 이런 것들 아마 카페인 분들도 각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명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또그 침구의 어떤 촉감 같은 것에도 예민하게, 어떤 건 너무 꺼끌거린다거나, 어떤 건 너무 이렇게 붓는다거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 이름 붙여주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불안에 정말 햇새가 불면증 여신에게 붙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불안을 뭐라고 다르게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양말들이라는 단편소설 쓴적 있는데 거기다가는 그 불안한 마음을 양말로 부르는 그 약간 규칙이 등장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둔 적이 있는데 양말이라고 하는 게 주는 그 사소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양말로 불렀는데 카페인 분들은 만약에 나의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안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표를 붙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밤을 평안하게 맞는 마음은 명상의 원리와 비슷한 것 같네요. 알아차림과 그렇구나, 이게 불안을 잠재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어떤 것이 잠재우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알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백예린의 레스트 듣고 읽기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집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가 함께 머물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펴낸 켄 리우와 노자의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입니다. 황유원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켄 리우, 천재 SF 소설가로 불리는 분이죠. 켄 리우가 오래된 노자의 말씀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번역하고 거기에 아주 도발적인 해석을 또 덧붙였습니다. 이를테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라. 굉장히 알쏭달쏭한 그런 옛말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왜 사랑받는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NS 속 그 타인의 시선에 시달리고 경쟁하느라 너무 지친 현대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는 거 굉장히 큰 새로운 출구가 되어주는 거죠. 오늘부터 새로운 도덕경 같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자와 노자가 만났던 유명한 일화 속으로 같이 가보시죠.

재능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경쟁하려는 욕구가 사라진다. 희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탐나는 것을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해진다. 도를 깨달은 자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주며 야망을 약하게 하고 기고를 강하게 하며 백성을 지식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술책이 뛰어난 자도 감히 행위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라. 그러면 되지 않을 일이 없다. 노자가 어떤 인물인지 묘사하기 위해 사마천은 유가의 위대한 성인이자 창시자인 공자와 노자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공자는 수도로 가던 도중 노자에게 들러 가르침을 구했다. 노자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미 뼈가 다 썩어 없어진 죽은 성인들의 말을 가르치고 있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은 말일 뿐이오. 때를 잘 만나면 현자는 궁중의 신하가 되어 마음껏 달릴 공간을 얻은 말처럼 자유로이 뜻을 펼칠 수 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길가의 잡초 더미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소. 내가 듣기로 훌륭한 장사꾼은 보물과 물건을 잘 숨겨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자는 덕을 쌓는 데 힘쓰면서도 겉으로는 어리숙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오. 그대는 교만함과 욕심을 버려야만 하는데 명예와 야망은 그대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오. 내가 그대에게 당부할 말은 이뿐이오. 공자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날 수 있고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으며 짐승은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뛰어다니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화살로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용은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구나. 용은 바람을 타고 구름 사이를 오르니 말이다. 오늘 나는 범부들 사이에서 용을 보았다. 공자와 노자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으며 우화의 형식으로 두 사람이 지닌 철학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더 만나게 될 것이다. 어쩐지 헤로도토스가 나는 그저 들은 것을 받아 적을 뿐이라며 말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사마천은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이는 노자가 160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200세까지 살았다고도 한다. 그의 장수는 돌을 닦아 수양한 결과였다. 또한 사마천은 노자와 그가 남긴 단 한 권의 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았는데 그의 철학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속세에서 물러나 명예를 멀리하라고 일렀다. 주나라의 쇠망이 불가피함을 내다본 그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함곡관에 이르자 그곳 관문을 지키던 윤희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속세를 떠나려 하시니 부디 선생님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노자는 5천여 자로 된 두부짜리 책을 지었다. 그가 함곡관을 지나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왕퇴와 곽점촌에서 발견된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이 바로 도덕경이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블루인 그린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켄 리우와 노자의 길을 찾는 책 도덕경입니다. 공자는 배움을 강조했는데 노자는 물 흐르듯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충돌하나 싶을 정도인데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오늘 구름 사이를 오르는 한 마리의 용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 노자의 기록. 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정, 포정의 유명한 우화 읽어드릴게요.

이미 넘쳐 흐르는 그릇에 더 부으면 결국 쏟아지고 만다. 이미 예리한 칼날을 갈면 칼끝이 상하고 휜다. 가득 쌓아올린 보물은 오래 지킬 수 없다. 성공으로 인한 자만은 몰락의 씨앗이 된다. 이를 훌륭히 마친 후에는 물러나는 것이 곧 도다. 솜씨 좋은 백정 포정이 문해군 앞에서 소를 가르고 있었다. 포정은 도살한 소의 몸통 주위를 춤을 추듯 빙빙 돌았다. 소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발은 춤을 추듯 끌고 무릎은 부드럽게 구부리고 어깨는 단단히 힘을 준 채 칼을 이리저리 눌렸다.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뼈와 살을 가르는 칼날의 음악이 허공을 가득 메웠는데 마치 명인이 칠현금을 뜯는 소리와도 같았다. 문해군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대는 어찌 이런 능숙한 기술을 지니게 되었는가? 포정이 동작을 멈추고 문해군을 향해 돌아섰다. 도제 시절에 처음 소를 가르기 시작했을 때는 소 한 마리가 그저 구분되지 않는 한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그 뒤 도제 시절이 끝나자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복잡한 기계의 부품들처럼 조화로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인 경험 덕에 더 이상 눈에 의지하지 않고 손끝으로 느끼며 소를 가릅니다. 몸통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라 칼끝을 움직이며 뼈와 살 사이의 틈과 이음매를 찾고 힘을 들이지 않고서 그 둘을 가르죠. 뼈를 자르기는커녕 힘줄을 자를 일도 없습니다. 평범한 도살업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종종 억지로 뼈를 자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숙련된 도살업자는 살만 자르니 칼을 1년에 한 번만 바꾸면 됩니다. 그대는 어떠한가? 문해군이 물었다. 그대는 칼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가? 저는 이 칼을 19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갈랐지만 칼날은 마지막으로 숫돌에 갈았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예리합니다. 힘줄과 뼈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부위에 이르면 신중히 움직이며 정신을 집중합니다. 아주 작은 틈을 더듬어 찾아 칼끝을 쑤셔넣고 그럼으로써 틈을 넓힌 다음 그 사이로 칼날을 미끄러지듯 움직여서 이쪽과 저쪽을 분리합니다. 마침내 칼을 뽑으면 흙더미가 무너지듯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러고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닦고 치워버립니다. 고맙네. 왕이 말했다. 이제야 나는 좋은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네.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당신이 마지막 구절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고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살면서 그때보다 기분 좋을 때는 없죠. 저는 곧장 칼을 닦고 치워버립니다. 포정은 이를 훌륭히 마친 후의 기쁨을 인정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그는 곧장 칼을 닦고 치워버리는데 이는 칼날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끝마친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내 생각에 장자가 이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은 지나치게 적은 주목을 받아온 것 같다. 그 부분이 왕을 포함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을 축하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것이 잠시일 뿐이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 기쁨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물러나는 것이다. 그 순간에 더 머무르려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보름달에게 남은 일은 이지러지는 것뿐이고 산꼭대기에서 갈 곳은 내려가는 길뿐이다.

지하팽팡의 인풀 블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켄리우가 다시 번역하고 황유원 시인이 또 우리말로 번역한 바로 그 책입니다. 윌북에서 편했고요. 오늘 들으시면서 지금 마음이 좀 울림 느끼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현서님, 낭독이 너무 와닿아서 도서관 대출을 신청합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 부분 나눠봤는데 더 좋은 부분들이 책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책으로 직접 만나보시기도 권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책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승현님, 저는 오리고기 가공하는, 저도 일종의 백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요? 저도 언젠간 저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게 지금 문장 기억할래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통 숙련된 백정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칼을 갈 정도인데, 숙련된 백정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19년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예리함을 그대로 이 칼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켄리우가 밑줄 그은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일이 끝나면 딱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싹 넣고 그다음 바로 모드 전환하는 거죠. 이 일이 끝남의 기쁨 그리고 탁탁 손 털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개운함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은숙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용, 찌찌뿡뿡. 찌찌뿡을 이렇게, 네. 청춘 시절부터 찐 애정하는 찐 팬인지라, 노자님, 장자님, 입문 고서는 늘 곁에 두고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합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계를 또 단골 카페에서 이렇게 또, 목소리로 만나게 되니까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무슨 드라마 이름, 무슨 소설 이름 계속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우리를 홀린 이야기들 많이 고민해 보셨죠? 2부로 건너가서 예고 드린 것처럼 마스터플롯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Be Here Now 들으면서 2부로 함께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다수 대중이 환호하는 이야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동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이야기, 마스터 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0: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읽는 이야기주의자. 소설, 영화, 드라마, 웹소설, 만화, 게임, 인터넷, 밈까지. 대중문화와 서브컬처의 서사를 읽어내고 비평하는 전방위 문학평론가 박인성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인성입니다.
0: 와, 우리 북카페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최근에 라디오 사실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네. 두 번째라서 상당히 낯설고 심지어 생방송은 더더욱
0: 생방송은 처음인가요?
1: 긴장이
0: 그러면?
1: 됩니다 지금.
0: 네, 네 생방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와, 우리 북카페를 통해서 생방 라디오 데뷔하시는 거예요?
1: 네. 아, 네. 엄청나게 영광입니다.
0: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오시는 길 뭔가 마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떨리시다고 하셨는데 살짝.
1: 제가 본가가 그래도 저기 고양시 행신도.
0: 아, 근처네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보통은 항상 서울로 가는 버스를 많이 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오는 버스를 타니까 좀 마음이 낯설면서
0: 그러네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맞습니다. 또 이동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오늘 들고 오신 이 책 마스터 플롯으로 인해서 우리 벌써 1부부터 어떤 얘기에 이제 내가 지금 홀려 있다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질문도 많고요. 오늘 갑자기 질문이 막 갈 수도 있습니다.
1: 아, 네.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 전방위 문학 평론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야기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시는 거죠? 뭐 항상 이야기가 찾아오나요? 그러면 작가님을?
1: 좀 강박이거나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제 저는 정보를 중심으로 세상을 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정보와 정보 사이에 네. 존재하는 어떤 흐름 혹은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좀 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죠.
0: 그렇군요. 그게 정말 몸에 배면 이게 약간 강박이라고 하셨는데 놀이처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힘들이지 않고도 이야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저한테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네. 좀 다양하다 보니까 문학평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적으로는 네. 소설이나 뭐 것들을 많이 보지만 다른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한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야기라고 하면 소설을 먼저 떠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거든요.
1: 맞습니다.
0: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와, 진짜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고 이야기 듣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능 같은 거죠? 우리의?
1: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안전히 사람이라는 게 이야기를 그냥 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네.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0: 그쵸.
1: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하나라고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0: 인지 능력의 하나다.
1: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와 정보를 네.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다른 정보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흐름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거나 또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과 네. 현재의 내 삶을 연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0: 네.
1: 아, 내 삶이 지금 과거에 힘들었지만 네. 지금은 좀 나아졌지라는 식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야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여기 지금 마스터플롯 제목이기도 하고 이 개념이 등장해서 너무너무 매혹적인데 이 마스터플롯 우리 카페인 분들께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신다면
1: 네. 마스터플롯이라는 개념이죠.
0: 네.
1: 이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야기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부터 반복된 네. 이야기 패턴 같은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영웅 서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누군가 영웅이 등장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0: 네.
1: 세상에 어떤 평화나 안전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고대 신화 시절부터 지금까지
0: 맞아요.
1: 반복되어 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책에서 조금 더 마스터 플롯 개념을
0: 네.
1: 좀 제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즈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마스터 플롯은 변화한다. 갱신한다. 라는 것이고
0: 네.
1: 좀 동시대적인 맥락을 강조합니다.

0: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마스터 플롯이 오늘날에 오게 되면 네. 분명히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 와, 이야기의 생존 능력이라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렇게 보면
0: 맞습니다.
1: 시대를 계속 타면서 네. 거기에 딱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저는 이 비유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 마스터 플롯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유적지 발굴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우리 땅 밑에 거대 서사를 지면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지금과 맞춰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찰떡 비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사실 그 비유를 좀 참고를 한 거는 피터 브룩스라는 네. 이제 정신분석 학자가 프로이트가 사람의 삶을 네. 이제 읽어낼 때 정신분석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네. 이제 피터 브룩스는 그걸 단순히 이 사람이 있었던 과거의 어떤 진짜 삶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역시 이야기의 형태로 복원하는 네.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아이디어가 됐던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집단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대중 집단의 어떤 네. 무의식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재밌습니다. 하미경 님이 전방위 이야기 평론가님 환영합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1: 수식어가 됐습니다. 6270 쓰시는 카페인님, 박인성 작가님 처음 라디오 나오셨던 방송도 재밌게 들었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오늘도 기대되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미덕을 찾아내는 작가님의 시선이 너무 좋았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진짜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미덕을 찾아낸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발견해내는 건가요?
0: 바로 사실 즉각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자화자찬인 것 같고
1: 네.
0: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 이야기가 네. 확실히 좀 뜨고 있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도 그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역사물일 수도 있지만
1: 네.
0: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한 심파의 성공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1: 네.
0: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은
1: 네.
0: 이거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좌절 속에서 죽음에서라도 나의 선택,
1: 네.
0: 어떤 존엄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날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와, 그러면 소문난 이야기는 무조건 빠르게 좀 또 이렇게 접수하셔야 되겠네요.
0: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직업병이라서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우리 아까 카페인 분들은 참교육 얘기도 하시던데
0: 참교육 네. 할 말이 많은
1: 할 말이 많으시군요. 이것도 지금 다 이따 분석하고 계신 거죠.
0: 그렇죠. 지금 이제 머리를 돌리면서
1: 맞습니다. 이 주제로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제 연재하셨던 것을 묶으신 거죠?
0: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을 배운 지는
1: 네.
0: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서사학을 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서사학, 서사론, 뭐
1: 네.
0: 내로톨로지 부르는 말은 다양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의 형식이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볼까를
1: 네.
0: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언뜻 지나가는 개념이었고 엄청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정말 좀 더 우리 시대에 적합하게 쓰면
1: 네.
0: 참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텐데라는 생각을 언뜻 했었고 그걸 약간 학술적으로 풀어서 논문을 처음에는 좀 쓰기 시작하다가
1: 네.
0: 그 논문들과 함께 지금 이제 이 책을 출간한 나비클럽 출판사에서 좀 잡지 연재로도
1: 네.
0: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연재와 논문의 내용을 좀 결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1: 이 책을 내고 나서 작가님의 어떤 삶도 좀 바뀌었나요? 책을 내고 나면 뭔가 이렇게 묻고 나면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0: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1: 난 똑같다.
0: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패턴화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마스터 플롯이라는 패턴화된
1: 네.
0: 거에 좀 끌리지
1: 네.
0: 않았나 싶은데 저는 좀

0: 비슷한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저 자신의 연구자 혹은 문학 평론 또 이야기를 또 다양하게 즐기는 네. 향유자로서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더 패턴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온 그렇죠. 네, 음악을 듣고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돼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어떤 에디션 만들지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은 어떻게 고르셨나요?
0: 저 지금 여름 느낌이 네. 푹푹 나고 오면서도 딱 이 노래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차일디시 감비노의 Feel Like Summer라는 노래인데 참 나른하면서도 나른한 것 안에 있는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노래라서 아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네. 분들한테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마스터 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그리실지 결정하셨죠?
1: 사실은 너무 개인적인 취향인데
0: 네.
1: 제가 좀 악세사리나 옷에서 그 썬더버드라고 하는 아메리칸 네이티브의 시그니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그려볼 생각입니다.
0: 썬더버드를. 이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지금도 이 그 착장이 좀 범상치 않으시거든요. 멋쟁이세요.
1: 감사합니다.
0: 여기 들고 오신 가방도 멋져서 제가 1부 끝나고 나갔다가 잠깐 2부 하기 전에 들어오면서 가방 누구 거예요?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취향 자체가 워낙 빈티지,
0: 네.
1: 좀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아서
0: 네.
1: 사실은 뭐 문학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 좀 클래식한 것들이
0: 그러네요.
1: 예,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왜 가치를 가질까?
0: 네.
1: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0: 근데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또 그런 소품들은 또 오래 궁금해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1: 실물감이 중요하죠.
0: 실물감이 중요하다. 네, 오늘 그래서 썬더버드 에디션 되겠습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문득 배꼽 빠지게 재밌던 시트콤들이 그리워지네요. 논스톱. 하이킥 시리즈, 또 순풍산부인과 이런 거 LAR이랑부터 시작해서 쫙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런 시트콤이 안 나올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저는 장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이 장르 내외의 어떤 인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시트콤이라는
1: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은
0: 네.
1: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0: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1: 그러니까 매화 해프닝이 벌어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주인공들의 운명이 바뀌는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이제 매화가 시작될 때 이제 저는 소프트 리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 회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번 회차에서는 소프트 리셋이 돼요. 그래서
0: 네.
1: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0: 네.
1: 것인데 오늘날에는 사실 저희가 요즘은 뭐 쇼폼 뭐 컨텐츠에도 익숙해져 있고 그렇지만
0: 맞아요.
1: 뭔가가 정지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더 이상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장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가
0: 불안한
1: 없다.
0: 거죠.
1: 그렇죠.
0: 그런 걸 그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1: 약간 이 박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박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정지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옛날에 저희한테는 되게 위안을 줬는데
0: 네.
1: 오늘날에 저희한테는 그게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퇴보되고 있는 거 아닐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위기감 같은 것도 항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기 때문에
0: 네.
1: 인기 있는 장르로서의 경쟁력을 좀 잃어가지 않았나.
0: 그렇구나. 그래서 추억하는 사람들 만 이제 과거의 그 박제된 장면들 영상들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1: 맞습니다.
0: 예, 약간 복용하듯이 그렇게 이제
1: 정주행하는 미안을. 사람들 많죠.
0: 아, 그렇군요. 아, 이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 참사 이후에 빙의 환생물이 인기가 폭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셨는데 이 책에도
1: 네.
0: 예, 그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1: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빙환 장르에 대한 이제 글을 분석하기도
0: 네.
1: 했는데 이런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년 전 정도에는 이제 약간 유행어로 저희가 밈처럼 말했던 게 이생망, 이번 생은
0: 네.
1: 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면 뭐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지.
0: 아...
1: 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했었는데
0: 네.
1: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최적화되어야 되는가.
0: 네.
1: 삶이 이제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타인과의 경쟁의 영역에서 내가 그 경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0: 네.
1: 나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고 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다시 써서

0: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현재를 살아가고 싶은 이 현대인의 욕망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장르가 이 회빙환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계속 인기가 있겠네요.
0: 당분간은 아마 이제는 회빙환은 장르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웹소설의 그냥 패턴이죠. 첫 패턴? 이야기 패턴. 일단 죽고 시작하자.
1: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뭔가 힌트를 얻어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도 마스터 플롯이 좀 이렇게 다르게 통한다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도.
0: 이 책에 사실 마스터 플롯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중요 키워드는 로컬리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족성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인의 뭐 민족성이 따로 있고 일본인의 민족성이 따로 있다. 이런 거는 검증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문화적으로 전승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인류학적 기억은 있을 수 있다.
1: 네.
0: 그 기억이 우리에게 지금의 삶의 패턴을 뭐 이렇게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뒷부분의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한국은 약간 좀 재난이 터졌을 때
1: 네.
0: 그거를 국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잘 정리해 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적었던 거죠. 그러면 항상 이제 그거를 누가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 국민들이
1: 그러니까 그쵸.
0: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거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1: 네.
0: 이야기를 즐길 때에도 사람들이 뭔가 사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들 사적 제재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게 결국 실패했을 때는 이제 심파
1: 네.
0: 좀 슬픈 멜로드라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게 있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재난에 대하여 매뉴얼화된
1: 네.
0: 대응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 대응 패턴 같은 것들이 국가적
1: 네.
0: 단위에서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인데 반대로 제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에는
1: 네.
0: 신고지라 같은 영화가 2016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국가적 대응의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영화적 주제로서 썼다라는 점에서도 아 여기는 굉장히 그래도 국가가 중요한
1: 네.
0: 나라구나.
1: 약간 그 매뉴얼을 믿고 있었는데
0: 그러니까.
1: 그게 흔들리니까
0: 그게 이제 복원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량이라든지 그 괴물 이런 것들이 또 예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거기서도 보면 우리 정말 이 진짜 장사미사 사람들이 다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얘도 들어주셨지만.
0: 저희가 그렇죠. 항상 이제 국가적 위기가 터지면 저희
1: 네.
0: 이제 IMF 세대이기도
1: 그쵸.
0: 하니까 IMF 때는 국가가 일종의 이제 부도 상태가 됐는데
1: 네.
0: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것을 뭐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1: 맞아요.
0: 같은 거 저희 할머니도 금리빨 빼셨는데
1: 네. 맞아요.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런 식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국뽕을 주죠. 뭔가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나라야라는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국뽕이 되지만
1: 그쵸.
0: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패턴이 좀 지나치게 반복되고 저희한테 좀 만성화되면
1: 네.
0: 아 반대로 우리나라는 대충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1: 아예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0: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나 시스템적인 측면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1: 진짜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지금 한국과 일본만을 예로 들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재난서사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0: 미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국가와 민간이 서로가 서로를 잘 견제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의 미국을 보면 그 견제가
1: 네.
0: 잘 안 돼서 미국 사회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1: 네.
0: 들지만 미국은 건국 당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자들의 자경단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1: 그쵸?
0: 국가를 통제할 수 없는 국가를 국민이 적당히 또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 존재해왔던 것 같고 그게 민간인 전문가라는
1: 네.
0: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0: 이야기 주인공들로 좀 발전이 많이 된것 같아요.
1: 그런 영화 같은 경우 항상 보면 뭔가 한 건을 다 해결하고 이제 은퇴해서 저기 시골 농장 같은 데가 있던 전문가를 또 이게 찾아가면서 불러오면서 다시 이 어떤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좀 많은 것 같긴
0: 그런 게
1: 해요.
0: 굉장히 많죠. 90년대에 정말 제가 엄청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라고
1: 네.
0: 이마를 탁 쳤던 영화가
1: 아, 진짜 이마 치셨어요, 지금? 네.
0: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였는데
1: 아.
0: 사실 그거 영화 잘 생각을 해보면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1: 네.
0: 저희의 일반 상식으로는 나사에 있는 사람들을 굴착 기술을 가르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굴착 기술사들을 우주비행사 훈련을 시켜서 보낸단 말이에요.
1: 아니, 지금 생각하면
0: 네.
1: 좀 의아하긴 하네요.
0: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정부 소속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1: 네.
0: 민간인으로서 이 국가적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유기적인 견제와 협력 체제, 약간 이런 것들이 헐리우드 무비의 특징이 아닌가.
1: 아니, 물론 소설 원작이긴 하지만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0: 네.
1: 경우도 보면 거기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일을 해서 우주로 가는 그 존재는 그 국가기관의 소속이 아니라 그냥 그
0: 맞습니다.
1: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많네요.
0: 가장 사적인 존재가
1: 네.
0: 가장 공적인 형태의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주에서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1: 그러니까요.
0: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그 영화에서는 근본적으로 아주 잘 그려진.
1: 이 지금 마스터 플롯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제가 또이 책에서도 다루지만 체인소맨이라는
1: 네.
0: 애니메이션 극장판 영화가 있었는데 그 극장판 영화의 분위기를 아주 잘 담은 삽입곡이 제인도우라는
1: 네.
0: 곡이 있습니다. 이곡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마스터 플롯을 쓴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발표할게요. 책 선물 드립니다. 마스터 플롯 썬더버드 에디션으로 그려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 썬더버드 이미지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소 때문에?
1: 썬더버드 하면 이제 아메리칸 네이티브에서는 네. 뭔가 그냥 신성한 어떤 새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멋있는 썬더버드는 멋있게만 하면 멋이 없거든요.
0: 멋있게만
1: 제가 좋아하는
0: 멋이 없다.
1: 건 약간 좀 새가 좀 얼빵해 보이는
0: 귀여움인 거죠.
1: 귀엽고 그러면서도 오래되어서 그거 나름대로의 낡은 느낌이 딱 나는 이런 걸 좋아해서
0: 그렇게 그려주실 건가요?
1: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0: 자, 강민기님이 마스터 플롯 이야기 흥미진진하네요. 북카페 에디션 기대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방향숙님, K-드라마 한때는 단기 기억상실증 같은 패턴도 유행했죠. 총 맞아도 바로 안 죽는 장면들도 떠오르네요. 아, 이거 연기할 때도 막 이렇게 뭐 한국 드라마 유형하면서 흉내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 이런 패턴들 이 카페인분들도 많이 지금 떠올리시네요. 어떠세요? 이 사연 보면.
1: 사실 이런 패턴들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거를 접근할 때 네. 장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이야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연성을 옛날에는 많이 따졌는데
0: 개연성.
1: 요즘에는 핍진성을 많이 따집니다.
0: 아, 그것도 약간 유행이 있네요. 따지는 것에도.
1: 말이긴 하지만 네. 핍진성은 그럴듯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액션 영화를 보면서 네. 주인공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액션 영화의 핍진성에 어울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의 과거 드라마들, 특히 네.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불렀던 이런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작품들은 고유의 어떠한 형태의 문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낸 유니버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펜트하우스 했던 네. 김순옥 작가, 김순옥 유니버스 이런 세계관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시청자들이 안 믿어요. 이 등장인물이 죽는 장면을 보여줘도 죽을 리가 없다.
0: 꿈일 거야.
1: 뭔가 이거는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 다시 재등장할 거야 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그 세계관의 핍진성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설득이 된 거죠.
0: 그러려면 이제 한 작품만으로는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한 작품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좀 아울러 봤을 때 그 세계관 핍진성이 좀
1: 작가로서의 핍진성도 있고 네. 작품이 가진 핍진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0: 작품 단위로도
1: 그렇죠.
0: 존재하는.
1: 그래서 어떤 장르적인 네.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네. 어떤 그 독자나 시청자의 기대 심리를 장르가 결정을 해주면 그 작품 안에서의 핍진성이라는 거는 허용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액션 영화, 호러 영화 네. 아니면 스릴러 이런 것들 속에서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0: 아, 그 핍진성 이 약간 이야기의 초반에 좀 이거를 잘
1: 그쵸.
0: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1: 그 톤이 딱 결정돼 있으면 이제 설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0: 네.
1: 당신은 이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논리로

0: 굴러가는 세계예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SF 같은 것도 딱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트랜스포머다. 여기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세계다. 이 장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은 굳이 이 영화를 볼때 과학적 물리 법칙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1: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0: 그렇죠.
1: 이 어떻게 구축하는가. 자,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질문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스터 플롯이란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또 창작자가 아닌 예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 마스터 플롯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0: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과
1: 지금
0: 관련된
1: 9908 쓰시는 카페님이 그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0: 네, 주제의식인데요. 저는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작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소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다. 라고 하는 게좀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가 역시 지금 우리 동시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나 혹은 어떤 정신 세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빠르게 그걸 이제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해낸 것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1: 그렇죠.
0: 사람들이 마스터 플롯을 이렇게 향유하는 것으로서는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할 수도 있다.
1: 유해할 수도 있다,
0: 예를
1: 오히려.
0: 들자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스터 플롯 중에 하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1: 아, 음모론.
0: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패턴은 이런 거죠. 대충 누군가가 이 모든 배후에 음모를 꾸몄어.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말이 안돼 보이는 현상도 사실은 다 누군가의 음모로 이해하면 말이 돼. 라고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엄밀하고 구체성 있는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진짜 무책임한, 그러나 영향력은 많이 있을 수도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형태의 음모론과 같은 마스터 플롯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책임지는 공적 영역에 대한 마스터 플롯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또 함께 즐기고 이러한 것들을 대결하고 또 이겨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 시대의 마스터 플롯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1: 진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찾자면 이것은 이 이야기의 창작자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비자들, 향유하는 이들에게 키가 넘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0: 제 책은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읽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공공의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0: 맞습니다.
1: 그것도 너무 울림이 컸어요. 상상력, 공공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자극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0: 공공의 상상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 같은 거를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어떤 걸까? 국민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없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공유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국가라는 시스템, 국민이라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건데 사실 오늘날에 왜 이런 상상력이 다시 좀 요구가 되냐면 저희가 너무 핵개인화, 초개인화 되어 있고
1: 그쵸.
0: 파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정보의 취사 선택이 너무 이제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는 에코체인버 효과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버블 필터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1: 맞아요.
0: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좀 깨고 함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을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더 향유자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1: 자, 1899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만 보다 보니 문득 오래 남는 좋은 이야기의 비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벌써 이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이 지친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0: 요즘에 정말 이게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제 수많은 특히 이제 뭐 OTT 중심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제 이야기도 점점 숏텀화 되는구나. 그렇죠,
1: 이야기도.
0: 그렇죠. 그래서 1, 2화의 거의 대부분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들 전개가 다 이루어지고 그

0: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이미 이야기를 다 땡겼었기 때문에
1: 네.
0: 약간 뒷부분으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한 이야기가 너무 이야기 템포가 느려지고

0: 상황까지 우리가 비유를 들어야 되다니.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 책에 그 인용하신 부분 중에서 사이다 패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네네. 사이다적인 그 표현과 강렬함과 사이코패스를 결합한. 그래서 이 정말 그 필요한 어떤 갈등 구조조차도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승승장구하기를 사건이 막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셔서 쓰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이 정도야 싶으면서도 공감이 됐어요.
1: 아,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허구를 허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구도 현실의 연장이고
0: 네.
1: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현실에서 이미 이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허구 작품을 읽는 거는 그거 자체로 재밌으니까 스트레스를 뭐 경감시켜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단순한 생각이고
0: 네.
1: 사실은 허구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적당히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요만큼 줘서 그거를 극복하는 쾌감을 이만큼 주는 건데 사실은 요만큼의 스트레스를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0: 더 극복하는 쾌감이 올 텐데도
1: 그걸 기다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0: 네.
1: 가장 최적화된 패턴의 사이다 전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와,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든 뭐 드라마든 소설은 다 초반에 일단은 막 몰빵하듯이 가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몰아차는 거죠.
0: 아, 자극이. 자,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이런 대중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좋아하다 보면 현상을 보게 되잖아요. 리센느라는 걸그룹의 인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0: 아, 심상치 않아요?
1: 심상치 않은데
0: 네.
1: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0: 네.
1: 뭐냐면 여기 서울 출신 멤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거제 아니면 뭐 경주 이런 어떤 지역 출신인데
0: 네.
1: 그런 어떤 사투리라던가 지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당당하게 용기 있게 발언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쾌감?
0: 그러네요.
1: 이건 역시 이야기인 거죠. 저희는 리센느를 걸그룹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서울 중심 시대에 어떠한 다른 삶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 걸그룹을 통해서 보면서 좀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센느의
0: 네.
1: 블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꼽아봤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스터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아, 이주연님,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당장 책 주문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1: 감사합니다.
0: 얘기 듣고 너무 이렇게 홀린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예, 윤순일님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서술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게 잘 만들어진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아닐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1: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동시에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욕망과
0: 네.
1: 어떤 무의식이 반영된
0: 아.
1: 그런 이야기일 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 책에 밈 얘기도 나오잖아요.
1: 네.
0: 예, 저,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던 것이, 막그 밈이 유행할 때, 그,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 하지만 빨랐죠. 밈. 요것도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자막 왜곡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런 게 처음 누군가 그냥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유행이 되기까지 뭐한세명 모이면 유행이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너무 궁금했거든요.
1: 인터넷 문화라는 건 너무 복잡해서
0: 네.
1: 하나의 패턴으로 좀 정리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어그로를 끄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요.
0: 아, 중간에 한번 탁 이렇게
1: 그렇죠.
0: 터지게 되는.
1: 혹은 이제 어그로를 끈다라는 건막 광역으로 사람들을 요즘에는 이제 긁는다고도 표현을
0: 아,
1: 하는데
0: 맞아요.
1: 이제 잘 긁는 애들이 있습니다.
0: 아, 잘 읽는
1: 잘
0: 애들이.
1: 긁는 친구들이 예를
0: 네.
1: 들어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DC 인사이드 같은 곳에 제목 낚시글 같은 거 미안하다 뭐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도 그렇고
0: 네.
1: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그로를 끄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또 박수를 맞춰서
0: 네.
1: 그거를 이제 또
0: 운반하는
1: 유포하고 수출하는 이런
0: 네.
1: 친구들이 이제
0: 아.
1: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종의 디지털 사회의 시민권이다. 일종의 이제 여권이고 그래서 어떤
0: 네.
1: 커뮤니티가 그 밈을 쓰고 있으면 이제 그 밈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에 커뮤니티의 시민이 될수 있게 되는
0: 그렇겠네요.
1: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밈이라는 게 우리끼리의 결속력,
0: 네.
1: 소속력을 만들어내고 또 동시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외부 세력을 배척하는 이런 수단으로
0: 네.
1: 활용되는 좀 다양한 효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게 뭐책뭐뭐 드라마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모든 방식의 서사가 다 해당됩니다. 이소아님은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환생, 전생, 다른 세계 등 그런 유행의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행의 어떤 이유를 분석하면서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모두가 그러니까 즐길 뿐이지. 궁금할 뿐이고, 근데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인기가 있는가? 아.
1: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지만 이 세계 물만 하더라도 일본은 훨씬 더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 세계의 물들은
0: 네.
1: 더 이상 이제 이 세계를 구하지 않아요.
0: 아.
1: 마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0: 현실과는
1: 이
0: 다른
1: 세계 가서
0: 세계에.
1: 농사 짓고
0: 아,
1: 슬로우
0: 그냥.
1: 라이프 살고
0: 네.
1: 키오스크 활용하고 판타지
0: 오.
1: 세계에서 키오스크를 쓰고
0: 네.
1: 핸드폰을 쓰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실제 세계에서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 이 세계에서 많이라도 쉬고 싶어. 놀고 싶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이 단란한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0: 네.
1: 욕망이 전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도피적인,
0: 그렇죠.
1: 욕망이 있다면 한국의 판타지물은, 어반 판타지는 여기서는 무조건 이기고
0: 돌아와야 되죠.
1: 최적화되고 돌아올 필요도 없이 그냥 판타지와 현실 세계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레벨업해서 내가 이 세계관 최강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욕망을 보여주죠.
0: 재밌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깝게 있는 두 국가에서 이렇게 문화권에서 다를 수가 있나? 최현서님, 아, 와우, 왜 평론가님이 전방위적인지 방송 들을수록 이해가 갑니다.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1: 아,
0: 하셨습니다.
1: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0: 이, 여기 보면 웹소설의 제목이 긴 거, 이것도 정말 분석을 해두셨는데, 그것도 살짝만 들려주시죠.
1: 웹소설이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문장형 제목이라고.

0: 하는데 유행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이 문장형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네. 독자를 당연히 이제 이것도 관심을 끌어가지고 작품을 클릭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1: 네.
0: 뭐 누가 힘을 숨김 뭐 이런 제목이라면 네. 아 굉장히 처음에는 약해 보였던 주인공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 착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네. 그 착각을 깨부수고 정말 어떤 자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쾌감을 전달하겠구나라는 네. 거를 미리 다 예측을 하게 해주는 게 옛날에는 저희가 책 내용을 너무 알게 되면은 별로라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요즘에는 효과적으로 이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독자를 끄는 데 도움이 된다.
1: 아, 진짜 이렇게 그냥 예고편처럼 다
0: 그렇죠, 그렇죠.
1: 보여주는
0: 그래서
1: 거.
0: 예측 가능한 맛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1: 예측 가능한 맛을 미리 알려준다. 이게 또 요즘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웹소설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웹소설만 이런 건 아니고
1: 주된 곳이 이제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0: 그렇죠. 네. 웹소설 작품들이 요즘에는 거의 이제 OSM류 다른 어떤 멀티미디어로 완전히 이제 확장력을 가지고
1: 맞아요.
0: 있잖아요. 최근에 뭐 취사병 전설이 되다 같은
1: 그렇죠. 아까도 우리 살짝 언급했었지만
0: 작품이 딱 그 웹소설에서만 가능할 법 했었던 형태의 연출이라던가
1: 네.
0: 그런 방식의 어떤 독자를 설득하는 과장된 표현 방식이 이제는 약간 저희가 OTT의 덕이기도 하지만 뭐 제작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1: 네.
0: 정말 시각화하는 걸 이제 성공해내고 있잖아요. 정신 나간 CG들로.
1: 정신 나간 CG.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또 확장된 어떤 좀 웹소설의 문장형 제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맛이 이제는 좀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여기 와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좀 얘기 나누신
0: 굉장히
1: 시간.
0: 질문을 또 깊이 있게
1: 네.
0: 해주시고 제 입장에서도 답변을 고민하는 거가 저 처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핵심적인 정말 핵심을 찌르는
1: 네 깜짝 놀라실 정도로
0: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답변이 술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썬더버드 에디션 6270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899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이소아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 방에 명단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댓글로 바로 책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0: 제가 올해는 뭐 다른 번역서나 연구소도 있어서
1: 네.
0: 조금 일정이 벅차긴 하지만 이제 관련된 책으로는 내년에
1: 네.
0: 이제 이 비슷한 관점으로 서브컬처 장르를 좀 집중 살펴보는
1: 집중? 네. 네,
0: 그런 책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터넷상에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엄한 이야기들 좀 하드하고
1: 네.
0: 그렇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1: 그쵸.
0: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들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집중 해부해보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책 작업 응원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어도이의 원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아파트 벽 너머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면 어쩌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건 누군가를 응원하는 소리여서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또 같은 마음이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함성이 터져나오길 기다리면서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라이즈의 노래 Fly Up 들으면서 6월 17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한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첫 경기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해서 그런지 월드컵 얘기를 하면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경기를 해서 청소년 바다님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를 봤다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저 고3 때 1994년에도 미국에서 월드컵 열려서 학교에서 대형 TV 집에 있는 사람 가져와 해가지고 반 친구들이랑 같이 봤었던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모의고사 시간을 뒤로 미뤘어요. 전국이. 월드컵 보라고. 와,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 막 그러네요. 이런 기억들, 다 같이 보는 기억들, 참 기억도 오래 남을 텐데, 그쵸? 생각해보세요. 응원은 요만큼 있어도 너무 소중한 건데 이만큼이나 모인 거니까 그 마음, 그 에너지, 그 경험 오랫동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현님이 생선님 우쿨렐라로 범진의 안녕 연주하는 수행평가 봤거든요. 저 100점 받았어요. 축하해요 재현님. 6272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생선님 인강 열심히 들었는데 요새 라디오 하셔서 너무 좋다고 항상 잘 들을게요 그랬네요. 항상 잘 진행할게요 저도. 정로사님은 생선님 저희 아이한테 게임 좀 그만하라고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러네요.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박지민 게임 적당히 하자. 엄마가 그러잖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창준님은 생선님은 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평일 10시에는 늘 이 자리에 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낮 동안 무장했던 것을 벗어내고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오 어쩜 저를 나무에 고맙습니다. 오창준 바다님 든든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조금씩 더 깊게 이 자리에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여기 있으니까요. 언제든 들러주세요. 갑자기 생각날 때, 온기가 필요할 때, 웃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났을 때 아무 때나 오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무슨 날? 경제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경제, 돈 이야기. 알면 알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키워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한 뼘 더 키워보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선님의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수녀원에 살아요입니다. 수녀원에 살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청년들. 사실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상관없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집세 때문에 고민인 청년들 참 많잖아요. 본가에서 독립하고 싶을 때 아니면 학교랑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살 곳을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 들어가죠. 월세 들어가죠. 감당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에 사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 찾다가 들어간 곳이 맞아요. 수녀원 기숙사라고 합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상관이 없대요. 종교활동을 강요하지도 않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건 시세에 비해서 엄청 저렴한 집세. 그런데 규칙이 있답니다.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돼요. 때로는 수녀님들이 세입자들의 남자친구를 심사한대요. 야, 이건 뭐예요? 살짝 곤란하죠, 이건 정말. 그런데 주머니 사정에 맞추자니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 같고 자유를 생각하자니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이 현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승재의 경청 이무진의 노래 청춘 만화 듣고 왔습니다. 뉴욕에 사는 청년들이 선택했다는 주거시설 수녀원 기숙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형태가 와 요즘 생겨난 게 아니라 이런 기숙사가 생긴 게 1900년대 초반이래요. 엄청 오래된 시설인데 요즘 인기가 폭발해서 들어가려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되고 그걸로 몇 달을 기다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런 자유가 박탈된다. 그 정도의 자유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11시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침에 치즈, 빵 이런 거 주면 안 되는데 저는 밥에 카레만 이렇게 제육이랑 이렇게 주면 평생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보증금이 부담돼서 고시원에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방음도 좀 안 되니까 매사에 조용조용 조심조심 이렇게 해야 돼서 불편하다고 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비해서 이 소음에 되게 민감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소리 나도 옆에서 벽 두드릴걸요? 둥둥둥둥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안전하고 살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첸이 부르는 최고의 행운, 조지의 노래 바라봐줘요.

0: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DJ 생선님이 내는 문제에 답하면 선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아름다운 코너. 쉿! 장르는 묻지 마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월요일 화요일은 잘 버텼는데 수요일만 되면 아 빨리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쩐지 힘이 쫙 빠지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다님들 집중력 빡 올려드릴 수 있는 문제 듣기 평가 준비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문장을 잘 듣고 문장이라기보다 단어의 나열을 잘 듣고 패스 PASS 패스가 몇 번 나오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하나 드리자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문제 들어갑니다. 큐!
1: 패스 피스 파스 패션 패스 버스 핑수 패스 보스
0: 죄송해요. 뭐야?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방금 들으신 것보다 좀 천천히 느린 버전으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1: 패스 피스 파스 패션 패스 버스 펭수 패스 포스.
0: 아 이제 됐죠 뭐. 과연 패스가 몇 번 나왔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들을까요? 루시가 부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루시의 노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듣기 평가 해봤는데요. 패스가 몇 번 나오는지 잘 들으셨습니까? 요즘 무슨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말고 월드컵 기간. 그래서 공 패스 잘해야 되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뜻을 담아서 낸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펭수도 나왔는데 들으셨어요? 예, 펭수의 깜짝 출연이 있었던 이번 듣기 평가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세 번 맞습니다. 세 번이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경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다 싶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합니다. 프롬과 기리보이가 같이 부릅니다. 서로의 조각.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오 마이 갓!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외치던 외국 학자의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진행 중인 인구 감소 문제. 과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선님의 선생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완전 망했네요 라고 얘기하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은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해주실까요? 또 아주 그 돈에 관련해서는 느긋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라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제 공부 이끌어주실 경제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0: 지금 투자한 것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까?
1: 다행히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0: 굉장히 안 좋았죠.
1: 예, 다시 회복을 하면서 휴.
0: 반도체 쪽 많이 내려갔잖아요.
1: 네, 많이 그쵸? 내려갔었죠.
0: 그러다가 좀 그래도 곧바로 회복했으니까 네. 참 다행이네요. 네,
1: 지난주에는 저도 와 완전히 망했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그러셨구나. 정신줄을 잡았습니다.
0: 맞습니다. 아유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지금 시작할 때 뉴스에서 우리가 얘기해봤지만 네. 완전 망했다 그랬어요 정말.
1: 그쵸.
0: 그때가 0.7이었나 합계 출산율이.
1: 네.
0: 예전에 교실 생각해보면 저희 때는 오전반 오후반까지 있었고.
1: 아 정말요?
0: 예, 한 반에 60명 70명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했으니까 정말 학생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학교에 봐도 정말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저 때도 한 반에 한 35명 정도 있고 네. 한 학년은 12반 정도 구성돼 있었는데
0: 맞아요.
1: 요즘 저는 이제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0: 네.
1: 저희 거주하는 지역 초등학교에는 한 학년에 막 2명. 그래서 아예 한 학교로 몰아줘야 되나 몇 개 학교로 굳이 2명을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반드시 옛날처럼 막 이렇게 2명 이상은 반드시 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1: 네.
0: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도 없지만 선생님과 저는 일단 이쪽 분야에 참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그렇죠.
0: 그렇죠. 우리는 애국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큰일 났습니다.
1: 그쵸.
0: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 사실 이 현상이 좀 양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게요.
0: 예.
1: 한편으로는 개인의 선택이지.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들은 또
0: 예.
1: 요즘에는 다

0: 다양한 인생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도 당연히 존중을 하는 게 기본.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갈 곳이 이 대한민국인데 어떡하지? 어떻게 누가 세금을 내지? 나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죠.
1: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아기를, 저는 한 진짜 11명도, 나, 9명? 10명? 11명?
0: 요즘에
1: 11명을 낳아야지 투수랑 이렇게 지명타자까지 합쳐서 야구팀을 만드니까, 11명 낳고 싶거든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네요.
0: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그래요. 정말.
0: 말을 아끼시는
1: 좀 그런 것
0: 그쵸.
1: 같아요. 진짜 딸도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아들도 좋고 뭐 그런 거 구별 없이 참 자녀 많은 분들한테 애국자다 이런 얘기
0: 그쵸.
1: 하잖아요. 인구가 국력이다 이런 말 예전부터 많이 있지 않았어요,
0: 그쵸. 예전에 농경사회일 때, 정말 자식 낳아서 우리 논밭을 일궈야 될 때, 말 그대로.
1: 맞아.
0: 그럴 때는 인구가 곧 경제력이었었어요. 일할
1: 맞아.
0: 사람이 있어야 농사 짓고, 나라 입장에서는 군사력도 유지가 되고,
1: 맞아.
0: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내수라고 하죠. 내수에서 우리가 생산한 것들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국력에도 실제로 도움이 됐었죠.
1: 맞아. 지금 군대 갈 친구들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 예전부터 많이
0: 그쵸.
1: 들었었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도 참 인구가 진짜 많았었고, 베이비 붐 세대라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70년 소띠가, 70년 개띠구나. 70년 개띠가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쵸?
0: 그때 정말 많이
1: 58년
0: 낳았다.
1: 개띠, 70년 개띠. 그 되게 많았었던 기억이 나고 하고. 제가 76년생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갔었지만, 저희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0: 오전반.
1: 많았었고, 오전반, 오후반 다 있고, 괜찮았었고. 그때 경제도 한창 성장하고 막
0: 그렇죠. 인구도
1: 그랬었잖아요.
0: 엄청 많고 경제도 한창 수출 위주로 우리나라 막 성장하던 때여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사실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그래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인구 그래프를 보면 전쟁 이후에 인구 갑자기 빠르게 늘고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았던 시기에 산업화가 또 겹쳤었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 쫙 이끌어왔었고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일할 사람 많았고 또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이때는 이제 80년대, 90년대 때는 그냥 이력서가 넣기만 하면은 취업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1: 80년대, 90년대. 그런데 제 선배들까진 그랬는데 76년생은 안 그랬어요. 취업 우리 때도 상당히 어려웠었어. 그러니까 우리 때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아,
0: 약간
1: 아마.
0: 그때부터.
1: 그때도 넣기만 하면은 아니었어요.
0: 그 전까지는 회사도 빨리 사람 빨리 집어넣어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이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지라는 입장이었고 취업하려는 분들도 나 지금 어디 가지 골라서 갔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직접 그 세대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면 우리도 힘들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점점 그런 어떤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이제 또 줄어들고 이런 변화가 있었었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와, 그런데 인구 수도, 지금 많이 줄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절대적인 인구 수보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가 경제에 정말 중요한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구 수도 줄고 있어서 고민인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라는 거.
0: 맞아요.
1: 그쵸.
0: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경제 활동 인구.
1: 경제 활동 인구.
0: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지만 통계청에서 일할 사람들을 집계할 땐 기준이 있어요. 일단 이제 뭐 재소자라든지 군인 이런 분들 제외하고 생산 가능 인구를 먼저 발라내고요.
1: 군인이랑 그
0: 재소자.
1: 재소자라고 하면 좀 지금 그 옥살이 하시는 분들. 그런
0: 맞습니다.
1: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나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1: 그쵸?
0: 맞아요. 만 15세 이상 인구부터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로서 만
1: 생산
0: 15세
1: 가능.
0: 미만 또는 재소자, 뭐 군인 이런 분들을 빼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집계를 하고요. 그 안에서도 일할 의사가 없는 분들은 제외를 해요.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건 또 이제 취업자하고 실업자로 같이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릅니다.
1: 경제
0: 활동
1: 활동
0: 인구. 쉽게
1: 인구.
0: 말해서 경제 현장에서 뭔가 만들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이런 현장에서 돈을 벌거나 벌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 나라의 그 생산하는 힘,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들겠죠.
1: 그러면 그 경제 활동 인구의 노인들은 또

0: 안 들어가겠네요.
1: 그렇죠. 보통은 그쵸? 네. 사실 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이면 다 카운트가 되긴 해요.
0: 아, 다 돼요?
1: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예. 노년을 가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만 65세 이상부터는 고령자로

0: 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일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1: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경제력과는.
0: 그쵸.
1: 그쵸. 그리고 도시를 또 생각해보면 더 쉬운 것 같은 게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고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 이게 정말 다른 게 젊은 층이 많으면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일할 때도 많고 가게도 생기고 학원도 생기고 이러니까 경제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0: 네,
1: 거잖아요. 그쵸.
0: 그쵸.
1: 와, 그래서 노인들보다는 경제 활동을 한창 하고 있는 그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0: 그쵸.
1: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인구가.
0: 그쵸.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최고치 갱신 중. 우리 어렸을 때뭐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1: 그래, 50억나 들었는데 벌써 60억이에요, 지금?
0: 지금 80억이에요.
1: 지금?
0: 네.
1: 언제 또 이렇게 많이
0: 많이 태어났어요. 이제
1: 태어났대?
0: 노래 업데이트해야 돼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막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누가 어떤 인구가 늘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1: 아,
0: 네.
1: 베트남.
0: 베트남이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억 명을
1: 진짜
0: 돌파했어요. 그렇죠.
1: 많구나.
0: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15위, 16위권 정도에 속하고요.
1: 예.
0: 중요한 건 평균 연령대가 30대 초반.
1: 부러워.
0: 너무 부럽죠.
1: 와, 되게 젊은 나라네요.
0: 네, 그래서 70%가 노동 가능 연령에 속하고 이 안에서도 중산층이 많아요. 베트남 경제 분석하는 그런 무역기관들 조사 결과들 보면 야, 지금 베트남 인구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인구의 질이 다르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산층, 일할 준비도 돼 있고 쓸 준비도 돼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 야,
0: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 시장이 커지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앞으로 경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그렇죠.
1: 더 드네요.
0: 네.
1: 베트남 이야기까지 한번
0: 네.
1: 나눠봤고요. 아, 경제 공부 중간에 살짝 쉬어야죠, 뭐. 그쵸? 머리
0: 네.
1: 살짝 식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전드와 웬디가 같이 부르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ritten in the Stars.

0: 정승재의 경청 존 레전드와 웬디가 부른 Little in the Stars 같이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인구 감소와 경제 상관관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인구가 줄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뭐 부동산 문제인데 집 구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있거든요.
1: 그렇죠.
0: 와,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는데 바다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바다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1: 제 생각엔 바다님들 청소년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요 공급 법칙만 생각했을 때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남아돌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더 구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다님 나이 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0: 아, 인구가 감소하면 집 사기 쉬워진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런데 네. 15%밖에 안 되고요. 아니다가 85%.
1: 와.
0: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지금도 지방에는 미분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고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중에서도 상급지 뭐 하급지 이런
1: 맞아요.
0: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집값이 문제인 거지
1: 네.
0: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지금도
1: 단순 수요 공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니까.
0: 맞아요.
1: 굉장히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저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0: 예.
1: 우리 실제로 인구수와 부동산, 뭐 집 이런 것과의 상관관계를 할 때 고려할 때는 전체 인구수만 보면 안 되긴 해요.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구수를 보셔야 됩니다.
0: 아, 가구수. 아, 네. 그렇지. 그래야지 집의 개수가 필요한 가구수만큼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쫙 집계를 하는데 똑같이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 수가 늘면 필요한 집의 수는 바로 줄지 않을 수가
0: 그러네요.
1: 있어요.
0: 점점 1인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1: 그렇죠.
0: 맞네.
1: 지금 실제로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가구 유형입니다.
0: 지금?
1: 네, 지금 현재.
0: 예전에는 4인 가구였을 텐데.
1: 맞아요. 1990년에는 예. 4인 가구 비중이 29.5%로 가장 많았어요.
0: 그랬을 거예요.
1: 그리고 이때 당시에 1인 가구 비중은 9%.
0: 지금은요?
1: 지금 1인 가구 비중은 40% 넘고요.
0: 진짜로?
1: 네.
0: 저도
1: 네.
0: 1인 가구인데.
1: 저도 1인 가구예요.
0: 어머.
1: 그럼 우리만 정말. 봐도.
0: 그러네.
1: 굉장히 많고요. 4인 가구 비중은 현재 12%대입니다.
0: 4인 가구는
1: 네.
0: 오, 거의 이제 많이 없어졌구나. 3인 가구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아기 한 명 키우는.
1: 그렇죠. 2인 가구도 와. 꽤 되고 26% 정도 되고.
0: 아니 그게 우리 체감상 확 오는 게
1: 네.
0: 요즘 배달앱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감자탕 아구찜이 대짜 소짜인데 요즘은 1인 아구찜.
1: 맞아요.
0: 1인 감자탕이 있다니까요. 그거 보면 아 진짜 1인 가구가 많구나.
1: 피자집도 한동안 안 좋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0: 예.
1: 과거의 피자집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맞아. 패밀리 사이즈를 많이 팔았거든요.
0: 아, 요즘은 조그맣게 팔죠.
1: 그렇죠. 1인용.
0: 그렇죠.
1: 네.
0: 그러네. 케이크도 조각 케이크 팔고.
1: 그렇죠.
0: 1인용이 요즘은 진짜 대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그쵸.
0: 많이 드네요.
1: 우리 소비하는 와. 식품에서도 보이는 거죠.
0: 예, 맞아요. 와, 이렇게 인구가 줄면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혼자 살더라도 그렇죠.
1: 네.
0: 어떻게 될까요?
1: 사실 의견이 갈립니다.

0: 쉬워진다. 아, 이건 그래도 어쨌든 인구가 너무 줄어드는데 제 동년배에 한 7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연간으로 한 25만 명 정도 맞아요, 돼요. 출생아 수가.
2: 맞아요.
0: 완전 반의 반, 반감기처럼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집은 어쨌든 공급 초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들은 빈집 더 늘어나고
1: 맞아.
0: 학교 상권 줄고 주택 수요 당연히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수도 있고 또 팔아야 되니까 이제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1: 예.
0: 또는 좀 다운사이징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보편화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큰 집을 또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압력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완전히 인구가 줄어들면은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우리 생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 모두가 원하는 우리 아는 그 지역,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계속 몰릴 수가 있겠죠.
1: 예.
0: 제일 중요한 기준 뭐예요? 뭐 일자리, 학교, 병원, 교통, 문화시설, 그리고 걸어다닐 수 있는 곳들, 이런 맞죠. 곳들 있는 곳들은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막 줄어들진 않죠. 오히려 그 적은 인구라도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하면서 막 몰려가니까
1: 맞아요.
0: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1: 맞아요. 1부는 벌써 다 끝날 시간이니까요. 이제 2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 마련한다 그러면 청약제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0: 그쵸.
1: 우리 바다님들 되게 어려워할 거거든요. 자세하게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1부 마지막 곡으로 아델의 노래 Make You Feel My Love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0: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으로 오늘도 역시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 인구 감소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인구가 줄면 집 사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견이 나뉜다. 네. 이런 이야기.
2: 그렇죠.
1: 맞습니다.
2: 나중에는 집 구하기 쉬워집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의견이 갈리고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언젠가 집값 떨어지겠지, 언젠가 나도 저기 살고 있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집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1: 내가 원하는 집의 모습이요?
2: 네.
1: 내가 원하는 집의 모습 그러면 보통 한 5층짜리 만들어서 1층에 카페 차리고 2층에 엄마 아빠 그다음에는 애들층 그 위에 뭐 그 손님층 네. 메뉴에 나 뭐 이거 아니에요?
2: 너무 구체적인데요?
1: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 꼭 하잖아요.
2: 네.
1: 우리 가족 다 모여서 살자 막 그러면서.
2: 과연 그게 꼭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1: 맞아.
2: 부모님은 저쪽에다가.
1: 맞아.
2: 예, 잘해드리는 것도.
1: 빨리 떠나야 돼요.
2: 그렇죠.
1: 독립해야지.
2: 독립해야지.
1: 언제까지 같이 붙어 살아.
2: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저도 단독주택을 꿈꿨었어요. 한때.
1: 아.
2: 네, 약간 그 서울의 중심지에 약간 언덕백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지하철로 못 가고 차로 이제 이동해서 차고에 차 넣어야 되는 곳.
1: 회나무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태원.
2: 그쪽도 있고 저기 이제
1: 성북동,
2: 네, 스카이웨이 아, 아. 쪽으로 가는
1: 너무 좋죠.
2: 있고요. 너무
1: 스카이웨이,
2: 좋잖아요.
1: 아, 그쪽 너무 좋죠.
2: 그렇죠. 물론 이제 맞아요. 구옥 그런 단독주택이 마냥 좋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는 얘기도 있지만,
1: 네.
2: 아니, 그거야 뭐 배부른 너무 좋겠죠. 당연히 가면.
1: 맞아요, 네. 맞아요.
2: 그런 꿈이 저에게도 있긴 있습니다.
1: 예. 네. 근데 요즘은 정말 좀 와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2: 그렇죠.
1: 이제 꿈꾸는 집이 보통은 이제 아파트.

0: 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느 정도 삶의 질이 표준화가 돼 있고 또 웬만한 뭐 일자리, 휴양 시설 아니면은 뭐 편의 시설들, 병원 이런 곳들도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0: 예.
1: 선택을 많이 하시죠.
0: 아파트 하면 또 이제 나오는 말이 청약.
1: 청약.
0: 청약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청약이 뭐예요, 도대체? 청혼도 아니고.
1: 오, 비슷해요.
0: 청혼, 약혼을 합친 건가? 청약?
1: 오, 그것도 아닌데. 그래도 청약. 일단 머릿속에 목차부터 집어넣을게요. 내
0: 예.
1: 집 마련하는 방법 세 가지인데 빠르게 짚어보면 있는 집을 사는 게 매매고요. 그리고 경매로 나온 것들 저희가 얻을 수도 있고요. 청약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있는 집.
1: 그쵸.
0: 그게 사는 거.
1: 네.
0: 기존에 살던 사람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어오는 게 매매.
1: 매매.
0: 그 다음에 경매로 나온 거, 경매 참여하는 방법.
1: 맞아요.
0: 세 번째가 새 집을 분양받는 거.
1: 맞아요.
0: 아, 그 분양받으려면 청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1: 그쵸. 그래서 청약을 청혼할 때 청약 아니냐 했는데 그건 맞아요. 청, 요청하다 할때 청하고 맺을 약.
0: 그럼 약혼할 때 약자 맞네요.
1: 아, 그러네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0: 네.
1: 우리 약속해줘. 노래도 있잖아요. 맞아요.
0: 약속해줘.
1: 감사합니다.
0: 예.
1: 그 노래하고 똑같은 거다. 청약은 나랑 내 분양권 나한테 줄래? 약속해 줄래? 하면서 청약을 넣는 거고요.
0: 예.
1: 거기서 당첨됐다라고 하면 분양권을 살 기회를 얻는 거죠.
0: 청약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청약홈 같은 사이트에 이제
0: 청약홈이라고 있어요?
1: 네, 청약홈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청약 공고를 보고 넣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그게 그 건설 회사마다 다 있을 거
1: 네,
0: 아니에요?
1: 건설 회사마다 나온 그 청약에
0: 예. 네.
1: 어떤 뭘까 신청하세요 그런 폼이 청약홈에 다 모여져 있는
0: 아,
1: 거예요. 네,
0: 정말.
1: 공공분양 또 민간분양 할것 없이 다 모여져
0: 아, 또
1: 있고요.
0: 어려운 얘기네.
1: 네.
0: 공공분양, 민간분양.
1: 네, 그
0: 좀 이따가 또
1: 얘기도
0: 그 얘기도 해주시고요.
1: 네, 설명을 드릴 거고요.
0: 예.
1: 그래서 새 집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집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약속해줘 한다고 해서 응해줄게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0: 면접 봐요?
1: 면접까지는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돼야 되고요.
0: 아.
1: 구추첨도 그냥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너 청약 통장을 몇년 동안 갖고 있었니? 얼마나
0: 아, 맞아.
1: 넣었니?
0: 점수
1: 네,
0: 있어요.
1: 점수 보면서 점수를 많이 얻은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뭐 가점제, 추첨제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첨이 선정이 됩니다.
0: 청약 통장은 뭐예요, 그러면?
1: 청약 통장은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거예요.
0: 예.
1: 통장은 맞아요. 돈을 넣고 그 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통장인데 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을 쌓아놓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 청약홈에 짠! 우리 이새집 청약 지금 엽니다 하고 이렇게 공고가 나왔을 때 청약 통장을 통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0: 얼마 들어있는지가 중요해?
1: 얼마 들어있는지도 중요하고요.
0: 아,
1: 얼마나 가입했는지도 중요하고요.
0: 기간.
1: 기간. 그리고 무주택 자를 위한 제도가 보통 청약이기 때문에 그 무주택
0: 아,
1: 기간.
0: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1: 네.
0: 그러니까 그거네요. 왜 거기다 점수를 주냐면, 진심으로 집을 사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심이었는지를 수치화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1: 맞아요.
0: 청약 통장. 근데 저도 있어요. 저 20대 때 청약 통장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 네.
0: 지금도 360만 원 그대로 있는데? 제가 5만 원씩 넣나?
1: 네.
0: 만 원씩 넣나? 아무튼 얼마씩 해가지고 360만 원 그대로 있어요.
1: 근데 청약을 안 넣으셔도 된다면
0: 예.
1: 청약 통장은 해지하셔도 사실은
0: 저 해지해요?
1: 청약을 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0: 그걸로 예전에 뭐를 사놨으면 지금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대로 360만 원이에요. 그거 이제 안 붙어요?
1: 이자가 그래서 청약 통장이 이자율이 낮아요.
0: 그대로 360만 원이에요,
1: 거의 그대로 있을
0: 저.
1: 거예요. 그래서 청약 통장에 청약 넣을 거 아니면 그냥 해지하고 차라리 조금 더 고금리의 예금으로 넣던지
0: 예.
1: 아니면 뭐 투자를 하든지 해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러네요. 저
1: 네.
0: 지금 빨리 해지해야겠네요.
1: 상황에
0: 그쵸.
1: 따라서
0: 네.
1: 청약 안 넣으실 거라면
0: 예.
1: 해지하고 다른 쪽으로 맡기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0: 저 실거주 1주택자거든요.
1: 네. 일단 새 집을 살 의사가 없으시죠?
0: 없어요,
1: 네.
0: 전혀.
1: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 너무 좋은 게
0: 예.
1: 청약 통장은 목적이 분명해요. 무주택자를 위한 게 일단 첫 번째고요.
0: 예.
1: 그리고 이런 내 집이 실거주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 집을 지을 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0: 그러면 그 저처럼 1주택자는
1: 네.
0: 청약 통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1: 그건 또 아니에요.
0: 아, 점수가 낮을 뿐입니까?
1: 그것하기보다는 예. 이렇게 청약을 쫙 열고 나서도 아, 뭐 누군가 당첨되는데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종

0: 이후로 나중에 물량이 남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처음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줍줍이라고 해서 무순위 청약도 나옵니다, 가끔. 이럴
1: 아,
0: 때는
1: 청약 통장 있으면 좋아요?
0: 네네.
1: 그럼 저 해지 안 할래요.
0: 그러면 그때 써보실 수 있죠.
1: 360만 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0: 그쵸. 근데 최소 예치금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이 정도 금액은 예치금을 쌓아놔야 된다라는 기준도 있긴 있어요. 예를
1: 너무
0: 들면
1: 적어요?
0: 지금 좀 적은 편이긴 해요.
1: 360만 원?
0: 네.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일단 모든 면적에 청약을 넣으려면 민영주택 기준으로 1,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당첨됐는데 이 예치금이 없어가지고 당첨이 취소되는 분들도 있어요.
1: 그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0: 그렇다기보단 전 1,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1: 1,500만
0: 말씀드려요.
1: 원 정도가 제일
0: 네. 그럼
1: 적당하다라는
0: 전국의 모든
1: 말씀이시구나.
0: 곳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 저 얘기도 해주세요. 공공분양, 민간분양.
0: 네.
1: 아, 저걸 것 같아요. 민간분양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거.
0: 맞아요.
1: 공공분양은 그러면 주택공사예요?
0: 맞아요.
1: LH?
0: 그런 곳에서 만드는 거고요.
1: 예.
0: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1: 예.
0: 공공이란 뜻이 들어가면 보통 뭐예요? 나라가 주체가 돼서 누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겠어요? 정책적 배려나
1: 청년,
0: 아니면 청년들처럼
1: 신혼부부,
0: 신혼부부처럼
1: 예.
0: 다자녀처럼 이렇게 뭔가
1: 다자녀.
0: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응원해주고 싶은 그룹들에게 훨씬 더 물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생애 최초,
1: 그런
0: 처음으로.
1: 거잘 이용하면 공공분양에서도 또 쏠쏠하게,
0: 그럼요.
1: 그쵸?
0: 네.
1: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겠네요.
0: 오히려 스스로 보셨을 때 바다님 되게 중요해요. 지금 청년, 청소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혼부부나 다자녀나 생애 최초 요런 공공분양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내가
1: 예.
0: 나중에 안될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기억을 해주시고,
1: 예.
0: 민간 분양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고 분양하는 주택이고요. 우리 흔히 듣는 그 아파트 브랜드
1: 아,
0: 있죠.
1: 예.
0: 잘 알죠?
1: 예.
0: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 아.
0: 해서 여기는 지역이나 주택에 따라서 막 청약 가점, 예치금, 뭐 추첨제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고요.
1: 예.
0: 조건 잘 따져보셔야 돼요.
1: 그래서, 야, 이 청약 통장을, 우리 바다님들이 잘 알고 있을까 해서 제가 특별히 10대 바다님들에게 설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대 바다님들 청약 통장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10살이 되기 전에 만든 사람이 12%나 되고요.
0: 와.
1: 와, 10살 이후에 만들었다 19%. 20살 넘으면 그때 가서 만들 거다가 6%고, 뭔지 모르겠는데요가 62%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 엄마 아빠가 야, 너 만들어야 돼 하는 사람들만 이게 몇 프로야? 30% 정도.
0: 네.
1: 31%가 부모님이 시켰겠죠, 뭐. 그래서
0: 그쵸.
1: 20대 전에 만드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안 만들고 있거나 만들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언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0: 사실 일찍 만드는 게 불리한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라는 걸또 점수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 기간의 조건이 17점 만점인데 15년 이상 가입해야 17점 만점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1: 아,
0: 근데
1: 그건
0: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말고 다른 점수의 항목들이 무주택 기간하고 부양가족 수거든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무주택 기간 어떻게 선택을 해요? 물론 독립해서 이제부터 무주택 기간을 쌓아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부양가족 수는 내가 어떻게 결정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1: 부양가족 수, 왜 결정 못 해요?
0: 어쨌든
1: 가족 계획 세우면 되지.
0: 아하 그렇긴 한데 그걸 막 우리 이제 청약을 위해서 가족 계획을 부양가족을 늘려보자 하기보다는 어쨌든 인생 계획에 의해서 이건 흘러가는 거니까
1: 예,
0: 일찍
1: 그렇지.
0: 가입해두면 그래도 17점 얻을 수 있잖아요.
1: 근데 17점이 상한선이에요?
0: 네, 이
1: 너무 한다,
0: 항목에선.
1: 너무 한다.
0: 네, 그렇죠.
1: 전 지금 한20몇년 됐는데 그래도 17점이고, 15년 된 사람도 17점이고, 그렇네요.
0: 그건 맞습니다.
1: 아, 그렇게
0: 그리고
1: 되는구나.
0: 또 하나 제도가 바뀐 게 있어요. 지금
1: 예.
0: 예전에는 신생아 때 만들었더라도 성인 되기 전에 납입한 건딱 24회, 2년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60회, 그러니까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 아, 중2 때 만들면 되네, 그러면.
0: 딱 맞아요. 만 14세부터 만들면
1: 아.
0: 가장 좀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다.
1: 아, 외워야겠다, 이건.
0: 네.
1: 청약 통장 언제 만든다? 중2.
0: 중2 때 만드시고요. 청약 통장 납입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25만 원까지예요.
1: 예.
0: 이게 무슨 말이냐? 100만 원을 넣어도
1: 예.
0: 너는 25만 원 넣은 걸로 카운트할 거야라고 이제 인정.

0: 정을 해줘요.
1: 한 달에요?
0: 한 달에. 아... 네, 한 달 동안. 그래서 최대 월 25만 원씩 60회를 꽉 채워서 넣으면 예. 이 친구가 이제 성인 됐을 때 1,500만 원 통장에 넣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뭐가 좋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예치금.
1: 그러네.
0: 전국 예치금 다 맞출 수 있다.
1: 1,500. 네. 만들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고?
0: 한 달에 25만 원씩.
1: 25만 원씩.
0: 60회를 채우면 됩니다.
1: 근데 중2가 25가 어디 있어요?
0: 아, 그렇죠. 보통은
1: 큰일 났네.
0: 본인 이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엄마가... 네, 좀 챙겨 주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내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걸 찾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25만 원 안 맞춰도 돼요. 최소 인정 금액은 2만 원이거든요.
1: 아, 절해야 되겠어요. 네. 이거 좀 그 이렇게 통일하죠, 우리. 부모님 사시는데도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딱 20살 되면 네. 1,500 들어있는 청약통장 주고 끝. 더 이상 없어.
0: 가 이제.
1: 이제 너는 마음껏 날아라.
0: 그리고 독립해.
1: 그래. 그다음부터 독립시켜야지.
0: 무주택 기간에 쌓아.
1: 그럼 5년 동안 1,500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청약통장 충분히 되는 거니까.
0: 그쵸.
1: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0: 깔끔하네요.
1: 생각도. 깔끔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청약통장 설문조사를 하다가 궁금증을 좀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그 궁금증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리센니의 데자뷰 두 곡 듣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리센느의 노래였죠. 데자뷰 같이 듣고 왔습니다. 바다님들이 보내준 청약통장 관련 궁금증 네.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지금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100만 원 후반대예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1학년이면 우리 아직 중2 안 됐으니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100만 원이면?
1: 그렇죠. 예.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예. 사실 이 질문한 게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0: 중1인데.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그리고 갑자기 좀 생각나. 이거 엄마 몰래 이거 돈 빼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안 엄마가 통장 가지고 있어야겠다.
1: 그래야겠다.
0: 그렇죠. 이름은 이 친구 이름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거 준비해야 돼요.
1: 그렇죠. 이 돈은 나중에 내 집 마련 위해 쓰는 돈이에요. 보고 계시죠?
0: 맞아. 네,
1: 아니,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내가
0: 그 학생들 되게 나쁜 학생들 많더라고요. 내가 네. 요즘 인기 많은 참교육 그거 저 3화까지 봤는데 나쁜 학생들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거기 나쁜 학생들한테 이거 뺏기지 않으려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 큰일 나겠다. 네.
1: 일단 절대 금액으로 따졌을 때 사실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지금 예. 시작을 해놓는 게 너무 잘한 상태고요. 예. 우리 아까 뭐 성인 될 때까지 1500만 원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예. 그거는 나중에 쌓아도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청약은 기본적으로 새로 만든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놓는 기획 카드 라는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청약 넣기 전에 한 1500 있으면 유리하겠구나. 이미 사실 일찍 만드셨기 때문에 엄청 유리한 거예요. 잘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선생님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12만 5천 원씩
1: 네.
0: 5년 안에 10년을 부어도 한 1,500 넘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1: 전혀 상관없죠.
0: 그런데 이건 안 되죠. 막 만 원씩 내다가 맨 마지막에 왕창 넣어서 1,500을 만든다. 이건 불가능이죠.
1: 일단 2만 원 이상 넣어야 되고요.
0: 아.
1: 그 나중에 한꺼번에 넣었을 때 납입 회차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2만 원 넣었다가 나중에 상황 좋아가지고 목돈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
1: 네네.
0: 그러니까 2만 원씩 내다가 내가 400만 원이 모였어.
1: 네.
0: 그래서 거기에다가 1,500 하려면 1,100이잖아요. 1,100을 일시불로 탁 넣어도 돼요?
1: 그러면서 근데 이게 그 은행원하고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0: 아.
1: 납입 회차를 좀 나눠가지고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아. 그거는 은행에서 상담받으면 정확하게 알겠네요.
1: 네네.
0: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 가족은 원래 아파트 살다가 제가 두 살 때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주택살이가 익숙하지만 가끔은 아파트에 사는 느낌이 궁금해요. 저도 청약통장이 필요할까요? 이랬네요.
1: 일단 필요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는 집이 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사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집은 세대주가 부모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0: 내 집이 아니잖아요.
1: 내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유주택 세대원이거나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이렇게 될 텐데
0: 예.
1: 내가 나중에 살 집을 위해서 청약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0: 예.
1: 그거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0: 예.
1: 근데 여기도 좋아요. 우리 질문 두 번째 주신 분도 너무 좋은 게 벌써부터 나중에 아파트에 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살고 싶은 집을 좀 구체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0: 예.
1: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잘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당신이 무주택자인 게 더 중요하다. 부모님이
0: 그렇지.
1: 아니라.
0: 그렇지.
1: 네.
0: 무주택자로 쭉 있는 상태에서
1: 네.
0: 기간 그리고 액수
1: 네.
0: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좋다라는
1: 네.
0: 거.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한번 청약하면 그 기회가 없어지나요? 이런 거.
1: 청약 넣어서요.
0: 예.
1: 당첨되면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당첨이
0: 예.
1: 안 되면
0: 또 할 수 있어요.
1: 유효해요. 또 해요.
0: 아,
1: 또 할 수 있어요.
0: 괜찮네.
1: 네, 괜찮아요.
0: 당첨되면 빼도 돼요? 포기해도
1: 당첨되면,
0: 돼요? 예.
1: 아니요. 당첨되면은 일단 가는 게 그냥 입주하고 계약까지 하는 게 베스트잖아요. 일반적인
0: 예, 예,
1: 시나리오인데
0: 예.
1: 어떤 이유로 취소를 하거나 포기를 해야 돼요.
0: 예.
1: 그러면은 그 청약 통장 한 번 쓴 거예요.
0: 네. 이거 새로 다시 하면 돼요.
1: 새로 해야 돼요. 리셋. 이미 티켓 입장권 찢은 거예요.
0: 두 개 만들면 안 돼요?
1: 두 개 한꺼번에 못 만들어요.
0: 네. 철저하네요.
1: 그래서 당첨 포기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덜컥 당첨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포기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너무 아깝다.
1: 근데 그럼 안 되죠. 계획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0: 그러네요. 무조건 계획성 있게
1: 네.
0: 해야 된다라는 거. 아무 때나 막 그 청약하면 큰일 난다라는
1: 맞습니다.
0: 거. 맞습니다.
1: 네.
0: 청약통장이 뭔지 모르는다, 관심 없다가 62%라서 나는 아예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관심은 있는데 잘 몰랐었구나라는 생각도
1: 네.
0: 좀 드는 그런 궁금증 같이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1: 네.
0: 와, 내가 꿈꾸던 그런 곳 생각하면서 청약통장 만들고 나중에 진짜 그 꿈이 현실화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1: 그럼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경제생활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살아가면서 돈 열심히 벌고 모을 거잖아요.
0: 네.
1: 그때 어떤 집을 살지 내가 선택지를 좀 더 넓혀놓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부터
0: 네.
1: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인가를 좀 구체화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0: 예.
1: 나 출퇴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내가 일하는 곳하고 가까웠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0: 예.
1: 아니야 나는 그런 도심에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예 일하는 곳하고 집이 좀 분리돼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조용한 곳에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반려동물 산책하기 좋은 동네였으면 좋겠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근처에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들을 쭉 적어보거나 안 되겠으면 한번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소거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소거법으로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먼저 정의하셔야 됩니다.
0: 준비를 해야 되네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난 거기 싫은데 이러면 어떡해요?
1: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0: 다른 사람 만나야지 뭐.
1: 그럼요. 왜냐면 같이 집을 옮겨 다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0: 네.
1: 그때 굉장히 큰 싸움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0: 맞아.
1: 네.
0: 진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라는
1: 네.
0: 거. 예.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1: 네.
0: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 사실 우리 항상 돈 얘기할 때 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 집이잖아요.
0: 맞아,
1: 내가 살 집.
0: 맞아.
1: 내가 살, 바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0: 좋습니다. 바이가 아니라

0: 리브할 수 있는 뷰티풀 네. 플레이스 네. 집을 어떻게 하면 get 하는지 네. 그 메서드에 대해서 스터디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경제 이야기 기대해보면서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굿바이입니다.
0: 새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박효신의 노래 A.E.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8359님의 사연. 생선님, 저 오늘 학원 가는 날인데 가기 전에요. 집에서 공부하다가 가야지 했는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집중하다가 시간을 못 봐서 버스 놓칠 뻔한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서 겨우 타는데 성공했어요. 와, 우와, 공부할 때 집중력, 집중한 와중에도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는 책임감, 버스까지 뛰어갈 수 있는 그 체력,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멋지십니다. 8359님 파이팅. 민예원님. 생선님한테 시카크림 받았다고 친구한테 자랑했거든요. 얼굴에 관심이 정말 많은 친구라서 되게 부러워하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자기도 똑같은 거 받고 싶대네요. 친구한테 알려주십시오. 경청에 장르불문 생선물이 있어. 생선님이 선물을 주는 시간이라서 생선물인데 매일 문제가 다르거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참.

잘 듣고 있다가 재빠르게 참여하면 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팽수리님의 사연. 저는 이 시간에 제일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경청 듣는 시간 동안 신

내일도 혹시 힘들다면 바로 경청으로 달려와 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글 남겨주시고요. 경청 홈페이지와 반디 앱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쯤 기분이 센치한 분들 또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한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멜로망스의 노래 선물, 유다빈 밴드의 노래 항해.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6월 17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경청은 응원하는 마음, 응원하는 목소리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월드컵 대표팀을 응원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렁찬 목소리는 아니지만, 경청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 결국 다 같은 마음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다만 밤이니까, 라디오니까 작은 소리로 응원할 뿐인 거겠죠. 오늘도 응원 가득 받으셨죠?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1975의 노래 About You,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바다님들 코 잘 자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덴마크의 코펜하겐. 코펜하겐이 지금 생태실험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심 운하와 항만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띄우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공공장소로 쓰일 인공섬들에 가장 먼저 정착한 건 나무, 야생화, 토착 식물들입니다.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되돌려주자는 뜻에서 계획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파키펠라고, 공원을 뜻하는 파크, 군도를 뜻하는 아키펠라고의 합성어죠. 인공섬들의 크기는 20제곱미터, 약 6평 정도죠. 아담한 크기죠. 이 벌과 나비 같은 수분맥의 곤충에게는 꽃과 먹이를, 사람의 이동이 많은 항구에서 쉴 곳을 잃은 새들에게는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섬의 바닥은 해조류, 조개류, 작은 물고기들이 정착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회 이승열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2000년 Y2K네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듣고 왔습니다. 덴마크의 올센 브라더스의 스목섬 에츠디아니스굴, 유성처럼 아름다운 이었습니다. 6평 정도 크기에 그 자료 사진을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 쉴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사진이고 실제 지금 뭐그 섬에 사람들이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완공 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9개의 섬을 순차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프로젝트 첫 번째 섬이 이제 런칭이 되는 건데요. 항구 도시인 코펜하겐. 그래서 그 부두는 뭐 이런 그 새들이랄지 이런 생물들, 동물들도 같이 그런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주로 뭐 낚시하는 사람들, 카약을 타는 사람들, 뭐 그리고 선박들 관련한 그쪽 뭐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말 그대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포함한 뭐 동식물들과 함께 사는. 근데 좀 재밌네요. 나중에 완공될 섬에는 사우나 시설을 세울 수도 있고, 작은 어떤 공연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가든은 물론이거니와 드라이브인 패스트푸드점이 요즘 인기인데, 여기는 세일 인 카페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카약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둥둥 떠 있는 수상 카페에서 뭘 사나 보네요.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이빙 보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이 둥둥섬 하부에는 이런 조개나 그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게 또, 할 것이다 했는데, 홍합 양식장? 홍합 양식을 위한

자연적으로 홍합이 거의 서식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니까 양식은 아니겠네요. 예, 홍합 서식을 위한 그런 아, 팜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양식을 하겠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아무튼 복잡하네요. 얼마 전에 이른 폭염이 한번 있었는데 지난달이었나? 그제 사는 곳 근처에서 참새인지 작은 새가 여러 마리 이렇게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좀 떠다 줘야 되나? 이렇게 급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주변에 없어가지고 참새들은 어디까지 날아가서 이 물한 모금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도시나 그런 생태계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3729님께서 보라로 보는데 저의 집을 짓고 싶어지는데요 라고 쓰셨습니다. 집 짓고 홍합을 거기서 이렇게 뜯어서 예, 먹는 상상까지 하셨다는데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7108님께서 영상으로 보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섬 같다. 섬이라기엔 너무 작은데 이쁘네요. 7108님께서 뉴욕주하고 캐나다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 호수와 강의 그 사우젠 아일랜드라고 한 1800여 개의 섬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1800개의 섬그 군도에 끼려면 수면 위로 한 떠올라가지고 1제곱미터 정도의 사이즈면 섬으로 쳐준대요. 그러니까 20제곱이면 큰 섬이죠. 덴마크의 파르키펠라고 소식 전했고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신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입니다. 캐나다의 샬롯 칼당이 부르는 The Way We Touch 그리고 프랑스의 오리아의 Soirée Mondaine 화려한 파티 또는 사교 파티 두곡 듣고 오죠.

프랑스 아티스트 오리아의 소아헤 몬덴 사교 파티. 먼저 들으신 곡은 캐나다의 샬롯 카르댕의 The Way We Touch였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음악인을 만난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앨범 타이틀곡의 제목부터 이 반복되는 후렴구까지 바팡쿠로라는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바팡쿠로 많이 순화해서 빌어먹을 정도로 해석하지만 이탈리아어로 대단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욕설이랍니다. 2년 전인 1991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3위에 입상한 후 마르코 마지니는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덤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그가 이탈리아를 향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팡쿠로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죠. 라디오와 TV 방송국 다수는 이 곡의 방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습니다. 가요제나 공식 음악 행사 주최 측에서는 마르코 마지니의 무대를 원천 차단했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업계, 특히 음악 평론가들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깐토네의 아름다운 서정성을 파괴했다. 대중의 말초적인 관심을 끌려고 의도적으로 이 욕설을 내세웠다. 마르코 마지니는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은 욕설에만 방점을 찍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 관성에 젖은 기성 음악 산업과 함께 그를 원치 않는 이미지로 고착하는 미디어, 언론에 대한 진지한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절정부에서 이 문제에 욕을 반복해 외치고 있었지만 바팡쿠로의 진짜 감정은 이 강성의 분노가 아닌 체념이었습니다. 나는 가짜 시인의 역할에서 물러난다는 선언에 이 차분히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대신 강력한 낙인이 오래도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에따 또래, 저주를 부르는 자라는 낙인은 이후 마르코 마지니가 극적으로 제기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피렌체 태생의 마르코 마지니가 음악을 택한 계기는 그의 나이 1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느끼던 우울 때문이었습니다. 어렸던 그에게 피아노의 세계를 알려준 어머니였죠. 그 덕분에 그는 유년기부터 악보 없이 청음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작곡을 시작하는 천재성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런 어머니를 잃고서 그는 피아노에만 매달립니다. 훗날 이 시기를 회고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피아노는 나의 심적 고통을 마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학업보다는 밴드 활동에 더 열성을 보였던 그가 이탈리아 대중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1990년 산레모 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였습니다. 이듬해 산레모 가요제 3위에 입상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지만 1년 만에 앞서 말씀드린 욕설 파문으로 음악계와 미디어의 철퇴를 막고 대중마저 외면하는 가운데 록 음악으로 파격을 시도한 앨범까지 실패하자 결국 은퇴를 선언합니다. 마르코 마지니는 2004년 산레모 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완벽한 부활에 성공합니다. 피아노 팝 발라드의 선율에 분노와 슬픔에 갈라진 목소리로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했던 청년기를 넘어서 깐소네의 정형까지 탈피하며 거친 기타 사운드를 내세운

이 중반기도 건너온 그는 여전히 모순을 직시하되 포용하는 태도로 인간의 허약함을 관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마지니는 인간 내면의 어둠을 낭만적으로 동시에 사회적 고발 행위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탈리아 청년 세대의 개인적인 울화를 집단적 카타르시스로 끌어올리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율과 메시지는 금기가 된 진실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터뜨려 올리는 폭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사회적 금기와 이 인간 내면의 어둠을 음악 미학의 리얼리즘으로 승화시킨 마르코 마지니, 오늘의 주인공이었고요. 뭐

곡두 곡이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그 빌어먹을 이렇게 많이 순화해서 해석한 제목이었죠. 와팡꾸로. 뭐 모르고 이 단어를 들었어도 약간 기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뒤에 억양이 꾸로 이게 약간 이거 욕 아니야? 라는 직감적으로. 아무튼 이 업계 이탈리아 팝계 가요계에 이런 도발은 전례 없었다고 하네요. 93년도 발표 당시 락 음악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태생적으로 그 음악이 뭐 품위나 체면, 예의벌 범절 관례 절차 이런 거를 부수자고 태어난 음악이었으니까 여기에 어떤 모호함이나 뭐 이런 거 좀 약간 순화하는 그런 장치를 기대한다는 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아 마르코 마지니 그의 거친 진정성을 대표하는 그런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당시 그러나 마르코 마지니는 예전에 그 미아 마르티니 얘기를 했을 때도 업계에서 약간 배제되고 굉장히 소외시키는 그런 조직적인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약간 그 뭐죠? 그 약간 불운을 가져온다, 나쁜 운을 달고 다닌다 이런 또 스티그마가 붙여진 또 다른 인물을 오늘 또 만나보네요. 마르코 마지니가 뭐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가면 일반 사람들도 이 몸을 돌리고 액막이 제스처를 했다고 그럽니다. 흔히 뭐 성호를 긋는다든가 뭐 손으로 하는 제스처가 있다 그러는데. 뭐 헤비메탈 콘서트에서 보는 이 악마 표시잖아요.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악마의 눈을 대응할 수 있는 뭐 이 액마기 제스처로 또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참 웃지 못할 이 가사를 좀 뜯어 보면 이게 그 업계의 추함 추접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것도 고발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스스로 그런 모순을 느끼는 거죠. 억만장자가 되어 분노의 어둠을 노래할 순 없다. 우린 모두 반항자인 척하는 순응주의자들이야. 인터뷰 속 늑대들이고 어린 팬들은 양이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뒤로 가면은 내가 그런 늑대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거울 속에 서 발견한 자신의 그런 모습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꺼져버리라고. 두 번째 곡은 2004년 복귀 후에 산레모 우승을 차지한 바로 그 곡이죠. 루오모 볼란테의 하늘을 나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점으로 예, 이 아이에게 좀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품고 예 부른 노래. 또 아이러니한 게 그 가사로 낙인을 찍은 그 평단과 그쪽에서 계속해서 2004년 이후에는 마르코 마지니에게 가사상을 줍니다. 현재 또 2026 산레모 페스티벌 가요제에서 최우수 가사상을 받기도 했고요. 올해 봄에는 또 완벽하게 불완전한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고 올해 이탈리아 대도시 순회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스페인의 나탈리아 라쿤자와 기타리카 델라 푸엔테가 함께하는 나나 트리스테 슬픈 자장가. 이어서 아르헨티나의 클라우디아 브란트의 니 블랑코 니 네그로 흑백으로 나뉠 수 없는
스페인의 안토니오 카르모나가 피처링으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마크 라보안이 부르는 Le Train, 기차입니다. 2021년 발표곡.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이 기차에 은유하며 노래한 곡이죠. 낭독하겠습니다. Ne monte pas dans ce train. Viens dans mes bras. 시간은 흐른다. 이따금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순간들이 우리를 앞질러 가버린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행복한 날들은 조금씩 죽어 사라진다. 밤은 흐르고 어느새 몇 주가 지나 있다. 몇 주는 몇 달, 몇 해가 되어 스쳐가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다가온다. 15분의 저주받은 단위로 지나가다. 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난 비로소 한 생이 끝났음을 알게 된다. 인생 그래 참 아름답다. 어쩌다 한번 우연히 아름다워질 때, 그럴 땐 인생이 신처럼 느껴지지. 가지마, 날 기다려줘. 내 손을 잡아줘. 그 기차에 타지마. 내 품으로 돌아와. 잠깐이라도 좋으니 안아줘. 오늘 밤 내 곁에 있어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세 음행이 전한 노래 프랑스의 마크 라부안의 2021년 곡 르트콩 기차 이 노래 말과 함께 감상했고요. 이제 1부 마무리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6월 22일 EBS 창사 특집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 사옥 1층에 있는 공감홀에서 스페이스 공감홀에서 공개방송을 했잖아요.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현장의 기억을 되살리실 수 있어 좋고 뭐 일정상 참여 못하신 분은 아쉬움을 조금 달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상 촬영된 것의 편집도 다 완료가 됐고요. 뭐 휴명삼각, 민수, 여유와 설빈, 까치산 이 순서대로 또 이 멋진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방송으로 나가고 6월 23일 화요일 오후부터는 EBS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종용 대표와 함께 하죠. 박종용의 월드팝 잠시 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알제리의 수왓마시의 디디 날아올라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이비어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2002년 FIFA 월드컵 오피셜 앤썸이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테마곡이었죠. 그리스 출신의 반젤리스가 작곡한 앤썸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박종룡의 월드팝 바로 시작합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죠.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 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영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축구가 요즘 오전 시간에 네. 이렇게 많이 중계가 되는데
1: 보고 왔습니다.
0: 오늘도 아침에. 축구 보셨나요?
1: 네. 메시의 해트트릭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0: 해트트릭이라 그러면 골을 한 세 골 넣으면 네. 이렇게 부르죠. 네. 그 이 뭐 이런 표현 별로지만 노장이잖아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그러던데.
1: 40살이니까 예. 축구 선수로는 거의 진짜 노장이죠. 예. 은퇴가 사실 지난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시가 유독 월드컵에서만 성적이 안 좋았다가 지난 예. 월드컵에 아르헨티나 우승을 하고 예. 미국 리그에 가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
0: 미국 리그에서 뛰던
1: 손흥민이랑 같이 지금 미국 리그
0: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 네. 미국이란 나라가 좀 무서운 게 그 이번에 월드컵을 열잖아요. 보통 이제 월드컵이 자국에서 열리면 원래 축구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뭐 유명한 선수를 데리고 오거나 뭐 네. 감독을 데리고 와서 네. 좋은 성적을 모색하고 하는 그런데 보통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없던 리그를 리그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막 그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축구가 인기다 네. 보니까 미국 국가대표팀의 축구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무서운 게 아예 리그 자체를 새로 만들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스포츠 좀 나름 광인데 네. 좀 무서운 나라다.
0: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1: 그렇죠.
0: 동원력인가? 네. 자본 동원력?
1: 뭐 이번에 북중미 네. 월드컵을 하는데 아예 그냥 일찍 한 8년 전부터 네. 그 월드컵이 이제 확정된 시기서부터 아예 리그 자체를 네. 손흥민 데려오고 메시 데려오고 리그 자체를 확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굉장히 좀 성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흥행도 되고.
0: 아, 이게 장기 플랜이 있었구나. 8년 전부터 이렇게 또.
1: 그렇죠. 그걸 어쨌든 다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0: 경기장 규모도 보니까 와 로마의 콜로세움 뭐 그 위용이던데.
1: 그러니까 이게 네. 이번엔 특히 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는 붐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뭐 국가대표에 대한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근데 정작 월드컵이 딱 시작하니까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0: 첫 경기 참 재밌었고. 네, 금요일 날

0: 또 두 번째 경기
1: 네, 있잖아요. 다 재밌고 예. 우리나라가 한 것도 재밌지만 예. 나머지 나라들 하는 것들이 예. 굉장히 재밌어서 예. 지금 약간 모르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0: 아, 저도 약간 홀리고 있어요.
1: 약간 들썩들썩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0: 예. 아시아의 뭐 어떤 뭐 위상이 다시 무시만 받던 아시안 축구가 뭐 저평가 받는 그런
1: 일본 축구는 예. 진짜 우승 후보라고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예. 그렇게 하니까 그거 보면서 예전에는 막 일본 팀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이랬는데 응원하게 되고요 오히려
0: 아 그 정도로
1: 네 잘하니까 좋더라고요.
0: 네. 오늘 축구 얘기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마운벨로즈가 네. 이제 인테리어 공사와 이런 뭐 새 단장을 다 이제 마치셨다고 들었는데 정식 네. 개장은 언제예요?
1: 그 뭐 아직 이게 네. 막 성대하게 짜잔 오픈하는 게 아니어서
0: 네, 영업 개시 뭐 이
1: 한 뭐 7월 말 8월 초 뭐 여름 네, 할 것 같습니다.
0: 오, 한여름에.
1: 네.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0: 그 이게 근데 SNS상 정혁 씨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빨리 안 팔리는 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매장에 그 판매 예정 중인 그런 LP들 사진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네. 써주셨는데 뭐예요? 이건 경매라도 붙이는 건가요? 뭐, 예.
1: 그냥 하는 소리인데요. 네. 그 이제 레코드 샵은 아니지만 레코드를 판매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고 레코드라는 게 사실은 요즘은 환율도 너무 오르고 네. 점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이거를 이 가격에 만약에 이승열의 뭐 1집을 뭐 3만 원에 팔았다.
0: 1집이라고 하면 빈티지 그러니까 한 22년 된 거.
1: 네, 22년 된 거. 그걸 3만 원에 23년. 팔았다. 네. 하지만 이거를 다시 3만 원에 뭐 사와서 팔 수 있는 음반이 아니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0: 아, 재고 를 다시 보충할 그쵸, 수 없네.
1: 그 새 앨범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거는 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시장이어서
0: 수익 모델이 없네요. 약간 좀
1: 수익 모델은 없는데 이제 뭐 그래도 레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커피도 팔고 네. 네 그렇습니다.
0: 정식 명칭은 망원 벨로주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그냥 벨로주로?
1: 벨로주.
0: 예, 네. 위치가 이제 망원일 뿐이고 네. 벨로주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걸로. 이제 네 달 말이나 8월 초에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는 좀 주제가 약간 비장한데?
1: 네, 진지합니다. 네, 늘 진지했는데요. 네. 제목을 뭐 시대를 움직인 노래, 그다음에 브라질 앤 미국 편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 갑자기 이 주제가 떠오른 건 그 저희 승려 씨도 나오셨던 피스트레인 네. 페스티벌에 네,
0: DMG 피스트레인 네. 오피셜 명이죠.
1: 네, 네. 지난주 갔다가 승려 씨 공연도 보고 네. 아,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아, 그 얘기하셨나요? 혹시 다녀오신
0: 아니요.
1: 아,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저도 얘기 안 하는 걸로.
0: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요 페스티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8회차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랐는데 이 정도면 역사와 전통을 지금 확보해 가는 중이잖아요.
1: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굳이 평화라는 주제를 음악 페스티벌에 뭐 저는 뭐 처음 시작을 네. 같이 했었지만 네. 담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날 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걸 보면서 뭐 노래가 뭐 세상을 바꾼다거나 네. 이런 생각을 되게 고루해졌는데 네, 네. 여전히 뭐 노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네. 뭔가 거기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 안에서 사람들이 느낀 경험이 충분히 그런 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페스티벌이었고요. 그날 거기서 굉장히 뭐 그 환대와 뭐 연대와 막 사람들 즐거워하면서 전혀 장벽이 없이 막 노는 모습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이 유독 그렇긴 한데 올해 더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문득 이런 주제를 한번
0: 해보고
1: 싶었다 해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0: 저희가 그 지난달 말에 새음행 공개 방송을 하면서 슬로건 하나를 이렇게 걸었는데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네. 꿈꿉니다거든요.
1: 정확합니다.
0: 네, 그런 네. 마음을 그런 마음 느끼셨다.
1: 뭘 바꾼다가 아니라 네. 어쨌든 그 음악을 통해서 네. 사람들이 하는 경험이 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0: 저도 네. 그런 거 비슷한 거를 그날 네. 저녁 네. 한 50분 동안
1: 그쵸.
0: 이 청중을 바라보면서 네. 그 세대도 다양하고
1: 완전히 다양하고 군인도 있고요. 예. 할아버지도 있고.
0: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페스티벌

0: 주말에는 이렇게 약간 깃발 같은 거 이렇게
1: 아, 그쵸.
0: 휘두르잖아요.
1: 네.
0: 거기 써놓은 그런 메시지가 약간 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1: 움직이는 게 있죠.
0: 메시지도 있었고요.
1: 자기 표현이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여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죠.
0: 무엇보다 참여한 뮤지션들이 또 전하는 메시지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페스티벌 저는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영희 페스티벌은 어땠어요? 올해 처음 열리는
1: 아,
0: 거잖아요.
1: 저는 근데 가진 못했죠. 피스트레인에 가느라고.
0: 지켜봤다 그랬는데
1: 이게
0: 엄청나 갚는
1: 겹쳐 있는데,
0: 줄 알았잖아.
1: 지켜봤죠. 후기들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0: 일요일 날 굳이
1: 네.
0: 노력하면 갈 수도
1: 갈
0: 있었을
1: 수 있는데,
0: 텐데.
1: 제가, 네. 저, 지은 씨볼 낯이 없네요.
0: 그러네.
1: 네.
0: 내년에 꼭 다른 데서라도 성사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네, 뭐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돕고 싶습니다.
0: 어떤 후기들이 또 영희 페스티벌
1: 어쨌든 거기에 출연했던 뮤지션들이나 뭐 관객들이나 뭔가 다 울컥해하는 아
0: 감개무량.
1: 이런 자리가 되고요 뭐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0: 더더욱이 2회도 무사히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1: 지금
0: 드는데.
1: 분위기면은 그 지은 씨만 힘을 내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게 기획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0: 거기서 지치거나 약간
1: 네.
0: 좀 물리면.
1: 아 그러니까요.
0: 아무튼 자, 그럼 오늘 해볼까요? 첫
1: 네.
0: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오늘은 브라질 노래 하나, 그거와 어울리는 미국 노래, 미국 노래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그렇게 묶어서 두 곡씩 소개를 할까 하고요.
0: 쌍으로.
1: 네. 첫 번째는 제랄드 반드레라는 아티스트의 노래인데요. 이 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노래로 따지면 아침이슬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1968년도에 브라질 국제 음악 축제에서 사실은 뭐 관객들의 가장 큰 환호를 받으면서 1위나 다름이 없었는데 2위를 했고요. 뭐 1위는 뭐 탐 잡인가 치코보아 이렇게 사비아란 노래가 이제 1위를 했는데 그래서 관객이 굉장히 막
0: 분노했어요.
1: 분노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어쨌든 당시에 브라질의 군사령부가 방송국에 이제 명령을 내려서 상을
0: 미리.
1: 받지 못했던 가사가 사실은 이 노래 자체가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뭐, 이런 가사 부분 발췌, 워낙 길어서 제가 부분 발췌를 했는데, 무장했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군인이다. 그러니까 걷고, 노래하고, 노래를 따라가며 우리는 모두 똑같다.
0: 연대하라
1: 네,
0: 뭐
1: 이제
0: 이런.
1: 시간이 됐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동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는.
0: 선동이라는 뉘앙스가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그 씨앗을 불씨를 땡기는 그런
1: 그렇죠.
0: 역할을 했을 것
1: 네.
0: 같다는
1: 그러니까
0: 생각이
1: 그 당시
0: 드네요.
1: 어쨌든 브라질에 있는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었고, 그래서 다음날부터 이 노래 공개적인 연주를 금지했고, 뭐 축제에서 사실 이 노래에 대한 발표가 다 모든 기록이 삭제됐는데,
0: 아, 그
1: 예.
0: 정도로.
1: 이후에도 근데 이 노래가 약간 뭐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뭐 아침이슬처럼 저항의 상징이 돼서 계속 불러지고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곡이 제일 처음 떠올랐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거와 또 쌍을 이루어서 듣게 되는 곡은
1: 그두 곡이 사실은 딱 떠올라서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제일 저항가요, 저항음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뭐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도 사실 떠올랐고요. 다른 한 곡이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사실은 검색을 하다가 아, 둘 중에 뭘 고를까? 둘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고민하다가 우연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롤링스톤지에서 2025년에 역대 최고의 저항 노래 100곡을 꼽았는데 이샘 쿡의 이 노래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0: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딜런의 포지션은 얼마 전에 그 Complete Unknown에서도 느낀 거지만
1: 그쵸?
0: 영화 약간 중립지대에 서 있는 약간 회색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1: 본인이 그 영역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0: 실제로 그런 인종차별과 어떤 박해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 것 같다는
1: 그쵸.
0: 생각이 들어서.
1: 그리고 사실 샘 쿡도 막 그렇게 박해를 막 받은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이 노래 같은 경우도 뭐샘 쿡의 일행이 그때 루이지애나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그게 흑인들 입장을 거부당했던 사건.
0: 그게 어마어마한 거였잖아요.
1: 그쵸. 뭐,
0: 불리하지만 평등하다라는 모순적인 논리를
1: 맞죠.
0: 폈잖아요, 미국 사회가.
1: 그러니까 본인도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본인이 각성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샘 쿡은 주로 소울 음악, 사랑 음악을 네네.

0: 노래를 네. 부르긴 했지만 이 노래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 됐고 이게 흑인 민권 운동의 어떤 네. 이것도 약간 아침 이슬 같은 대표 그렇죠. 노래가 된 그런
1: 대표적인 성가가 됐고 수백 아티스트의 버전이 또 나왔죠 그 이후로.
0: 그리고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A Change Is Gonna Come.
1: 약간 성가 같아요. 이 초반부터 도입부부터.
0: 그렇죠. 네.
1: 자 오늘 정하신 주제로 고르신 시대를 움직인 노래 브라질과 미국 쌍으로 듣습니다. 제랄도 방드리의 브라나옹 지제르케 나옹 팔레이다스. 더 있는데 다스까지인가?
0: 다스 플로레스.
1: 다스 플로레스. 플로레스. 네. 예. 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두 곡 듣고 오죠.

0: Long Fade das Flores. 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 미국의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였습니다. 뭐 둘 다 그 암흑기에 어떤 희망 같은 등대 같은 그런 상징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곡이었고요. 오늘은 시대를 움직인 노래라는 진지한 주제로 박정영 씨가 선곡해 오신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두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두 곡은 까이타노 벨로즈와 밥 딜런입니다.
0: 네네.
1: 이 두 명의 아티스트를 묶은 건 두 명 다 아까 성렬 씨가 밥 딜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달리 약간 정치적이나 저항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뭐 까이타노 벨로즈도 사실 그렇게 막 뭐 저항 가수라고 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부르거나 그럴 만한 아티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부른 노래들이 그런 위치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0: 예언자는 좀 과하고 그냥 그 시대의 변화를 제일 먼저 포착한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1: 예민한.
0: 점에서 그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1: 그래서 이 둘을 딱 묶고 또 마침 뭐 까이타노 벨로즈가 브라질의 밥 딜런. 저는 이런 명칭 너무 싫어하지만 브라질의 밥 딜런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니까 되게 어울리는 쌍이라고 생각했고 까이타노 벨로즈는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를 꼽았고요. 1968년도에 발표된 노래고 이것도 뭐 1967년에 브라질 국가다 뭐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고 이게 이제 어쨌든 1992년도에 브라질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널리 불려져서 발표된 이후에 그러면서 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게 어쨌든 브라질의 트로피칼리아 그 브라질 예술 운동의 어떤 선언문 같은 그런 노래로 꼽히는 노래죠. 네.
0: 역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생명력이 대단한 곡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는 제가 어쨌든 뭐 카페 벨로즈를 운영하고 있지만 벨로즈의 수많은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세 곡 중에 꼽히기도 합니다.
0: 까이타노 형님한테 인증은 받으신 거예요?
1: 아, 그 저기 자라섬에 오셨잖아요. 사진을 찍을 뻔했는데 못 찍었고 자라섬 관계자가 막 초대해 준다고 했는데
0: 그럼 찍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야지 인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그때 너무 웃겼던 게 그 까이타노 벨로즈가 자라섬 내한이 확정돼 그 첫 공지가 떴을 때 한 50통 정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축하한다고.
0: 아, 주변인들한테
1: 주변인들이
0: 이제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어떤 인증을 받을 기회가 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셔가지고.
1: 네,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너무 민망해요.
0: 그렇구나. 어? 그래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오실려나? 벨로즈
1: 모르겠습니다. 잘 브라질 넘어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참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이 새 음행이 전한 노래라는 저희 코너에서 이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는 자세히 또 이 훌륭한 메시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할 노래들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뭐 가사를 다 소개하거나 하진 않는데 검색해서 가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고요.
0: 아니면 저희 이 알레그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또 이거 보실 수 있나? 우리 이런 것도 올려놨나요? 가사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
1: 네. 그리고 이거와 같이 이제 듣고 싶은 밥 딜런의 노래는 The Times They Are Changing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저는 이 노래도 막 정치적으로 의도해서 쓴 노래는 아닌데 어쨌든 시대의 변화를 포착한 승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면서 그 굉장히 평가가 이후에 계속 높아지는 노래고요. 저는 이 노래 가사에서 너무 멋있는 가사가 있죠.
0: 네.
1: 지금 첫 번째인 자가 나중에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성경 그 마가복음에 있는 첫째인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인 자가 첫째가 될 거야라는 이런 구절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한 20대 후반에 막 영어 잘 못하는데 이 노래 가사를 막 검색하고 번역해서 보다가 요 대목을 딱 발견하고 너무 멋있어 막 했던 젊은 혈기에 너무 쿨해 막 이랬던 기억이 막 지금도 되게 선명하거든요.
0: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 그 정도는 아닌데요.
0: 지금 약간 기득권 위치에 가 있으니까 좀 섬뜩하지 않나요?
1: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야 이거는 영원히 늙지 않고 낫지 않는 가사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밥 딜런을 위대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느꼈던 어떤 어렴풋한 근데 되게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0: 자, 오늘 선곡하신 두 곡 페어

2부로 쌍으로 전해드립니다.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주의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 기쁨 기쁨 이어서 밥 딜런의 The Times They Are Changing 두 곡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 씨와 함께하는 월드팝입니다. 선곡 테마는 시대를 움직인 노래. 현재 4곡 들어봤고요. 뭐 플라워 제네레이션, 뭐 비트 제네레이션, 미국은 그렇고 이쪽 브라질은 뭐 트로피칼리아 등등 군부 독재 막 이런 키워드 그런 시대의 어떤 모습들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곡들이었죠. 계속해서 두 곡 또 들어볼 텐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두 곡이네요. 그렇죠?
1: 네.
0: 준비하신 마지막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그 치코 부아르케의 노래를 선곡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치코 부아르케의 콘스트라사옹 건설이란 노래죠. 네네. 1971년도에 발표된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상 뭐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곡인데
0: 네.
1: 이 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에 치코가 이탈리아로 망명했다가 브라질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가사 자체는 군사정권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곡을 꼽았던 건 저는 뭔가 이렇게 앞서 밥 딜런이라든지 뭐 시대의 변화를 선언하는 이런 노래보다 약간 개인의 서사에 투영된 그런 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에 대한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연극의 어떤 한 막의 어떤 씬 정도 네. 느낌인 것 같은 네. 느낌도 있어요.
1: 그 개인의 어떤 서사와 삶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나 아픔 같은 거를 투영한 그런 가사여서 이 노래를 딱 골랐고 그러면서 이거랑 어울리는 노래가 뭘까 또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되게 많았는데
0: 네.
1: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을 꼽았습니다.
0: 아, 상당히 감미로운 목소리에
1: 네.
0: 레전드 마빈 게이.
1: 네, 이 앨범은 뭐 어쨌든 마빈 게이가 자신이 프로듀싱한 최초의 앨범이기도 하고 아홉 곡이 되게 가사나 이런 걸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게 그냥 컨셉 앨범이더라고요. 완전히 유기적으로 엮인 컨셉 앨범이고 뭐 흑인 음악 역사상 또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뭐 위대한 앨범으로 많이 꼽히기도 하고요.
0: 네네네.
1: 이 이제 What's Going On 가사를 봐도 좀 개인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서사가 쫙 이어지는 그런 가사거든요.
0: 아 그렇죠. 이, 네. 이 당시 한창 그 베트남전이
1: 네.
0: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던 시기고 징집돼서 젊은이들이 막 사지로 몰려 나갔잖아요. 네.
1: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게 베트남전에 네. 참전했던 네. 형제의 어떤 경험담이 투영된
0: 그거 네. 그거더라고요.
1: 네, 그 네. 개인의 이야기죠. 굉장히. 네.
0: 뭐 당연히 상위 군인이었을 거고 뭐 온전히 돌아왔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 사회상을 그렸죠. 그 분위기가 약간 한국에 그런 가요 있었죠. 월남에서 돌아온 김성사. 그거 네. 그거와는 상반되는 그런 굉장히 사실주의잖아.
1: 근데 월남 네. 이야기를 다뤘는데 정말 네. 노래가
0: 뉘앙스가 완전
1: 뉘앙스가 완전 다르네요.
0: 그게서 그게 네. 느낌이죠. 네.
1: 그 저는 사실 마빈 게이의 이 앨범을 흑인 음악의 어떤 매력이나 이런 거를 아주 막 좋아하기 전에 접했었고 하도 무슨 뭐 아까도 뭐 롤링스톤즈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네. 걸 막 설명했잖아요.
0: 네.
1: 가장 위대한 앨범으로 막 늘 1위, 2위 막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0: 네. 왜 그럴까?
1: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네. 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했었고 가사를 이렇게 막 검색해서 막 보고 막 봐도 아,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약간 흑인 음악이나 소울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게 되고 나서 그래봐야 20대 후반 30대 넘어서인데 이 앨범이 되게 다시

0: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 이제 그러니까 모타운이라는 데서 나온 음악들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가치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대부분 백인 오디언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었고 마빈 게이 정도의 이 사람이 이제 문화 권력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2: 그렇죠.
1: 네. 뭐 이게 영향력이 뭐 아주 어마어마해진.
2: 그 전에 사랑 노래로 인기를 끌다가 뭔가 이제 자기도 아까 앞서 얘기한 그 베트남전 참전에

0: 테이블에서는 굉장히 반대했었고 본인이 뭐 돈을 내겠다 뭔가 그런 히스토리가 많아 어렵게 나온 앨범인데 이 앨범이 딱 나오고 나서 완전 다른 위치의 아티스트가 되고 흑인 음악 자체도 좀 이것 때문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인식이. 네.
0: 인식도 예, 달라지고.
1: 일반 대중의 인식.
0: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제가 음악 매니아고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체감을 못했는데 나중에 흑인 음악을 좀 좋아하게 되면서 아 이래서 이 앨범을 그렇게 가장 위대한 앨범이라고 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뒤늦게라도 다른 분들도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가사 같은 걸 좀 검색하시고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저는 저한테도 이 가장 위대한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
1: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벨로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처럼 이런 그의 음악이 세상을 바꿨고 시대를 이끌어갔고 그런 의미가 제일 큰 건가요?
0: 전혀 아니고
1: 그런 아니에요.
0: 저는 저한테 까에타노 벨로즈는 네.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 아, 그렇지 않나요?
1: 아, 뭐 사람의 취향이라는
0: 거예요. 아, 저 네. 저한테는 까에타노 벨로즈의 목소리가
1: 누구한테는 한대수 씨의 목소리가 가장 아, 섹시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
0: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너무 섹시한.
1: 아, 어떤 늘... 시절에가 가장
0: 근데 지금도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1960년, 70년대랑 목소리 자체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음악 스타일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진짜 넓은
1: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죠. 네.
0: 너무 네. 그것도 너무 네. 마음에 들고 뭐 하여튼.
1: 꾸꾸루 꾸꾸 팔로마 이럴 때 아. 가장 섹시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0: 그건 좀 별로예요. 네.
1: 그 노래는 약간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주제로 또. 의미 있는 코멘트로 좋은 시간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0: 네.
1: 저도 인사드릴게요. 유튜브 전하면서 브라질의 시쿠바라키의 콘스루스상 건설 그리고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두 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0: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스트레스를 이것이 잘못한 쪽에 오히려 화를 낼 때 사용을 합니다. 또 내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때는 기레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낸다 해서 야끄 기레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을 너무 써서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어. 빚을 지다 돈을 빌리다.
1: 借金する 借金する 始末だった. お金を使いすぎて借金する始末だった.
0: お金を使いすぎて 使いすぎる 너무 많이 써서 借金する始末だった.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첫 번째는
1: 운자리.
0: 운자리, 운자리. 이거는 완전히 질려버린 모양으로 진절머리가 남, 지긋지긋함, 넘더리가 남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카레노 지만바나시니와 뭐 운자리다요.
0: 지만바나시 하면은 자기 자랑. 자랑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카레노 지만바나시니와 뭐 운자리다요. 그 사람의 자기 자랑은 이제 넘더리가 나. 아우 지긋지긋해.
1: 口を 開けば 지만이야 지분노 하나시바카리데 疲れるよね.
0: 口を 開けば 입만 열면 지만 자랑이나 지분노 하나시바카리데 자기 이야기뿐이라서 疲れるよね. 아우 지치네. 듣고 있자니 정말 지친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질려버린 모양 지긋지긋하다 뭐 이럴 때 운자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彼の 自慢話にはもううんざりだよ。口を開けば自慢や自分の話ばかりで疲れるよね。
0: 자、이어서두번째로는요。
1: レッテルを貼る。
0: レッテルを貼る。이レッテル하는건요、ラベル말합니다。요즘말하면。그러면은、レッテルを貼る。ラベル붙이다라는건데、이ラベル이라고하는것이요。상품같은데붙어있는택이잖아요。그택에는상품을상세하게적어놓은거니까、이렇게이걸붙여놓는다는것은이것은이렇습니다하는식으로어느정도단정을짓는거죠그래서레테르오하루는낙인찍다멋대로단정짓다라는뜻으로쓰입니다
1: 見た目だけで性格を決めつける人っているでしょ?
0: 決めつける이게단정짓다라는뜻인데요見た目だけで겉모습만보고性格を決めつける人っているでしょ성격을단정짓는사람들이있잖아아저사람은성격이이럴거야틀림없이이런성격이야하는식으로단정짓는사람이있잖아
1: いるいる
0: 있지있지
1: そうやって勝手にレッテルを貼られるのは嫌だよね。
0: あ、그렇게勝手に멋대로제멋대로レッテルを貼られるのは상대방이꼬리표를붙이는거는즉단정짓는건이하다요네아우싫어남이잘알지도못하고그냥겉모습만보고쟤는이런성격이야하고단정짓는게싫다단정짓다꼬리표를붙이다이거는낙인찍다レッテルを貼る라고합니다다시한번들어보세요
1: 見た目だけで性格を決めつける人っているでしょいるいるそうやって勝手にレッテルを貼られるのは嫌だよね
0: 자여기나왔듯이レッテルを貼る는決めつける와유사표현으로서함께다시바꿔말할수도있는표현입니다자오늘의어휘두가지진절머리가나는것은
1: 운자리
0: 또낙인찍다멋대로단정짓다할때는
1: レッテルを貼る
0: レッテルを貼る라는표현까지살펴보았습니다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说话方式与礼貌.
2: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说话, 말하다. 方式, 방식.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 与, 뭐뭐과, 뭐뭐와.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과 礼貌, 예의. 그래서 말하는 방식과 예의. 说话方式与 礼貌.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방식, 방법.
3: 方式.
2: 方式. 예의의 예의 바르다.
3: 礼貌.
2: 礼貌. 예의 바르다.
3: 讲礼貌.
2: 讲礼貌. 예의가 있다.
3: 有礼貌.
2: 有礼貌. 사실 예의 바르다, 예의가 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有礼貌. 讲礼貌.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礼貌가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됩니다.
3: 形容词.
2: 아, 형용사, 형용사. 그죠?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礼貌, 예의 바르다. 이렇게 예의, 예의 바르다. 발언하다, 발표하다.
3: 发言.
2: 发言, 발언. 직접적이다, 직설적이다.
3: 直接.
2: 直接. 直接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즉시 뭐 이제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直接.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인 줄 알았다.
3: 이외이.
2: 이외이. 이제 알았는데 아니었을 경우가 바로 이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 이외이 뭐뭐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알고 보니 아니었네. 뭐 이렇게.
3: 그렇죠. 그래서 단 수면유의화 다 그냥 역시 认为의 뜻이 也可以用.
2: 어, 그렇죠. 지금 선생님 좋은 지적인데요. 서면어 즉 그러니까 회화에서는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인 줄 알았

0: 봤는데 아니었다라는 말로 씁니다. 이외에 뭐뭐뭐. 그런데 책에서는 어떤 뭐 해설이라든지 책에 나오는 말로는 그냥 뭐뭐라고 여긴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1: 그래서
0: 이렇게 말투, 어투,
1: 语气,
0: 위치, 말투를 부드럽게 하다.
1: 缓和语气.
0: 환和 위치. 이때 발음 환和 위치. 말투를 바꾸다.
1: 改变语气.
0: 에, 가이비엔 위치. 가이비엔 바꾸다. 말투나 태도가 거칠다, 세다.
1: 총.
0: 총. 이것도 이제 그 총이라는 단어 요때 이제 사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투나 태도가 거칠다. 그래서 총. 부족하다, 모자라다.
1: 不够.
0: 무거워. 뭐뭐에 이르지는 않다. 뭐뭐에 못 미치다. 뭐뭐까지는 안 된다.
1: 不至于.
0: 에, 무지유. 그러니까 주로 요거는 이제 부정 형태로 쓰이거나 반문, 지위마 뭐 이렇게 쓰입니다. 남을 욕하다,
1: 骂人.
0: 마른, 존중하다,
1: 尊重.
0: 존중,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에이,
1: 受得了.
0: 受得了, 受不了, 명령하다,
1: 命令.
0: 명령, 명령. 악의,
1: 恶意.
0: 恶意. 악의는 아니었어요. 恶意.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다.
1: 指手画脚.
0: 指手画脚. 이렇게 손과 발로 묘사를 했네요. 아무렇게나 묘사한다고 그린다라고 해서 指手画脚. 오해하다.
1: 误会.
0: 우회. 오해를 풀다.
1: 化解误会.
0: 화제가 여기서는 풀다죠. 그래서 화제 우회.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1: 引起误会.
0: 인치는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인치 우회. 동료,
1: 同事,
0: 동시, 서로 상호,
1: 互相.
0: 互相.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昨天小林发言的时候，你在吗？
3: 在，他那几句话说得太直接了。我还以为只有我觉得他语气太冲，不够礼貌呢。 不礼貌不至于，他也没骂人，也没不尊重谁。可是那种语气，不是谁都能受得了的吧？听着感觉好像是在命令别人。他平时就这样，没恶意。再说，他也不是对别人指手画脚的那种人。希望大家不会误会吧？不会的。
2: 都是老同事了，都能互相理解。어제
0: 샤오린 발언할 때너 있었어?
1: 昨天小林发言的时候，你在吗？昨天
0: 어제죠. 샤오린, 샤오린 제 사람 이름입니다. 샤오린. 发言的时候, 发言 발언.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인데 일상적인 뭐 회화나 대화라기보다는 뭐 발표 같은 거겠죠. 发言的时候, 뭐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昨天小林发言的时候你在吗? 너 있었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在场吗? 있었니? 있었지. 걔 중간에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더라.
1: 在他那几句话说的太直接了.
0: 그러니까요. 在 있었지. 다 나, 지, 쥐, 화. 몇 마디 말. 그러니까, 했던 그 말들 중에서, 지, 쥐, 화. 说的 太 直接了. 直接가 이럴 때는 뭔가, 좋은 의미보다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太 直接了. 아, 말 몇 마디가 太 直接了. 너무 직설적이었어. 난 또 나만 걔 말투가 너무 거칠고 예의 없다고 느낀 건가 했지.
1: 我还以为只有我觉得他语气太冲，不够礼貌呢.
0: 我还以为 나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다. 我还以为只有我觉得. 단지 나만 觉得 他语气 太冲. 총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 단어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굉장히 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거칠다라든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확 치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太冲. 不够礼貌呢. 不够 충분치 않다. 礼貌니까 예의죠. 그러니까 예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예의에 좀 어긋났다.

0: 보니까 좀 예의 없었다라고 해서 걔 말투가 너무 거칠고 예의 없다고 느낀 건가 했지. 그런데 오 아니었나 보네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의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남을 욕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무시한 것도 아니잖아.
1: 不礼貌不至于，他也没骂人，也没不尊重谁。
0: 그러니까요. 不礼貌나 부지위吧. 그러니까 예의가 없던 것까지는 아니고요. 부지위. 그런데 타예메이 말은 말은이 그대로 이제 욕을 하다. 아니면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욕설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아주 심하게 흉을 본다든가 나쁜 이야기를 한 거죠. 메이 말은 예메이 부존중쉐 누군가를 존중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에서. 예, 메이부 존중세 이렇게 했습니다. 메이부 둘 다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게 무시한 거는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그래서 부 존중세. 그래도 그런 말투는 누구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
1: 可是那种语气不是谁都能受得了的吧?
0: 有这些人 有这些人其实他没有那种别的意思就但是他语气太冲了那种语气不是谁都能受得了的吧受得了 누구도 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다 生气了是不是骂我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那种语气不是谁都能受得了吧 남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렸다니까?
1: 听着感觉好像是在命令别人.
0: 요런 투가 있긴 있죠.
1: 对,这个感觉呢,说出来很微妙.
0: 对,对吧? 因为感觉就是主观的.
1: 对,也不是骂人.
0: 对,对,对.
1: 但是就是让人不舒服.不舒服,不舒服.
0: 听着感觉好像是在命令别人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마치 我们都是一样的级别，但是好像他是领导， 就啊，你们听着啊，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命令别人 다른 사람한테 명령한 것 같았어. 에, 걔가 원래 그래. 악의는 없어. 게다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1: 他平时就这样，没恶意。그렇죠。再说，他也不是对别人指手画脚的那种人。
0: 그러니까요. 他平时就这样。아, 평상시가 원래 그래. 平时就这样，没有恶意，악의는 없어. 再说, 아니 또 그리고 他也不是,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은 아니야. 对别人, 다른 사람에게 指手画脚。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指手画脚, 손과 발을 가리키고 그림 그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직역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对别人指手画脚的那种人, 다른 사람한테 너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아니야. 다들 오해 안 했으면 좋겠네.
1: 希望大家不会误会吧.
0: 希望大家 바라건대 모두가 다 보호해 오해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이 그러지 않을 거야. 다 오랜 동료들이라 이해할 거야.
1: 不会的都是老同事了都能互相理解不会的
0: 그렇지 않아. 都是老同事了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老同事不是一般的同事老同事了都能互相理解 서로 다 이해할 거야. 互相理解 서로 다 이해를 한다. 자, 58쪽입니다. 해설 볼까요? 첫 번째, 부지위. 뭐뭐에 이르지는 않다. 뭐뭐까지는 안 된다.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작은 흠집이 났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다.
1: 手机摔了个小划痕,但不至于不能用.
0: 아, 그런데 이거 很 麻烦, 是吧? 手机摔了,摔了가 말 그대로 이제 떨어뜨린 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摔了가 뭐가 생겼냐면 小, 划痕, 이렇게 화가 이제 이렇게 흠집이 난 거죠. 화痕, 일단 부지위, 뭐뭐까지는 아니다. 不能用,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아, 不高兴啊,就每次看到,所以这个不至于是一个很麻烦的词.虽然不到那种程度,但是已经差不多到了.差不多到了.그가 바빠서 너에게 답을 못했을 뿐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1: 他可能太忙才没回你消息不至于是故意的
0: 他可能太忙그가 아마

0: 또 可能 아마도죠 太忙，바빠서 그런 거야 너무 바빠서 그럴 거야 잘 매회 그래서 바빴기 때문에 비로소 그러고 나서야 매회 답을 못했어요 매회니 샤오시 여기서 이제 샤오시가 답 문자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거죠 샤오시 不至于 그런 건 아닐 것까진 아니야 是故意的 에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건물 아래 광장 춤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 민원을 넣을 정도는 아니다.
1: 楼下广场舞是有点吵，但不至于投诉。
0: 아하, 광장우, 광장무. 중국에 놀러 가게 되면은 공원 같은 데서 볼수 있는 보통 중년 여성들이 건강을 위해서 추는 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러시아 건물 아래층에서 광장우 광장춤이 요덴 차와 좀 시끄러워요. 차오 시끄럽다. 딴 부지의 뭐뭐할 정도는 아니다. 더수. 더수가 여기서 이제 민원을 넣다가 되는 거죠. 더수. 두 번째는요, 指手画脚, 이래라 저래라 하다, 쓸데없이 참견하다. 너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1: 你别在旁边指手画脚。
0: 그러면 더 긴장돼서 안 되니까, 你别在旁边, 옆에서, 指手画脚,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웃 아주머니는 늘 남의 집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1: 邻居阿姨总对别人家的孩子指手画脚。
0: 他也是爱心的，
1: 嗯，
0: 正常，正常。
1: 一般是有爱心的才会这样管闲事。
0: 啊，对对对，邻居阿姨，이웃집 아주머니죠. 아이 아주머니, 总对别人家的孩子，别人家的孩子，다른집 孩子，아이에게 指手画脚，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이래라저래라하신다. 이미 역할 분담이 다 정해졌으니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1: 大家分工都定好了，你就别对别人的活儿指手画脚了。
0: 그렇습니다. 다자 분공, 분공 그대로 이제 일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다자 분공 또 띵하오러, 띵 정하다니까 다 정해졌습니다. 니지오 비에 뭐뭐 하지 마세요. 또이 비에른 더 호, 다른 사람들의 일에 指手画脚了, 간섭하지 마. 59쪽의 신링지탕.
1: 如果我们想要更多的玫瑰花，就必须种植更多的玫瑰树。
0: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많은 좀더 울림을 줍니다. 많은 장미를 원하면 더 많은 장미나무를 심어라.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昨天小林发言的时候，你在吗？
3: 在，他那几句话说得太直接了。
2: 我还以为只有我觉得他语气太冲，不够礼貌呢。
3: 不礼貌不至于，他也没骂人，也没不尊重谁。
2: 可是那种语气不是谁都能受得了的吧？听着感觉好像是在命令别人。
3: 他平时就这样，没恶意。再说，他也不是对别人指手画脚的那种人。
2: 希望大家不会误会吧。
3: 不会的，都是老同事了，都能互相理解。
0: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60쪽입니다. 그의 말이 듣기엔 좀 거슬리긴 해요.
1: 他的话听着有点别扭。
0: 别扭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别扭가 뭔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아, 이상해. 别扭. 이렇게. 他的话听着有点别扭. 하지만 그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1: 但他没说错什么。
0: 하지만 그가 没说错什么，说错 잘못 말하다는데 没가 들어갔으니까 잘못 말한 건 아닙니다. 말할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해요.
1: 说话的时候要控制好情绪。
0: 说话的时候 말할 때 要控制好, 잘 제어를 해야 된다, 조절해야 됩니다. 무엇을? 情绪, 감정. 단어 몇 개만 바꾸어도 훨씬 듣기 좋아져요.
1: 只要换几个词，听起来就会顺耳很多。
0: 只要 뭐뭐 하기만 하면, 换几个词, 단어 몇 개만 바꿔도, 听起来, 듣기에 이렇게 된다. 무엇이? 顺耳很多, 顺耳, 귀에 아주 순조롭게, 그러니까 귀에 듣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 多听少说也是一种办法。
0: 很好的办法，多听少说。
1: 这个是最不会出问题。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진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이에요. 파트 5의 날입니다. 이번 주말에 토익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토익 시험은 이제 계속 두 번씩 있죠. 그래서 이번에 월말에 있어요. 월말에 있는데 대비해서 열심히 봐주시고 성적 표가 나올 때 여러분이 우리 또 성적 올랐어요 인증해 주시는 분 감사드리고요. 인증해 주시고 나 수기 쓰고 싶다 글을 올리고 싶으신 분은 grammarking@net grammarking@net으로 수기와 인증 사진 이 성적표가 있어야죠, 그죠? 그걸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는 여러분이 가리시고 싶으면 다 가리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교재 친필 사인해서 제 책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2쪽부터 문제가 해설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101번입니다. Expense reports. 이 비용 보고서는 must be submitted. 제출되어져야 됩니다. By employees. 직원들에 의해서. 그래놓고 빈칸이 나왔는데요. 이거 없어도 되죠. 그냥 직원들에 의해서. 그 목적은 to ensure accountability. 어떤 그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요. employees를 또 받는다.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제

0: 대명사로 또 받을 때 재귀 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보기 중에 themselves가 정답입니다. employees 강조해서 themselves 이렇게 해갖고 한 번 더 써주는 거 이게 이제 강조 용법이라고 합니다. 재귀 용법은 그 themselves가 없으면 안 되는 구문에 쓰여요. 예를 들어서 familiarize oneself with 이때 oneself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themselves가 없어도 맞는 문장입니다. 이건 왜 들어갔냐? 강조하려고 이걸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문법의 말도 재미있게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Expense reports must be submitted by employees themselves to ensure accountability.
0: 102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어 간의 관계를 보시면 빈칸 뒤에 블라블라 tools and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죠. and의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and랑 어울리는 단어 있을까요? A, B, C, D에서. between이죠. 그래서 between A and B가 partnership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lberon tools와 Prime Steel Co.사 간의 제휴가 has significantly improved manufacturing efficiency. 제조 효율성을 상당히 개선해 주었다. between A and B죠. 그렇게 해서 C가 되고요. 상관관계. 거기 아래에 써드렸죠. both A and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either A or B.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번 시험에도 6월 말 시험에도 토익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만한 문제예요. 거의 매회 나오니까. 102번 들어볼까요?
2: The partnership between Alveron Tools and Prime Steel Co. has significantly improved manufacturing efficiency.
0: 103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서 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빈칸 on 다음에 빈칸 다음에 그 mediator가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니까 C번의 exceptional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 문장 다 안 읽어도 뛰어난 중재자 탁월한 중재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복합명사라는 게 이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등록 데스크 그럴 때 registration desk 편의점 convenience store 고객 만족 그러면 customer satisfaction 이건 명사끼리 붙죠. 그게 특별한 경우고요. 의미가 이게 앞에 게 명사예요. 뒤에 게 또 역시 명사고 복합명사랑 이거는 이제 잘 구분해 나가고요. 복합명사는 평소에 읽다가 이것을 잘 그 관찰해 뒀다가 암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While at Preston and Cole 이 회사에 있는 동안 attorney Daniel Kim은 built a reputation for 평판을 구축했다. being an exceptional mediator 뛰어난 중재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평판을 구축했다. 이때 build a reputation 이것도 유명하고요. have a reputation for 하면 어떠한 평판이 있다. 이 표현도 덩어리로 같이 암기하십시오. 어울리는 전치사는 for입니다. 여기는 이제 형용사 자리 C번 exceptional이 정답입니다. 103번 들어볼까요?
3: While at Preston and Cole, attorney Daniel Kim built a reputation for being an exceptional mediator.
0: 이 103번 시작에서 while at 블라블라 이게 영어입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while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while he was at Preston and Cole, he wa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쓰이는 영어예요. 젊은 시절에 while young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While 뭐 she was young이나 he was young이 이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이제 생략형으로 보고 while young 뭐 she was very beautifu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 아주 예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많이 쓰이거든요. 뭐로 고려되고 싶으시면 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아니면 뭘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어디 취직하려면 그 회사에서 아, 이 사람 뽑을까 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선 되죠. 그럼 수동이에요. 그래서 to be

0: 여러분이 근데 뭐 실용문을 위해서 우리 영자신문 읽어야 될까요? 아,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냥 토익으로 끝내세요. 예, 토익의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어떤 분 과외로 1년치 공부하라니까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 정도를 실제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표 점수에 따라 다른데 이제 900에서 950.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이제 950에서 마지막 그 990 올라가는데 그 40점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좀 구체적인 학생은 또 975, 980인데 그 10점, 15점이 안 올라가요. 그걸 위해서 매일 한 세트 모의고사를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제가 이게 관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양이 많다는 생각을 갖지 마요. 여러분 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실제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 안 한 척하죠. 나중에 여러분 만점 받고 소감 말하라면 아 그냥 뭐 토익킹 조금 봤어요. 이 정도 말하지 뭐 매일 코피 터지게 봤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 다 뭐 교과서에 충실하고 잠은 충분히 잤다 그러는데 이 전국 수석하시는 분들도 공부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안 그래도 알아요. 알았죠? 잠을 줄여가면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부탁드리겠어요. 104번 들어볼까요?
1: To be considered for the senior operations position, candidates must have at least 6 years of leadership experience.
0: 105번입니다. The blank quarter has brought major changes. 해서 어떠한 분기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To the shipping industry, 배송 산업 분야에. With freight demand rising sharply. 그래서 보면 이제 화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rising sharply, 급증하는 가운데.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인 거 아세요? With freight demand, 그 다음에 이제 rising이 ing형이죠.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 의미상의 주어가 demand로 나왔고, 분사구문의 묘사적 표현이다. 이래가지고 with로 시작하는 구문. 이런 가운데,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지난 분기, 그럴 때 the past quarter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답은 B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2: The past quarter has brought major changes to the shipping industry with freight demand rising sharply.
0: 예, 이 freight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뭐 freight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6번, 토익의 1등 접속사가 뭐라 그랬죠? 올더우죠, 올더우.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접속사,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를 통계로 내면 although입니다. Although Greenfield Nature Park is open to the public, 그린필드 자연공원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only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만 may reserve its barbecue shelters, 이곳의 바베큐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뭐 외지인은 좀 안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만 이 바베큐 쉘터를 예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올드우죠. 그죠?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지만 이 바베큐 쉘터는 여기 주민들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드우가 문맥에 맞는 접속사. 1등 접속사 올드우입니다. 106번 들어볼까요?
3: Although Greenfield Nature Park is open to the public, only local residents may reserve its barbecue shelters.
0: 107번입니다. Asphalt는 a sticky blank commonly used in road construction. 여러분 이거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Asphal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팔트입니다. 그거의 동격으로 A sticky substance, A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끈적끈적한 물질. 그래놓고 뒤에는 which is commonly used in road construction.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이 도로 건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 끈적한 물질인 아스팔트는 must be handled, 다루어져야 됩니다. with care, 조심스럽게, at high temperatures. 결국 이 고온에서 아주 주의해서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아까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그랬죠? 근데 which is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신 그 조성식 교수님에게 배울 때 그분이 무척 강조하신 말이에요.

0: 이거 위치에서 쓴 거 봤어? 어, 그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죠. 제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 그래도 저 문법 제대로 된 아, 이걸 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실제 안 씁니다. 그러나 실제 아, 이걸 그렇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때는 이거 안 쓴다까지 가르치라고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달드립니다. 자, 107번 들어볼까요?
1: Asphalt, a sticky substance commonly used in road construction, must be handled with care at high temperatures.
0: 108번입니다. Our digital strategy team, 우리 디지털 전략 팀은 is blank skilled, 어떻게 능숙하다. At producing original campaigns for global brands. 이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독창적인 캠페인을 만드는데 매우 능숙하죠, 매우. 그때 highly skilled, 매우. 매우가 highly입니다. 여러분, 매우 강력히 추천합니다 할 때 I highly recommend Mr. Kim 이렇게 말하죠. Highly recommend. 여기는 highly skilled. 아, 이게 매우 능숙한 이 표현으로 잘 어울려 씁니다. 어울리는 부사는 이 함께 암기해 줘야죠. 이 어울리는 단어끼리 한 덩어리로 chunk by chunk로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아, C번 strategically 좋은 단어지만 이게 전략적으로고요. 이건 뭐 전략적으로 위치되어 있다. strategically located 앞에 비동사 있고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loudly나 daily는 너무 멀죠. 뭐 시끄럽게 매일매일은 내용이 맞지 않죠. 108번 들어볼까요?
2: Our digital strategy team is highly skilled at producing original campaigns for global brands.
0: 109번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On Tuesday, 화요일에 Ventrex Holdings는 blank the appointment of Lina Kovac. Lina Kovac을 as new chief financial officer, CFO도 있죠. CEO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재무 담당자로 이 사람의 임명을 발표했겠죠. 이게 공식 발표죠. 예를 들어 화요일에 발표했다. 뭐 이런 거 유명하죠. 그래서 뜻도 맞고 딱 그 뒤에 뭐 임명과 어울리는 거. appointment가 여기서 임명이죠. 아, 그건 announced밖에 없습니다. C가 정답. 함께 들어볼까요?
3: On Tuesday, Ventrex Holdings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Lina Kovac as its new chief financial officer.
0: 101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앞에 나온 대명사를 또 받는 재기 대명사 강조영법 themselves가 정답.
1: Expense reports must be submitted by employees themselves to ensure accountability.
0: 101번 between A and B 상관관계입니다.
2: The partnership between Alvaron Tools and Prime Steel Co. has significantly improved manufacturing efficiency.
0: 103번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C가 정답.
3: While at Preston and Cole, attorney Daniel Kim built a reputation for being an exceptional mediator.
0: 104번 고려되기 위해서 to be considered for 덩어리로 암기합시다.
1: To be considered for the senior operations position, candidates must have at least 6 years of leadership experience.
0: 문맥상 지난 분기 past quarter, past가 정답.
2: The past quarter has brought major changes to the shipping industry with freight demand rising sharply.
0: 106번 1등 접속사 although가 정답.
3: Although Greenfield Nature Park is open to the public, only local residents may reserve its barbecue shelters.
0: 그 다음에 107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 substance가 정답.
1: Asphalt, a sticky substance commonly used in road construction, must be handled with care at high temperatures.
0: 108번 매우 능숙한 highly가 정답.
2: Our digital strategy team is highly skilled at producing original campaigns for global brands.
0: 109번 동사 어휘 announced가 정답.
3: On Tuesday, Ventrex Holdings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Lina Kovac as its new chief financial officer.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있죠? 거기 하단에 보면 중간 이하로 5번입니다. 5번. 이걸 못 찾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단톡방에 좋은 친구들 88또롱이님 이런 분들이 링크까지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sparkling 5번입니다. sparkling 반짝이는 5번에 보시면 The hotel lobby had sparkling glass windows. 이 호텔은 아주 반짝거리는 유리창을 가지고

하고 있었다. That reflected the morning sunlight. 이게 이제 아침 햇살을 반짝거리게 이제 비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이게 직역이고요. 중요한 게 뭐냐? 이 sparkling이 파트 5의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sparkling glass windows 이거 덩어리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Generations는 여러분 그 1세대가 몇 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3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98에 대화문을 해볼 건데요.
0: 오, 좋아요.
1: 자,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0: 네네.
1: 자, 그것에 관련해서 제목이 죽어도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버리지 않는 남편 되겠습니다.
0: Oh, no. Uh-oh. So what? The wife has to do all the dirty work?
1: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Yeah.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네.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라든가. 아.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흐름상 네. 초파리도 나올 것 같고 왠지 오늘 네, 복습이 될 수 있는 대화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좋아요. Here is today's dialogue, a husband who refuses to take out food waste.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Yuck! The kitchen smells like a science experiment.
3: I'll take it out later. I'm so tired, I can't be bothered.
2: Are we going to invite over every fruit fly in the neighborhood again?
3: They've got to eat, too. I've already named a few of them.
2: Forget it. I'll take it out before they start paying rent.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말의 버전인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말싸움이 되려는 분위기입니다.
0: 네, 네.
1: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오케이. 부엌에서 과학실험하는 것 같은 냄새나.
4: 아니, 내가 나중에 내다 버릴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어.
0: 또 동네 초파리 다 초대하려고?
4: 아니, 걔네도 먹고 살아야지. 벌써 몇 마리는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0: 아, 됐다. 걔네가 아주 월세 내고 살기 전에 내가 다 버릴게.
4: 월세 받으면 좋잖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 네.
1: 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싸움일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0: I mean, I think it's for every couple. You know, some one person likes to do certain things and not like to do other things, right?
1: Right. 그래서 뭔가 그런 responsibility 같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분명히 나눴는데도 잘.

0: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참고로 외국 같은 경우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식물을 밖에 내다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가능은 하겠죠.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Right.
1: 예.
0: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의외의 표현을 제가 좀 핵심 표현으로 잡았는데 뭐냐면 바로 월세를 내다. 월세를 내다.
1: 네. Pay rent입니다. 뭔가 월세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monthly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0: 네.
1: 있는데, 일반적으로 렌트는, 모든 렌트는,
0: Right.
1: you pay by month.
0: Okay.
1: 그래서 month 꼭안 쓰셔도 돼요.
0: 그렇죠.
1: 그냥 pay rent.
0: 월세에 이미 월이라는 게 우리말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네네.
0: 이게 좀 자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네.
0: 그리고 pay for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pay rent.
1: Yes.
0: It's almost like the pay the bill
1: Yes.
0: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놓으면 나중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야.
0: 잠깐만, 더 들어갔나? 어 들어갔나? 안 썼나? 아예 하나의 단어예요. 가볼게요. 나 이번 주까지 월세 내야 돼. 나 월세를 내야만 해.
1: I have to pay rent
0: 이번 주까지.
1: by this week. I have to pay rent by this week.
0: 네. 두 번째는요. 저 지금 월세를 낼 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사정을 좀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월세를 낼 여유가 안 됩니다.
1: I can't afford to pay rent
0: 지금
1: right now. I can't afford to pay rent right now.
0: 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그녀가 일자리를 잃어서 월세를 낼 수가 없었어. 그녀는 월세를 낼 수가 없었어.
1: She couldn't pay rent
0: 그녀가 그녀의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1: because she had lost her job. She couldn't pay rent because she had lost her job.
0: 네. 자, 그래서 pay ren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or가 중간에 들어간다든가 뭐 monthly가 들어간다든가 하지 않고 간편하게 pay rent로 끝내주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1: Here
0: 넘어갈게요.
1: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을 때 대화 그 대사를 했을
1: 네네.
0: 때 세리나 쌤이 갑자기 왁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1: 네.
0: 맥락이 이제 이어졌잖아요. 무슨
1: 네.
0: 과학 실험하는 냄새 난다라고 해서 아 그것 때문에 좀 역겨워함을 느끼는 거구나라고
1: 네.
0: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왁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1: 영어로는 yuck입니다.
0: 아.
1: yuck.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귀엽게 하고 싶으면 yucky.
0: 여기.
1: yucky.
0: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뭔가 역하다.
1: 오,
0: 뭔가
1: 너무
0: 역하다
1: 좋아요.
0: 해서 역.
1: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거기서 온 역은 아니겠죠. 아, 갑자기 또
1: 아니겠죠.
0: 의심하게 되는데. Alright. 자, 그리고 조금 귀엽게 하면 역기도 괜찮다라고 하셨죠.
1: 네, 아이들한테 많이 쓰죠.
0: 역기. 자, 그렇다면 다음은요. 실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0: 실험하는 냄새가 난다 아까 그랬는데요.
1: Experiment.
0: Oh.
1: Experiment. 그리고
0: 와.
1: 과학 실험은 a science experiment가
0: 네.
1: 되겠죠?
0: 이거 약간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왠지 EXPE 이렇게 나오면 경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Experience 한다. 에서 좀 헷갈리면서 발음이 experiment 이건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1: Experiment.
0: 아.
1: 그리고 사실 첫 글자 E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0: 오케이.
1: E보다는 E. Experiment.
0: 배로 또 이어지는 것도 잊지
1: 네.
0: 마시고요. 자, 다음은요. 초대하다.
1: Invite over. Invite over.
0: 네.
1: 예전에 저희가 배웠잖아요.
0: That's right.
1: Invite에다가 over를 붙이면 약간 느낌이 집으로 이제 초대하는 느낌이죠.
0: 맞습니다. 무슨 뭐 파티라든가
1: 네.
0: 회사로 초대한다든가 이런 느낌보다는 invite over 집으로 좀 초대한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아, 무슨 초파리 또 초대하나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1: 네.
0: 자, 다음은요. 이웃. 근데 그 와중에 동네란 느낌.
1: Neighborhood. Neighborhood.
0: 네.
1: 이거는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1: 많은 원어민들도 사실 많이 틀려요.
0: Right. 여기 중간에 GH가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NEIGH. 그 다음에 BOR. Hood가
1: 네.
0: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전체를 통합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Yeah.
0: 그렇죠?
1: For example, you live in a nice neighborhood.
0: 네.
1: Oh, this is a very quiet neighborhood.
0: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뭔가를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1: Have got to.
0: Ooh.
1: Have got to.
0: 사실 have got to는 have to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1: 네.
0: 그냥 말투가 조금 가시 들어가면서 세지는 것뿐입니다.
1: 네, okay? 맞아요.
0: So I have to do something 보다 I've got to do something 하면 느낌, 어감상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있는 거죠. 자, 다음은요. 이름을 지어주다.
1: Name입니다. Name. Name은 명사로 이름도 되지만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0: 아, 그러면 I named her wha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Okay, very nice. So name someone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1: Yes. Alright. We especially like to name our pets, right?
0: 아, yeah. Yes. 자, 이렇게 핵심 단어 6개 짚어봤으니까 주요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네, He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같은 냄새가 나다. 뭐뭐 같은 냄새가 나다.
1: Smell like 명사. Smell like something.
0: 네, smell like 명사라고 했는데요. 어떤 형용사한 냄새가 난다, 뭐 나쁜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쓸 때는 그냥 smell 뒤에 형용사를 쓰면 돼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명사 같은 냄새가 난다 하면서 좀 비교하는 느낌, 비유하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그쵸?
1: 맞아요.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첫 번째 예문은 제가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하나 나와요.
1: 오.
0: 그래서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어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의 머리에서는 수박 같은 냄새가 났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머리는 냄새가 나.
1: Your hair smells
0: 수박 같은
1: like a watermelon. Your hair smells like a watermelon.
0: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나 샴푸 수박 냄새 썼어. 이건지. 자, 다음은요. 그의 머리는 뭔가 타버린 토스트 같은 냄새가 났어. 그의 머리는 냄새가 났어.
1: His hair smelled.
0: 타버린 토스트 같은.
1: Like burned toast. His hair smelled like burned toast. Is thi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0: 약간 배고플 때 구수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를 내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도대체 뭐라고 쓰면 될까요?
1: 너무 중요하죠. Take something out. Take 명사 out.
0: 네.
1: Take the garbage out.
0: 정말 밖으로 가져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쓰레기 내다 버린다라고 할 때 특히나 그 쓰레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take out the trash, take out the garbage 이 단어랑 묶어서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1: Yes.
0: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1: Okay.
0: 그거 진짜 나 화나기 전에 내다 버려. 이렇게 해볼게요. 그걸 내다 버려.
1: Take it out.
0: 내가 진짜 화나기 전에
1: Before I really get mad. Take it out before I really get mad.
0: 네. 자, 다음은요. 누가 어제 그 쓰레기 내다 버렸니? 누가 그 쓰레기를 내다 버렸어?
1: Who took out the garbage?
0: 어제.
1: Yesterday. Who took out the garbage yesterday?
0: 네. Okay, so take something out. 뭔가를 내다 버리다가 되겠고요. 마지막 주요 표현입니다. 아우, 귀찮아. 하기 싫어.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I can't be bothered. I can't be bothered.
0: 이게 왜 귀찮다는 느낌이 됐을까요?
1: 이 bother라는 거는 귀찮게 하는 거죠.
0: 네네.
1: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싫어.
0: 아.
1: I can't be bothered.
0: 오케이. 남이 bother 하는 걸 난 당할 수가 없다 지금.
1: 네.
0: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1: Yeah.
0: 이런 느낌. I can't be bothered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너무 귀찮아. 나는 방해받을 수 없어.
1: I can't be bothered.
0: 지금은.
1: Right now. I can't be bothered right now.
0: 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걸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뭘 하는 게 도대체 귀찮은지 바로 뭐냐면 나 오늘은 진짜 빨래 개는 거 너무너무 귀찮아. 자, 난 방해받을 수 없어.
1: I can't be bothered.
0: 빨래를 접기에 오늘은
1: to fold the laundry today. I can't be bothered to fold the laundry today.
0: 네, 이렇게 해서 to fold the laundry. to 동사 원형을 넣게 되면 그 행동하는 거가 귀찮은 겁니다.
1: 네.
0: Alright. 자, 오늘의 어순영작으로 넘어갈게요.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01. Let's start writing.
0: All right. 자, 처음에 아내가 whack. 부엌에서 과학 실험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 자, whack. 그 부엌은

0: 냄새가 나.
1: Yuck! The kitchen smells.
0: 과학 실험 같은.
1: Like a science experiment. Yuck! The kitchen smells like a science experiment.
0: 네, 이거 왜 science experiment라고 했을까요?
1: Well, anytime we did a science experiment, it did not smell nice.
0: 과학 실험할 때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1: Of course.
0: Right. 그래서 보통 그런 것도 뭐 생선 냄새가 난다. 이러면 누구나 좋은 냄새가 아닐 거라고 떠올리듯이 보통 science 뭐 experiment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좀 그런 역한 안 좋은 냄새를 떠올리게 마련이죠.
1: Yes.
0: 자, 그랬더니 남편이 아, 내가 나중에 내다 버릴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어. 귀찮다는 거죠, 그렇죠?
1: 네.
0: 자, 내가 그걸 내다 버릴게.
1: I'll take it out.
0: 나중에.
1: Later.
0: 난 엄청 피곤해서.
1: I'm so tired.
0: 난 방해받을 수 없어.
1: I can't be bothered. I'll take it out later. I'm so tired. I can't be bothered.
0: 네. So I can't be bothered. 방해를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귀찮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또 동네 초파리 다 초대하려고? 자, 우리가 모든 초파리를 초대할 거니?
1: Are we going to invite over every fruit fly?
0: 이웃에 있는
1: in the neighborhood
0: 다시
1: again are we going to invite over every fruit fly in the neighborhood again
0: 네 again 나온 거 보니까 전에도 초대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1: Yes, it sounds like they had a fruit fly party.
0: I know. 그리고 fruit flies는 진짜 무서운 게 금방 생겨요.
1: I know. Right? I heard that they actually lay eggs on the fruit.
0: Oh.
1: Which is why even like though you don't open the windows, they suddenly appear.
0: Oh my goodness. Yeah, yeah. 방금 상상해버렸습니다.
1: I know.
0: 자, 그래서 are we going to invite over? Over이니까 아, 집으로 초대한다 느낌이 좀 강했고요.
1: Yeah.
0: 그리고 every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을 뜻할 때 모든 fruit fly라고 얘기를 할 때 단수로 뒤에 써줘야 되겠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Right. 그래서 every fruit fly. Every person, every friend.
0: That's right. 자, 그랬더니 남편이 걔네도 먹고 살아야지. 벌써 몇 마리는 이름까지 지어줬는걸.
1: Oh gosh.
0: 자, 그들도 먹어야만 했어.
1: They've got to eat too.
0: 난 이미 이름 지은 상태야.
1: I've already named
0: 그들 중 몇 개를.
1: A few of them. They've got to eat too. I've already named a few of them.
0: 네, 정말 귀찮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1: But you know what? I really like how the husband and wife both have a very good sense of humor.
0: 약간 sarcastic 하기도 하면서 네. 재밌게 하면서.
1: 네, 맞아요.
0: They've got to eat too. Right. So 여기서 name 나온 것이 누구에게 이름을 짓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ame 뒤에 지금 보니까 a few of them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온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name 다음에 바로 그냥 목적어 나오면 돼요. She named her dog
0: okay.
1: Billy.
0: Right. So 누구를 뭐라고 이름 지어줬다.
1: Yeah.
0: 자, 마지막 문장은 또 와이프가 얘기를 하죠. 됐다. 걔네가 아주 월세 내고 살기 전에 내가 내다 버릴게. 자, 그걸 잊어.
1: Forget it.
0: 내가 그걸 내다 버릴게.
1: I'll take it out.
0: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1: Before they start
0: 월세를 지불하는 걸
1: Paying rent. Forget it. I'll take it out before they start paying rent.
0: 네.
1: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거는 영어로는 forget it.
0: 얘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Mm-hmm. Oh, forget it. 됐어. 나는 포기했어 이제. 이런 느낌.
1: Mm-hmm.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Yuck! The kitchen smells like a science experiment.
3: I'll take it out later. I'm so tired, I can't be bothered.
2: Are we going to invite over every fruit fly in the neighborhood again?
3: They've got to eat, too. I've already named a few of them.
2: Forget it. I'll take it out before they start paying rent.
1: And here's today's review.
0: Whack.
1: Yuck.
0: 실험,
1: experiment,
0: 초대하다,
1: invite over,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월세를 내다,
1: pay rent,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 같은 냄새가 나다,
1: smell like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Quiz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네. 오랜만에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1: 네네.
0: 그 친구 방을 딱 문 열었더니
1: 네네.
0: 곰팡이 냄새가 나는
1: oh,
0: 겁니다.
1: No.
0: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의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 친구야, 너의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명사 같은 냄새가 나다. Smell like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지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All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Bye.
0: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리슨 업 에브리원.
4: 귀가 트이는 영어.
5: Welcome back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Vint.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기사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인공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5: Yeah, and it's not good news though, is it?
2: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2008년 이래로 그 주가 하락폭 기준으로는 최악의 분기를 맞이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5: Yeah, and if we're talking about tech these days, we can't forget about AI, right? But think about Microsoft and AI. You might know that Copilot is their AI tool. I'm really curious how many people listening use it because the penetration rate for Microsoft users even is less than 5%. And I don't know anyone in my vicinity who relies on that.
2: Yeah. 맞아요. 코파일럿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MS의 이제 그 AI 서비스 주력 그 아이템인데 이 MS도 AI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도 이 코파일럿이 상업용 시장에서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이제 조금 주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초 모델 개발로 이제 핵심 인력을 대규모 또 이렇게 옮기는 구조 조정도 나름대로 단행을 했거든요. 이 상태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5: Yeah, and they are spending a massive amount of money, like many of the big tech hyperscalers, right? Billions upon billions of dollars on those data centers, custom chips and everything. And I think investors are worried, will they be able to make this money back?
2: 맞아요. 워낙 지출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업 부문들이 전부 다 부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라든가 뭐 오피스를 비롯한 기존 그 생산성 앱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 부분 아주 탄탄한 수익을 계속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5: 그렇죠. 네. Yeah, and I think there is a lot of faith in Satya Nadella, the CEO as well. So trust in him is
2: 맞아요.
5: the mantra. 네.
2: 이 AI 서비스 시대에 이 위기를 또 돌파할 능력이 있는지 현 사티아 나달라 CEO의 어떤 그런 능력을 또 검증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자, 오늘 기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5: Here's part one. Turn to page 98 in the June book.
6: Microsoft suffers its worst quarter since 2008.
7: The prominent software corporation Microsoft recently

0: Experienced its steepest quarterly stock market decline since the historic global financial crisis. Investors remain concerned regarding the massive capital expenditures required to adequately build necessary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Rising energy costs, driven by international conflicts, further exacerbate these complex financial anxieties for major technological enterprises.
1: 저희가 최근에 언급을 몇 번 했었던 그 capital expenditure, CapEx 얘기가 나오네요.
2: Mm-hmm. 네. Mm-hmm. The prominent software corporation Microsoft recently experienced its steepest quarterly stock market decline since the historic global financial crisis.
1: Okay.
2: Yeah, steepest quarterly stock market decline. That's the headline here, right? The sharpest dip in that three-month price of shares.
1: 뭐 매출이나 수익이나 영업이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2: 네.
1: So steepest 이건 이제 가장 이제 큰 폭을 말하는 거고요. Quarterly stock market decline은 이제 주가 하락 폭을 말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분기 기준으로 최악의 주가 하락 폭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언제 이후로라는 시점이 있겠죠? Since the historic global financial crisis. 이거는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2: 그렇죠. That w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prominent software corporation Microsoft recently experienced its steepest quarterly stock market decline since the historic global financial crisis. Investors remain concerned regarding the massive capital expenditures required to adequately build necessary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1: 그렇죠. 물론 이게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2: 네.
1: 이게 MS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창기 오픈 AI에 많이 투자하고 그랬기 때문에.
2: 네.
1: 자, AI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막대한 그 자본 지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약간 우려의 시각을 더 갖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그런 우려의 시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2: Yeah, they remain concerned. They're still concerned. So the other two important expressions in English are massive capital expenditure. Massive mean huge, right? And adequately build, right? Adequate means to be to a sufficient standard. Not fantastic or amazing, but enough.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구축하면 경쟁사 제품에 어차피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적절하게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AI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CapEx 즉 그 Capital Expenditures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투자자들이 계속 가지면서 뭐 MS 주식을 좀 팔았겠죠.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매도 우위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이 분기에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2: Investors remain concerned regarding the massive capital expenditures required to adequately build necessary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Rising energy costs driven by international conflicts further exacerbate these complex financial anxieties for major technological enterprises.
1: 자, 그다음에 MS만의 문제는 또 당연히 아니겠지만 전체 빅텍 기업들에게 또 다른 어떤 부담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국제 갈등 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다는 거. 이게 이제 전력 수요와 직결되잖아요, 이거는요.
2: 그렇죠. So that's further exacerbating this problem. Exacerbate is just a fancy way of saying make worse.
1: 뭔가 안 좋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 우리가 뭐 가중시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추가로 더 가중시키는 한층 더 악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rising energy costs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Exacerbate these complex financial anxieties. 이미 좀 복잡한 재무상의 어떤 우려 요인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막 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상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려가 더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2: Rising energy costs driven by international conflicts further exacerbate these complex financial anxieties for major technological enterprises. Here's part two.
0: The flagship digital assistant, known as Copilot, has struggled significantly to gain widespread traction among commercial consumers. As a result, corporate executives reorganized various development teams to address underwhelming adoption rates and intensifying software industry competition. This significant internal restructuring included reassigning key personnel to focus entirely on building foundational language models instead.
1: 아까 저희가 언급했었던 코파일럿 얘기가 나옵니다.
2: The flagship digital assistant known as Copilot has struggled significantly to gain widespread traction among commercial consumers.
1: Flagship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함대의 기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몇 번 설명을 예전에도 드렸는데 그냥 우리말로 쉽게 가면 주력이에요, 주력. 맨 앞에 선봉이 나선 거니까.
2: 그렇죠. The main, the primary, the most heavily promoted, right? 그렇죠. They've done a lot of promotion of Copilot. But it struggled significantly to gain widespread traction.
1: 그렇죠. 이 주력 그 디지털 비서인 코파일럿이 트랙션을 끄는 데 실패했대요. 우리말에 그 반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랙션이란 건. 뭐 이렇게 반향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파급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화제가 돼서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2: 네.
1: 광범위한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예요. Has struggled significantly. 이거는 조금 겪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큰 난항을 거듭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나온 거 보면 among commercial consumers. Commercial이란 거는 뭔가 좀 상업적 목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을 말하는데 주로 기업들을 말합니다.
2: 그렇죠. Yeah, businesses and corporations. And they pay a lot of money for this. So
1: 맞아요.
2: That's the bad news. The flagship digital assistant known as Copilot has struggled significantly to gain widespread traction among commercial consumers. As a result, corporate executives reorganized various development teams to address underwhelming adoption rates and intensifying software industry competition.
1: 자, 그래서 그 회사 경영진들이 reorganize various development teams라는 건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개발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발팀이 있을 건데 그걸 reorganize 했다는 건 재편을 했다는 말이 되겠죠.
2: 그렇죠. Yeah. And this is to address underwhelming adoption rates. We talk about overwhelming a lot, right? When something is very emotionally stimulatory. But in this case, underwhelming means lower than anticipated, right? You're like, oh, is that all?
1: 그렇죠. Overwhelming 하면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운 거고요. 반대잖아요. Underwhelming 하면은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는이에요.
2: 네.
1: 즉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코파일럿의 이제 채택률에 대한 대응을 하고 intensifying software industry competition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어떤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팀에 대한 큰 개편을 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As a result, corporate executives reorganized various development teams to address underwhelming adoption rates and intensifying software industry competition. This significant internal restructuring included reassigning key personnel to focus entirely on building foundational language models instead.
1: 그렇죠. So 이런 대규모 내부 구조 조정, significant internal restructuring 안에 이제 뭐가 좀 포함이 돼 있었냐면 reassigning key personnel to focus entirely on building foundational language models instead. reassign이란 건 여기 근무하던 분을 저쪽으로 가서 근무하세요라고 재배치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yeah, exactly.
1: 네, 핵심 인력을 좀 재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2: To focus entirely on building foundational language models instead, right? That's what has been all the buzz in the past years about OpenAI and whatnot, those complex AI models that need to be trained on loads of data.
1: 그래서 이제 기반 언어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그쪽에 이제 전적으로 집중을 하게끔 투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OpenAI가 처음에 ChatGPT를 이제 세상에 공개했을 때 구글에서도 약간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파운데이셔널 모델 개발 쪽으로 주력을 했거든요.
2: 그쵸.
1: 또 3년 뒤에 제미나를 들고 나와서 또 대등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2: Yeah, we'll have to see if Microsoft can be as successful, right? This significant internal restructuring included reassigning key personnel to focus entirely on building foundational language models instead. Here's part three.
0: Despite experiencing these considerable hurdles, the broader organization continues generating robust revenue through established workplace productivity applications. Furthermore, its dedicated cloud computing division maintains impressive growth while smoothly managing a massive backlog of enterprise operations. Financial analysts maintain strong confidence in the enduring leadership of CEO Satya Nadella to successfully navigate these challenges.
1: 주가는 지난 분기에 많이 빠졌지만 전체적인 회사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줍니다.
2: Despite experiencing these considerable hurdles, the broader organization continues generating robust revenue through

0: established workplace productivity applications.
1: 자, 앞에 이제 코파일럿이 이제 채택률이 저조하다든가 하는 만만치 않은 그런 난항에도 불구하고 The broader organization은 이제 MS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전체는 continues generating robust revenue. Revenue 앞에 자주 붙는 단어죠. Robust.
0: Yeah, to mean very strong and resilient, solid.
1: 그렇죠. 우리말의 그 견조한에 해당하는 단어였었죠. 견조한 매출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기는 합니다. 뭘 통해서?
0: Through established workplace productivity applications.
1: 그렇죠. 뭔가 업무 생산성 도구라고 우리는 많이 번역을 합니다.
0: 네. 그렇죠? 뭐, Talking about Word, Excel, PowerPoint.
1: 그런 거 사용하면 아무래도 업무가 효율성이 올라가잖아요. Mm-hmm.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생산성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도구와 그런 제품들을 기존에 잘 팔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견조한 매출 수익을 아직도 올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거기에 추가로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를 해줍니다.
0: Furthermore, its dedicated cloud computing division maintains impressive growth while smoothly managing a massive backlog of enterprise operations.
1: Azure 얘기하는 거죠. Mm-hmm. 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강자이기도 하죠, 여기도. 자, 추가로 its dedicated cloud computing division, 클라우드 컴퓨팅 그 전담 부문을 말하는 거죠. Dedicated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하는 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0: Yeah, it's specifically focused on that, right? Mm-hmm. It maintains impressive growth while smoothly managing a massive backlog of enterprise operations. A backlog of something is like unfulfilled tasks that you need to do.
1: 그렇죠. So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같은 경우는 계속 인상적인 성장세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backlog은 지금 피터 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주문이나 업무 누적분을 backlog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서는 기업 운영상의 어떤 수요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규모 기업에서 어떤 요구하는 어떤 수요나 demand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매끄럽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서 같은 경우는 smoothly managing 그랬으니까.
0: 그렇죠. Yeah, they're doing it well. Financial analysts maintain strong confidence in the enduring leadership of CEO Satya Nadella to successfully navigate these challenges.
1: Okay.
0: Yeah, remember to navigate the challenges means to make your way through them, right? To steer the business well.
1: 자, 그런데 이제 금융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사티아 나달라 CEO의 그 리더십에 높은 신뢰를 아직도 보내곤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난관들이 있지만 이걸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는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지막 문장.
0: Yeah, one more time. Financial analysts maintain strong confidence in the enduring leadership of CEO Satya Nadella to successfully navigate these challenges.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Try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to test your understanding, but to fully test your listening skills, turn over to page 102. Fill in the blanks while you're listening.
2: Microsoft suffers its worst quarter since 2008.
3: The prominent software corporation, Microsoft, recently experienced its steepest quarterly stock market decline since the historic global financial crisis. Investors remain concerned regarding the massive capital expenditures required to adequately build necessary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Rising energy costs, driven by international conflicts, further exacerbate these complex financial anxieties for major technological enterprises. The flagship digital assistant, known as Copilot, has struggled significantly to gain widespread traction among commercial consumers. As a result, corporate executives reorganized various development teams to address underwhelming adoption rates and intensifying software industry competition. This significant internal restructuring included reassigning key personnel to focus entirely on building foundational language models instead. Despite experiencing these considerable hurdles, the broader organization continues generating robust revenue through established workplace productivity applications. Furthermore, its dedicated cloud computing division maintains impressive growth while smoothly managing a massive backlog of enterprise operations. Financial analysts maintain strong confidence in the enduring leadership of CEO Satya Nadella to successfully navigate these challenges.
1: 자, 저희 기가 트이는 영어 책은요, 매월 월간지로 출간이

0: 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경에 책이 나오고요. 월말 되면 이북으로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구독해서 교재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김지영 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nd if you want to listen again to any previous episodes of the show, you can utilize EBS's Audio Arkdung platform. Great job, everybody. Goodbye. Bye.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영어.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 제임스 선생님 아드님도 최근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하면서
0: yeah.
1: 어느 학교 보내야 되나 막 고민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0: 맞아요. 저 네. 혼자 고민했어요. Because my boy does not want to switch or transfer schools. So he'll be continuing on to middle school at the same school.
1: 뭐 외국인 학교에서 약간 우리나라랑 다르긴 한데.
0: Yeah. 네.
1: 이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다음 학교로 진학을 할 때
0: 네.
1: 상당히 큰 고민이 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인공께서 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배정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0: 네.
1: 많이 겪는 상황들이어서
0: 네.
1: 많은 공감이 됩니다. 이 지망한 학교들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지망 학교에 됐는데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학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벌써부터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나 큰일 났다.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0: 좀 불안할 수 있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매일 아유 너 잘할 수 있어. 넌 정말 잘해낼 거야. 이렇게 다독이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한다고 해주셨고 이제 중학교 졸업 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두 달간 괌으로 어학연수를 또 갔다 왔대요. 따님이 그 영어를 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짧게나마 이렇게 어학연수를 또 다녀왔다 합니다. 이것도 영어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신감도
0: 그럼요.
1: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0: Yeah.
1: 자,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민지 뿅뿅 사랑의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1: 따님 이름이 민지. 민지님, 선생님들도 응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0: 네. Okay, let's begin by listening.
2: High school daughter's anxiety. My daughter started high school this year. In our area, students list their school choices from 1st to 10th, and then they are assigned to one. My daughter got into her second choice school. It has a reputation for having a lot of high-achieving students. Right after she found out, my daughter said, "Mom, I'm in big trouble." Since then, she's been saying things like, "Do you think I can handle it?" Or, "I don't think

0: I can do this. Almost every morning. I try to reassure her, saying, "Of course you can." Or, "You'll do great, don't worry." That's how we start our day. After s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 decided to send her off to Guam for a 2-month language program to help her feel more confident speaking English. 2 months isn't long enough for a dramatic improvement, but I thought it might be her last chance to use English freely at school. I want to keep encouraging her and help her believe in herself.
1: 자, 올해 저희 딸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 My daughter started high school this year.
1: 그렇죠. 입학했다라는 말은 이제 시작했다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영어로 가도 무난합니다. So my daughter started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or college 바꿔주시고 this year. 자, 저희 지역은 학생이 학교를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써서 한 곳으로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2: In our area, students list their school choices from first to 10th. And then they are assigned to one.
1: Okay.
2: In our area, 뭐 우리 동네라고 해도 되겠죠?
1: 그렇죠.
2: 우리 지역에서는 students list their school choices. List라고 하면은 쭉 써내려 가는 거예요.
1: List가 동사네요.
2: Right.
1: 명사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list their school choices.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학교의 목록을 쭉 나열한다.
2: From first to 10th. 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number 1부터 10까지 쓴다는 말이죠. From first to 10th. And then they are assigned to one. One of those school choices.
1: 그렇죠. 배정받는다는 의미로.
2: Yes.
1: You are assigned to a certain school in this case, right? 또 특정 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는 방식이다. From first to 10th 이건 이제 지망이니까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어서 서수를 쓰는 게 맞겠죠. From first to 10th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요. In our area.
2: In our area, students list their school choices from first to 10th and then they are assigned to one.
1: 자, 우리 딸은 이제 2지망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My daughter got into her second choice school.
1: 여기서도 앞에 서수가 들어가겠네요. Second choice school. 두 번째로 고른 2지망 학교에 got into 들어가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자, 그 학교는 그런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2: It has a reputation for having a lot of high achieving students.
1: High achieving?
2: High achieving.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성과가 정말 우수한 학생들.
1: 성적이 좋은.
2: Right.
1: 뭐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이다.
2: 그렇죠. 뭐 이, 공부 잘하고 네. 성적도 높고.
1: 좋고. 네. 요즘 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2: 네. 네.
1: 예체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잘하더라고요. High achieving이란 단어 잘 알아두시고 이 단어 그냥 알아두는 김에 문장을 그냥 통으로 하나만 외워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해요. 그렇지만 It has a reputation for having a lot of high achieving students. 우리가 흔히 그거 좋은 학교 묘사하는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명문고다, 명문대다 이럴 때 이제 이 문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갈게요.
2: It has a reputation for having a lot of high achieving students.
1: 오케이, 한번 더요.
2: It has a reputation for having a lot of high-achieving students.
1: 이 high-achieving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문장 오늘 통한기 1번으로 지정해드립니다. 자, 우리 딸은 그래서 이 학교로 배정을 받은 직후에 엄마, 나 망했어 라고 했습니다.
2: Right after she found out, my daughter said, Mom, I'm in big trouble.
1: In big trouble 하면 뭐 큰일 났다.
2: 큰일 났다.
1: 뭐 이런 어감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 뉘앙스를 그렇게 좀 살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배정받은 사실을 깨닫고 나서 Right after she found out, my daughter said, Mom, I'm in big trouble.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저희도 따봤습니다. 자, 그 후로 거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는 나 할 수 있을까?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2: Since then, she's been saying things like, Do you think I can handle it? Or, I don't think I can do this almost every morning. So 그 이후로 since then she's been saying things like 이런 말들을 해요라는 느낌이죠. Do you think I can handle it?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Or I don't think I can do this.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Almost every morning.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한다.
1: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그랬을까요?
2: Yeah.
1: 자, handle 동사는 일단은 뭐 처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감당하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Do you think I can

0: handle it 하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환경을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엄마인 저는요. 아유, 그럼 할수 있지. 너 잘할 거야. 걱정 마라. 이렇게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1: I try.

0: reassure 다음에 사람을 주면 상대방이 이제 걱정하는 상태에서 괜찮다고 안심하게끔 해주는 거를 reass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I try to reassure her 하면 여기서 이제 다독이면서 안심을 하게끔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네, 이 의미 잘 파악해 두시고 saying of course you can or you'll do great, don't worry 이런 말로 이제 다독이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That's how we start our day.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사실 중학교 졸업 후 영어 말하기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두 달간 과음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는 걸 결정하였습니다.
1: After s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 decided to send her off to Guam for a two-month language program to help her feel more confident speaking English.
0: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까지 그 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같아요. 자, after s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이 from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1: 네.
0: You can graduate middle school or graduate from middle school. 둘 다 가능합니다. I decided to send her off to Guam. Send somebody off 하면 누구를 어디 어디로 보내다라고 하는 구동사잖아요. Mm-hmm. 근데 거기 전치사까지 또 붙여서 to Guam 뭘 위해서 for a two-month language program. 어학연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입장에서도 많이.
1: Language program.
0: 네, language program 들으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To help her feel more confident speaking English. 영어 말하기에 조금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랬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요.
1: After s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 decided to send her off to Guam for a two-month language program to help her feel more confident speaking English.
0: 자, 기간이 두 달이라서 영어 실력이 막 드라마틱하게 향상은 안 되겠지만 딸아이 학교 생활 중에서 자유로운 영어 경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Two months isn't long enough for a dramatic improvement, but I thought it might be her last chance to use English freely at school.
0: 물론 이제 뭐 대학하고 본인 판단이나 그런 거에 따라 또 갈 수도 있겠지만 mm-hmm. 일단 중등학교 기간 중에는 고등학교 중간에 가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Two months isn't long enough. 선생님, two months 하면은 이제 복수잖아요. 두 달인데 왜 동사가 aren't가 아니라 isn't로 나왔나요?
1: Two months. 일단 two-month language program이라고 했고 this two-month trip, I would say.
0: 그렇죠.
1: 그래서 하나의
0: 덩어리.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두 개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달을 하나의 덩어리나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수 처리하는 게 맞아요. So two months aren't가 아니라 two months isn't. 동그라미 잘 쳐주시고 시제일치 그렇게 하셔야 돼요. Long enough for a dramatic improvement. 뭐 드라마틱한 영어의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기에는 두 달이 좀 뭐 짧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But I thought it might be her last chance to use English freely at school. 자, 학교 환경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하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우리 딸에게 계속 용기를 주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려고 합니다.
1: I want to keep encouraging her and help her believe in herself. Keep encouraging her. 자, 용기를 계속 주다라는 말이고 and help her believe in herself. Believe in oneself.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So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have that trust. It's having self-trust that you can do it. That you have the ability to do
0: 맞아요.
1: it.
0: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confidence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 Yeah, so you can have confidence in yourself. You can believe in yourself.
0: 그렇죠. 그게 그 말이거든요.
1: Yeah.
0: 본인의 스스로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I'm trying to help her believe in herself. 이렇게 가는 것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요.
1: I want to keep encouraging her and help her believe in herself. Here it is, one more time.
2: High school daughter's anxiety. My daughter started high school this year. In our area, students list their school choices from 1st to 10th, and then they are assigned to one. My daughter got into her second choice school. It has a reputation for having a lot of high-achieving students. Right after she found out, my daughter said, Mom, I'm in big trouble. Since then, she's been saying things like, Do you think I can handle it? Or, I don't think I can do this. Almost every morning. I try to reassure her.

0: saying, "Of course you can," or "You'll do great, don't worry." That's how we start our day. After s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 decided to send her off to Guam for a 2-month language program to help her feel more confident speaking English. 2 months isn't long enough for a dramatic improvement, but I thought it might be her last chance to use English freely at school. I want to keep encouraging her and help her believe in herself.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성과가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을 부를 때 앞에 high achieving이라고 하는 형용사 쓰시면 너무나 좋아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3: That school is famous for having a lot of high achieving students.
2: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
3: High achieving students often experience a lot of stress.
2: 그렇죠. 왜냐하면 눈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 도달 안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High achieving students often experience a lot of stres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뭔가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말을 할 때 뭐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영어로 in big trouble 하시면 됩니다.
3: My daughter said, Mom, I'm in big trouble.
2: 우리 부모님 아시면 나 이거 크게 혼날 것 같은데? 이럴 때 쓰셔도 돼요.
3: I will be in big trouble if my parents find out.
2: I'll be in big trouble if my wife finds out.
3: Yeah.
2: If my husband finds out. 많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거 알게 되시면 나 큰일 난다. So I'll be in big trouble if my parents find out.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개선을 이야기할 때 dramatic이라는 말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2 months
3: isn't long enough for a dramatic improvement.
2: Okay. 난 처음에는 좀 뭐가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그런 것은 실감하지 못했다.
3: I didn't notice a dramatic improvement at first.
2: 자, dramatic improvement 상당히 잘 어울리죠. 자, 그다음 곧바로 어떤 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다.
3: You can't expect a dramatic improvement right away.
2: 뭐 운동이나 어학이나 악기나 스포츠나 다 그렇잖아요.
3: Yeah, it takes time.
2: 뭐 한 달 했다고 갑자기 좋아지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자, 이 문장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통환기 2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대로 외워주세요.
3: 네, let's do it together. You can't expect a dramatic improvement right away.
2: Okay, 한 번 더요.
3: You can't expect a dramatic improvement right away.
2: 좋습니다. 오늘의 통환기 2번 문장이었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Did your daughter get her high school placement?
0: Yes, she did, but she's feeling a bit anxious.
4: Because it's a school with a lot of high-achieving students?
0: Yes, she's worried she won't be able to keep up.
4: It sounds like it'll be important to build up her confidence.
0: Exactly. I talk with her every day to encourage her.
3: The man says, Did your daughter get her high school placement? 여기서는 어떤 학교를 배정받다라는 말이에요. High school placement니까 고등학교 배정받았어?
2: 그렇죠. 그럴 때 placemen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디에 배정받는다는 것 자체를 placement로 많이 써요. 뭐 회사나 이런 데서도.
3: 여자가 yes, she did 하면서 But she's feeling a bit anxious. 그런데 조금 불안해하고 있어. Because it's a school with a lot of high-achieving students 라고 남자가 물어보죠. 그게 이유인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걸까?
2: 그렇죠.
3: 했더니 엄마가 Yes, she's worried that she won't be able to keep up.
2: Keep up 자체가 이제 그 뒤처지지 않고 따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구동사가 딱 좋죠. 그래서 뭐 친구들이 워낙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계속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걱정된다라고 했다. Keep up 동사 잘 표시해 두시고.
3: 남자가 It sounds like it will be important to build up her confidence. 아, 듣자니 자신감을 좀 키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
2: 그렇죠.
3: And the woman says, exactly. I talk with her every day to encourage her.
2: 격려해 주려고 매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좋습니다. 대화로도 이렇게 한번 활용을 잘 해보시고요. 자, 102페이지에 5개 영작 쭉 해보시고 손으로 한 영작한 그 페이지를 사진 찍어 AI한테 정답 문장과 비교하면서 피드백을 꼭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많은 좋은 영작 그 팁들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개 문장 중에 1번과 3번에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3: And that's a wrap,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Goodbye, everyone.
3: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 Mm-hmm.
0: 영화를 보면, 뭐 요즘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해주시지만 밤에 잘 때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읽는 문화가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1: Mm-hmm.
0: 우리 잭슨도 그럼 밤에 메이지하고 책을 같이 읽나요?
1: 네. We usually read two books, sometimes more if there's time, when it's her bedtime.
0: 그러면 두 개 혹은 더 이상의 책들을 읽는데, who chooses to read which book? 누가 어떤 책을 읽을지 결정하나요?
1: Usually Maisie picks, but sometimes we'll pick one if we want a special book. Or we'll recommend one.
0: 아, yeah. 그렇죠. 네, 그래서 메이지가 보통은 선택을 하지만 우리 잭쌤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책 읽을 시간이 돼요. 그럴 때 어떤 표현으로 메이지한테 책 읽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맞아요. 이렇게 뭐뭐를 할까라고 제안할 때 should we로 시작을 하는데 read a book, 책을 읽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꼭 잠잘 때만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이거는.
1: Sure.
0: 우리 오늘 뭐 할까? 우리 책 읽을까?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 같이 파헤쳐보고 완벽하게 미션 문장을 잘 말할 수 있도록 해봐요.
1: Ready, start!
0: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입니다. 자, 우리 뭐뭐 할까요? 라고 할 때 should we? 로 질문을 하죠. 이게 비슷한 게 조금 되긴 했지만 여러분도 혹시 Shall we dance? 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거기서는 Shall we? 라는 표현을 썼죠. 뭐 비슷한 의미예요. 그죠? Should we? 뭐뭐를 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hould we?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읽다이니까 Should we read? Should we read? 가 되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 책을 읽을까? 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잡지를 읽을 수도 있고 만화책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책을 읽을까? 책 한 권이라는 의미에 a book이라는 표현을 써요. Should we read a book? Should we read a book?

0: 책을 읽을까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책 하나를 읽을까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책을 대표하는 그냥 a book 이렇게 쓰인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should we read a book 이렇게 하면 우리 책을 읽을까라는 말이 돼요.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Great job, everyone.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Okay, what is today's pattern?
1: Should we 뭐뭐?
0: Should we 뭐뭐라고 해서 우리 제안하는 표현을 그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굉장히 좀 부드럽고요. 좀 공손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 표현. How should we use it?
1: Well, let's start with this sentence. Should we take a cab?
0: 아, take a cab? 여러분, mm-hmm. cab은 뭘까요? 바로
1: 택시라는
0: 뜻이죠. 그래서 택시 대신에 cab라는 말도 정말 많이 써요. Should we take a cab? 택시를 탈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0: 네, 뭐 기다릴 때 이제 좀이면 그만 기다려야 될까? 아니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이럴 때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라고 하는데요. Wait 자체는 이제 기다리다 라는 뜻이고 A little longer가 조금 더 많이 라는 뜻이 돼요. 좀이 a little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는 하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A little 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조금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Longer, er, long 뒤에 붙였죠? 그럼 더 길게,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기다려볼까요?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이렇게 물어봅니다.
1: Should we leave earlier?
0: Leave는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earlier, 이것도 longer처럼 비교하는 단어로 만들어줬어요. Early, E-A-R-L-Y로 끝나는데 이런 단어들은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대신 써주고 ER를 붙이죠. 그래서 Should we leave earlier? 좀 더 일찍 출발할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어우, 배불러.
1: Oh, what a great meal.
0: 정말 잘 먹었다.
1: Should we split the cost? 비용을 나눌까요?
0: Sure, 물론이죠. Let me know how much I need to pay.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요즘은 이렇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split the cost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cost가 비용이에요. 그리고 split, 이게 바로 나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hould we split the cost? 우리가 지금 먹은 이 모든 것의 비용, 그 비용이니까 특정 비용이겠죠. 그거를 split, 나눌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Should we split the cost?
1: Should we keep it simple?
0: 복잡하게 하려고 할 때 Should we keep it simple? 그냥 간단하게 할까요? 라는 뜻이죠. Keep it simple.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그거를 심플하게 유지하다, 간단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Keep it simple. 이 표현이 또 하나 있죠. Keep it short and simple, 혹은 뭐 simple and sweet.
1: Sure.
0: 그래서 KISS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 글자 따서.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1: Should we bring an umbrella?
0: Oh, there's a picnic tomorrow, but it's going to rain. 네, 피크닉 비가 온다는데 그러면 우산을 가져올까요? Should we bring an umbrella? 네, an umbrella니까 우산 하나를 가져올까요? 라는 뉘앙스이겠네요, 그렇죠? Should we bring an umbrella?
1: Should we go by subway?
0: 우리 어떻게 갈까요? 아,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Should we go by subwa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Subway가 지하철이라는 뜻인데 어떤 경우는 metro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Mm-hmm. 이건 조금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르죠.
1: Sure.
0: 네. 그리고 영국은 the tube. There's the tube. 부르고요. 네.
1: There's the underground.
0: Oh, the underground.
1: There's also there are places that have trains. Like Chicago has the L.
0: The L 맞아요. Yeah. The L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트로, 서브웨이 이런 걸로 통용이 되지만 특정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should we go by subway?
1: Should we play one more game?
0: Yes, Daddy! 네, 메이지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겠죠. Mm-hmm. 우리 게임 하나 더 할까요? Should we play one more game?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Should we eat dinner now?
0: 이제 우리 저녁 먹을까요? Should we eat dinner now? Should we eat dinner now?
1: Should we put on sunscreen?
0: Ah, put on sunscreen. Sunscreen이 이제 선크림인데 Do we use the expression sun cream?
1: No, we do not.
0: No, sun cream이라고 하면 태양으로 만든 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0: Cream made out of the sun, right?
1: 네. Sun cream.
0: 네, 그래서 sunscreen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Sunblock이라고도 mm-hmm. 하죠.
1: Sunblock.
0: 네, 그래서 should we put on sunscreen이라고 했는데 put on이랑 wear랑 이 두 개의 표현은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뭐 입고 바르고 뿌리고 모든 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Maybe one more?
1: Okay, one more.
0: I know one.
1: Oh.
0: Should we listen to Start English?
1: Aha.
0: Aha. 우리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Start English를 들을까요? Should we listen to Start English?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우리 스타님들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 하나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should we를 시작하는 문장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Should we take a cab?
0: Should we take a cab?
1: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0: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1: Should we leave earlier?
0: Should we leave earlier?
1: Should we split the cost?
0: Should we split the cost?
1: Should we keep it simple?
0: Should we keep it simple?
1: Should we bring an umbrella?
0: Should we bring an umbrella?
1: Should we go by subway?
0: Should we go by subway?
1: Should we play one more game?
0: Should we play one more game?
1: Should we eat dinner now?
0: Should we eat dinner now?
1: Should we put on sunscreen?
0: Should we put on sunscreen?
1: Should we listen to Start English?
0: Yes! Should we listen to Start English? 네, 이렇게 Should we를 시작하는 질문들 같이 연습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2: 이불 덮었니?
3: 네, 잘 준비됐어요.
2: 우리 책 읽을까?
3: 네,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0: 엄마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일단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불 덮었니? 네, 이불 꼭 안 덮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자, 이불 덮었니? 침대에 들어가 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이불, blanket 이라는 표현을 쓰죠. 덮었으니까 이불 아래에 들어가 있겠네요. 네, 잘 준비됐어요. 준비가 됐다 할 때는 ready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우리 책 읽을까? 여러분, 영어로 말씀하셨죠? 네, 요거 우리 연습했습니다. 네,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뭐뭐를 해줄 수 있나요? Can you?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읽는 거니까 읽다 read가 그 다음에 오면 되는데 사자에 관한 이야기, 사자에 관한 책 요 표현이 이제 뒤에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4: Are you under the blanket?
5: Yes, I'm ready.
4: Should we read a book?
5: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이불 덮었니?
4: Are you under the blanket?
0: 네, 이렇게 물어봤네요. 직역하면 이불 아래에 있니? 라는 뜻이죠. Are you under the blanket? Under가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The blanket은 그 이불.

0: 너의 이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침대 들어갔니? 라는 의미로 잘 준비됐니? Are you under the blanke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네, 잘 준비됐어요. 라고 했어요.
1: Yes, I'm ready.
0: Again?
2: Yes, I'm ready.
0: 잭쌤, 진짜 네. 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잭쌤이었습니다. 네, 잘 준비됐어요. Yes, I'm ready. 물론, to sleep가 뒤에 와도 되겠지만, 그거 생략하고 지금은 너무 당연히 잠을 자는 상황이니까 생략이 됐습니다. Yes, I'm ready. I'm ready. I ready가 아니고 I am ready니까 I'm 요 소리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책 읽을까?
3: Should we read a book?
0: One more time.
4: Should we read a book?
0: 그쵸. Should we read a book? 우리가 연습했던 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1: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One more time?
2: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역시 애니메이션 하는 성우는 다르네요. 네. Yes. 네 라고 하면서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조금 문법적으로 어려운 표현들이 있긴 한데 Can you 뭐뭐는 당신이 뭐뭐를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read가 이제 읽다라는 표현인데 Can you read the one? 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one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the one은 the book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Can you read the one? 이미 앞에서 should we read a book?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he one이라고 한 거고요. About the lion은 사자에 대한, 사자에 관한 뭐 이런 뜻이죠.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이제 이 긴 문장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여러분도 자기 전에 아이와 대화를 나눈다라고 상상하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4: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3: Are you under the blanket?
1: Yes, I'm ready.
3: Should we read a book?
1: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발음 연습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은
4: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이었죠. 자, should 하고 we는 약간 연음이 되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Should we? Should we?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read 하고 on은 연음이 확실히 되는데요. read하고 어가 연음이 되면서 read의 뒤가 모음소리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read, 이렇게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되고 어는 그 리을에 묻혀서 약간 안 들립니다. read, 이렇게 약간 어가 묻히면서 발음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rea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book은 그냥 book이 아니에요. book라고 해서 부로 시작하면서 욱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부 부분은 좀 살짝 발음이 되고 욱이 좀 더 크게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ok 이렇게 발음이 되죠. Should we read a book?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4: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4: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잘하셨어요. 발음 연습도 하다 보면 원어민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개인적으로도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복습! 발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문장도 배운 것들 계속해서 복습해 주셔야 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4: Spectacular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4: 잭이었습니다.
0: Speak now!
4: Start English!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이번 주 내내 카페나 식당 등에서 그 물론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착오가 있을 때 내가 불평을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보고 있습니다.
5: Mm-hmm. 네. So we've been learning about how to sort of be sensitive, how to approach problems in a sensitive way, in a nice way.
0: 맞습니다. 그 sensitive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sensitive하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끼리 대화할 적에도 많이 이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5: 그쵸,
0: 근데
5: 네.
0: 우리가 쓸 적에는 sensitive, 사람이 참 sensitive해라고 하면 괜히 예민하다.
5: 민감하고 예민하고.
0: 근데 영어로 sensitive하다는 거는 좋은 뜻이더라고요.
5: 맞아요. 좀 sensitive하게 누구한테 접근하다라고 할 때는 예민하다기보다는 네. 좀 조심스럽게
0: 네.
5: carefully
0: 그렇습니다.
5: in a nice way.
0: 그게 왜 sensitive하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5: yes.
0: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눈치껏.
5: 눈치껏.
0: 예를 들어서 네. insensitive라는 말도 하잖아요.
5: 보영이 so insensitive 하면 네. like 눈치가 없어.
0: 네. 눈치 없이 아무 말이 난다고.
5: 맞아요.
0: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어떤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도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5: Yes.
0: Insensitive.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5: That's right.
0: 근데 지금 아까 sensitive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5: 그러니까
0: 될 수 있으면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금 sensitive하게 매너 있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예를 드리고 있는데요.
5: That's right.
0: 자, 오늘은요. 식당에서 이 두 사람이 하필 입구 쪽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할 거 아니겠어요?
5: 아, that's right.
0: 그리고 바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5: Oh, it's so cold.
0: 예, cold 할 수도 있고 혹은 시원하다 할 수 있지만 좀 신경이 거슬리죠.
5: That's right.
0: 바람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자리를 안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영어로 어떤 단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죠. Oh, 이 자리가 입구 바로 옆이구나. Oh, 좀 바람이 좀 들어오네.
5: 그러게.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으니까.
0: 우리 다른 테이블로 좀 옮길 수 있을까?
5: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자.
0: 고마워. 그 안쪽 어딘가라면 훨씬 더 편안할 텐데 말이야. 네. 이제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5: right.
0: 영어로 굳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5: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게 우리 말로는 잘 안 사네요. 제가 잘 못했나?
5: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원래 이제 영어 쪽.

0: 한국어로 이제 우리가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I think this situation is very real. It's a real situation. So we use these expressions all the time. The way we express these, we do it all the time.
1: 어, yeah. 그러면 그게 우리말로 이제 우리 글이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쓴 거다라는 걸 일단 주치쌤과 함께 yeah.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먼저 야,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어쩌다 보니 입구 바로 옆이네.
0: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1: 네,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야, 이 자리가 문 바로 앞이다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Right next to the door.
1: 네, next to 혹은 by 모두 이제 그 뭐뭐 옆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 되는데
0: sure.
1: next to가 by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0: 바로 옆에 있어요.
1: 그렇죠. Next to는
0: is by the door.
1: 그렇죠. 근데 by the door 하게 되면 아주 바로 옆은 아니지만 조금 거리를 두긴 두는데 어쨌든 문 옆쪽인 건 맞는 거죠.
0: Sure.
1: 그래서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네, 바로 옆자 옆에 있구나.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0: 이 단어 right가 네. 오른쪽도 right고
1: 네.
0: 맞다 틀리다 맞다도 right인데
1: 네.
0: right next to right by 하면 바로 옆이란 뜻이에요.
1: 아, 그러네.
0: So right next to 보양쌤. 어. Right by her side.
1: 그렇죠.
0: Yeah.
1: 네, 바로 옆에 있다라고 yes. 할 때 right here.
0: Right
1: 바로
0: here.
1: 여기.
0: 딱 그거네요. 네. She 네. is right here.
1: Right here.
0: Right now.
1: 어, right now. 네. 자, right 정말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0: Right.
1: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좀 들어온다.
0: It feels a bit drafty.
1: 네.
0: Drafty.
1: It feels a bit drafty. 자, 바람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windy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0: Right.
1: It feels a bit windy today. 그러면 오늘 좀 바람이 부는 날씨 같네. 이런 말이잖아요.
0: 바람이 조금 세게 불 때는 windy가 맞아요.
1: 어.
0: 근데 가볍게 불 때 네. we call it a draft.
1: Drafty.
0: There's a draft in this room.
1: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슉슉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D-R-A-F-T-Y. 선생님 무서워요. 아, 네. 자, 여기서는 It feels drafty.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draft 같은 느낌이 들어. It feels drafty.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It feels a bit drafty 라고 하는데 자, 예전에 그 화재를 다룬 영화 중에서
0: yeah.
1: 드래프트라는 영화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들어요. 기억이 okay. 나요. 드래프트. 알고 봤더니 드래프트라는 영화더라고요.
0: Draft.
1: 그래서 왜 저는 이제 집에서 그런 걸 가리켜서 황소바람이라고 저는 집에서 그런 어휘를 썼는데 어머니께서 근데 그 작은 틈으로 바람이 세게 들어올 때
0: 아,
1: 이럴 때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을 썼던 것이거든요. 혹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바람이 확 느껴질 때가 있죠.
0: Right.
1: 그것도 draft 아닌가요?
0: Right. There is a light draft. There could be a strong draft.
1: 어.
0: But it's always the wind that's coming through a very small opening.
1: 네.
0: 그런 것들을 draft라고 표현하죠.
1: Draft,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0: 작은 틈 사이로. 그렇죠?
1: 작은 틈 사이로. 네. Draft. 그래서 여기 지금 문이 들락날락하니까 열릴 때 조금 바람이 들어와 나가 뭐 닫힐 때 바람이 들어와 해서 drafty가 되는 거군요.
0: Drafty.
1: Drafty.
0: 근데 there's a bit of a draft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
1: 네.
0: 줄여가지고 drafty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There's a bit of a draft.
1: 그렇죠.
0: A draft.
1: There's라고 하면 draft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draft가 있구나라고 해서 there's a bit of draft 할 수 있고 약간 draft가 느껴지는구나
0: 아,
1: 하면은
0: feel.
1: it feels a bit drafty가 되는 yeah. 거고요.
0: That's right.
1: 네. 자, 그러니 문 옆에 앉은 게 이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뜻으로 선생님
0: right.
1: 다시 한번 could you give us the what Emily says one more time?
0: Sure.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1: 네. 그러니까 바람이 느껴지니까 외풍이 있다라는 뜻으로 drafty라고 했습니다.
0: Right?
1: 그랬더니 피터는 그래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뭐 할 수 없다.
0: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1: 네,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그렇군요.
0: Right.
1: 들락날락하다라는 말이 바로 keep coming in and out가 되네요.
0: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1: 네.
0: 문 옆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People
0: right.
1: keep coming in and out. 네, in and out라고 하기보다는 in and out라고 yeah. 이어서 발음을 보통 하죠.
0: Coming in and out.

0: out.
1: Coming in and out. 그렇습니다. Right.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3: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1: 네,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0: That's
1: why it feels a bit drafty.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에밀리 하는 말은 야 혹시 우리가 다른 테이블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니?
0: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1: 네,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자, move to a different table. 말 그대로 다른 자리로 옮기다. Move to a different table.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0: Think? 네.
1: 그렇죠.
0: Think we could?
1: Think we could?
0: 원래는 do you think we could가 그렇지. 맞는데
1: 네.
0: do you를 그냥 생략하고 hey,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1: 네. 보통 우리 주치 선생님도 가끔 평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간략한 폼으로 된 문장을 yeah. 종종 쓰시는 걸 노티스한 적이 있어요.
0: All the time.
1: 그래요?
0: All the time.
1: 네. 자, 그래서 뭐 yeah. do you 정도는 과감히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think we could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너 혹시 생각하니 think we could move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이라고 하는군요.
0: Think it's a good idea?
1: 네. 그렇죠.
0: think it's okay?
1: How about moving to a different table? Do you think we could do that? 이렇게
0: right.
1: 나눠서 말할 수 있죠.
0: Sure.
1: 네.
0: 너무 기니까 짧게 Hey,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1: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이런 표현이 입에 딱 붙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면 어때? 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yeah. 하면 그냥 무조건 think we could으로 시작을 해버리자는 yeah. 거예요.
0: 맞아요.
1: 그 다음에 뭐 think we could move, think we could take, think we could 뭐 see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동사로 바꿔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네. 수 있죠.
0: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1: 네.
0: Should we move 해도 괜찮아요. Should we move to a different table?
1: 그렇죠. 우리가 다른 테이블로 옮겨야 될까?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0: yeah.
1: 그건 꼭 해야 하다 말하다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떨까라는 의미가 강하죠.
0: Yeah, that's true.
1: 네.
0: You really want to move to a different table.
1: 네.
0: And you're asking because you really want to move.
1: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묻는 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숙소가 아주 괜찮은데 여기서 며칠 좀 더 머물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때? 한다면
0: Think we could stay here a few days longer?
1: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오늘 나가야 되는데 며칠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Think we could stay here a few days long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그
0: That's right.
1: 어감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Think we could. 자, 그랬더니 아, 뭐 안 될 거 뭐 있어. 내가 직원한테 가서 확인해 보지 뭐.
0: Let me check with the staff.
1: Let me check with the staff. 여기서 또 그 유명한 let me check with가 나왔습니다.
0: let me check with
1: 네.
0: the staff.
1: 누구누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본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Let me check with the staff가 됩니다.
0: 언제나 I will. Let me. Same thing. I will check with the staff.
1: I'll check with the staff.
0: Let me check with the staff.
1: Let me check with the staff. 그런데 let me라고 말할 때가 좀 더 부드럽다?
0: It is a softer expression. Yes.
1: 그러니까 저로
0: right.
1: 하여금 하게 허락해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let me.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이 되잖아요.
0: Yeah, it's a softer, nicer way of saying I will do it.
1: 아, 네.
0: Let me do it.
1: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Let me do it. 그러니까 let me check with the staff. 자, 스태프에게 물어볼게라고 할 때 직원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스태프라고 할 때 the staff를 말하긴 하지만
0: right.
1: 우리 말로는 스태프 쟤도 저 사람도 스태프, 이 사람도 스태프, 다 스태프들이야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어로는 one staff, two staffs. Three steps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0: Just staff.
1: 그냥 staff. 그러니까
0: I'll check with the staff.
1: 그렇죠. 그냥 직원을 통째로 가리켜 말하는 것이 the staff가 되겠습니다.
0: Right.
1: 네, 자, think we could이라는 표현과 let me check with the staff까지 들어보죠.
2: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3: Let me check with the staff.
1: Let me check with the staff.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쪽 어딘가라면 나는 훨씬 편안할 텐데. 라는 말을
0: Thanks.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1: 네. Thanks. 일단 고맙다라고 한 다음 I woul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0: inside.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해놓게 되면 안쪽 어딘가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라는 말이지만 결국 이 말은 안쪽 어딘가 나는 앉고 싶어 라는 걸 돌려 말하는 것이 되죠.
1: Right. 여기서 I would be 해도 되고 그냥 네. 일반적으로 it would be 해도 괜찮아요.
0: 네.
1: You know, it'd be more comfortable for both of us.
0: 그렇죠.
1: It'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네, 맞습니다. It'd be way more comfortable 해도 되고 I'd be way more comfortable. 여기서는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1: 그렇죠. 맞아요.
0: 네, 자, 나라면 이게 훨씬 좋겠어. 난 좀 그러고 싶거든. I'd be, 자,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I'd be, 그 다음에 more comfortable. 지금도 comfortable 한데 더 comfortable 할 거야. 훨씬 더. Way more comfortable. 어딘가 저쪽 안에 앉게 된다면 somewhere inside.
1: Instead of just saying I'd be comfortable inside or more comfortable, you're saying way more comfortable.
0: 그렇죠.
1: 훨씬 더. Way more comfortable inside.
0: 그러니까 그만큼 나 이렇게 간절히 바라니까 꼭 좀 되게 좀 말 좀 잘해보라고 이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1: 너무나 안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죠.
0: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그래서 될수록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 참 좋겠다. Somewhere inside. 좀 덜 단정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말투로 제안을 한다거나 희망하는 느낌으로 말할 때 이렇게 I would be more comfortable 혹은 I would be happier 뭐 이런 식으로
1: That's right.
0: 나 같으면 더 기분 좋을 텐데 좋을 것 같긴 해 뭐 이런 식으로
1: somewhere where it's not drafty
0: 어 맞아요 막 이렇게 바람 들어오고 이러지 않을 때 안을 right. 곳이 좋겠다는 거죠
1: mm-hmm.
0: 자 I'd be way more comfortable 그래서 굳이 way more를 쓴 겁니다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들어보세요
2: Thanks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그러니까 somewhere 한참 있다가 inside가 아니라 somewhere inside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1: Somewhere inside.
0: 그렇죠. 자,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2: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3: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2: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3: Let me check with the staff.
2: Thanks.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어우, 이 자리가 입구 바로 옆이네.
4: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1: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0: 그러니까 바람이 좀 들어온다.
4: It feels a bit drafty.
1: It feels a bit drafty.
0: 그렇지, 뭐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4: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1: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0: 아, 혹시 우리 다른 테이블로 옮길 수 있을까?
4: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1: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0: 어, 내가 직원한테 가서 확인해 볼게.
4: Let me check with the staff.
1: Let me check with the staff.
0: 아우, 고마워. Thanks.
1: Thanks.
0: 저기 안쪽 어딘가라면 난 훨씬 더 편안할 것 같거든.
4: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1: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Oh, good job, everyone.
0: Right. 네, 그 바람이 좀 외풍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It feels drafty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1: Drafty.
0: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니? 하면 참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 Think we could?
1: Think we could?
0: Think we could?
1: Do you think we could?
0: Do you think we could?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Think we could?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먼저 보고 밥을 먹자라고 누가 말했는데 자기는 사실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싶다라고 할 경우 혹시 우리가 저녁부터 먼저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1: Think we could have dinner first?
0: 그렇죠. Think we could have dinner first? 라고 right. 넌지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1: Mm-hmm.
0: 네, 자리 좀 옮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1: That's right.
0: 네. 자, 그리고 I'd be way more comfortable.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네가 꼭 좀 성사시켜라 라고 할 때
1: Somewhere inside.
0: Somewhere inside. 그렇습니다. Yeah. 네, 여러분과 함께한 이런 모든 표현들은요. 그 오디오 어학당 통해서 다시 언제든지 확인하시고 또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es.
0: 활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Mm-hmm.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map, 뜻은 지도처럼 상세하게 보여주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research team from the 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has successfully mapped the brain's first molecular signaling

0: circuit diagram, uncovering the pathways through which Alzheimer's disease develops and spreads.
1: 여기서 map이라는 표현은 복잡한 구조나 경로를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Scientists mapped the structure of the virus.
1: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구조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뉴스에서 map the genome, map brain activit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구조나 경로를 상세히 보여줬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map
1: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hursday, the 18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esu Jin. For many people, nuts are the new apple a day to keep the doctor away. But new research suggests we aren't getting our full money's worth as a huge portion of essential minerals in nuts remains completely locked away during digestion.
1: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견과류에 함유된 좋은 미네랄 성분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소화 과정에서 흡수가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A study from Brazil shows that our bodies may only be absorbing about half of the copper and magnesium listed on the back of the package. Because of this, researchers warn against relying on nuts as an exclusive mineral source. Instead, they say, use them to complement a much broader, well-balanced plate.
1: 자, 브라질 대학 연구팀에서 소화 과정을 모사한 시험을 해봤더니요. 브라질 너트와 캐슈너트에 들어있는 구리와 마그네슘 성분의 약 절반 정도만 체내에서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견과류 포장지에 적힌 영양소의 함량 전부를 섭취한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요. 견과류는 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보완하는 용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네요.
0: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Thursday morning is Jason Lee. Good morning, Jason.
2: Good morning, Su Jim.
0: All right, let's talk about nutrition. And I suppose people like to eat nuts to, you know, supplement their magnesium and copper intake. But apparently you're not getting quite as much as it says on the package.
2: Interesting.
0: Yeah.
2: Nuts.
0: it's nuts.
2: Darn. Nuts.
0: Yeah. There is that expression, of course. It's nuts. 그러면 it's crazy라는 의미도 됩니다.
2: Mm-hmm. Or if you just say nuts, then it's kind of like, oh, man, that's too bad, or darn.
1: 이런 느낌으로. Mm-hmm. 이 견과류에 참 다양한 뜻이 있네요. Mm-hmm. 그냥 단순히 우리 견과류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탄의 표현으로 이렇게 아, 아니면은 와, 뭐 이런 의미로도 nuts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자, 견과류의 영양을 내가 다 먹는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니라서 좀 배신감이 든다 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진짜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견과류한테 하는 얘기예요. 견과류한테. 네가.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꿔주세요. 네가 진짜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0: And it could be to a person, of course, but I'm just being silly and saying you're saying it to a pack of nuts. whoever it is you're saying it to, how would you say this in English?
1: 네가 진짜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EBS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0: 되겠어요. Yeah, our writer says you in reference to what? I'm not quite sure. 그래요.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싶다고 우리 작가님은.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다 완전히 확 줄여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이걸 그냥 you 이렇게도 할 수 있긴 해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분위기에 yeah.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1: There's so many words in English where, you know, just the way you say the word, it completely changes the meaning. You know, it's
0: 맞아요.
1: Just like the tone or, you know, certain things, you know, how you stress certain parts of the word or where you stress the word in a sentence, it can completely change the meaning. So.
0: Which is why I think texting can only go so far.
1: Yes,
0: and we absolutely. Live in a world where everyone's texting or DMing and, you know, things like that online, but... You can't hear the intonation or you can't see their facial expressions.
1: That's why you need the emojis.
0: Oh, yeah. Well, you know, again, only it goes so far. But still, yeah, better than not using the emojis, I guess.
1: Yeah.
0: 그래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뭐 상황이든 사람이든 약간의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게 좀 느껴지신 경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1부 마지막에 여러분의 무모한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도전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1: The British Museum is launching its first major exhibition dedicated to Korean art and history in over 40 years, set to run from this October through January of next year.
0: 영국 박물관이 42년 만에 대규모 한국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한국 미술과 역사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게 될 이 전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The Grammys are adding five new categories, headlined by a new award honoring artistic excellence in Asian pop music performances, such as K-pop, that are originating from a widely recognized within Asian markets.
0: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Grammy Awards가 다섯 개 부문 상을 신설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인데요. 아시아 출신 및 현지에서 인정받는 음악을 대상으로 K-POP 등 아시아 대중음악의 예술적 탁월함을 보여준 사례에 수여됩니다.
1: Lionel Messi has tied the all-time World Cup scoring record with a hat-trick. Powering defending champions Argentina to a dominant opening victory over Algeria.
0: 리오넬 메시가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완성하는 해트트릭을 선보이며 알제리를 상대로 한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 UNICEF has warned that over 1 billion children, or half the global youth population, are exposed to at least three overlapping climate hazards, such as heat waves, floods, and droughts, which severely threaten their health, education, and survival.
0: 유니세프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아동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폭염, 홍수, 가뭄 등을 포함한 최소 3가지 이상의 기후 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건강과 교육,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A new study suggests that mosquitoes are attracted by a person's body odor, temperatur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skin chemicals rather than their blood type, which is commonly believed to attract them.
0: 모기는 흔히 알려진 혈액형보다 사람의 체취와 체온, 이산화탄소, 피부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 등에 이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The British Museum is launching its first major exhibition

0: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으로 아시아 출신 및 현지에서 인정받는 음악을 대상으로 K-팝 등 아시아 대중음악의 예술적 탁월함을 보여준 사례에 수여됩니다. Okay, again, we're seeing more prevalence of Asia in Western countries. Tell us more.
1: Absolutely. So, of course, Golden at this year's Grammy won an award for, it wasn't for Song of the Year, which it was, nominated for, but it did take home 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Obviously, it would have been a strong contender in this new category, which will start next year. Other categories that have been announced, Best R&B Collaboration or Duo Group, Best Traditional Pop Vocal Performance, Best Traditional Folk Album, and Best Latin Song categories have been added as well.
0: 그래요. 이렇게 다섯 개의 새로운 부문이 만들어졌고요. 그중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아시안 퍼포먼스에 특히 상을 하나 준다라는 것은 이제 K-POP 뿐만 아니라 뭐 J-POP, C-POP 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고 볼 수 있겠고 한 외신에서는 방탄소년단에게 특히 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자, 그러면은 표현 볼게요. Artistic intelligence.
1: Artistic excellence.
0: Oh, sorry. Artistic excellence. I'm so used to looking at artificial intelligence. I thought that's what I was seeing. I'm sorry. Yeah. Artistic excellence.
1: Excellence. Yeah. So, I mean, artistic, it's kind of like the adjective or adverb version of art, right?
0: Yeah.
1: So we're talking about art in this particular place. And what are we talking about? Well, excellence, meaning how great something is. Mm. And so, yeah, it's how good or great this artsy sort of thing is.
0: 그래요. Excellence는 우수성이라는 명사고 artistic는 예술적. 그래서 예술적 우수성. What about widely recognized?
1: If you are recognized for something, then you're acknowledged as, or people or groups look at you and say, okay, well, yeah, we acknowledge this person or we see them a certain way. Now, if it's widely recognized, then think of, you know, wide being broad, right? So it's saying that a lot of people, not just a few or a group of people or certain people acknowledge you or see you this way, but, you know, for the most part, the majority or a large group see you this way.
0: 그래요. 그래서 recognized는 인정받는 건데 그냥 한두 명한테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널리 인정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Widely가 이런 식으로 widely accepted, widely
1: acknowledged
0: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widely recognized.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Grammys are adding five new categories headlined by a new award honoring artistic excellence in Asian pop music performances, such as K-pop, that are originating from or widely recognized within Asian markets. Let's take a break. 자, 사연 보겠습니다. 뒷번호 7773님이요. 매일 아침 모스를 들으며 초등학생 두 딸과 같은 학교로 출근하는 아빠 선생님입니다. 애청자인 아빠 때문에 함께 모스를 들으며 등교하는데요. 유익한 내용과 좋은 노래로 등교길이 즐겁다고 하네요. 실수로 라디오를 안 켜는 날에는 얼른 틀어주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도 애청자가 됐습니다. 모스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Oh, thank you. It's lovely. A father who's also a teacher. And this is interesting because he's doing the morning run. He's taking his kids to school, but he also works there. So, yeah, you get two things done at the same time, I guess.
1: Yeah,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0: 좋아요. 네, 이채림님. 정말 제 상황이 딱인걸요? 아들과 남편이 물으면은 즉각 냐옹 하고 대답을 잘하는데 매일 밥이면 물에 간식 챙기는 거는 물론이고 화장실 양치까지 시켜주는 건 전데도 우리 집 냥이는 늘 제가 부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진짜 저를 그냥 집사 취급하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네요.
1: What is the nyaung?
0: Oh, that's a cat. That's a sound that a cat would make.
1: Okay, I wasn't sure. I think that's like a meow.
0: Yes,
1: but a
0: meow.
1: I wasn't sure.
0: Yeah.
1: Because I hadn't seen that before.
0: Ah.
1: So that's how it is in Korean.
0: Well, you normally say

0: But this person's made it a little bit cuter by saying meow.
1: Yeah, because in Korean, sorry, in English, it's just M-E-O-W, right? Like meow.
0: Meow. Is there an E in there? No?
1: M-E-O-W.
0: Oh, so right. So you did say E.
1: Yeah, M-E-O-W.
0: M-E-O-W, yeah. 그렇죠. Yeah. 미야오라고 하죠, 영어로는. 우리는 야옹이라고 하는데. So this person has a cat. And they feed them, wash them, brush their teeth, do everything for them. Their husband and children don't do anything. And yet, the cat only answers to the rest of the family. And not to this, but this, I think it's the wife. Yeah, who does everything. But I guess that's the life of a...
1: Not appreciated.
0: A butler. Cat butler. 자, 정경희님. 가족들이 저만 빼고 제가 잘 때 자기네들끼리만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저만 빼놓고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설거지 한껏 남겨놓았고 흩어진 스프 가루를 보며 알았습니다. Oh, you should have at least done the dishes. Oh, that's... 그래요, 우리 정경희님.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우리 가족분들 설거지라도 좀 하고 주무시지. 그래요. 오늘 무마 문장이 이겁니다.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은 왜 이런 사연들이 있나. 예. 네가 진짜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이게 오늘의 무마 문장 미션이고요. 관련 사연 있으시면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은 무료고요. 유튜브 EBS 라디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ll right, here's Miley Cyrus, Dream as One.

0: Talking about sports there during the song break. There's no end. Of course, the football game, big match for us tomorrow.
1: That's right.
0: And making some of our own predictions and, you know, talking about some of the players. We do wish the team best of luck, of course. All right, back to the headlines. 자, 이제 모닝 헤드라인즈에서 뽑은 주요 표현 다섯 개를요. 제이슨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리뷰 해보겠습니다. The first one is to run. And we're talking about an event or something that runs
1: the duration of something. So we're talking about a time period of how long it's going to happen for from this point until this point.
0: 그래요. 이벤트 같은 것이 얼마 동안 계속되는지 얘기할 때 run 동사를 쓰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There is usually a craft beer festival that runs every fall in Seoul.
0: 보통 서울에서는 매해 가을 수제 맥주 축제가 열려. 여기서는 그냥 열린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1: It happens.
0: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it runs.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가 있다. 그런 축제가 열린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 And even though I didn't include a start time and end time, I said the fall or every fall. So it's during the fall season. So a time period is included in there. So it is involved with a time.
0: 그러네요. 이게 가을이 있으니까 it runs every fall. 이 가을 동안 그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하루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runs는 잘 안 쓰겠죠. If it were a one day event, you wouldn't say it runs.
1: Probably not. Yeah.
0: 그래요. 자, 이어서 이제 널리 인정받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widely recognized.
1: Yeah, if something is widely recognized, then a lot of people or maybe a majority of people acknowledge someone or something to be a certain way.
0: 네, 예문 보겠습니다.
1: They're widely recognized as the greatest band ever.
0: 그 밴드는 최고의 밴드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널리 인정받는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동점을 기록하다 아니면은 같은 수준이 되다 다 될 수 있는데요. tie라는 동사입니다.
1: Yeah, tie meaning to be the same or to make it the same. Usually we're talking about a score or a number.
0: Okay.
1: My example, he tied the game with a ninth inning grand slam.
0: 네. 그는 9회에 만루 홈런을 치면서 동점이 그 팀이 그 다른 팀과 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점이 되다. tie the ga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nd if, let's say, you know, two football teams, they scored 1-1, then you could say it was a 1-1 tie?
1: Yep, 1-1 tie.
0: 1-1 tie. Mm-hmm. 자, 이어서 중복된다, 겹친다, overlap, 아니면 overlapping, 중복되는?
1: Yeah, overlapping, meaning that it happens at the same time, or two people are, or multiple things are happening or there at the same time.
0: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His meeting overlapped with his daughter's graduation ceremony, so he had to postpone it.
0: Which one did he postpone? The
1: meeting? I think the meeting, yeah.
0: Okay. 그 회의가 딸의 졸업식과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뭐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그는 그것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회의를 연기했겠죠. 뭐 졸업식을 연기할 순 없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흔히 믿어지는 commonly believed.
1: Commonly believed means that typically most people or a large number of people think a certain way.
0: Okay, what's your sentence?
1: In Korea, blood type is commonly believed to be related to a person's personality.
0: 한국

0: earth is this?
1: Yeah.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1: Or what on earth are you doing?
0: 그래요. 그럴 땐 쓸 수 있지만 이제 could you do this to me랑은 붙지가 않기 때문에
1: yeah.
0: how on earth could you do this to me?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가 자연스럽습니다.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hursday, the 18th of June.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Jason Lee in the studio. 자, Morning Special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하나씩 긴 호흡으로 읽어보는 뉴스 커버리지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을 이용해서 건강 지표를 계속 체크하다가 이걸 그만두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기사 읽어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리겠습니다. Jason?
1: Which word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others? Is it number one, obsession? Is it number two, meditation? Or is it number three, fixation?
0: 네, 다음 세 단어 중 뜻이 완전히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는 매우 비슷하고요. 하나는 완전히 달라요. Number one, obsession. Number two, meditation. Number three, fixation. 이 중에 뭘까요? 1, 2, 3 중에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could be obsessed, you might be meditating, or you might be fixated on something. Which is different? 자, 지금 바로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이신화님이요. 안녕하세요. 수진쌤, 제이슨쌤. 매일 아침 등교길에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는 한솔이의 생일입니다. 선생님께 생일 축하를 받으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려요. 가족들에게 늘 굿모닝 인사를 예쁘게 해주는 한솔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주렴. 영어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케이, okay, first of all, happy birthday, 한솔.
1: Happy birthday, 한솔.
0: Yeah, thank you for always saying good morning and waking up your parents with your beautiful voice. And we hope you grow to be healthy and happy.
1: Absolutely. Yeah.
0: 그래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해보시겠어요? 한솔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주렴 in English.
1: Yeah, we hope you have a healthy life and you can grow up to be great.
0: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배희진 님은요. 미국에 사는 조카가 How dare you?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뉘앙스상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침 오늘 무모한 문장에 나와서 도전해 봅니다. 제가 받아들인 게 맞는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인데 애들이 말할 때는요 다 귀엽거든요 이런 말을 해도 근데 만약에 어른끼리 이런 말을 하면 이 갑자기 상하를 딱 구분을 하면서 너는 내 아랫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것 같아요. How dare you kind of sounds condescending to me anyway. What do you think?
1: Yeah, I would say absolutely. Yeah? And I feel like it's sort of putting a wall between you. Like we're having a fight or we're having an argument if you use a word like that. You're basically saying what you did is absolutely not okay. And now you and I have an issue. And exactly. I feel like there's a wall now. Like we're no longer friends or we have something that we have to work out because you did something terrible.
0: Now, what about this child who apparently says this a lot?
1: Yeah.
0: I think when a child says it, and if they're a very young kid, then you might just laugh it off.
1: Yeah. I think so. Like, to be honest, like I kind of feel like it's not really something a child would
0: say.
1: Yeah, should say to somebody older, certainly. It should be the other way around. It's usually somebody, an authority figure would say to someone
0: 맞습니다. younger. 맞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사실 어린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특히나 만약에 어린이가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면 일반적이지 않아요.
1: Yeah.
0: 어떻게 감히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